0: 상강중의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시급 명중의 및 중의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의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중의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의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호생과 매소는 상해의 유명한 주점으로 들어갔다. 매소는 새로 산 정장을 입고 있었고 몸에 꼭 맞게 잘 어울렸다. 머리도 새로 하고 진한 향수 냄새가 났으며 앉은 지 15분도 안 되어 화장 거울을 여러 번 꺼내보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다. 이때 문을 열고 아버가 들어왔다. 모두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아버는 매소양은 호생 씨의 친구이니 저희 친구입니다. 앞으로 업무적인 부분은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라고 정중하게 말했다. 그날 매소의 얼굴에는 미소가 끊이지 않았고 말투도 우아했으며 세 사람은 식사 내내 즐겁고 유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 당시 개인 회사는 수출입 권한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외국 상인의 주문을 받으면 반드시 국영 대외무역회사에 의탁해서 처리해야만 했다. 어느 날 아버가 매서 회사 동료인 왕아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는 왕아 씨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며 지시를 받았는데 자신의 사업 주문을 매서에게 맡기라고 했다고 전했다. 앞으로는 오직 매서에게만 연락할 뿐이고 그 까닭은 왕아 씨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덧붙였다. 왕아 씨는 말없이 조용히 있었다. 아버는 자신은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고 다시 한번 설명했다. 매서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모든 것이 상급의 뜻이니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왕아 씨는 가슴 아픈 표정으로 알겠다고 짧게 대답했다. 아버가 왜 기분이 좋지 않은지 원인을 물으니 왕아 씨는 광동 사람들은 사업은 함께하고 돈도 함께 벌어야 하는데 이건 너무하다는 뜻으로 이야기했다. 아버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왕아 씨는 그럼 그 상사는 누구냐고 조용히 물었다. 아버는 상관없다고만 이야기하며 몇 마디 더 옹고주춤한 뒤 전화를 끊었다. 사실 아버는 왕아 씨가 입으로는 상관없다고 해도 실제로는 마음에 매우 걸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예전 대화에서 왕아 씨는 자신의 남편 굉경에 대해 불만이 많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아버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국제무역 사업을 해왔고 매번 성공시킨 뒤에는 규정대로 수수료를 지불했다. 이건 감정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왕아 씨도 어쩔 수 없이 이해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 뒤로 나누고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탁자에는 술이 진하게 따라져 있던 그 모습은 모두의 기억에 깊이 새겨졌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호생과 매서가 데이트를 하게 된다. 매서는 회사에서 나오자마자 기분이 매우 우울했다. 두 사람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매서는 갑자기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호생이 혹시 감기에 걸렸냐고 물으니 매서는 무리를 저으며 호생에게 우리 사이 이제 끝내자고 조용히 이야기했다. 호생은 놀라며 왜 그러냐고 물었고 사천로에 사는 남자친구와 결혼하려고 하느냐고 물었다. 매서는 그냥 조용히 있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앞으로 자신이 호생의 아는 여동생이 되어도 괜찮겠냐고 물었고 호생은 괜찮다고 대답했다. 매서는 여동생으로서 오빠에게 솔직히 이야기해도 되겠냐고 물었고 호생은 다시 괜찮다고 했다. 매서는 최근 어머니와 자주 다툰다고 털어놓았다. 어머니는 호생이 아직 집도 없고 부모님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반대하는 것이었다. 호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매서가 다른 한 남자를 너무 좋아하고 숭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매서는 이제 그 남자를 피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 호생은 눈을 비비며 매서를 쳐다보고 아버냐고 물었고 매서는 그렇다고 한숨을 쉬며 인정했다. 자신은 처음 아보를 봤을 때부터 온몸에 땀이 났고 볼 때마다 개미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솔직히 이야기했다. 이제 더는 호생에게 숨기고 싶지 않다고 했다. 호생은 그래야 한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매서는 아보가 자신에게 마음이 있는지 궁금해했고 호생은 만약 있다면 꼭 알려주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매서는 아보가 전혀 자신을 주목하지 않고 무시한다며 실망했다. 호생은 아보가 바쁘기 때문이라고 위로했다. 매서는 아보에게 여자친구가 몇 명이나 있었는지 왜 헤어졌는지 계속 물었다. 호생은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매서는 이제 마음을 정했다고 이야기했다. 아보를 잡을 거라고 너무 깊게 좋아하고 숭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사업에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매서는 아보가 자신에게 마음이 생기면 꼭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호생은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해서 호생과 매서의 관계는 완전히 끝이 나게 된다.

1990년 어느 날 밤, 허생은 길에서 도도를 만나게 되었다. 도도는 허생에게 반갑게 인사하고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내 백평이 해외로 갔냐고 물었다. 허생은 도도가 어디서 그 소식을 들었는지 놀라며 물었다. 도도는 웃으며 허생이 일부러 매서를 아부에게 소개하고 뒤로 물러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 출처는 바로 매서였다. 도도는 아버가 매서에게 너무 냉정했고 결국 매서는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허생은 손목시계를 보며 급하다고

자리를 떠나려 했다. 두도는 여자는 마음과 말이 다르다며 좋아하는 사람의 나쁜 점을 말하면서도 이미 마음은 빼앗긴 거라고 이야기했다. 허생은 그냥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등을 돌렸다. 두도는 중대하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다며 허생을 붙잡고 길 옆 달걀 가게와 생선 가게를 하는 남녀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았다. 허생은 정말 바빴다. 아보와 8시 반에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허생은 빨리 이야기해달라고 재촉했고 어쩔 수 없이 끝까지 듣고 나서 카페로 향했다. 카페에 들어가 보니 아보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고 그 옆에는 왕아씨가 앉아있었다. 그리고 한 명의 미녀가 더 있었는데 이름은 릴이라고 했다. 키가 크고 눈이 맑고 아름다운 여자였다. 왕아씨는 허생에게 리리를 소개했다. 리리는 최근 식당을 인수하는데 무공백으로 이어서 운영하고 싶으니 허생에게 법률적인 부분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허생은 기쁘게 도와주겠다고 답했다. 리리는 북방 사람으로 예전에는 심수에서 일했고 상해에 온 지는 얼마 안 되었다고 했다. 왕아 씨는 리리가 패션쇼 모델 출신으로 세상 경험이 정말 많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네 사람은 한 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왕아 씨와 리리는 먼저 자리를 떠났다. 카페 안에는 조용함만 남았다. 아보는 허생에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고 물었다. 허생은 하루 종일 바빠서 머리가 아프다고 답했다. 아보는 다시 백평에게 편지가 왔는지 물었고 허생은 거의 오지 않는다고 짧게 대답했다. 이렇게 80년대와 90년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잠시 멈추고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아보가 어렸을 적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아보가 10살이었을 때의 일이다. 그의 이웃에 배채라는 6살 아이가 살고 있었다. 두 아이는 3층에서 지붕 위로 올라가곤 했다. 기와는 햇볕에 데워져 따뜻했고 눈앞에는 지역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앞에는 항산로가 보이고 동쪽에는 부흥공원이 보였다. 배채는 아보의 손을 꽉 잡았다. 두 작은 몸은 서로 기대고 바람을 맞았다. 남동풍이 불면 횡포강에서 배의 나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아이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위로해 주었다. 아보는 배채에게 이제 내려가자고 이야기했다. 집안일을 돕는 할머니가 지붕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엄격히 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채는 조금 더 있고 싶다고 했고 그 할머니가 제일 싫다고 투성부렸다. 아보는 배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피아노를 치러 내려가자고 했다. 배채는 마침내 순순히 따랐다. 이 짧은 대화는 아보에게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다. 배채네 집 큰 방에는 피아노가 있었다.

할머니는 채식주의자지만 정작 고기 요리는 정말 잘 만들었다. 할머니는 배채를 무척 아꼈다. 배채가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할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배채는 듣기 싫다고 떼를 쓰지만 할머니는 그냥 이야기를 시작했다. 할머니는 이야기를 통해 배채에게 피아노를 잘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늘 말했다. 어느 날 배채 아버지가 토끼 한 마리를 집에 데려왔고 배채는 정말 기뻐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식량이 부족해서 토끼에게 채소를 주는 걸 탐탁치 않게 생각했다. 배치는 몰래 채소잎을 가져다 토끼에게 주었다. 토끼는 아주 빨리 먹어치웠다. 나중에는 토끼가 지늘게 구멍을 파고 숨었다. 배치는 구멍 앞에 깻잎을 놓고 토끼를 불렀다. 할머니는 배채가 몰래 야채를 주는 걸 알고 있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채소잎을 빼앗고 배채를 부엌으로 데려갔다. 배채는 그제야 울기 시작했다. 배채는 밥만 먹고 야채는 전부 할머니 그릇에 옮겼다. 할머니는 야채를 먹어야 이가 하얗게 된다고 했지만 배채는 먹기 싫다고 울었다. 아버는 배채에게 할머니도 토끼처럼 채식을 하니까 토끼랑 비슷하다고 위로했다. 배채는 할머니가 나쁘다고 투정했지만 아버는 할머니는 그저 배채를 걱정하고 아끼기 때문이라고 웃으며 이야기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두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봄은 여기에를 준비했습니다. 푸른 산골, 꽃과 꽃꼬리 노래가 가득한 따스한 봄. 아이들 눈 속에 빛나는 아름다운 연변의 봄을 상큼한 멜로디에 담아 전해드립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은 저 푸른 산골 마을에 있네. 여기엔 빨간 꽃 피고 푸른 풀 자라며 노래하는 꾀꼬리도 있다네.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은 아이들 눈망울에 있네. 빨간 꽃을 보고 푸른 풀도 보고 노래하는 꾀꼬리도 보았네. 띠리리리 띠리리리 띠리리리 띠리리리. 봄은 아이들 눈망울에 있네. 꾀꼬리도 봄 소식을 알리네.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이 어디에 있을까?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매주 일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4: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대 활동이 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 치료 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5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각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매하니라 이렇게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치명 위주로 한 광저담양, 자남향, 홍화, 육두구, 천추광, 북사산 이런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의 공능수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난하게 합니다.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합니다. 모두 심장 경락하고 폐경락을 연결시켜서 치료해주는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리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딧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심장병 환자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폐리 심한 증상을 동반하는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폐혈이 심하다는 걸 뭘 놓고 말하게 되는가 하면 심폐혈이 심하다는 것은 중에서의 증상에 관한 일종 심각한 학설입니다. 림상 주요한 표현은 무엇인가? 가슴이 침침합니다. 가래가 성하고 기침을 잘 기습니다.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거절하죠. 이러한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혈이 심한 림상편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장병 환자들은 왕왕 곁에 심장병 환자가 있거나 이미 지지한 시간이 꽤나 많이 지나갔거나 이런다면 왕왕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어서 기침을 잘 짓거나 가래가 성나거나 특히 참 자기들로 억제하기 어려운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거절하죠. 이런 분들은 아무리 구강청소를 하고 남이 집을 안 왔을 때면 두 개, 세 개 써도 해결 잘 되지 않고 소화계통의 문제인가 그 방면에 치료해도 잘 되지 않는데 바로 심폐, 심장과 폐혈이 심한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유관되는 치료 가운데서 초온 청심환을 쓰고 입에 냄새가 깠다 없어졌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그러면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 준해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곽의 가격은 199원인데요 12일간 좌우 복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주 야득계 현시 그 어디에서든지 신약대학방이라는 간판을 붙인 데서는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정책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가격은 이제 한 가게 199원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대정책이 여러분들한테 큰 혜택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각을 싸면 한각을 물으러 드립니다. 이정도계담에 한 달 반 자와 보행할 수 있고 아홉각을 싸면 세각을 물으러 드리는데요. 이성덕에담에 넉 달 동안 복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8각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외국에 진출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여기 부채 보내거나 갖고 나가시는 분들은 이보다도 더 많이 갖고 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18각에 6각을 물으러 드립니다. 그때 기다면 그 모두 여덟 달 복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래서 총체적으로 모두 말하게 되면 이때 가격은 한 가게 평균 가격이 140원 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 좋은 청심원을 견제해서 복행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여러 가지 심장병 증상에서 개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좋은 치료를 가져오게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적거나 없는 이런 특점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 이미 주제를 하셨거나 주제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혹은 또 심장병으로 오랫동안 여러모로서 불편을 당한 분들, 뇌졸중 후유증 환자들, 혹은 심부에 물이 찼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 그의 비후성 심근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분들, 심근염이란 진단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본 제품이 유효적인 치료과를 보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세요.
2: 네, 대표님 수고하십니다.
1: 예.
2: 저는 그, 이, 저, 선생님 방송 듣고서 심장이 나빠서 병원에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병원 치료도 많이 했는데 어째 그렇게 나는 그 차도가 아연을 느끼다. 그 저 올리수기 이래 잘 아요 나고 두근두근 이래 뭐 1초 몇 분째 뭐 이래 그래서 심장 탁
1: 서는감을 느낀다. 그렇죠. 적지 않은 분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심장을 하나 끝내 뛴다든지 내 심장 어떤 때는 멎었다 다시 뛴다든지 그게 실리부치라고 심각합니다.
2: 예, 그래서 저희 사람이 그 진심만 계속 걸마
1: 여고 예예 구급하는 약이
2: 예예 그래 조만간 정신만 먹기 시작했는데 어제는 조만간 야도 따로 거의 먹습니다.
1: 예.
2: 예 경계 예 경계 저 효과가 저 현저히 알립니다. 심장이 좋아하는 게
1: 예그
2: 예 심장 이래 어떤 게 그게 이래 몇 일단 먹으니까나 그거 저는 그런 감각이 없었죠.
1: 아, 예, 신이부치가 해결 받으셨다, 그렇죠. 예.
2: 그럼 신경통도 없어지고 가슴 아프던 게, 예.
1: 예, 협심증 부정맥이 해결받기 시작한다만 하죠. 예.
2: 예, 예. 아, 이게 정말 효과가 확실히 그 많이 나타납니다.
1: 예.
2: 그리고 심장이 나쁘니까나, 그 심장이 아프지, 그러는, 이리 기척거리는 저리 뒤쪽 밤에 잠 제대로 못 잤습니다, 계속.
1: 예.

0: 그래, 그, 저, 뭐, 이거 하면, 혈압이 또, 이, 조절이 잘 됐대다.
1: 아, 그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심지어 혈압약을 끊었던 분들 다 계시고 있습니다. 예.
0: 예, 그래. 네, 앞으로도 그 생각해서, 그치. 두 번씩 먹던 거 지금 한 번씩 먹는데.
1: 아, 그래요. 예, 네. 예, 예.
0: 예, 그래서, 네, 뭐, 이 좋은 약을, 그, 저, 뭐, 이거 하면, 또, 이제, 그, 뭐, 활동이 좋지게 내 아홉가 주문하고, 그, 우리 집사람도 한국에 있는 게, 심장이 계속 아프마음에 심장 좀 나쁩니다.
1: 예.
0: 자꾸 후두두, 어떻게 떨린다, 이게 이랬다. 그래서, 예. 네, 저, 뭔가 뭐, 부채주자고 이랬다. 저래, 그, 저, 두개료성 치를 오늘 주문하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셔. 예. 배달 전화, 주문 전화, 33-5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수고하세요.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좋은 전시관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답답하던 게, 아, 지금은 답답하지 않고, 또 가슴이 바늘로 쑤시는 것처럼 아프던 게 지금 아프지 않고요.
1: 어, 협심증 심각했습니다. 예. 예,
3: 술이 딱 많은 것 같은 게 지금 술 맞지 않습니다.
1: 예.
3: 그리고 요즘 술에서 놀라던 게 지금 놀라지 않고요.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게 지금 잠을 잘 잡니다.
1: 아, 예, 예.
3: 그리고 이빨이 아프던 게 지금 뭐 아프지 않고, 아, 입안에서 냄새 나던 것도 냄새 나지 않습니다.
1: 아, 그럼요.
3: 네, 저는 이렇게 하고 가서 오늘 아홉가구에 배달받아 더 쓰자고 그랬네.
1: 어,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33-5번입니다.
3: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네, 네, 안녕하세요.
4: 예, 아, 저희 그 오빠가, 예, 그 식당 자영업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한 몇 달 전부터 계속 심장이 이렇게 좀 아프다고 자꾸 움켜쥐고, 그래도 혈압이 좀 높다고 합니다.
1: 아, 예.
4: 예, 그래서 이 좋은 정신만, 어, 우리 그 어머니가 드시고 있는데, 이거, 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예, 한 두 통 먼저 잡사보라고 드렸는데, 어, 먹은 게 효과가 좋다고. 예.
1: 아, 그럼요.
4: 예, 심장 예. 아픈 것도 덜 하고, 혈압도 이렇게 그 이전처럼 그렇게 아예 넣고 해가지고, 예, 예. 그래서 또 자기 또 사겠다고 소리.
1: 예, 그렇게
4: 예, 그래서 지금, 그래. 예.
1: 그렇죠.
4: 예, 뭐 다시 응원해 드린다.
1: 어, 그렇게 하세요. 지금 오빠 인생은 어느 계단에 계세요? 40,
4: 아, 50. 지금 60입니다. 60.
1: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심장 예. 관리를 특히 남자들이 50대 초중반, 60대 초에 심장병으로서 예. 많이 중시하지 않으면 뭐 건강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으니까 이 제품을 빨리 시작하는 게 아주 적절한 시작이라고 이렇게 인정하니까 열심히 쓰시기 네. 바랍니다. 우대정책도 따라가니까 잘 이용하시기 예, 예. 바랍니다.
4: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
1: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저도 이 김치원 지난해 어서는 한 5개월 정도 김치에 먹었습니다.
1: 예.
5: 그리고 이 먹으면서 원래 이 좀 심장이 안 좋아서 이 가끔씩 이 심장이가 막 이 심줄이가 빨라가지고 막 낀 나무에 뼈도 빨리 뛰고 이러면 매일 떨어지고 예. 그냥 이 식은땀이 그렇게 세게 나.
1: 어, 전행적인 심장병 증상이 여러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예.
5: 예, 그리고 어떨 땐 이 심장을 인해가지고 소리 한 번씩 심장 아프다 하면은 또 이 뭐 머리까지 얼리 아프고 예. 이렇게 증상이 좀 심했습니다.
1: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에서 예,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예.
5: 그래 밖에 다니면 이 심장약을 꼭 갖고 다녀야 돼.
1: 어, 90원은 갖고 다녀야 된다. 그렇죠.
5: 예, 그래야 됐습니다. 예. 지금 이 좋은 정신만을 먹으면서 이 증상이가 영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아, 그래요.
5: 그래 영 감각이 영 알린다 이거에 다른 때는 이렇게 약 먹어도 그렇던데 벌써 이제 한 석 달 후부터는 이거 먹어갖고 심장이도 변하고 이 심조리가 빨리 뛴다 하면은 그래서 막 그래서 펑펑 뛰는 것도 돼 막 심장이 뛰어나오는 것 같은 이런
1: 일이
5: 됐는데 이용 변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건강증만 정말 이 내가 이번에는 선택을 잘했구나 싶습니다.
1: 많은 분들이 기본 심장병 환자들이 이 제품을 거의 복용하지 않는 분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5: 예, 그리고 예, 어떨 때는 또 예, 이 기침이 나면서 목이 말라들고 예, 이러면 기침이 하고 칼이 생기고 입안이 막 흉쳐나

0: 것 같아서 자꾸만 이리 뭐 껌씹고 뭐 핫팩 먹고 이래도 또 그래서 금방 있다가 또 그렇게 냄새 난 것 같고 이래 됐습니다. 그런데 이 증상도 지금 지방상도 하셨어요.
1: 모두 심장병 구체 증상인데 예.
0: 예, 그리고 이 소화계통도 또 영 이렇게 안 좋아지는데 이 지금 좋은 통증만을 보면 이 소화계통도 이렇게 좋아진다. 예.
1: 바로 심장 공동의 약화가 소화계통의 약화를 부르게 되는데 심장이 좋아지니까 따라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예, 음식도 소화 잘난데서 예, 음식도 영 좀 많이 가려 먹었습니다.
1: 예.
0: 너무만 먹으면 막 소화 안 되고 위가 막 아프고 뭐 어떻게 통이가 너무 심하게 이래가지고 예, 그랬는데 위약도 많이 먹고 막 뭐 어떨 때는 막 제 아픔 막 동동편 먹으면 괜찮게
1: 그 정도까지 힘들었네요.
0: 먹고, 예. 예. 신청시키느라 그렇게
1: 그렇죠.
0: 보냈는데 예, 지금 예, 이런 감각도 영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1: 기본일 겁니다. 예, 예.
0: 예, 그래서 내용, 이, 좋은 정신만을 꾸준히 쓰려고 그랬다. 그리고 오늘 9각을 배달에 탔다고 또 지금 활동도 영도었을 때다.
1: 그렇죠. 예, 예.
0: 예. 그래서 전화 드렸습니다.
1: 예. 전화번호, 배달 전화번호 33-5번입니다. 예.
0: 예, 예, 감사합니다.
1: 아,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죄송한 거.
2: 네.
1: 예,
2: 맞습니다.
1: 안녕하세요.
3: 두분 선생님 수고.
1: 예.
3: 나도든지 양모저든 1년 3개월이든 좀.
1: 아, 예.
3: 내 모든 면에서 많이 좋았었어요.
1: 예.
3: 어떤 뭘 좋은 거, 이래서 내 생각에 기가 나서 없어지지 않아요.
1: 그것도 참 구차하죠. 자기절로 예. 억제하기 어려운데, 예. 입에서 냄새가 난 증상.
3: 사람들 벌써 안단 말이에요.
1: 그렇죠. 예, 예. 예.
3: 어디 다니기도 그렇다면, 그거는 갖다 없어요.
1: 큰 문제 해결이죠. 그것도, 예.
3: 그리고 머리 뻥하고, 머리 싱하고, 그것도 많이 났고요. 조금만 먹어도 있잖아요. 배고프면 먹지 못해요.
1: 예.
3: 근데 그 밥 지금 잘 먹고 밤에 잠을 자가고 그 손벌레 합장 앞에 네 번이 잡았어요.
1: 아유 그래요. 예. 심장 공능과 콩팥 공능 그렇게 린대성이 강한 장기에 속합니다.
3: 지금 그래서 예. 하트네 그래서 극상 많이 가면 세 번 가고
1: 예.
3: 보통 그래서 두 번 가고
1: 예.
3: 예. 내 이야기 좋길래 어떤 분이 일날 또 한 번 또 쐈어요.
1: 그래서요. 예. 예. 예.
3: 앞으로 계속 이거 쓰려고 그래.
1: 그렇죠. 예, 예. 예. 건강하세요.
3: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나도 이게 좋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4: 나는 심장이 좋지 못해서 가슴이 답답하고 저녁에 숨이 차서 몇 번씩 깨어났댔습니다.
1: 예.
4: 그래, 이거 어쩜 석 달 남아 먹었는데, 그런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4: 나는 예, 왼쪽 가슴이 아프고, 뒷잔당이 겨우 가던 것도 지금 이거 쓴다면 많이 좋아지고,
1: 예.
4: 심률이 빠르던 것도 지금, 심률이 100이 넘던 것도 지금 심률이 80으로 정상이 됐습니다.
1: 아유, 너무 실을 넣는 증상으로 돌아왔습니다.
4: 예.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4: 그래서 나는 저기, 앞으로 이거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사자고 그럽니다.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실험 예. 넣고 쓸 수 있는 부작용과 효과성에 대해서 예. 거의 실험 넣을 수 있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심장병 치료에서는 예. 많은 분들이 열심히 복용하고 있는 중이니까 실험 넣고 쓰세요. 예.
4: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정신환 제품 자체는 심장병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적게 되어 있거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본 제품 초원 정신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신 결과 심장병 때문에 이전에는 많이 심리적으로서 병리적으로서 힘들었는데 본 제품을 드시면서 이런 부담에서 거의 덜게 되어 있어서 여러 개 각도로서 실험 놓고 모든 사회활동 자기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심장은 내 주먹만한 크기를 갖고 있지만 해도 세상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기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주먹을 내들어보게 된 그게 내 심장의 크기입니다. 물론 눈에 보는 그 근육이 전반 심장병이 근육 심장의 근육은 대체할 수 없지만 해도 그게 판막도 어떤 네 개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전반 심장 근육은 판막까지 포함해서 누가 관리하게 되어 있는가며 관상동맥이 관리합니다. 관상동맥은 심장 근육 안에 왕자형으로서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 관상동맥이 내 주먹만한 심장을 전반 내 엄마 뱃속으로부터 시작해서 심률이 시작되게 되며 생명이 마지막까지 내 생명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우리 지금 혈액의 양은 체중이 100분지 7 내지 8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근이라면 내 몸에서 흐르고 있는 혈액의 양은 7근 내지 8근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심장을 통과하는 혈액의 양은 1만 4천 근입니다. 평균적으로 말하면 1만 4천 근입니다. 142일에도 맞겠는데 거기에 1000배 1만 4천 근이 되는 이런 혈액은 내 주먹만한 심장에서 하루에 관리합니다. 심장이 하루에 수축이 원하는 차수는 얼마인가? 10만 차 좌우에 해당합니다. 10만 차, 100차라도 뭐 1000차, 1000차라도 많겠는데 10만 차 좌우 심장이 수축이완 수축이완 합니다. 이걸 전부 관리하는 게 누가 관리하는가 하면 관상동맥이 관리합니다. 일단 관상동맥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심장병을 부르게 되는데요. 전형적인 심장병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맥, 단 하나는 협심증, 단 하나는 심근경색. 대체적으로 이 세 가지로 나누게 되었는데요. 부정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실리붙이다, 이걸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위에서 개별적인 분들이 말씀드렸지만 해도 때때로는 내 심장이 하나 끝내 뛴다, 몇 초씩 또 섰다가도 다시 시작해 뛰고, 이 정도게 되면 부정맥이 너무 심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빨리 뛰어서 내 손은 내 심장 붙잡고 다닙니다. 너무 빨리 뛰지 말라고. 이런 걸 말해서 신동과속이라 하던데 어쨌든 심박수가 고르자는 걸 말합니다. 이래서 너무 빨리 뛰거나 너무 늦게 뛰거나 이것은 심각한 심장병의 구체 증상이 중요한 변형성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부정맥, 이게 지금 심장병 가운데서 중요한 그 심장병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평균 심률은 1분에 60부터 100차까지는 용화범위에 속합니다. 평균 심률은 1분에 7, 80차 좌우면 되는데 60차 벗어지면 됩니다. 특수한 그 계층 전업운동원들은 1분에 뛰는 게 50몇 차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운동원들은 한 번에 콱콱콱 이렇게 내보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이 한 번에 뛰는 게 힘있게 뛰니까 차수는 늦게 뛰더라도 정상범위에 속합니다. 그러나 보통 노년기에 들어서서, 중노년기에 들어서서는 60차를 거의 벗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심장 저자를 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저자한다면은 5가지 내지 7가지야 그 종생복에 가게 되었을 겁니다. 뭐 그거는 방법이 없는 선택이 하는 뭐 선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베타로그라는 거 드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주자를 하신 분들은 베탈로그는 심률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제품을 드시면서 베탈로그 알수를 줄이거나 이 제품으로 대체하거나 이러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탈로그는 심률을 40차 건반 넘게 42차 이렇게 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심률이 너무 떨어지면 어느 순간에 쓰러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좋게는 이 제품을 견제하면서 베탈로그 수만은 적당하게 줄이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그 부정맥인데 60차 벗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7, 80차 좌우 벌써 90차 벗어지게 되면 숨이 차거나 캄캄한 감을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협심증, 신조통 말하는데 심장이 왼쪽 앞가슴에 있는데 나는 왼쪽 앞가슴이 아프다면 자기절로 인정합니다. 내 심장에 이상이 있구나. 근데 오른쪽 앞가슴이 아픕니다. 뒷잔등이가 아픕니다. 늑골까지 아파납니다. 이것은 기본으로서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일종 협심증, 신조통의 반사통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심장병 치료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근경색, 관상동맥이 많이 막혔습니다. 관상동맥이 보통 어느 정도 막혀야 나에게

0: 나타나는가 하면 중간쯤 막혀야만이 나에게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중도 도사이라 합니다. 근데 중간쯤 막힌 경우는 표현 들어놓고 말하게 되면 100분의 40 내지 70을 중도로 막혔다. 중도 도사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일 낮아도 당신이 오늘부터 증상이 나타난다면 거의 40 내지 50% 막힌 경우에만의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내 병은 이제 0으로부터 시작하는가 이렇게 인정하면 절대 착오입니다. 증상으로 나타날 때게 되면 빠른 속도로서 중하게 막힐 가능성이 중도 도사 무거울 중자입니다. 그러니까 심장병에서 그 심근경색은 중간쯤 막혔다, 중하게 막혔다. 중하게 막힌 경우는 100분의 70, 75 내지 90%를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100분의 70 내지 90 막힌 경우에 병원에 만약 실려간다면 주자를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주자는 뭐 막힌 부분을 열어줄 뿐이지 전반 심장혈을 몽땅 개조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주자를 했다면은 어제는 내 정생 심장에 대해서는 실은 나도 되겠구나 이렇게 인정할 가능성이 있게 되었지만 해도 이건 절대 실은 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 한 개하고 또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가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이거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그때 당시 그거 하지 않으면 막히니까 심장 근육에 피가 가지 못하니까 어느 정도 아이가 쓰러질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자를 병원에서는 권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주자를 하게 되면 당신이 몸에 뭐 고관절 수술을 받아서 거기에 철근을 고정했거나 혹은 또 뭐 기타 어떤 그 신체 내에 이미 심장 근육 안에 금속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신은 다시는 MRI 같은 걸 못합니다. MRI는 자기 마당이 세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동맥경화로 인해서 막혔다 하거나 혹은 뇌출혈을 한다 할지라도 이런 게 심장 근육에 들어가 있다 하게 되면 많이 그게 병원에다 먼저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 자기 마당에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도 이 그 MRI 하는 그 기계 자체는 자기마당이 아주 셉니다. 어지간한 바지띠 꼬리 같은 거 풀어놓고 빼지 않는다면 자기절로 쭉 내 깔고 누워있었지만 천자기가 떡 붙습니다. 이렇게 자기마당이 세게 되어 있으니까 방법이 없는 방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본 제품 정원 정신만을 견제하는 게 기본이 아니겠는가 인정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2: 저원 정심하는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선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여러분의 편안한 쉼터,
1: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하는 살롱 토크쇼.
2: 안녕하십니까. 살롱 토크쇼에서 인사드리는 리봉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최명옥입니다.

0: 네, 혹시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인연들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요 예전엔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잘할 것 같은데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요. 꼭 필요한 순간에 찾아오는 운명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또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이 필요했다는 걸 말이죠.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고 또 눈물 났던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게 되면 그 모든 순간들은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으니까요. 실패도 상처도 아픔도 모두 한 사람을 성장시키는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1: 마치 땅속에서 어둡게 자라는 씨앗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다짐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자.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해보자. 좋은 날도 힘든 날도 결국은 나의 인생의 한 페이지라는 걸 기억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즐거움을 삶의 기본 색깔로 삼기로 했습니다.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웃을 일이 없어도 먼저 웃어보기. 그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새 우리의 삶의 색깔이 더 밝아지고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 이 프로는 길림성 대로 건설 유한회사와 함께합니다. 길림성 대로 건설 유한회사는 토목 공정 건축, 지정 공용 건축, 강철 구조 공정, 전문 시공 등을 일체화한 종합성 시공 기업입니다. 지능그룹인 길림성 대로 건설 유한회사는 넘치는 활력과 무궁한 성장력을 갖추고 있으며 안전하고 믿음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면서 미래를 향한 옹유한 청사진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런 연결시 경륜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미함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름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주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0: 자, 오늘은 저희랑 또 함께 해보겠습니다. 화가 나도 억울해도 속상해도 꾹꾹 참고 아, 난 이겨내야 한다, 참으면 지나간다고 생각했던 순간들 여러분 있으십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참아냈던 감정들 나중에 어디로 간 걸까요? 자,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감정을 경험합니다. 기쁨, 슬픔, 분노, 불안, 두려움. 네, 그 중에서 특별히 불편한 감정이 찾아오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아,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표현하는 게 약해 보일까봐, 또 남에게 폐가 될까봐, 이런 감정을 느끼는 내가 이상한 것까봐, 그래서 감정을 삼키고 덮어두고 마치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 평온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아주 솔직하고 정직한데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어깨가 뭉치고 숨이 답답해지고 혈압이 오르고 한참이 지나야 겨우 진정되는 그 느낌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감정은요, 우리가 참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감정은 에너지인데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 어딘가에 계속 쌓이기만 할 뿐입니다. 마치 빗물이 배수구 없이 고이듯이 표현되지 못한 감정들은 몸속에 서서히 고여간답니다.
1: 네, 그렇게 고여가는데 그렇다면 오랫동안 감정을 누르고 살면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일까요? 네, 현대의학에서는 이것을 심신의학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네, 마음과 몸은 분리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의 유기체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이죠. 특히 신경, 면역, 내분비, 네트워크가 그 중심에 있는데 이 네트워크의 균형이 너무 무너지게 되면 몸 구석구석까지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는 심혈관 계통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계속 올라간다면 심장은 쉴 틈 없이 빨리 뛰어야 하고 혈관은 수축이 됩니다. 그 결과 혈압이 높아지고 심장에 무리가 가는 겁니다. 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있는 분들이 심혈관 질환에 더 잘 노출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둘째인데요. 이 내분비 교통도 크게 혼란에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즉 갑상선 항진증은요, 대표적인 감정병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불안이 오래되거나 또 스트레스가 쌓이면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제멋대로 변하면서 몸 전체 대사가 흐트러집니다. 당뇨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인슐린의 기능을 방해해서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몸의 호르몬도 함께 흔들린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자, 셋째입니다. 피부가 먼저 반응한다고 하네요.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기관이면서 신경계와 아주
1: 이 모든 것이 억눌린 감정이 우리 몸에 보내는 신호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인지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나는 화가 나는구나, 지금 나는 슬프구나 하고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감정 절반은 해소된다고 합니다.
0: 자,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3번 30분 정도 가벼운 걷기나 요가 같은 운동을 해보십시오. 자, 몸속에서 행복 호르몬이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이 살아나면서 기분이 달라지는 걸 여러분들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요, 관계인데요. 세상과의 넓은 관계보다 나를 이해해주는 소수의 사람들과의 깊은 대화가 큰 힘이 됩니다. 혼자서 감정을 짊어지지 말고요.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에게 조금씩 나눠보십시오. 다음으로는 건강 루틴 만들기인데요. 규칙적인 수면과 식사는 기본이고 또 잠시라도 자연 속에서 쉬는 시간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햇볕을 쬐고 숲길을 걷고 그저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도 큰 치유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랍니다. 자, 우리 몸도 감기 걸리듯이 우리 마음도 감기가 걸릴 수가 있다고 하네요.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통해서 감정의 패턴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더 건강한 삶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나의 감정이 조금 더 솔직해져 보는 건 어떨까요? 참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표현하는 것이 더 큰 용기라는 사실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우리나라에도 이 고추나 매운 음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불닭볶음면은 도저히 못 먹겠을까요?
1: 저도 못 먹겠더라고요.
0: 저도 못 먹습니다. 이 사실 뭐 다 같은 매운맛이지만요. 이 두 가지는 꽤 다르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 매운맛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먼저 매운맛의 강도를 측정하는 단위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 일명 스코빌 지수라고 합니다. 이 숫자가 높을수록 더 맵다는 뜻이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이 고추는요, 보통 4천에서 만 스코빌 정도인데, 이 오리지널 불닭볶음면은 무려 4천에서 5만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서 두 배 매운맛 버전은 8천에서 만원 이상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1: 그렇게 올라갈 수 있네요.
0: 그렇습니다. 평소에 고추를 그냥 먹는 분들도 이 작은 라면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 네. 네, 문제는 왜 불닭볶음면의 매운맛은 특히도 오래 강하게 느껴진 것일까요? 네. 그 비밀 바로 캡사이신 성분 때문인데, 이건 천연고추에서 추출해 농축한 것인데요. 매운맛의 강도와 순도를 훨씬 더 높여준다고 합니다. 네, 심지어 어떤 제품에는 합성 캡사이신을 넣기도 하는데, 그래서 천연고추에서 느낄 수 없는 강렬하고 오래가는 자결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단마르크에서는 이런 불닭볶음면 제품이 캡사이신 함량이 너무 높다는 이유 때문에 판매 금지된 적도 있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근데 왜 우리는 아픈 걸 알면서도 계속 이를 또 매운 걸 먹게 되는 것일까요?
0: 그러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이 착한 자기학대라는 용어로 야, 이 착한 자기학대.
1: 저는 왜 먹냐면 매운 것을 스트레스 풀고 싶을 때 먹어요.
0: 많은 여성분들이 그렇죠.
1: 먹으면서도 네. 눈물 찔끔 짜고 땀도 흘리면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여성분들이라면 더욱더 이해가 가실 겁니다. 공감이 가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쉽게 말해서 이 착한 자기학대는 우리 몸은 위험하다, 도망치라는 신호를 보내는데, 막상 먹고 보니, 오, 그래, 나 안 죽었네, 하면서.
1: 네.
0: 오히려 그 아슬아슬한 긴장감에서 이 쾌감을 느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매운 것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만약 우리가 너무 매운 걸 먹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0: 자, 가장 흔한 실수가 물 마시기입니다. 캡사이신은 물에 녹지 않아서 오히려 입안 전체에 퍼져서 더 큰 아픔을 부를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뭐가 효과적일까요? 첫 번째는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이 되겠습니다. 우유 속의 단백질이 캡사이신을 감싸서 씻어내줍니다. 두 번째는 밥이나 빵 같은 전분류입니다. 이 캡사이신을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자, 마지막 꿀팁은 올리브오일 같은 식용유라고 하네요. 이 캡사이신은 기름에 잘 녹기 때문에 기름으로 입안을 헹궈내면요, 말끔하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왜 어떤 매운맛은 특히 더 강력한지, 그리고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매운 음식 도전하실 때 너무 무리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1: 네.
0: 곁에 꼭 우유나 요구르트 두시고 방비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1: 저는 영종에 있는 닭발 좋아하거든요. 매운 닭발.
0: 그래요?
1: 네, 그 매운 닭발 세 가지 맛이 있어요. 아주 정말 긴가민가하게 매운맛하고 중간맛하고 세게 매운맛이 있는데, 저는 아주 긴가민가하는 매운 것이냐 아니냐 하는 그 가운데서 먹거든요.
0: 그렇습니다. 뭐 우리 뭐 많은 지방에 보면은 뭐 영종의 닭발이 유명하다면 도문에는 투도하면 온면이, 또 칼칼한 온면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1: 저도 그 집 가서 잘 먹습니다.
0: 진짜요?
1: 근데 연변 사람들 먹거리라면 정말 할 말이 많고, 근데 그렇죠. 그 가운데서 네. 매운 음식들을 정말 잘 먹는데, 그걸 막 스트레스 받을 때는 조금씩 풀 수 있겠지만, 우리 어떻게 위장 건강 위해서라도 너무 강한 맛은 좀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0: 그렇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매운 음식은 피하는 것이
1: 적정선에서
0: 적정선에서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네.

0: 네,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무엇을 하면서 여러분 쉬고 계십니까? 우리 선배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1: 누워있습니다.
0: 누워있습니다. 네.
1: 밥 하는 직업 빼고 애 챙기는 것 빼고 누워있습니다. 저는 눕는 게 가장 편합니다.
0: 아,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네. 맛있는 걸 먹는다.

0: 누군가 그러거나 영화를 본다.
1: 예.
0: 아니면 핸드폰을 쥐고 한참 동안 보고 있다. 아니면 저처럼 이 주말에 늦잠을 잘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쉬는 거라고 생각하는 행동 중에도요, 사실 이 오히려 우리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1: 어떤 것들이 있는데요?
0: 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수면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잠이 부족했다고 생각해서 이 주말에 늦잠을 자는 분들 많으시죠? 네, 그런데 막상 일어나 보면 개운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머리가 아프고 몸이 무거운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이것을 과학자들은 슬립 드렁큰니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즉 잠에 취한 상태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몸에는요, 생체 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소에 일어나는 시간에 몸이 이미 깨어있거든요. 그러니 계속 누워있으면 마치 타이어를 제자리에서 굴리는 것처럼 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답니다.
1: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핸드폰 무한 스크롤이 되겠습니다. 지친 몸을 끌고 집에 와서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는 것 딱 제가 하는 일인데 정말 아주 편안해 보입니다.
0: 그렇죠.
1: 네, 여기 함정이 있어요. 짧은 영상들은 강렬한 자극으로 우리 뇌에 도파민을 계속 분비시키거든요. 문제는 이게 반복되게 되면 뇌가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만 휴대폰 들여다보게 되면 다른 사람의 뭐 모멘트까지 다 보면서 뭐 나만 이렇게 사는 것일까 하는 불안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결국은 쉬려고 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네. 쉬고자 하는데요.
1: 오히려 마음이 더 불편해지는 거라고 합니다.
0: 아, 그래요.
1: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과도한 휴식입니다. 피곤하면 당연히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0: 그렇죠.
1: 근데 너무 오래 움직이지 않고 누워만 있게 되면 오히려 만성 피로가 지속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몸은요, 적당한 활동을 해야 에너지가 순환되는데 계속 누워 있게 되면 몸이 아, 이게 정상이구나 생각해서 착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에 걸렸을 때도 며칠 동안 온전히 누워있기보다는 몸 상태를 보면서 가볍게 걷는 것이 오히려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0: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게임인데요. 이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풀려고 게임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즘 이 게임들은요,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압박감, 그리고 뭐 랭킹 시스템까지, 한정 이벤트까지, 뭐 일일 출석 체크까지, 이런 요소들은요, 게임을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의 숙제로 만들 때도 있습니다. 결국 쉬라고 시작한 게임이 오히려 마음을 더 조이고 지치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음식입니다. 이 달콤한 음식, 특히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나 디저트는 기분을 좋게 만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보면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를 자주 마시면 오히려 우울증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다고 하네요. 하루에 설탕이 45g 정도 들어간 음료를 마시면 우울증 위험이 무려 5% 우와. 증가하고요.
1: 우와, 그렇게.
0: 그렇죠. 네. 자, 98g으로 늘어나면 무려 25%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탕을 많이 드시면요, 행복해진다는 건 아닙니다.
1: 아니, 저희는 네. 우울할 때 달콤한 걸 먹게 되면 아, 행복해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저는 그래서 네. 우울할 때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먹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그게 안 좋다고 합니다.
0: 네, 잠시 달콤한 이후에 따라오는 그 후에 따라오는 감정들 네. 생각 안 해보셨을 겁니다. 행복주스라고 불리는 탄산음료가 사실은요, 우리의 기분을 더 가라앉힐 수 있다는 결국 결과도 있다고 하니, 사람은 사람은 뭐 누구나 쉬어야 합니다. 그렇죠. 네. 뭐 하루 종일 뭐 평일에도 뭐 열심히 일을 했고 주말이 되면 가족과 함께 또 자신의 몸도 쉬어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우리가 생각하는 쉼이 가끔은 더 지치게 한다는 내분기가 될 수가 있겠으니까 꼭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아이고, 쉬어야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0: 살다 보면 작은 상처는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됩니다.
1: 아, 그렇죠. 네.
0: 뭐 열이하다 손을 뺀다거나 아니면 뭐 자전거 타다 무릎을 깐다거나 그렇죠. 새 신발에 발꿈치가 까지는 일들 많습니다. 근데 예전부터 내려오는 방법들 떠올리는 분들 많을 건데 뭐 소독한다고 알코올을 펑펑 붓는다거나 또 상처를 말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냥 공기에 노출시킨다거나 심지어 또 치약이나 식염물을 바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1: 아, 있습니다.
0: 근데요 이런 방법들 상처 회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흉터가 남을 가능성 높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1: 네.
0: 오늘은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상처 관리 상식을 하나 짚어보고자 합니다. 바로 네. 상처는 말리는 것이 좋다 아니면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인데요.
1: 자, 1962년 권위 있는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요 습한 환경에서 관리한 상처가 마른 환경에서 말린 상처보다 회복 속도가 두 배나 빨랐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0: 왜 그럴까요?
1: 자, 상처가 마르면 딱지가 생기는데 이 딱지 아래에서 새로운 피부 세포가 이동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 촉촉한 환경에서 피부는 세포가 더 훨씬 더 잘 자라고 흉터도 적게 남는다고 합니다. 이 상처를 촉촉하게 유지해 주는 것도 참 방법이 되겠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식약용 바셀린을 발라주는 거라고 합니다.
0: 그래요.
1: 바셀린 있죠?
0: 있어요. 네.
1: 그리고 적절한 드레싱으로 덮어주는 겁니다. 이 작은 상처라면 거즈와 반창고로 충분하지만 흉터가 걱정된다면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상처에서 나오는 분비물을 흡수하면서 젤 상태로 변해 이 촉촉한 환경을 유지해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드레싱은 회복 시간을 약 40%까지 줄여주고요. 드레싱을 교체할 때 상처에 달라붙지 않아서 통증도 훨씬 적게 남는다고 합니다. 네. 자, 상처 관리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0: 어떤 건데요?
1: 깨끗하게.
0: 그리고?
1: 촉촉하게.
0: 아유, 또 하나는?
1: 잘 관찰하기가 되겠습니다.
0: 아니, 관찰하기도 상처 관리의 방법이라고 하면 일단 깨끗하게 네. 하고요. 네. 촉촉하게 유지하고 관찰하기. 어떻게 하면 또 오래오래.
1: 네.
0: 자, 상처가 허물이 나지 않게 관리할 수 있을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1: 그렇습니다. 상처가 나면요. 병소 잘 관리하는 것도 좋겠고요. 우리가 병소 사랑의 마음으로서도 잘 보다듬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또 너무 또 뭐 과분한 뭐 걱정도 필요 없겠고요. 자연스럽게 우리 몸이 반응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근데 네. 이상하게도 어렸을 때는 상처가 나도 잘 아물고 네. 허물이 남지 않는데
1: 진짜요?
0: 네. 나이가 들면서 이게 상처가 아무로도 눕고 또 흉터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어르신들 경우에는요 그래도 될수록이면 상처가 안 나게 뭐 요리할 때도 좋겠고 일상생활에서도 보호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저랑 함께 재미있는 내용 많이 알아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강타의 사지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 비물라를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5.1절 맞이 대형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99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20곽을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70곽을 더 드리면서 눈치료 있게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눈치료 있게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R 가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며칠 뒤부터 싸지 원액은 원 가격인 124원으로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 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 원액 명서방 5.1절 맞이 특대 우대 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제때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지 원액 이 제품 자체는 국제 사지 대회가 양천공 8년 4월에 열렸는데 이 대회에서 이 사지는 대자연이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의 선물이라는 이런 평가까지 받아서 국제적으로서 쟁탈이 날 정도로서 우수한 제품 자체가 사지 열매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2억 3천만 전의 제일 고로한 식물이 가시밭에 모래밭에 자란 가시나무 열매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시겠다며 여기에 428가지 영양 활성소로 인해 갖고 우리가 인체 내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다른 데서 취할 수 없는 부분을 여기에서 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강 장수의 비결이 사지에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우대 활동이 특수하게 진행됩니다. 60각을 싸면 70각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거기 안부 치료이기 한 대가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안부 치료이기는 특수한 이기입니다. 그리고 명서방도 역시 12각을 싸면 12각을 드리는데요. 거기에 안부 치료이기 한 대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0: 되던 게 좋아서 밥을 잘 먹으니 매일하고 면역력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1: 그렇죠.
0: 이러면 어간한 감기를 다 하고 했는데 지금 감기도 하지 않고 아주 잠을 잘 자고 하는가 예 피곤한 감이었고 예 야 매일 나옵니다 지금.
1: 그렇죠.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인삼덕액이 5~6배 효과니까 면역력이 올라가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는 이런 제품이 지금까지 나온 제품들과 인삼덕액이 5~6배 효과라는 게 큰 효과가 아니겠습니까?
0: 예, 예 그러니까 이거 예, 냉서반은 우리 언니가 지금 쓰고 있는데 예, 백내장이 있어서 눈이 그냥 침침하고 텁텁하고 예, 안개 낀 것처럼 눈이 뿌옇게 보여서 예, 병원에 가 검사한 게 백내장이 심하다며 당장 수술을 하라 하더란다.
1: 아, 예,
0: 예. 그런데 예, 지금 네, 제가 여든 80인가에 이제 내 이 나이 수술해서 뭐 하겠는가 하고 영 안타까워 하더라니 내가 지금 방송 듣고 냉서반의 눈치료의 효과 좋다고 그래서 이거 써보래서 써본 게 아침이 어제 두 달 넘어 석 달 거 있으니 게 눈이 어제 침침하지 않지 눈에 안개 낀 것 같은 게 그게 어제 더 많이 없어졌답니다 지금 그게.
1: 어 그럼요 예예 예. 기본일 겁니다 예예 예.
0: 그래야 하니까 물줄이 똑똑히 볼 수 있고 특히 텔레비나고도 똑똑히 사람 그림자를 똑똑히 보니까 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며 이 저기 뭔가 이번에 우주 활동이 좋을 때 지금 우리 두 가지 약을 지금 다 싸다고 그럽니다.
1: 어 그렇게 하셔. 이번에 우주 활동 특수합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나도 이 사진 원해 왔는데 안에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1: 아 그래요?
3: 예, 예. 예 이거 쓰고 많은 효과 지금 봤습니다.
1: 특히 예.
3: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머리가 뭐 정신이나 기억력이가 지금 상실되던 게 이거 뭘까 기억력이 산소가 됐습니다.
1: 어 기억력이 돌아오시고 기억력이 잘 기억하기 쉽다 이런 말이죠. 예.
3: 예.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위가 있죠, 그러니까. 야 이게 소화가 참 잘 됩니다 이 사진 보내기.
1: 그렇죠 기본입니다 이게. 예 예.
3: 위에서도 많이 고생하고 이게 밥 먹으면 소화해야 되고 예, 그냥 이래도 이제 사진 보내 먹는다면 예, 지금 무슨 딱딱한 거나 내분 거 먹어도 소화 참 잘 됩니다, 지금.
1: 맞습니다, 예. 예.
3: 그러니까 편안하고 지금 밥도 많이 먹고 지금 이래고. 그리고 예, 내 이 전력선 미래도 어제 한 15년 넘어 했습니다.
1: 아, 콤파치 좋아지니까, 예.
3: 예, 예. 이걸 내서도 고생 많이 밤에 소변에서 대여섯 번씩 보던 게 이거 지금 쓴 후부터는 예, 소변 지금보다 한두 번씩밖에 안 봅니다.
1: 아, 너무 정상으로 돌아왔었네요. 예.
3: 소변도 시원히 잘 나가고 지금 편안하고 이러고 잠도 잘 자고 이러니까 얼마나 모든 게 다 거기에 근데 이게 고루고루 도와집니다. 이게 버릇잖아요. 이야기.
1: 그렇죠. 예예. 예. 머리끝부터 발끝 대를까지 부족점을 채워주고 메워주는 게 심장과 뇌혈관의 콤파체 심장의 위에 모든 공능을 평행시켜주는데 이 제품만 한 게 많지 않을 겁니다.
3: 예. 선생님 그래서 내 이야기 이번에도 또 활동 이렇게 솔직히 저래 60가게 오늘 또 배달받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셔. 60가게, 70가게 안부 치료에게는 한 번만 준비해놓으면 평생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부위를 안마해서는 집.
4: 요 앞에 와야 한두 메다 와야 이게 시력 떨어졌나 봐요 제가.
1: 아 예 예.
4: 그러니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아 그렇죠.
4: 지금 이제 많이 썼습니다. 뭐 좋다는 건 다 써봤습니다.
1: 예. 그랬겠죠.
2: 네.
4: 이 명사 병원에서 예. 여기 그저 이 방송만 계속 써.
1: 아 보조 제품. 예.
4: 아니 10년 먹었는데 병이 나서 진단이 나서부터 먹.
1: 아 예. 예. 보조 제품.
4: 예, 명서방 쓰니까 조금 나아졌습니다.
1: 명서방 견제하게 예. 되면 간 그리고 심장 배까지 도와주는 이런 차원에서 치료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다른 부담이 없습니다. 눈병 치료는 간을 상하거나 이런 걸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눈이 해방될 겁니다. 예, 점차적으로. 예.
4: 예. 그래, 이번에 활동하니까 15과 싸서 쓰고 예, 하나 물어볼 건 그 사지원액이 있습니까? 그
1: 예, 사지원액이. 예.
4: 뭐 한다 쓰면 좀 중풍약도 먹고 요것도 먹으면 더 힘이 날 수 있을까요?
1: 중풍 환자한테는 너무 필요하고 효과성이 우수한 이런 제품이라서 널리 알려지게 중풍이란 게 심장과 뇌혈관과 관련이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걸 드시게 되면 기본상 혈액이 뭐 점전도가 높아지거나 혈지가 높아지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거나 이런 게 해결받겠다면 중풍 후유증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실 뿐만 아니라 이게 점차적으로 신경세포를 살려주는 데는 특수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대사연이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의 선물 자체에 속하게 돼서 혈관 관리 그리고 신경세포를 자식

0: 재산에 주는 데는 특수한 효과성을 느끼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지금 그 값도 99원씩 한 가게 하고 며칠 후 그다음에 원 가격 124원으로 올라간다니까 이번 5일절 전 우대활동 기한을 잘 이용하시면 기회일 겁니다. 이분은 이 제품은 5년 10년 그보다 더 긴 시간 복용하셔도 문제가 없고 복용할수록 좋은 우수한 제품이니까 한번 해볼 만한 좋은 제품일 겁니다.
1: 예, 상의하겠습니다.
0: 예,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아직 원해
0: 예.
3: 평생 내 떠들고 같이 지금 서 있어서 쓰고 있는데
0: 조금 움직이 말씀하세요. 말소리가 순창하지 못하네. 예.
3: 아,
0: 예.
3: 들리세요?
0: 예? 이제 됩니다. 예, 예. 예.
3: 아, 그래서 그럼 저 뭡니까? 우리 그 예. 저는 뭐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0: 예.
3: 작년부터 쓰는 게 어디는 8, 9개월 건 됩니다.
0: 아, 그래요? 예, 예.
3: 예, 그러니까 요 모든 이게 내 신체가 다 좋아집니다. 심장, 혈압, 그 다음에 기관지라, 그 다음에 이 뭔가 다 위암, 이 비상이랑 다 좋아졌습니다.
0: 아,
3: 그리고
0: 그렇죠.
3: 나의 친구들, 예. 나의 친구들 지금 쓰고 있는데 이전에 그 심장병으로 풍수성 심장병으로서 예, 아주 그저 몸이 시라고 이런데 이하고 또 숨도 차고 예, 조그만 그런 숨이 차고 그 다음에 몸을 움직일 수 없다 너무 시라고 지도 내서 그래서 아직 내가 쓰니까 예, 아주 몸도 지금 많이 이전보다 숨이 많이 빠지고 아주 가벼워졌습니다.
0: 예.
3: 그래 할까 봤었습니다.
0: 예.
3: 그리고 이전에 피부 색깔은 막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아 지금 아주 색깔 피부랑 아주 좋아졌답니다. 영 좋습니다. 예.
0: 그러면.
3: 그럼 내복에서 예 내복에서 피부가 진짜 이수 아직 원하고 쓰므로 해서 어제 이전보다 더 젊어진 것 같다고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0: 아 그렇죠. 바로 그래. 많은 분들이 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제품 자체가
3: 예,
0: 예 그렇습니다. 예.
3: 환자 같지 않습니다. 예.
0: 맞죠.
3: 그리고 그 다음에, 예, 머리가 그냥 빠지고, 골파지나 봐 그런지, 머리 빠지고 이러니, 머리도 지금은 이전보다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답니다.
0: 그럴 겁니다.
3: 그러니까,
0: 그렇습니다.
3: 예.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전에 허리랑 시기 아프고, 막 내리쓰리면 아프다 이런 증상은 낫고, 예. 이런.
2: 네, 시간 상관계로 오늘 방송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angyang Miss Tour Guide. It will for a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연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 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금철입니다. 스스로 알을 깨면은 한 마리의 병아리가 되지만은 남이 깨주면은 계란 후라이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스스로 부딪혀 경험하고 도전하는 사람에게 큰 영광을 안겨준다는 의미일 텐데요. 다 함께 같은 여행지를 가더라도 수동적인 사람보다 주체적인 사람이 더 다양하고 생동한 여행 경험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0: 네, 오늘 여행가이드 첫 번째 코너 연변의 매력향촌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이 이어지고 익숙했던 것들도 조금씩 새로운 얼굴을 갖게 됩니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서도 조급해하지 않고 자연의 숨결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곳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의 향촌 마을들인데요. 아침 햇살이 내려앉는 들판, 바람 따라 천천히 흔들리는 나무와 꽃들, 그리고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지켜온 골목과 사람들, 새롭게 단장된 향촌길구로 사람들이 오가고 정성껏 가꾼 공간에서 반가운 발걸음이 머뭅니다. 사람들의 손길이 더해질수록 마을은 오래 지켜것들 위에서 오늘날의 삶을 덧입히고 정으로 덧대고 기워서 만든 새로운 얼굴을 천천히 빚어갑니다. 오랜 시간을 지나온 얼굴에 남은 주름이 웃음과 세월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낸 삶의 깊이듯이 이곳의 변화도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여행자들의 웃음이 머물다간 자리마다 잔주름처럼 온기가 살포시 내려앉고 마을은 더욱 따뜻하고 깊어만 갑니다. 자연과 사람 그리고 시간이 함께 빚어낸 매력적인 우리 마을을 찾아 떠나봅니다. 연면의 매력향촌 코너, 오늘은 안도현 송강진 송화촌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리포터를 연결해서 안도현 송강진 송화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리포터 함소영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이 안도현 송강진 송화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이 송화촌의 지리적 위치에 대해서 먼저 료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송화촌은 안도현 송강진 동부에 위치했으며 송강진과 4km 떨어져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화룡시, 서쪽으로는 송강진과 이어졌고 장백산 부파 관광지와 가까이 있습니다. 송화촌은 장백산 여행 핵심 구역에 속하기도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이 송화진은 장백산 여행 핵심 구역에 속하기도 하는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송화촌의 기본 상황은 어떻습니까?
1: 송화촌에는 여러 민족이 함께 융합해서 생활하는데 그중 70%가 조선족 천민들이라고 합니다.
0: 네.
1: 아직까지 전통적인 조선족 건축을 사용하고 또 이 건축들을 기반으로 하여 민박을 건설해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기도 합니다. 현재 송화촌은 골목길도 모두 포장되어 있고 녹색 울타리와 완비한 배수시설, 실내 화장실 등 기초시설이 모두 완비되어 주민들의 생활에 유력한 보상을 가져다줍니다. 또 방금 말하다시피 송화촌은 장백산 줄기를 타고 내려온 촌으로서 장백산의 생태 환경에 의해 농업과 관광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송화촌은 사회주의 새 농촌이라고 불리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송화촌의 형성과 발전이 어떤 중요한 과정을 겪었는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송화촌의 발전이라면 꼭 리수군이라는 여성 기업가를 떠날 수 없습니다.
0: 네.
1: 2000년 금년 청도에서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처음으로 안도현 홍기촌에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0: 네.
1: 2010년 한 번의 홍수 침해로 인하여 그의 10년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0: 아, 그러면서 그때 이 홍수 침해로 인해서 많은 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서 지금의 송강진 송화촌으로 그렇다면 가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까?
1: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리주군은 그를 낳고 기른 고향 송화촌에 돌아가 농촌 관광산업의 길을 개척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0: 네.
1: 처음에는 주민들의 의심과 반대를 받고 각종 좌절도 겪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부단히 탐색한 끝에 모두가 함께 리익을 창출하는 전 집체 회사 천민이라는 모식을 내와 천민들의 수입을 점점 늘려줬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처음에는 이 초민들의 반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노력한 끝에 지금은 많은 개선을 가져왔는데 그렇다면 지금 어떤 영예를 따냈습니까?
1: 16년이 지난 지금 노숙인과 촌민들의 공동 노력하에 이 락후한 빈곤성이 연변 조선족 자치주 10대 매력 농촌으로 발전되었고 또 중국 소수민족 특색 농촌 국가 떠올레이크 풍령구라는 영예도 따냈습니다. 6년대 비주군은 또 성화촌 이름으로 브랜드를 신청해 입살, 인삼, 김치 등 34가지 농업 특산품을 팔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그는 청민들을 이끌고 인터넷에서 라이브 방송을 해 근 100만 명에 달하는 팬들을 보유하고 있고 지난해 1년의 온라인 매출액이 3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0: 네, 참 대단한 분이시네요. 그렇다면은 성화촌 촌민들의 생활에는 좀 많은 변화가 가져왔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1: 관광업과 특색 농산품 덕분에 주민들의 수입이 대폭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0: 네.
1: 작년까지 성화촌 집채 수입이 13만 원에 달했고 천민 개인 수입이 1.9만 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또 정부의 지지하에 태양광 가로등, 지하전선, 인터넷선, 문화광장 등 많은 기초시설들이 하나하나 개조되어 천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가져다 줬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금년 연초 이 성화촌에서 여러 민족 특색이 있는 설맞이 문예 공연과 이 특색 장터 활동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독특한 활동에 대해서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올해 설날을 앞두고 안도의 맛을 찾고 송강에서 함께 모이자라는 주제로 모형 문화유산 설날 장터가 성화촌에서 성광리에 열렸습니다.
0: 네.
1: 시장에는 성광진 42개 마을과 3개 지역에서 생산한 농업 특산물과 비물질 문화유산 수공예품이 전시 판매되었습니다. 각급 당위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와 힘을 입어 문화의 멋이 어우러진 이번 설날 장터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을 뿐만 아니라 CCTV 국내외 뉴스에도 보도되어 날날이 꽃피어가는 마을의 모습이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이는 성화촌의 지명도를 높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천민들의 자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0: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성화촌은 참으로 민족 특색이 짙은 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성화촌은 전형적인 조선족 마을로서 민족 특색이 농후하고 조선족 전통 거주 풍모가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고 특색 건축과 온돌 생활 습관이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습니다.
0: 네.
1: 마을 안에서는 장고춤, 상고춤 등 조선족 전통 가목 공연을 준비해 관광객들에게 선보이고 독특한 모형 문화유산 민족 활동도 진행합니다. 또 마을 주민들은 명절마다 조선족 전통 복장을 입고 음식 만들기, 농악 공연 등 민족 행사를 개최하여 민족 풍취가 물씬 풍기함과 동시에 이것을 바탕으로 향촌 관광을 발전시켜 민족 전통 문화가 계속 발전 중에서 새로운 활력을 얻도록 했습니다.
0: 네, 그럼 이 장백산 줄기를 탄 송화촌의 자연환경은 어떤 특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1: 송화촌은 장백산 북쪽 중심지에 위치하여 사방이 푸른 산으로 에워싸고 있고 숲이 우거져 삼김 피봉들이 높습니다.
0: 네.
1: 공기는 맑고 깨끗하며 음이온이 풍부해 곳곳에 생태 본연의 자연미가 감돕니다. 수원은 대부분 장백산 천연수계라 수질이 맑고 깨끗합니다. 이곳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기후가 따뜻하고 쾌적하며 산림의 고요함과 고즈넉한 마을 경관을 함께 간직하고 있습니다.
0: 네, 성화촌의 소개를 듣다 보니까 그곳에 들러 쉬어가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자연환경이

0: 송화촌에 대해서 어떤 독특한 우세를 가져왔습니까?
1: 송화촌의 생태 환경이 우월하여 거주하기에도 관광하기에도 알맞으며 마을은 자연의 멋을 가득 품고 있습니다. 장백산 천연수계를 타고 내려와 수질이 우수하여 농업 생산과 소민 생활에 우월한 조건을 마련해 농업 특산품들의 질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풍경은 수많은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어 관광업 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0: 네, 그래요. 오늘 이 송화촌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 송화촌의 새로운 모습에 대해서 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오늘 두 번째 코너는 귀로 떠나는 여행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당신의 계절을 걸어요라는 작품의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당신의 계절을 걸어요. 생각보다 가져갈 것은 훨씬 많다. 실은 전부 내 욕심인데 말이다. 짐을 하나 빼면 배낭이 가벼워짐과 동시에 내 마음도 가벼워지는 법인데, 이 사실을 안 지 꽤 오래되었음에도 짐을 비우는 일은 어렵다. 여행 가방에 짐을 줄이는 일은 인생에서 무언가를 내려놓는 일일 만큼 어려운 일이다. 내 나름대로 배낭 여행을 정리하자면 계획대로 되는 건 없고 혼자라 외롭고 춥고 배고픈 날을 영유하다 지칠 때쯤 만나는 하나의 기분 좋은 감정. 그 하나의 기분 때문에 모든 날들이 행복했다고 믿게 되는 행위. 그래서 자꾸만 떠나게 만드는 일이라고 하겠다. 그렇게 힘든 기억들을 발판 삼아 역경에도 무던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행복한 일을 평생 기억에서 보살펴가며 내일을 사는 에너지로 만드는 사람으로 거듭난다. 당신의 계절을 걸어요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두근거림을 선사하는 여행 작가가 11년간 65개국 500개 도시를 여행하며 엮어간 이야기입니다. 여행 작가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그녀에게 여행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삶의 일부이자 일이 되었지만, 여행이 주는 자유와 낭만을 마음껏 누리고 그 선물 같은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더 많은 곳을 더 오래도록 누빈 만큼 한층 깊어진 이야기를 이 책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에스파냐, 포르투갈, 스웨디에, 헝가리, 웬남, 인도네시아, 인도, 네팔, 파키스탄, 볼리비아, 멕시코, 바하마, 탄자니아 등 나라들을 넘나들며 겪은 다양한 에피소드부터 눈과 마음을 모두 사로잡을 만큼 멋진 도시의 모습과 푸르른 자연의 광경, 잊을 수 없는 인연은 물론 여행을 다니며 느낀 섬세한 감정과 생각도 솔직하게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자 특유의 감수성과 독특한 분위기가 고스란히 묻어나는 사진을 보다 보면은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지게 됩니다. 여행과 삶을 사랑스럽고 행복하게 그려냈기에 또 다른 세상을 꿈꾸는 이에게도 설렘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이 책에는 저자의 계절들이 들어있지만 또한 수많은 여행자들의 계절들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오직 떠났기에 알 수 있었던 수많은 풍경과 그 속에서 오는 감정의 메아리들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래도 여행은 하고 싶어라는 책의 일부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도 여행은 하고 싶어. 유럽 여행이라 하면은 프랑스, 이탈리아, 에스파냐와 같은 서유럽을 먼저 떠올리기 마련이다. 여행 초벌수록 더 그런 것 같다. 유럽 여행을 지속하다 보면 자연이 품는 의문이 생긴다. 문화라는 의식의 흐름이다. 이것은 어디서 와서 어디서 흘러갔는지, 유럽의 지정학적 특성상 육로를 통해 국경을 넘나들면서 문화의 상호 유사성을 반복해 경험한다. 처음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내 그속 깊이 국경을 초월해 거대한 의식의 흐름을 감지한다. 여행은 아는 만큼 새로운 세계를 보여준다. 여행을 떠나기 전 충분히 정보를 찾고 공부하는 것은 필수다. 현지에서는 주로 민박을 이용한다. 이곳에서는 여행책이 없는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좋다. 이곳에서의 마지막 밤, 늦은 시각까지 돌아다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숙소로 돌아왔다. 여러 명이 함께 머무는 민박집은 어느새 저마다의 려정을 품고 홀로 떠난 여행자들로 가득 차있다. 이곳에서의 새로운 만남은 언제나 반갑다. 자연스레 서로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짐을 정리하며 마음에 묻어둔 이야기가 쏟아진다. 행복처럼 흔하디 흔해진 나머지 무색, 무취해진 말이 세상에 또 있을까? 행복해지고 싶다는 말을 들을 때면 예전에 나는 반사적으로 불편한 감정이 일었다. 내겐 언제나 눈앞의 목표가 우선이어서 그런 말은 추상적이고 한가하게 들렸다. 그때의 성과에 따라 평가가 수시로 갈리는 사르른 판에서 살벌한 경쟁이 끝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수나 뒤처짐은 용납되지 않았다. 이런 나에게 행복은 그저 발자 좋은 사치라 여겼다. 행복을 비아냥대며 냉소하기까지 했다. 행복이라는 말에서조차 멀어진 그때의 내가 어쩌면 가장 불행했을지도 모르겠다.

저자는 여행 전문가가 아닙니다. 모험가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일상에 흩어진 시간을 이어담고 한 푼 두 푼 소중히 모으고 모아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통해 삶의 의미와 리우를 깨달았고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났다가 낯선 자신을 마주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행은 사치가 아니라 삶에 필요한 양식이었고 잠든 자신을 깨우는 자명종이었습니다.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행을 하는 목적은 나 자신을 깨닫기 위해서다. 잠시 멈춰서서 오롯이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의지하는 시간, 내면의 자신과 충분히 대화하는 시간, 나라는 사람을 총체적으로 점검해보는 시간, 그것을 위해 저자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했던 시기, 되도록 많은 도시를 걷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바깥 세상에서 자기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할 방향을 깊이 생각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새로운 볼거리와 이국적인 먹을거리를 즐기는 것은 여행의 대단한 즐거움입니다. 보통은 쉼과 재충전을 위해 일상의 체바퀴를 벗어나서 자유로움과 홀가분함을 느끼기 위해 해외로 여행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삶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는 여행은 더 진지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을 깨닫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다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저자가 진정 여행에서 얻은 것은 색다른 경험을 하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저자는 역설적인 것이 떠남으로써 돌아오고 낯선 곳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을 더 잘 알게 되는 신비로움은 현실의 일상을 더욱 선명하게 해주고 그 과정에서 활기차고 자신감 있게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홀가분한 쉼이든 새롭고 이국적인 경험이든 여행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은 특별합니다. 홀로 낯선 도시의 골목을 다니는 저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인생이 날마다 새로운 기쁨이며 그러기에 더 살만한 것임을 공감하게 됩니다.

하나를 대하는 태도가 만 가지를 대하는 태도와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소한 일과 중요한 일을 따로 구분 지으며 쏟아붓는 마음의 크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서 필요한 마음의 태도는 똑같아야 합니다. 한순간 한순간의 태도가 결국 우리 인생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멀리 떠나는 여행이든 집 앞 산책이든 즐기는 마음으로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의 여행 가이드 여기서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의 최덕규, 편집의 전지영,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봄에 정겨움 가득한 선율로 마치 꽃이 만발한 동산을 걷는 듯한 행복한 느낌을 선사하는 가요. 허동철 작사, 허상순 작곡의 남성 중창 꽃피는 동산으로 오늘 시간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사랑은 늘 특별하고 소중하죠. 조용한 멜로디 속에 담긴 진한 감성을 느끼며 여러분만의 소중한 사랑을 떠올리는 시간 되시길 바라며 한하나 작사 장영남 작곡의 나만의 사랑을 안병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봄의 정겨움과 따스한 위로가 함께 담긴 멜로디로 마음까지 포근하게 감싸주는 가요. 리광수 작사 김미란 작곡의 꽃피는 소리를 김성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따스한 봄의 성취가 가득 담긴 연변의 아름다운 봄을 느끼며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한동해 작사 류영근 작곡의 연변의 봄을 김소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장백산의 웅장한 풍경과 깨끗한 자연이 떠오르는 미녀풍의 가요, 류은정 작사, 리창훈 작곡의 장백산 첨가를 박소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의학자 장종영의 건센고는 밀방과 포지기술에 대한 발명특허를 갖고 있는데 질병을 잘 치료하고 약재가 경옥과 비추처럼 진귀하다 해서 건센고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만성질병 명약인 건센고에는 간단방, 폐센방, 건골방, 보혈방 네 가지 처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출시된 이래 여러 만성질병을 치료하고 환자들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노년에게 흔히 발생되는 128가지 만성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건신고를 복용하시면 만성병을 빠르게 치료받아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1시에서 1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먼저 우리 국약 건신고, 예,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오라잼 지금 값이 오릅니다. 예, 원래 이 값으로 원래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장 측과 부단히 상의해가지고서 연변의 환자분들을 위해서 저희 김의 경제 수평에 맞게 처리하자. 이래서 값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에는 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섯 과학 사게 되면, 두 과학을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열 과학에는, 여섯 과학 더 드립니다. 그래서 여섯 과학 활동에 참가하는 분들은, 160날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달 열을 복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열 과학에 여섯 과학 더 드릴 건 열여섯 과학이 되죠. 이러면 320일 복용할 수 있습니다. 거의 1년 복용할 수 있죠. 그리고 열다섯 과학 사는 분들 좋습니다. 저희 열다섯 과학을 더 드릴까나, 600날 복용할 수 있는 양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침구가 12번 따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자문전화에 자문하시고, 2880018번에 전화해서 예약하시는, 앞에 10명 환자분들한테 10과학 이상부터 응답분 드립니다. 1680원짜리인데, 응답분 한 과학에 황금색 응답분 30병사를 들어있는 겁니다. 엄청 큽니다. 예, 함량도 높고, 예, 그리고 황금색 응답분이라는 거는 응답분 중간에서도 우리 특급 응답분으로 불리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드립니다. 그리고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어제 구분기를 걸을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대고 내가 약이 좋다 해서 턱 사 먹으면 안 됩니다. 에? 자기 증상을 제대로 진단하고 그래고서 약과 병이가 맞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싶다. 예, 이런 분들을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예, 전화번호 역시 2880018번에 전화치게 되면 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김에서는 부단히 환자분들을 우리 환자분들의 증상이 몽땅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어쨌든 각종 방법을 대설해도 우린 데서 마지막에 근치될 수 있게끔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는 겁니다. 뭐 제 능력이 뭐 제일 우수하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저도 부단히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런 증상에 대해서 또 정확한 인식을 하고 그리고 정확한 진단을 해주고 예, 거기에 따라서 약조합도 해드리는 겁니다. 침구도 우리처럼 침구를 해드리는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째 침구를 해주겠는가. 우리 침구는 일주일에 두 번 밖에 맞지 않습니다. 그것도 침구를 한 몸에서 여러 가지 질병 나타나는 거 제가 몽땅 같이 해드리기 때문에 경락을 쭉 열어줄까나 무조건 제 친구 결합한 사람들은 이후부터 재풍이 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환자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도 복무를 잘해줄까나 예. 1년에 한 번씩 와서 제 침을 맞으면서 경락을 열어주는 분들도 수두룩합니다. 예. 대부분 환자분들은 다른 데서 부단한 이런 치료를 받았는데 효과를 못 보고 병은 어떻건 점점 더 심해지고 이래서 저한테 와서 치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건신고 본신 보게 되면 네 가지 처방이 들어있다. 제가 자꾸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처방은 일단 본다 할 때 여기에 혈압을 쌍쌍 조절해주는 홍삼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황기에는 센동번 조징에 썼습니다. 이 사지가 마모 교환돼 좋습니다. 또 반신이가 잘 말아야 듣거나 이런데 환기가 제일 좋습니다. 그건 천시용 들어갔습니다. 천궁이. 천궁이라는 약재는 호수의 한작용 좋고 뇌, 대뇌에다 혈액 공급을 잘 되게 해주고 이 천시용 들어가게 되면 특히 머리 아픈 거 빨리 해결해줍니다. 그 다음 부령하고 백출이 같이 들어갑니다. 예, 이 천시용, 부령, 백출 이렇게 결합하게 되면 예, 혈관 안에 이런 빵콰를 녹이는 작용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백출은 리뇨작용 좋지 않습니까? 부령은 모든 습기를 한데 몰아넣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래서 혈저혈압이 그거 녹여서 한데 몰아가지고 대변 소매들을 내보내죠. 그리고 여전자가 동맥경화에 좋습니다. 혈관 탄력, 여전자하고 제하수 이 두 가지 약이 결합하게 되면 혈관 탄력이 좋아지고 심장에다 혈액 공급을 잘 되게 해주고 또 여전자 본신이가 양간 밍무 눈을 밝게 해주는 작용 간을 도와주면서 눈을 밝게 해주는 작용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쌍선하고 천피 그리고 구기자 이 세 가지 약재 그다음 또 그 제하수 이래 결합하게 되면 혈당 혈질을 낮춰주는 작용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혈압 조절이 좋죠. 그리고 숙지란 약재 결합함으로써 이 기억력을 돌가셔가지고 반샤란 약이 들어가서 심류를 도와줍니다. 예, 심류를 고르지 못한 분들 반샤가 무조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듣죠. 신신부조 이런 말을 많이 듣죠. 신신부조라는 거는 우리 중의학에서 본다 할 때에 수소인 신징하고 주소인 신징에 속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거 통틀어서 뭐라는가 수소인증이랍니다. 수소인증 나타나는 증상은 수소인증 맞는데 근데 이것이가 장기적으로 치료 안 되고 치료 안 된다면 무슨 뜻인가? 내가 정확한 이런 진단을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여김에 대한 이런 약 처방을 하지 않았다 할 때 이 병을 키우게 되면 마지막 가서 이 타인증으로 변하는 겁니다. 타인이란 건 주타인 페이징, 비징입니다. 비장 경락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 생긴다 할 때 비장은 중초에 속하고 심장은 우리 상초에 속하고 콘파치가 하초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초에가 딱 막혔습니다. 저 가면은 통하기는 조금 통하는데 그리 완전 막힌 건 아니죠. 그런데 이런 타인증까지 들어가게 되면 완전 막힙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뇨실금이라는 게 생깁니다. 뇨실금은 우리 황제내경에서 뭐라는가 방광이가 변청 스러우랍니다. 그러니까 이 고기가 우선 다 썩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방광이 탄력이 없다는 거 말하죠. 그 다음에 딴위메이, 딴위메이라는 게 뭐니까 계속 잡으라는 걸 말합니다. 자꾸 잡니다. 예, 밥술 떨어지기 바쁘게 계속 잠자기밖에 안 하고 예. 밤에도 자고 낮에도 자고 계속 자죠. 예. 이런 잠자기 자는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 치매 자걸로 많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 목이 세게 아픕니다. 그러면서 땀을 세게 흘립니다. 아니, 땀 흘리는 게 뭐 내가 일해서 땀 흘리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있어도 땀이 줄줄줄줄 난다. 제가 그런 사람 봤습니다. 겨울철이 되는데 바깥이 영 추운데 거기 앉아서 땀 줄줄 흘립니다. 네, 이거는 우리 왕양증 양기가 우선 다 죽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 몸에 양이란 게 뭡니까?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 비교하세요. 산 사람은 어째 생명이 살아있는가? 생명이 근본인가? 양기입니다. 몸속에 태양이 있기 때문에

0: 사람이 생명이 살아나가는 겁니다. 태양이 없게 되면 그 다음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체내시한 폐라는 게 생깁니다. 남성분들이. 이거는 무조건 증우탕이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증우탕 우리 폐신 처방입니다. 폐하고 콤파치 처방. 그 다음에 짠위라는 게 생깁니다. 짠위라는 게 뭐니까 하던 말을 또 하고 하던 말을 또 하고 예, 그 다음에 햇소리를 자꾸 하고 그 다음에 소배가 잘 나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소배는 꺾어놓거나 귀신은 소변, 자전거가 마찬가지로 그러죠. 밤 소변 여러 번 보거나. 그 다음에 거울씨 알리란 게 뭡니까? 기침만 좀 하게 되면 대소변 제대로 나간다. 예, 이런 거. 그 다음에 손발이가 점점 차가워지는 거. 이거는 그 다음에 타인증으로부터 시작해서 더 엄중한 질병, 죄인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죄인증은 우리 스증이랍니다. 죽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서 하면 꼭 우리 근신고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우한 자꾸 추워하는데 그래서 막 쪼그리고 있고 그리고 어지럼증이 자꾸 나고 이빨 말라들고 혀가 막 갈라터지는 거 얼굴이 벌거벌게 나고 이건 몽땅 이 타인증에 속하는 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운이사나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네. 말씀 주세요.
2: 네, 저는 근신고를 쓰는 환자입니다. 근신고하고 혈배관 같이 쓰니까 예, 효과도 더 빠릅니다. 근신고는 아침 전에 예, 한번 먹을까 그거는 차 끓여지고 예, 이 혈배관도 이래 먹을까 어림지 나고 소화가야 되고 그리고 이 다리라니 그렇게 각혈 나던 게 예, 그것도 잃어버리고 혈압 특히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예, 배가 꾸르륵하고 트림이라고 나던 게 그게 쬐꺼다 잃어버집니까?
0: 네.
2: 그 약이 효과가 제일 다른 약만 효과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 놓을까 예? 그리고 건신고 써놓거나 다른 이따 그 그런 저 휴이고를 쓰던 거 막 그 약도 영약도 또 많고 해놓거나 예? 네. 효과도 빠르고 영 좋습니다.
0: 고불해도 맞습니다.
2: 맥이 나고 정신 나고
0: 네.
2: 머리가 흐릿하던 게 맑아지고 예. 밤잠 못 자던 게 밤잠 자고 이 다리라니 그렇게 아프던 게 차츰차츰 낮아지고 있습니다.
0: 네.
2: 그래 활동이 얼추 활동이 그리 좋은데 그 활동이 참석하자 그랬나.
0: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값이 오릅니다. 예. 우리 환자분들 값이 오르기 전에 먼저 쌓아놓으라고 소리. 어떤 사람들 내가 돈이 아주 모자라는데 이런 사람들도 예. 일정하게 돈 좀 내고 소리. 그 다음에 예약해놓는 분들이 또 엄청 많습니다. 예. 그래서 아, 이 기회에 쌓아놓는 게 좋습니다. 예.
2: 예, 얼른 또 김대상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0: 그렇죠.
2: 써야
0: 되죠. 예, 예. 이번에 값이 많이 오릅니다. 예. 제가 자꾸 예. 강조하지만 10원, 20원 오르는 거 가지고 자꾸 오른다 해야 합니다. 예.
2: 그것을
0: 예.
2: 둬야죠.
0: 예, 예, 예, 예. 그래서 예.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2: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우리 건신고처럼 이렇게 처방이가 다방면으로 잘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신고 제일 첫감 처방이 뭡니까? 간단방입니다. 간하고 담낭 처방이죠. 예, 우리 그 진구열리 거기에 처방 본다 할 때는 예, 상한론에도 있고 진구열리에도 있고 예, 반샤시신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전문 간경화나 이 간암이나 이걸 치료하는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간 경락이가 잘 통하지 않는다 할 때 위하고 비장이가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소화가 잘 와야 됩니다. 그럼 위장도 시로 생기거나 만성 위염이라면 장염이라면 생길 수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고사합니다.
0: 네 말씀 주세요.
3: 저는 예, 경화 거를 쓰고 많은 면에서 점점 가져오고 치료가 잘 돼서 예, 영을 지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예, 건신고는 또 경화 거의 또 네. 공급된 약이지 예, 더 많은 약을 이어가지고서 명약제를 이어가지고 더 오래 달해서 많은 양이 그 경험고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예,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3: 그래서 예, 예 그러니까나 이전보다 예, 나는 이전에 경험고를 쓸 적에 예, 땀이 나고 그 다음에 변비가 많고 그 다음 맥이 없고 관절이 나쁘고 이게 다 해결됐는데 날씨가 변하면서 혹시나 또 예, 다래쥐가 올라오고 예, 어떤 때는 머리가 희미하고 이랬을 때다. 굉장히 이 건신거로 이래 먹으니까 예, 지금 쓰니까 예, 이 두 가지 현상이 다 나아졌습니다.
0: 네.
3: 예, 기력술이 이 건신거는 온몸에 피를 많이 보충해서 네. 그런지 난 이전에 정말 예, 일을 조금 하거나 밤에 자먹어서 땀이 뻑 나는데 아래는 땀이 나고 위는 땀 나고 아래는 발이 쉬고 이랬는데 이게 다 없어졌습니다. 발이 다 요새 나고 예.
0: 네.
3: 그다음에 땀이 나던 게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에 영 편리합니다.
0: 네.
3: 그 몸도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0: 네.
3: 그다음에 1배 20 여덟종이 그 그런 병에 좋다더니까 정말 나는 어떤 때는 가끔에 그래서 소리 나고 기억력이 감퇴돼서 생활에 영 불편했습니다.
0: 네.
3: 곧만 열쇠를 찍어도 어쩌는지 몰라서 그저 한 20분씩 자고 이랬습니다.
0: 네.
3: 이게 기억력이더라고. 이래니까 자연적으로 밤잠 잘 자고 그다음에 춥지 않고 이래놓고 건신고에 정말 대단하다는 이런 생각까지
0: 건신고 이 본신이가
3: 예.
0: 공룡 수치에다 명백하게 썼습니다. 수면 잠 못 자는 예. 거 하고 그 다음에 기억력이 없어지는 거 이거 치료한다고 딱 썼습니다. 예,
3: 예. 그래 일일이 효과가 그리 좋죠.
0: 그렇지.
3: 선생님은 정말 예. 그래 저 서적을 예. 드신 배설이 우리에게도 선전해준 야 풍습방이고 건신거고 쇠배강이 혈배강이고 다 좋습니다.
0: 깨달은
3: 주방장 다 쓰고 있는데 정말 뭐 하겠습니까? 그저 어째서나 예, 늙어서는 각종 병이 나기는 마련인데 좋은 약을 잘 먹으면 또 그러니까 또 심정이 유쾌하고 선생님 친구를 맞을까 관절병이 더 빨리 해결되고 이럴까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0: 네.
3: 이게 진심으로 예. 박 선생과 그다음 전 선생님 감사를 드리면서 나는 계속 건신고랑 이제 얘기라던 그런 약 계속 쓰면서 예. 정말 선전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내 데려가서 예.
0: 네.
3: 그래서 예. 계속 예.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그 선생님 또 선생님 고맙습니다.
0: 예, 예, 건강하세요.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뭔가?
1: 네.
0: 네, 말씀 주세요.
4: 건신고를 먹고 효과를 본 거 말하려고 그런다.
0: 예, 예, 얘기를 하세요. 예.
4: 건신고 약 먹고 소화 잘 되니까 예, 변비 해결되고.
0: 예, 예.
4: 감기 자주 하던 게 감기도 안 걸리고 예.
0: 오,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4: 예, 발이 타던 게 발이 따뜻해지고 예.
0: 예, 예.
4: 그다음에 허리 아프던 게 허리 덜 아프고.
0: 예.
4: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좋은 효과를 봐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생님.
0: 이제 다순지 며칠 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4: 한병 살을 먹었습니다.
0: 아, 그럼 대단히 효과 빠른 게죠. 예, 예.
4: 예 효과 영 빨리 본다.
0: 예, 예, 예.
4: 초감에 경어 꼴 저기 한 달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다니까, 그 다음에 좋았단 말입니다.
0: 예, 예, 예.
4: 다수병 살을.
0: 네.
4: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0: 예.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예.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그리고 건신고가 어째서 효과가 빠른가? 제일 중요한 것은 약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옛날에 경호고 강의할 때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든 약들은 처방마다 약재마다 몇 그램씩 밖에 안 들어갑니다. 우리 중약재에서 이런 꼬우방 하기 제일 바쁩니다. 어디 그런가? 꼬우방이란 건 첫째 오래 끓입니다. 몇 시간씩 끓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물이라는 거 오래 끓일수록 물이 몽땅 졸아 없어집니다. 중약재는 더 마찬가지 소리죠. 적게 열수록 다 말라서 없어집니다. 다 타버립니다. 그런데 어째서 많이 이어야 되는가? 꼬우방 만들 땐 오래 다리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약들은 몇 그램씩 들어가는데 이 꼬우방 만들 때는 몇 개 약재마다 근드릴로 들어갑니다. 이래가나 오래 달해가지고 거기에 그 알짜만 몽땅 농축해서 나온 게기 때문에 효과 빨리 본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약에 비해서 우리 이 꼬우방 하루 잡순량이면 다른 약들을 28날 잡순량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 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5: 네, 지금 건신고를 먹고 있습니다. 어쩌냐면 20달 나이 아이서 이제 이래 검사 한 번도 이렇다는데 이 정말 가고서 먹기만 하면 오고 좀 쓰고 이렇게 남도 이 먹는 것도 또 특히는 이 계란 같은 거네 또 이렇게 좀 뭐가 원래는 고기도 안 먹고 하는 게 이 계란이라도 먹자 해도 이제 가지고도 농기 그래서 냄새도 싫고 그냥 삼킬 때도 그나마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서 미스하고 예.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이 무슨 먹지 못하고 하니까 나 이 먹는 게 없으니까 사람이 오히려 겪고다 또 위도 또 아이 좋고 하니까 이 소화도 계속 아이들 왜 이 두 가지 다 합격 하니까 예. 두 가지 다 소화 아이들고 그런 게 뭐야 이겁니까 예.
6: 네.
5: 이래 놓고 사람이 힘들고 그다음에는 이저 뭔가 매유 없고 예.
6: 네.
5: 그 항상 입이 벌써 하는 거 상태란 말입니다.
6: 네.
5: 그게 예. 이 약 먹은 다음부터 특히 이 이런 게 있잖아 이런 증상이 하나 들어 없어지는 게 있잖아 예. 지금은 예. 아예 밥 먹어도 무슨 그런 증상 없고 예.
6: 네.
5: 그래 오긴 났다 예. 그렇게 입이 쓰고 봐서 어제 사탄이 나들 대상 거 계속 달고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고 예. 야 얼마서 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 그 뭔가 혈배랑 같이 먹으니까 예. 효과 더 좋은 것 같습니다.
6: 맞죠. 예.
5: 예. 사도 잘 되고 겨우 남편 그렇게 땀이 나고 예. 그랬던 게 그런 것도 또 예. 없어지더란 말입니다. 이게 이전에 하도 너무 땀이 나서 약까지도 썼는데 효과 보지 못하고 그래서 먹다가서 다그도 치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땀이 나던데 그 땀이 나던 것도 다 우선 좋아지고 이게
6: 네.
5: 하도 있으니까 이 선생님 이 강의 듣고 쓰리는 이 지금 두 가지 하고 지금 이렇게 좋이 먹고 있는데 그렇게 효과 좋습니다.
6: 네.
5: 그래서 막 이 꾸준히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는 다 뭐 우선 얼마 없습니다.
6: 네.
5: 또 살려고 또 전화드렸습니다.
6: 이번에 우리 값이 오릅니다. 지금 사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지.
5: 수고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6: 그리고 제일 고대로부터 유명한 예, 부쇄 양쇄 징댄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제1 처방입니다. 그러니까 부쇄 피를 보충해주고 양쇄 양혈작용이 있다. 양혈이란 게 뭡니까? 피가 더 나오지 않을 수 있게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자꾸 뭐 코피 나거나 또 그 여성분들의 경우도 고르지 못하거나 그다음 소변 대변에서 피 나가거나 개체암물 유출을 생기거나 피하출을 생기거나 이게 다 양쇄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다음 제일 우리 훨씬 알기 좋은 그 증상은 뭔가 땀 많이 흘리는 거. 제가 자꾸 말합니다. 땀이라는 건 피가 땀으로 변하는 겁니다. 땀 많이 흘린다면 피를 많이 흘린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1 처방이가 딱 스우탕이랍니다. 스우탕은 네 가지 약재로 딱 구성됐습니다. 숙지하고 당귀, 그 다음 바이샤로하고 천숑 네 가지 약재입니다. 그러면 숙지라는 약재는 간 콩팥의 경락으로 들어가서 서링이 이 피를 보충해주는 기초적인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당귀라는 약재는 피를 보충해주면서 혈액 유동을 잘 되게 해줘가지고 서링이 어혈을 풀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 바이소라는 거는 인체 내 윤활유가 한 가지입니다. 무슨 뜻인가? 이 윤활유라는 게 기실은 기름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거나 뻣뻣하다. 특히 어떤 사람들 심장이 막 뛰는 것이가 자기 절로 알린다. 이것이가 다 윤활유 모자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집에 그 문접시 있지 않습니까? 문접시랑 오래 쓰게 되면 삐걱삐걱 소리나는 것처럼 거기면 윤활유가 없어서 그러자. 그럼 기름 채우게 되면 또 이롭지 않습니까? 그 기름이가 뭔가 기실은 이 근육 조직이라면 꾸꾸대나거나 이 심장도 근육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래 뛰는 것이가 뻣뻣하고 이 다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파나고 이것을 해결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바이샤롱. 그러면 천숑이라는 거는 수액의 주퇴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혈액을 잘 미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신의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준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혈질이나 차준다. 기준이 이 혈질이라는 거는 현대의학에서는 자꾸 뭐 당구충 가연산소 높아진다 이랬는데 중에서는 혈질이란 말이 없습니다. 중에서는 몽땅 습하고 나쁜 물 이런 것들이 자꾸 혈질을 잘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반샤라는 약이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반샤는 무슨 작용하는가 하면 인체 내에서 여러 가지 이런 물 나쁜 물들을 내보낸 작용이 있습니다.
0: 리뇨작용을 통해가지고 소변 통해서 내보내죠. 그러면 우리 여기면서 알아둬야 될 것은 인체내 물을 하게 되면 예, 고여있는 물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나오지수 지금 자꾸 암, 암

0: 체포 자라난다, 종양 덩어리 자라난다 하는데 많은 분들이 종양 거기에만 자꾸 집중합니다. 기실은 이 종양을 매개 살고는 나쁜 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황제내경에서 다 썼습니다. 이거에.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주세요.
2: 예, 네. 건신경 양호샘 많이 나 먹었습니다.
0: 네, 예.
2: 한번 사고서 거의 다 먹었습니다.
0: 이제 금방 쌌지 않습니까?
2: 예. 예. 그런 게 뭔가 매이 없었어요. 내 매이 없었어. 밥 먹고도 가면 먹으면 우제 넣고 그래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0: 맞습니다. 예.
2: 이게 요새는 요 문 앞에 나간 것도 괜히 나가고 이랬을 때 잘 서지 못해요. 그런 게 우선 그 험한 따지고 이랬을 만합니다.
0: 오, 그럼 대단한 게죠. 이제만 미스터 라이즈업 사는데.
2: 우리 아빠에게 아들 봤으면 좋아하겠다. 그런 게 서니까 그래. 걔네 이야기는 좋습니다.
0: 좋습니다. 예.
2: 원래 이 많이 배달 받았지만 계속 쓰고 네. 선생님 강의 명심해 듣겠습니다.
0: 예예. 예. 무슨 의문점이라면 있으면 저 나오세요. 예.
2: 예,
0: 예, 예, 예.
2: 네.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예, 예,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노지수이라면 이런 그 암덩어리라면 어째서 자꾸 자라는가? 병원에서 그거 떼버렸을 때 없습니다. 이 환경을 바꿔주지 않는 이상 또 자라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자면 뭐 해줘야 되는가? 이 암덩어리 뭐 먹고 자라는가? 기실은 몸속에 나쁜 물, 예, 이런 걸 먹고 자라는 겁니다. 이거 중에서 탄닌이랍니다. 기신 혈진 없다 이건 마찬가지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없애줘야 됩니다. 이걸 없애는 약은 특정적인 약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매 반샤하고 그다음 부령하고 배출 이 세 가지 약이 결합하게 되면 이런 모든 물 이런 것들 특히 우리 폐지수이라면 생기거나 그다음에 노지수이 생기거나 그다음에 간경화 복수. 복수란 게 있지 않습니까? 물을 아무리 빼내 쓸데없으면 또 복수 생깁니다. 그리고 비장이 커져서.
1: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륜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한하나 작사 김미란 작곡의 봄의 이야기로 시작해봅니다.

사계절의 첫 시작을 알리는 봄입니다. 올 한 해에도 싱그러운 봄 기운을 받아 희망과 정열을 잃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배소윤 작사, 황영하 작곡의 봄길 보내드립니다. 김은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봄은 정열의 계절, 사랑의 계절이라고도 하죠. 이어서 서영근 작사, 장소홍 작곡의 사랑의 봄노래, 자미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봄은 많은 꽃들이 피어나는 계절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예쁜 꽃이 피어났으면 좋겠죠. 이어서 재관석 작사 최동혁 작곡의 새 희망꽃 피는 봄 보내드립니다. 임향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만물이 생기로 넘치는 봄, 모든 생명이 활기를 띠는 봄입니다. 이어서 자명화 작사 김창근 작곡의 봄날의 약속, 도명일 로얄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요즘입니다. 이어서 이문숙 작사 백희남 작곡의 연변의 봄이 오면 준비했습니다.

사계절의 첫 스타트선을 밟으며 향긋한 내음을 발산하는 봄날입니다. 봄아씨가 살금살금 우리 곁에 다가왔죠. 겨울에 두터웠던 옷을 벗어버리고 얇은 옷차림으로 나가면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어서 박명일 작사 지혜선 작곡의 내 고향 봄 소식 보내드립니다. 류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 연변 노래가 저와 함께 봄내음이 물씬 풍기는 가요들과 떠난 멜로디 여행 어땠는가요? 올 한해에도 싱그런 봄기운을 받아 희망과 정열을 잃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 서기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4월 30일 2026년 전조경제운행분석정기회의 제2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습근평 총서기가 성당위 성정부 사업회보 청취시한 중요 연설 정신과 최근 소집된 중공장 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성당위 성정부의 포치 요구에 따라 신심을 견정히 하고 정력을 유지하며 기세를 몰아 난관을 공략해 사업 전망성과 예견성, 유효성을 확실하게 증강하고 경제 안정 속 장성, 안정 속 질 제고의 량완 태세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함으로써 2, 4분기 경제 운행 조동전을 잘 치러 승리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조정엽 주석 주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전조 경제 운행 정황 영상을 방영했습니다. 조 통계국, 조 상무국, 조 재정국, 조 발전 및 개혁위원회, 조 공무 및 정보화국, 조 농업 농촌국 주요 책임자들이 1, 4분기 경제 운행 정황과

0: 1월부터 4월까지 예측 분석 정황 그리고 다음 단계 사업 배치를 회보했습니다. 조발전 및 개혁위원회, 조공업 및 정보화국, 조농업 농촌국 주요 책임자와 연결시, 룡정시, 화룡시 당위 주요 책임자들이 각기 복귀 분석을 했습니다. 류신강, 호복군, 윤조휘, 소경량, 문금철, 정권이 사업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올 들어 전조 상가는 도약 초월 목표 임무를 긴밀히 둘러싸고 경제 하행 압력과 지난해 동기 기수가 지나치게 높았던 역량에 효과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전조 상가가 백방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하며 공업과 대외무역을 안정시킨 데서 고정자산 투자의 안정 속 장성, 공업 경제의 질 제고 효익 증대,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의 안정 장성이라는 양호한 태세가 나타났으며 1.4분기 좋은 출발 목표를 순조롭게 실현했습니다. 2.4분기는 동북 지역 경제 사업이 전면적으로 힘을 내고 속도를 다그치는 황금기입니다. 전조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선율로 확고히 견제하면서 정치 책임감과 사업 긴박감을 1층 증강해야 합니다. 정책 실시를 1층 다잡고 대상 건설에 박차를 가하며 취업, 기업, 시장, 얘기를 안정시키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경제 발전의 내적 동력을 1층 증강하고 2.4분기 경제 운행 주동전을 잘 치러 한해 경제사회 발전 목표를 실현하는 데 견실한 토대를 닦아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대상 건설을 단단히 다잡아야 합니다. 대상건설 수요와 정밀하게 연결하고 요소 보장을 1층 강화하며 산소에너지 축적발전 삼협건설을 힘써 다잡아야 합니다. 연결공항 이전건설, 훈춘방천고속도로, 왕성목단강고속도로, 화룡명암수리중추공사 등 중대대상건설을 다그쳐 추동하고 연결진흥형 승강기 조립 완성품 제조, 훈춘석일 청정에너지, 도나 민덕생물 대두이기, 도문 광락 중간물 첨가제, 활용 상황 정밀 심층 가공, 왕청 승호 신소재 산업단지 2기 등 봄철 새 착공 대상을 힘써 다잡아야 합니다. 아울러 훈춘 100만 톤 청정에너지, LPG, 도나 중국 공급 판매 인삼 가공 중심, 연길 커시안 공장 건물 확장 건설, 도문 가화 신소재, 활용 호태 의약 중간체, 룡정 비암 성경 등 계속 건설 대상이 조속히 준공되도록 추동하고 1년에 수로망, 물류망, 연산망, 도시 지하 도관망 등 중대 기초시설 대상을 기획 비축해 유효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견실한 지탱을 제공해야 합니다. 백방으로 공업 기본판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중점 업종에 존재하는 문제를 참답게 분석 연구하고 용자 연결, 생산 판매 연결, 인력 채용 연결 등 봉사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중점 기업이 안정적인 운행을 유지하고 생산 능력을 충분히 방출하도록 추동하고 잠재력 있는 기업이 경영 규모를 확충하고 규모 이상 기업으로 발전해 통계 범위에 포함되도록 도우며 곤란 기업이 발전 난제를 해결하고 경영 곤경에서 벗어나게 조력해 양질 봉사로 기업의 안정 운행에 조력하고 공업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성을 추동해야 합니다. 큰 힘을 들여 소비 잠재력을 발굴해야 합니다. 식사, 숙박, 출행, 쇼핑, 오락 전사설 소비권을 정밀하게 발급해야 합니다. 자동차 구매 시 주유카드 증정, 주택 구매 시 가전제품 증정 등 련동 정경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대형 상가, 백화상점 기업이 판매 촉진 혜택 활동을 전개하도록 인도하며 가사봉사기업의 봉사사슬 확장을 지지하고 음식, 소매 등 분야 기업이 연변축구리그, 동북축구리그 등 경기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조직해 소비시장 열기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소비 잠재력이 다그쳐 방출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여러 방면에서 힘을 내 문화관광 열기를 높여야 합니다. 새 수요가 새 공급을 이끌고 새 공급이 새 수요를 창조하는 내재적 논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연길 1978 문화창의원, 새 수상시장, 도문 월청만, 룡정 해란대, 안도 산수운 건강양생중심 등 특색문화관광 대상을 하루빨리 완공해 운영해야 합니다. 인기 풍경구가 가상현실, 증강현실, 빛과 그림자 기술 등 디지털화 수단을 이용해 경영 모식 쇄신을 다그치도록 장려하고 로인 건강 양생, 꽃구경 나들이, 경기 체험 등 특색 문화 관광 모식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5.1절, 6.1절, 단오절 등 중요한 시기에 초점을 맞춰 더 많은 문화관광 신제품과 새로운 놀이법을 내놓아 연변 문화관광 열기가 더 높아지고 흐름이 더 커지며 머무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힘을 내 대외무역 규모를 확충해야 합니다. 대외무역 형세 변화를 밀접히 주시하고 재반 정책 도구를 충분히 활용하며 해산물, 동전광, 중고차 등 중점 제품의 수출입 규모를 끊임없이 확충해야 합니다. 보세 창고 플러스 변경 창고 플러스 해외 창고의 협동 배치를 다그치고 기업이 판매 경로를 개척하고 더 많은 주문을 확보하도록 도와 대외무역의 규모 안정, 시장 점유율 안정, 장성 안정을 힘써 실현해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일꾼, 주당위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직속, 연변주재 중앙직속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와 정부 주요 책임자, 정부 분관 책임자, 주내 각 개발구 당사위원회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5.1절 연휴 기간 우리 주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에 와서 변강의 봄을 만나보세요를 주제로 전국 각지에 200개 외지 가정을 가무의 고향, 레이의 고향 연변으로 정중히 초대했습니다. 닷새 동안 그들은 고적을 탐방하고 민속을 감상하며 미식을 맛보고 꽃바다를 구경하게 됩니다. 이를 2026년 연변주 꽃구경 시즌 및 화룡시 진달래 문화관광 보급 시즌이 화룡시 진달래촌에서 성대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광장에 농악모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상모 초리가 곱게 휘날립니다. 민속 씨름과 윷놀이가 번갈아 등장하면서 순식간에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관광객 권성협입니다. 진달래 축제를 통해 일종의 혁명 정신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이를 더 잘 전승해 선배들의 정신을 영원히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활동은 춘운 연변 꽃길 여행을 주제로 하고 꽃을 매개로 삼아 축제로 관광을 활성화시켰습니다. 또한 이번 활동은 붉은해 변강 비춘의 창작 60주년 개열 활동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화룡시에서는 무형문화재 전시공연, 미식 시식, 가족 견학 등 다채로운 체험 활동을 육성 내놓아 관광객들이 찬란한 봄빛 속에서 변강의 활력을 느끼고 중화민족은 한 가족이라는 깊은 추억을 남기게 했습니다. 연길생활 연길시 무형문화재 민속전시공연이 중국조선족민속원 연예광장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전시공연 현장에서 통소 연주팀이 화려한 옷차림으로 등장해 맑고 부드러운 선율로 조선족 전통음악의 우아함과 운치를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이어 사공의 노래, 한강수 타령 등 고전 민요들이 연이어 이어지며 조선족 인민들의 삶과 소박한 정서를 노래했습니다. 조선족 북장단은 웅장한 기세로 북채가 오르내릴 때마다 힘찬 리듬을 만들어내며 민속원 상공을 메웠습니다. 활동의 대미를 장식한 무형문화재 종목 조선족 농악무 전시공연은 현장 분위기를 고조해로 이끌었습니다. 관광객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겼습니다. 대련 관광객 리나입니다. 연길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 무형문화재 전시 공연을 관람하고 많은 무형문화재 종목 체험을 했습니다. 막걸리와 찰떡을 먹어보고 종이 등동도 만들고 아주 즐겁게 보냈습니다.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어 너무 영광입니다. 연길시 문화관 부관장 김춘영입니다. 이번 공연은 다양한 측면에서 연길의 깊은 문화적 조력과 조선족 인민들의 삶에 대한 사랑, 가물을 즐기는 민족 정신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관광객들이 연길 조선족 무형문화재의 독특한 매력을 직접 느껴보길 바랍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춘운 연변 꽃길 여행을 주제로 일련의 몰입형 문화 활동을 내놓아 수많은 외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1층 대청에서는 무형문화재 탁본, 활자 인쇄, 전통 투고 등 체험 종목들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련영 관광객 애시문입니다.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문화의 감동을 느낄 수 있었고

0: 젊은이들이 인쇄술의 힘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 연평 박물관의 5일째 개열 활동은 풍성한 내용과 다채로운 볼거리로 관람, 경청, 감상, 교류, 견학 등 여러 차원을 아울렀습니다. 연변 박물관 사회교양부 해설은 조동설입니다. 5.1절 기간 우리수 각 소학교 학생들로 모아진 진달래 포배팀이 현장에서 정체로운 민족 가물을 선보이게 됩니다. 또한 청소년들을 위해 꼬마 문물 복구사 견학 활동을 마련했습니다. 매일 여러 시간대에 전문 해설원과 붉은 넥타이 자원봉사 해설 및 자체 AI 관람 안내를 배치한 동시에 틱톡 클라우드 생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다채로운 연변에 와서 변강의 봄을 만나보세요 활동의 가장 큰 특징은 가정과 결연에 있습니다. 방안에 따라 전주 8개 현시에서 총 200개 외지 가정을 초청했습니다. 이 가정들은 현지에서 선발된 가장 아름다운 가정 또는 민족 단결 시범호와 일대일로 결연을 맺었습니다. 중화전국총공회는 4월 28일 5.1 국제노동절 경축 및 전국 5.1 노동상 표창 대회를 소집하고 2026년 전국 5.1 노동상 표창에 관한 결정을 공포했습니다. 총 3,024개 전국 5.1 노동상이 수여된 가운데 우리 주에서는 4개 집단과 3명 인물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중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가 전국 5.1 노동상장을 받았습니다. 이 묵직한 영예는 변강에 뿌리박고 76년간 국문을 굳건히 지켜온 이 대우에 대한 최고의 찬사이며 변방 수거와 발전 봉사, 민족 단결 등 사업에서 이룩한 탁월한 공헌에 대한 충분한 긍정입니다. 1950년에 설립된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는 세종국 창립 후 제1진 변방검사소 가운데 하나로 도만강반에 위치했습니다. 국가에서 북쪽으로 개방하는 관건적인 절점 통상구이자 연변대회 개방의 최전선 창구로서 이곳에서는 도문 통상구 철도와 도로의 이중운송 통로에 대한 변방검사 임무를 수행하며 조국의 동쪽 관문을 지키는 견고한 병풍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76년 내 한 세대 또 한 세대 변방검사소 민경들은 붉은 혈맥을 이어오고 변방 수호 정신을 전승하며 시종 국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왔습니다.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 변방검사처 부처장 최림입니다. 우리는 통상구 실제에 입각해 일실 5대의 새로운 경무 모식을 혁신적으로 내왔습니다. 5개 구역 연합방위, 다중경찰 합동 근무, 다국 공동치리의 예방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다방면의 연합검사 협력을 끊임없이 심화해 공문 통상구에 립체화된 안전방어선을 전력으로 구축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안보 책임을 엄격히 리행하고 각종 관리 통제 조치를 세분화했습니다. 전속돼서부터 지금까지 50여 차 중대 안보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고 각종 위험 우환 200여 건을 성공적으로 해소해 공문 변경의 안전 장벽을 견고히 쌓았습니다.
1: 坚决筑起国门边境安全屏障.
0: 통상구 개방의 제1 창구인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에서는 시종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여러 민족 대중과 서로 도우며 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 정치처 주임 윤국입니다.
2: 积极构建国门加学校.
0: 공문 플러스 학교 플러스 사회 협동 육성 모식을 적극적으로 내오고 특색견학 교양 기지를 건설했습니다. 동시에 주둔지의 여러 단위와 공동 건설 협력을 심화하고 민족 단결 선전 교양을 폭넓게 전개했으며 다양한 주제 활동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두만강반에서 민족 단결의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76년간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에서는 충성을 도치로 실천을 노후로 국문을 지키고 발전을 촉진하며 민심을 모으는 실천 속에서 중림을 용감히 짊어지고 예의진 쥐게 왔습니다. 이들은 연변 지역 안전 안정의 수호자이자 고품질 발전의 선도병

0: 이며 더욱이는 민족 단결에 마음 있는 달입니다. 덤은 출입경편방검사소 당위 서기고 소장인 현우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전국 5일 노동상장을 받은 것을 새 기점으로 더 높은 표준과 더 엄격한 요구, 더 실속 있는 작품을 견지할 것입니다. 시종 게을리하지 않는 정신상태와 거침없는 분투 자세를 유지하며 공무원 통상고 안전을 전력으로 수고하고 주둔지 경제사회의 높은 수준 개방과 고품질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변방검사의 지혜를 기여하고 더 많은 담당을 보여주렵니다.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김춘이었습니다.
1: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풍경,
2: 생태와 문명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도시,
1: 연계 녹화미와 행동에 적극 참여해 우리 함께 아름답고 살기 좋은 연계를 건설합시다.
2: 연계 녹화미와 행동을 적극 추진해 깨끗하고 문명한 관광도시, 조화롭고 발전된 행복도시를 건설합시다.
3: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시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상강 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동충하초 발효 균분은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먼저 상강중의관 창립 10주년 5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 균분 6과 구매하시면 상강중의관과 동충하초 공장에서 함께 5과를 더드리고 9과 구매하시면 12과를 더드리게 됩니다. 18과 구매하시면 24과학을 더 드리는 외에도 활동기간 매일 상위 10명에게는 네, 사은품으로 가치가 398원에 달하는 건강선물세트를 함께 드립니다. 네, 주내는 무료 배송 및 문전 배달이 가능하고요. 연변지역 건강상담 및 긴급구매선언은 283-0666번, 283-0666번.

0: 기원입니다. 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상강 중류관 체인점이 연길에 건립된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0: 네.
1: 그래서 10주년 기념을 축하하기 위해서 지금 두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상세하게 알려드렸는데, 그러니까 6곽 살 때 5곽들이는 이 활동에 참여하시게 된다면 1,960원어치 우대를 더 향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곽 살 때 12곽을 드리는 이 활동에 참여하시게 되면 양 1,940원어치 우대를 더 향수할 수가 있습니다. 16곽을 사실 때 24곽을 드리는 이 활동에 참여하시게 되면 3,920원어치 우대를 더 향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반복해 드리는데, 우리 지금까지 우대활동, 약을 살 때 같은 약을 많이 드리는 이런 우대활동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 기회라는 것이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동청화초 발효균을 써가지고 좋은 효과를 보신 분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복용하시는 분들, 또 우리 여러가지 약에서 효과를 잘 보지 못해가지고 약을 바꾸려 하는데 좀 비싸다고 생각해서 사기 곤란해 했던 분들, 이런 분들, 우리 지금 우리 우대 활동하면서 우리 지금 절반 가격도 안 되는 누구나 접수할 수 있는 이런 가격이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우대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생명을 구하는 신선초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고, 발효한 이후로 중력 효과를 30배로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약품으로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바로 동충하초가 우리 4,500m 이상이 고온이 악랄한 환경에서 자라는 유일한 약재로서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또 이런 생명을 구하는 신선초라는 이름을 듣게 되고, 다른 약이 없는 300여종이 충초조대, 충초소, 활초다당, 19가지 아미노산, 대류라든가 알파 분해매, 비모포자균, 실린 등을 추출해낼 수 있어가지고 다른 약에서 안 된다는 이런 병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이가 들어서 병원에 가서 우리 치료를 나가시게 되면 치료가치가 없다고 진단을 받은 분들, 그리고 오랜 병만 시달리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약을 쓰는데 우리 효과가 잘 나지 않으니까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 특히 우리 나이가 70세부터 90세까지 달하는 이런 분들이 우리 동충하초를 쓰신 이후로 아주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동청화조에 들어있는 이런 물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2: 이 동청화초를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2: 야, 이 당뇨병에는 최고입니다. 이 동청화초에.
1: 맞지요.
2: 네. 예, 이 당뇨 합병 주의와설이 제일 먼저는 이 손이 소변이 거품도 많고 깡치도 많이 나가고, 예, 소변을 누르면 나이 가고, 그도 예, 일시 붓기고 이래매 고사했겠습니다. 그게 뭐 그거 치료를 하고 나오면 또 예, 심장이나 빠지고 폐나 빠지고 이래매 그도 여러 가지로 그도 영수태 많이 고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감에는 말초신경염이 들어와서 예, 이 다리 저리고 시리고 마하고 일어나, 예, 이래 가만 놔둘 때만 일어나 걸지도 못했습니다.
1: 그랬겠죠.
2: 그래, 그냥 자리에 누워있고 이래 됐는데, 이 병원에서는 이거는, 말초신경염은 별로 딸로 치료 방법이 없고, 그래서 그런 데를 살아야 된다고 이래더라면 한다. 그래, 글쎄, 어떻게 글쎄, 그게 한 자리에 누워있겠습니까? 그래, 이 동청하초로 시작해서 썼는데, 야, 용 좋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예, 이 위 좋아지면서 식사 돌아섰대다, 예.
1: 맞습니다.
2: 예, 위 좋아지 식사 돌아섰까, 그 다음에 혈당 조절, 혈압 조절, 혈지 조절이 용 잘 되더란 말입니다, 예.
1: 맞습니다.
2: 그게 한 일주일 잘 되니까, 그 다음에 이 다리 그도 이 아래에 배부터 그도 차가워서 그도 일시 징징 저리구만 하던 게 옹기 돌게 시작하면서리에 저린 감각이 쓰라고 그 다음에 그 마 하던 게 애기들 좀 감각이 알리더란 말인다에.
1: 맞죠.
2: 그래, 예, 일어나 좀씩 운동하고 이랬더만에 그게 많이 나서지고 이 아래 하시 두두세지게만에 그 소변도 쉬워이 잘 나가고에 냄새도 없고 강치도 쓰라고 연구도 허리도 아프지 소변 나이가 하루 온밤 소변 놀아 댕기다 남 잘 쎘으니까 깨진 게 밤도 깊게 잘 수 있고에
1: 맞죠.
2: 그렇게 좋아진다. 그래던 게 그 다음에 또 이 신자에 관심병도 원래 있는데다가 예, 그도 내부를 끄뚝 찬 것처럼 예, 숨이 올라와요. 가끔 가다 어떤 데는 숨이 넘어갈 것 같고 이랬던 게 그도 예, 뭐 이 손이 좋아지니까 그거는 그저 온데간데 없어지고 숨도 안 맥히고 그 다음에 자꾸 말라서 목이 말라 마른 기침 나던 것도 이렇고 목에 가래다 없어졌습니다.
1: 맞습니다.
2: 예. 예, 신기하게 예. 그렇게 나서질 줄은 생각도 못 했는데, 그 다음에는, 예, 그게 다 나서지니까, 나, 예, 입이 쓰던 것도 이렇고, 그도, 예, 어쨌든지 몸이 많이 빨리 회복되고, 그도 혈당 조절이 어떻게 잘 되는지, 예, 이 당뇨 합병증에는 이 동충하점에 좋은 게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1: 맞죠, 예.
2: 예, 내 약을, 예, 왼발을 선택했다고,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거 우리 활동마다 참여를 사니까, 나에. 이제는 가격도 저렴하고, 무슨 그리 크게 부담도 아이가고 먹는데, 약 먹는데 부담도 아이갑니다, 별로, 예.
1: 맞죠, 예.
2: 예, 그래, 요번 우리 활동에 또 참여해서 또 약은 이제 또 배달 받자고 그립니다.
1: 그러십시오. 우리 활동이란 것이 우리 이번 활동이 다른 어떤 활동에 비해서 특별하지 않습니까? 예? 본약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시간이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은데 살 이왕 있다면 지금 인사 닥쳐 사는 게 좋습니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2: 2832-0666번입니다. 예?
1: 맞습니다. 예.
2: 예,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네.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이미 동성화초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주약이 전열성 비대도 있고, 관심병 있으면 늘사 심률도 고르자고 그다음에 기운만 자꾸 참으자고 기침가래도 정하고 이래서 내 지금 이거 선택해서 만디 써보니까 지금 많이 좋아지는 게 알겠다 지금.
1: 맞지요.
3: 특히 소변 다수가 밤에 특별히 잡힌 게 다수가 많이 줄고 그다음에 주약이 기침가래 정하던 게 그게 지금 많이 낫습니다 지금.
1: 맞습니다.
3: 그다음에 관심병에 대한 열사심률도 고르게 했고 그러는 게 그게 좀 많이 조절되니까 사람이 좀 맥도 나고 좀 정신도 납니다, 제가.
1: 맞지요.
3: 이게 우리 활동이 특별히 좋다니까 좀 장가래 좀 더 배달받아 장기적으로 계속 쓰겠습니다, 지금.
1: 그러십시오. 권양약을 쓰시려 하는 분들이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약을 쓰시다가 우리 동충하초를 선택한 다음에 효과가 좋은 분들은 그냥 또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활동은 또 그 어느 때에 비해서 같은 약을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우리 경제상에서 큰 도움이 되는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저도 동충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천둥이 와서 눈과 입이 비뚤어뜨렸던 게 지금도 제대로 돌아왔고 침을 길게 흘리던 게 지금 침도 흘리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봤던 자던 게 지금에 걷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미세협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밥을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은 밥을 다 먹고 있습니다.
1: 맞죠.
4: 변비가 심하는데 올해 변비가 해결되고요. 혈압이 높던 게 지금 혈압도 정상화 됐습니다.
1: 맞습니다.
4: 전미세 비대가 있어요. 소변 자주 보던 게 지금 소변 자주 보지 않고 소변이 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1: 맞지요.
4: 전선이 주변에 많이 배달 받았는데 오늘 제 동생이 당뇨병이 있어서 동사 쓰고 있는데 효과 좋아서 열 나도 가급 배달받아.

0: 더 쓰겠습니다.
1: 마치 우리 당뇨병으로 고생하신 분들은 이 당뇨병 자체보다도 합병증이 생명의 위험을 갖다 주기 때문에 우리 동청하초 발효유무는 다른 약에서 안 되던 이런 병들, 이런 증상들이 다 나아지지 않습니까? 예? 그 우리 당뇨병 이런 합병증은 좀 잘 낫지 않은 병인데 그 우리 다른 약에서 안 되는 이런 병들이 동청하초 발효유무의 사약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는 당뇨병인 분들 그 당뇨병 그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고 합병증이 대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당뇨병으로 고생하신 분들 또 우리 동청하초 발효균분이 지금처럼 우대 활동하는 이런 계를 이용해서 사는 게 맞습니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0: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3: 예, 두 분 선생님 수월합니다. 나도 얘 동충아 그분 오래 먹었습니다. 오래 먹을까요? 이게 몸이 삐 아픈 게 영 대세삐다. 삐 아픈가요? 움직이지 못하고 영 바쁩니다. 그러든지 이 삐 아픈 게 다 좋아서 어찌 좀 모르겠습니다.
1: 맞죠.
3: 그리고 얘 이 약은 뭘까? 혈압 조절 대학다 왜일까요? 머리가 어젯더니 머리도 안 어젯더니. 예, 잠 자지 못하는데 잠 잘 자지. 그래갖고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더부룩하게 소화제제에서 다 못 먹었습니다. 위에 소화제제에서 침도 많이 맞고 눈도 많이 떴습니다. 그래도 알겠습니다. 소화제라 먹어도 계속 뺨으로 소화제를 먹는데 알레르기 갑니다. 그래도 이 동풍화제 먹기 위해 소화제를 진짜 다음 잘 먹고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맞지요. 예.
3: 그리고 얘 소변이 자꾸 급하던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허리가 아파 잘 걷지 못하던 것도 많이 좋아졌지. 이 동청하초에 이 대가리 등어 다 치료했습니다. 그래 놓고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번 하소에서 올 때 옛날에 조금 더 싸서 더 먹자고 그럽니다.
1: 예. 맞습니다. 이런 게 사는 게 맞습니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3: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좋은 약 악성내줘서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저도 동청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자꾸 세부들 어지럼증이 증이 나던 게 어지럼증이 나지 않고 혈압이 높던 게 정상입니다.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답답하던 게 답답하지 않고 숨이 차던 게 숨이 차지 않습니다.
1: 맞지요.
4: 귀에서 소리 나던 게 소리 나지 않고 귀 잘 들리지 않던 게 귀 잘 들립니다.
1: 맞습니다.
4: 우리 다리 세게 아파서 아예 뜸도 뜨고 침도 맞고 약도 많이 썼지만 효과 없어요. 장점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허리 다리 아프지 않았어요. 민들레도 켜고 달리도 켜왔습니다.
1: 예.
4: 예. 동충하토는 발효된 약이고 4500m 고산 지역에서 따른 순수한 약제고 그 어떤 약보다 써보고 혈액이 쉽디다.
1: 맞습니다.
4: 다른 약은 이렇게 높은 고산 지역에서 따르지 못한답니다. 동충하토만이 잘한답니다.
1: 맞습니다.
4: 동청하토는 겨울에는 벌레를 두고 여름에는 풀로 되는 중요한 약재입니다. 우리 언니도 이 약을 쓰고 있는데 유방암 수술했는데 방려도 하고 활려도 끝났는데 밥이 맛이 없어 잘 먹지 못하던 게 지금 밥을 잘 먹고 있고 또 예, 맥없던 게 맥이 나고 감기 자자하던 게 감기 아야합니다.
1: 맞지요.
4: 예, 저는 어제 많이 배달받았는데 오늘 우리 언니의 연락을 배달받아 계속 쓰겠습니다.
1: 맞습니다. 그 제일 많이 주는 그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경제상에도 제일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사는 게 맞습니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4: 예,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

0: 보강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0: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우리 한 가지 약으로 오장육부를 치료할 수 있는 데인데, 우리 인체로 말하게 되면 우리 오장이란 것이 근본으로 되고 있는데, 근본이 바로 신장, 그러니까 우리 콩팥질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이 쇠약, 그러니까 빨리 늙어가는 것이 신장, 신장이 먼저 쇠약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쇠약을 연장하려 한다게 되면 반드시 우리 신정을 보양하는데 주의를 둬야 됩니다. 신정이란 것이 충족하여야 인체 각 조직기관이 촉촉한 보양하고 온화함을 보장할 수가 있고, 산화작용이 인체에 대한 이런 손상에 대해서 저항할 수가 있고, 쇠약을 연장해가지고 장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장도 우리 양이하다, 음이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양이라는 거는 따스한 걸 말합니다. 음이라는 건 찬 걸 말하는데, 근데 허하다고 할 때 신장이 음이허하다 하게 되면 따스한 걸 말하게 되고, 양이허하게 되면 차지는 걸 말하겠습니다. 우리 신장이 우리 양이허하게 되면 얼굴 색깔이 창백하거나 기와 혈이 부족하고 피로하고 졸음이 오거나 정신이 나지 않고 귀에서 소리가 나게 되고, 사지가 시끌고 나른해 나게 되고, 손발이 차거나 건망증이 생겨나고, 수면 질량이 차게 되고, 소변이 좋지 않고 울병불숭, 성욕감퇴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3: 네.
4: 나 동충하초 발효균부를 쓰고 있습니다. 난이 혈압이 도저히 안 되고 나는

0: 거리가 납니까? 그런 소리 나지. 거기 다니는 꿈이 많고 다니다는 게 아예 왜 다 수도 없지. 그 다음에 내가 약간 또 감기에 자꾸 걸리지. 그랬습니다. 그런 게 이 동서 와서 가려서 그래서 그 혈압도 우선 먼저 살지 그런 말인가. 그래서 지금 이 이런 증상이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밤에 잠 못한 잠도 잘 자지. 오드렁증이 해결되었습니다. 예. 그러게 무슨 그 심장이 나빠갖고 나니 있으니까 아무것도 숨이 올라요. 이 숨이 차지. 그래서 가슴이 침침하고 너무 답답해서 그때부터 손으로 가슴이 막 다가 두드리기도 해고 그냥 이랬습니다. 그러네요. 조금 또 화분도 화나면 이렇더란 말입니다. 그런 게 이것도 지금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소화 안 되던 것도 소화도 잘 돼. 지금 밥을 잘 먹으면 맥이 나지. 무슨 그러니까 기관지수가고 또 난 자꾸 기침 얼마나 기침인지도 모릅니다. 그래 기침들이 예약 납도 지금 나아졌습니다. 예약은 예 사포는 왜 듣기는 게 안일한 곳에서 다른 약재대 그런지 정말 약은 좋은 약이 없습니다. 예, 겨울엔 볼일로 좀 여름에는 폴로 자란다지만 정말 내 숙소가 있고 답답한 실감이 난단 말입니다. 예.
1: 맞죠.
0: 이번, 예, 이번에 우리 활동도 정말 좋을 때가 예. 그래가 나는 이번에 우리 활동이 좋을 때에서 약은 있는데 조금 참석해서 알려고 전화 올립니다. 지금 이럴 때에서는 경기상에서도 얼마나 전략입니까?
1: 예. 맞죠. 예.
0: 예, 그래 이런 우리 학교 언제 또 다시 있을 수도 있겠는지 없겠는지도 예. 그거 할 수 없고 예. 그렇지 않고 보면 그게 우리 할때 저도 달려고 전화 올립니다.
1: 예, 지금까지 우리 활동 그냥 진행해야 되는데 한 번도 내가 이 약을 살 때 그냥 약만 드리는 이런 우대 활동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전에 약을 몇 통 더 주고 그다음에 우리 뭐 다른 제품들을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생활상에 쓰는 거. 이번에 우리 네. 그 동청아초 발효금을 쓰시는 분들은 내가 약을 살 때 약을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청아초를 네. 한 과그라도 더 주면 980원이란 걸 우대로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번에는 예, 이번 우대 활동이 다른 때에 비해서의 많은 우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더 사는 게 맞습니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0: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나이가 들게 되면 뼈에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뼈에 문제가 나타나는 것도 많이는 신장, 콩팥이하고 관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우리 지금 그 귀에서 소리가 나는 것도 우리 신장하고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사지가 시클고 나른하고 나거나 손발이 차거나 이 모두가 골과병하고 관계는데 그러니까 신장이 좋아진다면 우리 일반적으로 골과병으로 고생하신 분들도 함께 나아질 수가 있는 것이 동청아초 발효균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장이 음이한 분들 음이하다게 되면 우리 좀 열이 난 분들 말한데 얼굴 색깔이 누른색을 띠게 되고 눈이 아찔해나거나 머리가 어지럽고 허리다리가 시클고 맥이 없거나 손발이 열이 나거나 입이 마르고 간소하고 붉은색을 띠게 되고 맥박이 잘 알리지 않고 성공능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제가 그냥 우리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우리 동청아초 발효균분 본초강모 1892종 가운데 동충하초만이 유일하게 동식물이 통일체로 되고 있으면서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우리 신장이 뭐 양이하다 음이하다 이런 분들 모두가 동충하초 발효균분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고 특히 우리 나이가 들게 되면 지금 우리 차다 덥다는 분들 높다 낮다 이런 것이 모두가 동충하초 발효균분에서 해결받고 있다는 것은 바로 동충하초가 우리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되고는 음양 조절에 대해서 특별히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으로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던 분들 다른 증상보다 빨리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장이 흔한 원인이 나타난 것이 단지 신장이 병분으로만 인해서 초래되는 것이 아니라 년령의 증상, 우리 나이가 들수록 인체 쇠약이라든가 그리 하나는 제가 저도 말했지만 빨리 늙는다는 것이 먼저는 신장, 콩팥이부터 먼저 늙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의 쇠약이라든가 오랜 병으로 인해서 앓거나 큰 병으로 앓은 원인이 있을 때 그리고 정상생활이 빈번하거나 정서상에서 피로하거나 과도한 피로, 장기간이 우리의 긴장 상태라든가 선

0: 농촌 부족, 오랜 약물이 복용이라든가 부적절한 음식, 대량의 독소가 신장 내 첨직된 원인에서 신장이란 것이 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하나는 우리 동청화초 발효비물을 쓴다게 되면 간이 우리 체내 나쁜 노폐물을 해독해주게 되고 신장이라는 것이 나쁜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이런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첨직된 원인으로 해서 우리 신장이 음이하거나 양이한 증상들이 우리 동청화초 발효비물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를 반대로 우리 직장에서 생활하는 분들 또 기름진 음식을 하거나 육식이 많은 원인에서 또한 환경오염이라든가 약물이 남용이라든가 공업 이런 첨가제 등 대량의 대사 폐물에 하고 이런 독소가 제때 배출되지 않았을 때 역시 우리 신장이란 것은 마치 막혀있는 하수도와 같이 더러운 냄새를 풍기게 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 사람들이 신장 공장량은 30년 전이 7배에서 9배에 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50세 이르게 되면 신공능 위축이 명확하게 되고 인체가 신장독에 대한 적응 능력이란 것이 점차적으로 감량되기 때문에 대량의 노폐물하고 독소가 신속하게 첨직되면서 우리 신장에 문제가 생기는데 역시 동청화초 발효비물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입니다.

네, 가장 짧은 길은 언제나 고든 길일 거라 믿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우리를 더 멀리 데려다 주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바람이 우리의 방향을 새롭게 바꾸어 줍니다. 중요한 것은 길의 모양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바람을 읽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길이 흔들린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매주 지구촌의 다양한 기네스 기록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수집에 관한 기네스 기록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고무 오리 수집으로 세계 기록을 세운 인물 샬러리입니다. 샬러리는 무려 5,600개가 넘는 고무 오리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욕조 위에 떠다니는 귀여운 장난감으로만 생각했던 고무 오리가 그녀에게는 하나의 세계였던 셈입니다. 그녀의 수집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섭니다.

각 오리마다 테마가 있고 의상을 입고 있으며 특정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경찰, 해적, 의사, 심지어 역사적 인물을 표현한 오리들까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이 수집이 시작된 계기는 아주 사소했습니다. 친구에게 선물로 받은 하나의 곰 오리, 그 작고 가벼운 물건이 어느새 수천 개의 컬렉션으로 확장됐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샬러리는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이걸 장난감이라고 보지만 나는 각각의 개성을 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녀의 공간을 채운 수천 개의 오리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시간과 기억이 쌓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바프 봉투 수집으로 기록을 세운 닉 워스트의 이야기입니다. 비행기를 타본 분들이라면 한 번쯤 좌석 앞에 놓인 작은 봉투를 보셨을 텐데요. 바로 그 구토 봉투를 수집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조금은 놀랍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닉 워스트는 전 세계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바프 봉투를 6,000개 이상

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인물은 교통콘을 모아 기록을 세운 데이비드 모건입니다. 도로 공사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황색 교통콘. 특별할 것 없어 보이지만 그의 시선에서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데이비드 모건은 세계 각국의 교통콘을 500개 이상 수집했습니다. 국가마다 색상, 재질, 반사 패턴, 심지어 형태까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한 거죠. 그는 단순히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각각의 콘이 사용된 환경과 배경까지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까지 포함된 하나의 자료집이 된 셈이죠. 평범한 거리의 물건이 누군가에게는 연구 대상이 되고 또 기록의 가치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 수집은 조금 다른 깊이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닐봉지를 수집한 마그린 나이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고 버리는 비닐봉지 역시 그녀에게는 중요한 수집품입니다. 그녀는 30여 개 국에서 모은 수천 장의 비닐봉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각 봉투에는 지역의 상점, 브랜드, 언어, 디자인이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의 봉지가 그 지역의 소비 문화와 생활 방식을 보여주는 작은 기록물인 셈입니다. 마그린 나이트는 이를 통해서 세계 각국의 생활 문화를 비교하는 데 흥미를 느꼈다고 하는데요. 사소하게 스쳐 지나가는 물건에도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필 수집으로 기록을 세운 에밀리 존스입니다. 연필은 누구나 한 번쯤 사용해본 가장 익숙한 필기 도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에밀리 존스에게 연필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시대와 기술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녀는 2만 개 이상의 연필을 수집했으며 제조사, 재질, 길이, 디자인에 따라 세분화해 보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연필을 통해 과거의 생산 기술과 디자인 트렌드를 연구하는 데도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이처럼 가장 일상적인 물건이 오히려 가장 풍부한 이야기를 품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지금 뭘 하세요? 우리 함께해요. 비타민 같은 활력소, 행복 충전소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 모르면 손해인 꿀팁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천식은 기관지가 예민해지고 좁아지면서 호흡이 어려워지는 대표적인 만성호흡기 질환입니다. 단순히 숨이 차는 것을 넘어 기침, 씩씩거림, 가슴 답답함 같은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꿀팁 시간에는 천식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들을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천식에 좋은 음식은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숲속의 버터라고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한 식품인데요. 특히 천식 환자에게 주목받는 이유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글루타치온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천식은 기관지의 염증 반응이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 아보카도의 항산화 작용은 이러한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보카도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과 오메가3 지방산이 함유돼서 폐기능 개선과 기관지 건강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천식 환자에게도 아보카도가 훌륭한 대체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전환돼 면역력을 강화하고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호흡기 점막이 건강해야 외부 자극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당근을 꾸준히 섭취하면 천식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근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염증을 줄이고 기관지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당근은 생으로 먹어도 좋고 익혀 먹으면 흡수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다양한 요리에 활용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천식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대표적인 녹색 채소로 엽산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영양소는 천식 환자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엽산은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고 마그네슘은 기관지 근육을 이완시켜 호흡을 보다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즉 시금치를 꾸준히 섭취하면 기관지가 덜 수축하게 돼 천식 증상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금치에는 비타민C와 카로티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게 포함돼서 면역력을 강화하고 호흡기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물이나 샐러드, 스무디 등 다양한 형태로 섭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상식단에 자주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커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기관지를 일시적으로 확장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 연구에서는 카페인이 가벼운 천식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커피를 마신 후 숨쉬기가 조금 더 편해졌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이는 카페인이 기도를 넓혀 공기가 보다 원활하게 통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커피가 치료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오히려 심박수 증가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루 한 두 잔 정도로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에 따라 카페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 자신의 상태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에는 수집에 관한 기네스 기록들 그리고 천식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장 빠르게 도착하는 길이 언제나 가장 좋은 길은 아닙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바람이 등을 밀어줄 때 비로소 길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길이 바뀌었다고 해서 뒤처진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흐름을 만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마음과 다시 나아가려는 용기입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미,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호생과 매소는 상해의 유명한 주점으로 들어갔다. 매소는 새로 산 정장을 입고 있었고 몸에 꼭 맞게 잘 어울렸다. 머리도 새로 하고 진한 향수 냄새가 났으며 앉은 지 15분도 안 되어 화장 거울을 여러 번 꺼내보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다. 이때 문을 열고 아버가 들어왔다. 모두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아버는 매소양은 호생 씨의 친구이니 저희 친구입니다. 앞으로 업무적인 부분은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라고 정중하게 말했다. 그날 매서의 얼굴에는 미소가 끊이지 않았고 말투도 우아했으며 세 사람은 식사 내내 즐겁고 유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 당시 개인 회사는 수출입 권한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외국 상인의 주문을 받으면 반드시 국영 대외무역회사에 의탁해서 처리해야만 했다. 어느 날 아버가 매서 회사 동료인 왕아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는 왕아 씨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며 지시를 받았는데 자신의 사업 주문을 매서에게 맡기라고 했다고 전했다. 앞으로는 오직 매서에게만 연락할 뿐이고 그 까닭은 왕아 씨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덧붙였다. 왕아 씨는 말없이 조용히 있었다. 아버는 자신은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고 다시 한번 설명했다. 매서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모든 것이 상급의 뜻이니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왕아 씨는 가슴 아픈 표정으로 알겠다고 짧게 대답했다. 아버가 왜 기분이 좋지 않은지 원인을 물으니 왕아 씨는 광동 사람들은 사업은 함께하고 돈도 함께 벌어야 하는데 이건 너무하다는 뜻으로 이야기했다. 아버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왕아 씨는 그럼 그 상사는 누구냐고 조용히 물었다. 아버는 상관없다고만 이야기하며 몇 마디 더 엉거주춤한 뒤 전화를 끊었다. 사실 아버는 왕아 씨가 입으로는 상관없다고 해도 실제로는 마음에 매우 걸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예전 대화에서 왕아 씨는 자신의 남편 굉경에 대해 불만이 많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아버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국제무역 사업을 해왔고 매번 성공시킨 뒤에는 규정대로 수수료를 지불했다. 이건 감정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왕아 씨도 어쩔 수 없이 이해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 뒤로 아버가 회사에 갈 때마다 먼저 왕아 씨에게 인사를 하고 매서와 사업을 이야기했고 모든 일은 원만하게 진행되었다. 매서는 정말 기뻐했고 허생 앞에서 여러 번 아버의 이야기를 꺼냈다. 봄이 왔을 때 매서는 호생과 아버를 서교 공원에 초대해서 벚꽃도 보고 저녁 식사도 함께했다. 두 남자와 한 여자가 등불 아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탁자에는 술이 진하게 따라져 있던 그 모습은 모두의 기억에 깊이 새겨졌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호생과 매서가 데이트를 하게 된다. 매서는 회사에서 나오자마자 기분이 매우 우울했다. 두 사람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매서는 갑자기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호생이 혹시 감기에 걸렸냐고 물으니 매서는 무리를 저으며 호생에게 우리 사이 이제 끝내자고 조용히 이야기했다. 호생은 놀라며 왜 그러냐고 물었고 사천로에 사는 남자친구와 결혼하려고 하느냐고 물었다. 매서는 그냥 조용히 있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앞으로 자신이 허생의 아는 여동생이 되어도 괜찮겠냐고 물었고 허생은 괜찮다고 대답했다.
매서는 여동생으로서 오빠에게 솔직히 이야기해도 되겠냐고 물었고 호생은 다시 괜찮다고 했다. 매서는 최근 어머니와 자주 다툰다고 털어놓았다. 어머니는 호생이 아직 집도 없고 부모님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반대하는 것이었다. 호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매서가 다른 한 남자를 너무 좋아하고 숭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매서는 이제 그 남자를 피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 호생은 눈을 비비며 매서를 쳐다보고 아버냐고 물었고 매서는 그렇다고 한숨을 쉬며 인정했다.

자신은 처음 아보를 봤을 때부터 온몸에 땀이 났고 볼 때마다 개미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솔직히 이야기했다. 이제 더는 호생에게 숨기고 싶지 않다고 했다. 호생은 그래야 한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매서는 아보가 자신에게 마음이 있는지 궁금해했고 호생은 만약 있다면 꼭 알려주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매서는 아보가 전혀 자신을 주목하지 않고 무시한다며 실망했다. 호생은 아보가 바쁘기 때문이라고 위로했다. 매서는 아보에게 여자친구가 몇 명이나 있었는지 왜 헤어졌는지 계속 물었다. 호생은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매서는 이제 마음을 정했다고 이야기했다. 아보를 잡을 거라고, 너무 깊게 좋아하고 숭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사업에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매서는 아보가 자신에게 마음이 생기면 꼭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호생은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해서 호생과 매서의 관계는 완전히 끝이 나게 된다.

1990년 어느 날 밤, 호생은 길에서 도도를 만나게 되었다. 도도는 호생에게 반갑게 인사하고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내 백평이 해외로 갔냐고 물었다. 호생은 도도가 어디서 그 소식을 들었는지 놀라며 물었다. 도도는 웃으며 호생이 일부러 매서를 아부에게 소개하고 뒤로 물러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 출처는 바로 매서였다. 도도는 아버가 매서에게 너무 냉정했고 결국 매서는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호생은 손목시계를 보며 급하다고 자리를 떠나려 했다. 도도는 여자는 마음과 말이 다르다며 좋아하는 사람의 나쁜 점을 말하면서도 이미 마음은 빼앗긴 거라고 이야기했다. 호생은 그냥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등을 돌렸다. 도도는 중대하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다며 호생을 붙잡고 길 옆 달걀 가게와 생선 가게를 하는 남녀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았다. 호생은 정말 바빴다. 아버와 8시 반에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호생은 빨리 이야기해달라고 재촉했고 어쩔 수 없이 끝까지 듣고 나서 카페로 향했다. 카페에 들어가 보니 아버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고 그 옆에는 왕아 씨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한 명의 미녀가 더 있었는데 이름은 릴이라고 했다. 키가 크고 눈이 맑고 아름다운 여자였다. 왕아 씨는 호생에게 릴이를 소개했다. 릴이는 최근 식당을 인수하는데

리리는 북방 사람으로 예전에는 심수에서 일했고 상해에 온 지는 얼마 안 되었다고 했다. 왕아 씨는 리리가 패션쇼 모델 출신으로 세상 경험이 정말 많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네 사람은 한 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왕아 씨와 리리는 먼저 자리를 떠났다. 카페 안에는 조용함만 남았다. 아보는 허생에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고 물었다. 허생은 하루 종일 바빠서 머리가 아프다고 답했다. 아보는 다시 백평에게 편지가 왔는지 물었고 허생은 거의 오지 않는다고 짧게 대답했다. 이렇게 80년대와 90년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잠시 멈추고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아보가 어렸을 적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아보가 10살이었을 때의 일이다. 그의 이웃에 배채라는 6살 아이가 살고 있었다. 두 아이는 3층에서 지붕으로 올라가곤 했다. 기와는 햇볕에 데워져 따뜻했고 눈앞에는 지역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앞에는 항산로가 보이고 동쪽에는 부흥공원이 보였다. 배채는 아버의 손을 꽉 잡았다. 두 작은 몸은 서로 기대고 바람을 맞았다. 남동풍이 불면 횡포강에서 배의 나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아이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위로해 주었다. 아보는 배채에게 이제 내려가자고 이야기했다. 집안일을 돕는 할머니가 지붕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엄격히 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채는 조금 더 있고 싶다고 했고 그 할머니가 제일 싫다고 투성부렸다. 아버는 배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피아노를 치러 내려가자고 했다. 배채는 마침내 순순히 따랐다. 이 짧은 대화는 아버에게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다. 배채네 집 큰 방에는 피아노가 있었다. 그 할머니는 채식주의자지만 정작 고기 요리는 정말 잘 만들었다. 할머니는 배채를 무척 아꼈다. 배채가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할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배채는 듣기 싫다고 떼를 쓰지만 할머니는 그냥 이야기를 시작했다. 할머니는 이야기를 통해 배채에게 피아노를 잘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늘 말했다. 어느 날 배채 아버지가 토끼 한 마리를 집에 데려왔고 배채는 정말 기뻐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식량이 부족해서 토끼에게 채소를 주는 걸 탐탁치 않게 생각했다. 배치는 몰래 채소잎을 가져다 토끼에게 주었다. 토끼는 아주 빨리 먹어치웠다. 나중에는 토끼가 지늘게 구멍을 파고 숨었다. 배치는 구멍 앞에 깻잎을 놓고 토끼를 불렀다. 할머니는 배채가 몰래 야채를 주는 걸 알고 있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채소잎을 빼앗고 배채를 부엌으로 데려갔다. 배채는 그제야 울기 시작했다.

배채는 밥만 먹고 야채는 전부 할머니 그릇에 옮겼다. 할머니는 야채를 먹어야 이가 하얗게 된다고 했지만 배채는 먹기 싫다고 울었다. 아버는 배채에게 할머니도 토끼처럼 채식을 하니까 토끼랑 비슷하다고 위로했다. 배채는 할머니가 나쁘다고 투정했지만 아버는 할머니는 그저 배채를 걱정하고 아끼기 때문이라고 웃으며 이야기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두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2: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어깨춤 없인 들을 수 없고 때로는 어깨춤으로 끝나지 않고 온몸으로 뛰기도 하는 음악.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리인 반소리.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거급시키고 발전시키고 전승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잔입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전승인이신 연변대학의 수라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와 남도민요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소연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판소리를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또 식구가 늘었네요. 네, 네. 또 판소리 가족에 또 한 번 아주 예쁜 학생이 네. 오셔서 환영합니다.
1: 너무 환영합니다. 네. 네.
0: 아니, 앞에 앉은 분들은 왜 박수를 안 하죠?
3: 선생님 오기 전 우리 다 했습니다.
0: 아, 근데 저는 오늘 처음 보니까 네. 예, 또 다르잖아요.

0: 예. 네. 그럼요. 저는 그때 그냥 영상으로 봤지.
1: 예. 예. 그렇죠.
0: 이렇게 못 봤잖아요.
1: 예. 네.
0: 판소리를 참 배우러도 현장까지 오시니까.
1: 예.
0: 그렇죠. 대단하시죠.
1: 이 어려운 소리를.
0: 네.
1: 또 어려운 소리를 또 참 어떻게 해내실까 하는데 제가 괜한 걱정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0: 예.
1: 너무 잘하세요.
0: 그러니까요. 예. 이제는 판소리, 아니, 예. 그게 아니라 또 요즘 보면은 타민족들도.
1: 예.
0: 우리 조선족의 그 민요나
1: 예.
0: 판소리에 대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다 판소리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1: 아, 그건 좀,
0: 예.
1: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진 않고. 예.
0: 그래서 예. 보통은, 저희가 그 요즘 그 AI가
1: 그렇죠.
0: 잉산 홍 불러서 히트 지금 많이 좀.
1: 오, 맞습니다.
0: 많이 지금 인기가, 인기벌이하고 예. 있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진달래로 우리가 조선말로
1: 네, 맞아요.
0: 강서의 민요를
1: 네 맞아요.
0: 예, 사실 영화의 주제곡인데
1: 네,
0: 예, 그렇죠. 우리가 조선말로 또 번역을 해서
1: 네.
0: 물론 뭐 기계 사람이 불렀다고 하지만 참 우리 네. 그 창법을 다양한 창법을 도용했잖아
1: 그렇죠.
0: 이용했잖아요. 근데
1: 예, 예.
0: 거기 댓글 보면은 거의 다. 그래서 오늘 특히 예. 박서현 선생님은
1: 예.
0: 판소리 전승인이시다 보니까 전승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타민족들은 예. 이 영산홍, 잉산홍에 대해서
1: 예.
0: 판소리 창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예. 있거든요. 아, 이 중국의 조선족들의
1: 예.
0: 판소리 창법을 활용한
1: 아.
0: 민요다.
1: 아.
0: 아, 이래서 맛이 있고
1: 이의 그 성음이 가는 길이나 이면을 그려내는 거 그리고 성음 우리가 쓰는 특유의 남도의 기교로 봤을 때 저는 그거는 판소리의 기법은 아니고요 기교는 아니고요 오히려 조금 더 민요에 가까운 거죠.
0: 네.
1: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오해를 하고 계시구나.
0: 네.
1: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회가 되면 한번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논하고 싶었는데
0: 네.
1: 오늘 정말 잘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0: 아니 왜냐면 예. 이 현장에 오신 분들이 판소리를 좋아하실 뿐만 아니라
1: 예.
0: 점점점 타민족들도
1: 그렇죠.
0: 이렇게 판소리에 대해서
1: 예.
0: 정확하게 또 알고 예. 가야 할 것 같아서요.
1: 그래서 아, 예. 그렇죠.
0: 예.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새롭게 또 부르고 있어요.
1: 아 그렇죠.
0: 진달래 이래 해갖고
1: 예.
0: 부르고 있는데
1: 예.
0: 그 창법에 대해서 정말 아 이게 판소리에서 이런 목들이 있는가.
1: 아
0: 그렇죠. 저희는 왜냐면 저희는 현장에서
1: 예.
0: 배우기 때문에
1: 예.
0: 아 이거 판소리가
1: 예.
0: 판소리라 보기다는 아마도 다른 민요풍의
1: 그렇죠. 제가 예,
0: 식임새 있다.
1: 그렇죠. 경제 민요.
0: 네.
1: 동서도 민요의 느낌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많이 치는 목이 잘 없잖아요.
0: 네.
1: 무겁고 이렇게 깔고 가는 것이 기본인데 자꾸 치는 목들이 많이 나오고
0: 네.
1: 들을 때는 굉장히 그 좀 민요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죠. 남도 목은 잘 없었던 것 같고 사용하는 발성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통성을 사용해서 좀 소리가 굵직하게 들리잖아요.
0: 네.
1: 근데 기교의 성금의 기교나 이런 걸 봤을 때 목 굴립이나 봤을 때는
0: 감는 부분이 많죠.
1: 예, 남도 민요보다는 좀 민요에 더 가깝지 않을까
0: 네.
1: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0: 예. 감는 목이 굉장히
1: 예.
0: 많아지고 하니까
1: 예.
0: 이 노래가 그 다양한 버전으로 해석이 되고 있지만 참
1: 예.
0: 조선말로 된 버전이 가장 인기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1: 그래서 오히려 좀 AI라서 그렇기는
0: 네.
1: 했지만 요즘은 좀 자꾸 저기 우리 민요보다는
0: 네.
1: 좀 그렇게 자꾸 좀 가잖아요.
0: 네.
1: 그런데 오히려 그 한족 민요인데 저희 그 조선족 말로 해서 굉장히 저는 또 이렇게도 가능하구나. 그래서 오히려 또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러면 저희가 또 이렇게 판소리를 보급함에 있어서 저희만의 또 목의 식임새나 성음, 또 성음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0: 네.
1: 이면을 어떻게 그려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층 좀 더 고민을 해서
0: 네.
1: 가능하다면 많은 분들이 아시는 곡에
0: 네.
1: 새롭게 영산홍이 아니더라도
0: 네.
1: 새롭게 저희가 또 어떻게 판소리 목으로 남도 목이죠. 그렇게 해서 한번 또 완성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AI가 아니고 저희들이.
0: 그렇죠.
1: 그래서 아,
0: 네.
1: 이것도 정말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렇게 또 생각을 했습니다.
0: 네.
1: 아유,
0: 그 진달래가 굉장히 또 인기 있고 요즘 또 진달래가 활짝
1: 그렇습니다.
0: 피고 있는 계절이잖아요.
1: 예.
0: 대혁명 가요잖아요.
1: 그렇죠.
0: 예. 연변의 진달래든 아니면 강서의 그 영산홍이던.
1: 아, 그렇죠.
0: 제대로 번역하면 영산홍.
1: 그렇습니다.
0: 예, 예전에는 저희가 그 천지꽃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1: 아, 네,
0: 예, 천지꽃이라 하다 지금 진달래라고 진달래고. 하잖아요.
1: 예. 예. 벌써 많이

0: 피었던데요.
1: 네.
0: 너무 아름답게 피었던데요.
1: 그럼요. 예. 그래서 그 진달래 핀 그 산에서 참 이 노래를 또 부르면 다 우리 중국의 정말 대가정이잖아요. 56개 형제민족이. 뭐 이건 딱 우리의 노래라서 너네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는 안 법이 없고요.
0: 그렇죠.
1: 예,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다.
0: 그렇습니다.
1: 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0: 예.
1: 누구나 다 있잖아요.
0: 그렇죠. 예,
1: 거기에서 또 우리 조선족의 예. 그 창법을 인용해서 예. 불렀으니까. 그래서 만약 그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탄소리라고 하면은
0: 예.
1: 뭐 깊은 한밤 중이여 날 밝히기 달이네.
0: 그렇죠.
1: 이렇게 했잖아요. 이 부분은 남도에서는 없잖아요.
0: 아, 그런 목은 잘 안 쓰죠.
1: 그렇죠.
0: 예, 예, 예. 예. 자꾸 치니까. 자꾸 예. 쳐서 이렇게. 건드린다 그러거든요. 우리는 저도 시간에 자꾸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깊은 이렇게 깊 이렇게 안 치거든요.
1: 에.
0: 그냥 깊은 한밤중이요 이렇게 가겠죠.
1: 네.
0: 깊은 한밤중이요 이렇게 안 가겠죠.
1: 에.
0: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있는데 거기 거의 막 건드리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1: 그러니까요. 에. 이걸 판소리목으로 해석하면은 에. 다르죠.
0: 완전히 다르죠.
1: 날 밝히기 달이네.
0: 이런 목이 안 가겠죠.
1: 이건 돌, 돌리도
0: 그렇죠.
1: 먹이고.
0: 띠네. 이렇게 가겠죠.
1: 띠가
0: 아니라 띠네.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쓰는 목이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쓰는 발성이 통성이라 보니까.
1: 아.
0: 그게, 어이, 발 좀 이렇게 웅장하네. 네. 깊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아마 판소리일 것이다.
1: 그러니까요.
0: 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1: 네.
0: 해명하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잘 오늘 얘기를 꺼내주셔서 뭔가 좀 시원합니다. 저는.
1: 그러니까 이 노래를 전반적으로 부른 그 감각을 보면 뭐 좋은 섣다리요 다 예. 축치잖아요.
0: 그렇죠.
1: 좋은 섣다리요.
0: 그렇죠. 또
1: 봄밤
0: 또 이렇게 치죠.
1: 요
0: 이렇게 안 치는
1: 거예요.
0: 그렇죠. 그래서 이 목이 그게 아닌데 근데 그 이 소리 자체 많은 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서 굉장히 좋은데요.
1: 네.
0: 앞에 판소리 식이다 판소리의 그 성금으로 했다고는 저는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1: 그러니까요.
0: 예, 다른 거죠. 서로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1: 네.
0: 예, 그렇죠. 뭐 진달래도 있고 아카시아도 있고
1: 네.
0: 뭐 코스모스도 있고 그 틀린 게 아니잖아요. 각자의 100가지 꽃인데
1: 네.
0: 다 아름답고 예쁘다는 각자의 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럼요. 아, 여기서 판소리목으로 해석하니 완전히 예. 또 다르죠.
0: 그렇죠.
1: 예. 예. 뭐 좋은 섣다리요 해보세요. 그럼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0: 좋은 섣다리요 저 어디
1: 좋은 섣다리요 봄바람 기다리네.
0: 세상에 선생님이 지금 하시는 거는 거의 정말
1: 남도민요.
0: 남도민요가 아니고
1: 서도민요.
0: 서도민요라고도 해야 되나?
1: 경민요?
0: 저 잘 그거를 어떻게 해명을 못하겠어요.
1: 경서도민요.
0: 경서도민요로 합시다. 아무튼 근데 소리가 너무 예쁘세요. 근데 뭐
1: 남도민요라면은
0: 준 이렇게 가야 되겠죠. 준이 아니라 준 섣다리요 이렇게 요, 요, 이렇게 아니라, 요,
1: 봄바람,
0: 봄바람 기다리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기다리네. 이렇게 안 되겠죠.
1: 여기 감는 부분은
0: 그렇죠.
1: 그 판소리랑 다른 부분이죠.
0: 목을 쓰게 다르죠.
1: 아우.
0: 갑자기 이렇게 시키니까. 제가 아직 가사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1: 아니에요 이게
0: 예, 제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1: 저희는 지금 예. 즉흥이에요.
0: 그러니까요.
1: 왜냐면 요즘 예. 너무 인기 많고
0: 예.
1: 많은 분들이 판소리에 대한 애정이
0: 그렇습니다.
1: 깊다 보니까
0: 예.
1: 그리고 여기 플랫폼에서 그 보면은
0: 예.
1: 각양각색으로 이걸 자기네 그 마음대로 예, 평가를 예, 하더라고. 여기 판소리다. 예. 아이고, 조선족의 판소리다. 해서 판소리가 과연 이런 판소리,
0: 예.
1: 진짜 판소리 먹으러 하면 이 맞습니다. 노래 특색이 또 달라지죠.
0: 그렇죠. 각자 판소리 하면 판소리 특징이 분명히 있어야지만
1: 예.
0: 판소리다라고 하고 싶고 발성만으로
1: 예.
0: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1: 그럼요.
0: 발성법은 그거는 하나의 발성법이죠.
1: 예.
0: 그러나 거기서 특유의 판소리에서만 등장하는 그 기교적인 목들, 굴림들 사용하는 목이 있잖아요.
1: 예.
0: 그게 들어가야지만 그래도
1: 그래요.
0: 그래서 판소리 뭐 어떻게 그렇게 판소리 같다, 판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바수를 목이다. 근데 그거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그 사건들을 보면요, 사례들을 보니까 아 많은 분들이 판소리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사회적으로. 예. 전 사회적으로도 판소리가 타민족들에게도 많이 알려 지금 지고 있다라는 그런 감각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또 해명해 드렸고요.
0: 진달래
1: 참. 네. 이제 판소리 목으로 불러보는 진달래를 한번 또 우리가 좀 배워봤으면 좋겠죠.
0: 연구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또 좋은 기회에.
1: 그렇죠.
0: 아유, 네. 근데 오미란 선생님께서는 정말 생방송 중에 이렇게 던지시는 게 있어서 제가 등골에 아예 땀이 아주 갑자기 쫙 모였습니다. 아유. 이게 말 생방송의 묘미죠.
1: 아니
0: 너무 좋습니다.
1: 박소연 선생님은 갑자기. 또 전승인의 입장에서 좀 이걸 또 해명을 해 주실 의무가 있는 거예요.
0: 네, 제가 따로 얘기를 하기가 조금 그랬었는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먼저 오늘 띄워주시니까 제가 굉장히 정말 너무너무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1: 그럼요.
0: 뭔가 얘기 좀 막혔던 게 좀 풀린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1: 네. 아유, 그래요. 다 판소리에 대한 또 사람들의 인지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굉장히 재밌는 목이죠.
1: 네.
0: 좀 풍성한 목이고 정말 온갖 정말 예술의 최고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1: 네.
0: 정말 예술의 최고봉이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소리를 이렇게 좋은 소리를 조금이나마 많은 분들이 알아가시기를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1: 그럼요.
0: 좋은 소리를 그래서 우리 소리지 않습니까?
1: 네네.
0: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1: 그렇죠. 우리만 배우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같이 공유하고
0: 그렇죠.
1: 모두 그래서 특별히 또 판소리를 또 배우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아유, 참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요.
1: 지금, 지금 제가
0: 오시면서 부분을
1: 아니리 부분이요.
0: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이 부분이 박이 맞는지 이 성음이 맞는지 막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너무 좋죠 저는.
1: 아유 여기 학생분들도 아니리 부분에서. 하나보다 이걸 한 번 해야 되는데 두 번 해서 이게 뭔지 틀렸다고.
0: 그렇죠. 오기하기 때문에 두 개. 그런데 또 그걸 잘 듣다 보면은 아니리인데 극이 같거든요. 그렇게 어떤 막 마당놀이에서 나오는 또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1: 맞아요.
0: 잘 배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이 부분만은 정말 출연 모친이 되셔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 자 그럼 이어서 우리가 춘향 가중 춘향 모친이 나오는 대목.
0: 그렇습니다.
1: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냥이 없이 나온다 사실을 그렇죠. 많이 배웠어요. 이 부분까지 배웠는데요.
0: 복습을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1: 그럼요.
0: 아니리 부분부터 한번 좀 들어가 보실까요? 그때요 준양 모치는 물색도 모르고 자
2: 그때요 준양 모치는 물색도 모르고
0: 그렇죠? 초준액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2: 소녀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0: 건넌 춘향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2: 건넌 춘향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0: 허허 저것들도 사랑싸움 허나보다
2: 허허 저것들도 사랑싸움 허나보다
0: 그렇죠.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렇죠? 울음밑이 당차기 이르지니
2: 울음밑이 당차기르지니
0: 그렇죠? 지금 발음들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런데 울음밑이 당차기르지니 하면서 혀가 혀 앞에 부분이 자꾸 뒤에 들어가지 않게 말려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면 울음밑이 당차기르지니 분명하게 들리세요. 지금 울음밑이 당차기르지니 이렇게 자꾸 뒤로 뭔가 힘을 쓰시거든요. 혀 앞에 부분만 움직일 수 있게 울음밑이 당차기르지니
2: 울음이 시장 다루지니
0: 그거예요. 춘향 모치니
2: 춘향 모치니
0: 동정을 살피러
2: 동정을 살피러
0: 한번 나와 보는디
2: 한번 나와 보는디
0: 한 번이 아니라 니은 받침이에요. 한번 나와 보는디
2: 한번 나와 보는디
0: 지금도 한 번이 되시거든요. 니은 받침이 아니라 한번 니은 받침으로 가셔야 돼요. 지금은 한번 나와 보는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한번 나와 보는디
2: 한번 나와 보는디
0: 그렇죠. 특히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허허를 발송으로 가지 마시고 우리가 허허 그 사람 참 이상하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1: 평소에
0: 그것처럼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 발성 쪽으로 가지 마시고 허허 저것들 또 사랑 싸움 하나 보다 내가 가야지 내가 가봐야지 이거예요.

0: 자, 허자.
1: 지금들도 사랑스러운 하나
0: 그렇죠. 허나 보다.
1: 허나 보다.
0: 아. 아. 그렇죠.
1: 허나 보다.
0: 잘하시는데 마지막에 살짝 좀 어색하신가 봐요. 그러면 저것들도 사랑 싸움 허나 보다. 따 하고 제가 입을 확 벌려 주죠. 마지막에 허나 보다. 가드라 허나 보다. 허나 보다. 하고 한번 열었다 주죠. 그 부분을 그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2: 저것들도 사랑 싸움 허나 보다.
3: 그렇죠. 그렇죠.
0: 입을 벌려주셔야 그 억양이 나옵니다. 잘하셨네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럼요. 뭐.
4: 이 부분이 굉장히. 아짜를 한 번 더 넣으셔서 뭔가 안 맞다고.
0: 그렇죠. 허나보다 이렇게 끝나셨으면 좋겠는데.
4: 아니, 허나보다 이렇게 했대요. 아,
0: 예,
4: 아
0: 두 번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4: 그러니까 네. 뭔가 안 맞대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4: 열심히 하셨어요.
0: 지금 한 것이 맞습니다. 다시 한번 갈게요. 그때요 준양모치는 아무 물색도 모르고.
2: 그때요 준양모치는
1: 물색도 모르고.
0: 물색도 모르고.
1: 물색도 모르고.
0: 초저녁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1: 초저녁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0: 건넌 준양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1: 건넌 준양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0: 정말 저쪽에서 나오셔야 돼요. 건넌이 아니라 건넌 준양방에서가 돼야 돼요. 자.
1: 건넌 수영장에서 웃음소리가 들리거나.
0: 허허 저것들도 사랑싸움 허나보다.
1: 허허 저것들도 사랑싸움 허나보다.
0: 그렇죠. 입을 허나보다.
1: 허나보다.
0: 그렇지. 입을 쫙쫙 벌려주세요. 허나보다.
1: 허나보다.
0: 그리고 빨리 또 닫아주셔야 돼요. 허나보다.
1: 허나보다.
0: 그렇죠. 울음이치 장차 길어지니.
1: 울음이치 장차 길어지니.
0: 춘향 모치니.
1: 춘향 모치니.
0: 춘향 하면서 이응 받침을 본인 귀로 듣고 가셔야 돼요. 춘향 모치니 아니라 춘향 모치니.
1: 춘향 모치니.
0: 그렇죠. 동정을 살피러.
1: 동정을 살피러.
0: 한번 나와 보는 디.
1: 한번 나와 보는 디.
0: 얼씨구. 그렇죠. 춘향 모치니 나온다. 자.
1: 춘향 모친이 나온다.
0: 나온다.
1: 나온다.
0: 다의 힘을 주세요. 나온다. 까지라 나온다.
1: 나온다.
0: 저 화가 나 있으니까. 나온다.
1: 나온다.
0: 하나, 둘, 셋. 춘향 모친이 나온다.
1: 춘향 모친이 나온다.
0: 하나, 둘, 셋. 하! 던길. 쳐놓고 하나 둘 셋 허
1: 던지 쳐놓고
0: 좋습니다. 허 멀리 뿌려주세요. 허 던지 던 우리 먹이죠? 굵은 목 떠든 먹이죠? 던 떨면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허 던 늦게 떠신단 말이죠. 우리는 띠 띠 떨면서 하는 게 남도예요. 띠띠가 아니라 그러면 허 던 떨면서 나와서 해야 돼요. 닌 받침을 꽉 물고서 던 딜 마지막에 릴 받침으로 마무리를 해주시고 밀쳐놓고 밀쳐놓고 그렇죠. 이렇게 건너갑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도중에도 또 남도복이 나오죠. 많이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허 던딜 자
1: 허 던딜
0: 밀쳐놓고
1: 밀쳐놓고
0: 보세요. 밀쳐놓고가 아니라 밀쳐놓고 밀쳐놓고
1: 밀쳐놓고
0: 밀쳐놓고
1: 밀쳐놓고
0: 그렇죠. 밀쳐놓고
1: 밀쳐놓고
0: 그렇죠. 그래서 밀쳐놓고 밀쳐놓고 다섯 개 글자가 한 손에 꿰이게 가셔서 끊어지지 않게 밀쳐놓고
1: 밀쳐놓고
0: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아, 이렇게 잘하신다니까요.
4: 그러니까요.
0: 오, 진짜 예. 깜짝깜짝 놀랍니다. 너무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춘향

0: 넘어가시지 마시고 춘희양 춘희양 해서
1: 춘희양
0: 모친이죠. 지금은 춘희형 해서 빨리 불러주시죠. 춘희양 그러면
1: 춘희양 모친이 나온다 자
2: 춘희양 모친이 나온다
1: 하나 둘 셋 춘희양 모친이 나온다 자 하나 둘 셋
2: 춘희양 모친이 나온다
1: 나온다
2: 나온다
0: 그렇죠 거기까지 뚫어주셔야 돼요 툭 던져주세요
1: 나온다
2: 나온다
0: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둘 셋
1: 헐 던질 쳐놓고 하나 둘 셋
2: 헐 던질 쳐놓고
1: 삼초머리 하나 둘

0: 없이 나온다.
1: 향이 없이 나온다.
0: 그렇죠. 하나 둘 셋 하고 또 춘향방영 장 앞에 자 하나 둘 셋
1: 춘향방영 장 앞에
0: 좋습니다. 춘향방영 장 앞에 한 손이 끼셔야 돼요. 지금 춘향방영 장 앞에 흩어지시죠. 아니라 한 손에 끼어서 춘향방영 장 앞에 자
1: 춘향방영 장 앞에
0: 그렇죠. 가만히 올라서 자
1: 가만히 올라서
0: 그렇죠. 황성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올라서 열어주세요. 가만히 올라서 자 가만히

0: 청룡한 청룡한 청 올려주세요. 청으로 올려주세요.
1: 청.
0: 그렇죠. 정을 아래로 버리는 게 아니라 훅 던져주세요. 청룡한
1: 청룡한
0: 잘하시네요. 청룡하면서 두 번째 명의 인 받침도 듣고 가세요. 청룡한
1: 청룡한
0: 그렇죠. 이로 그렇죠. 똑같은 목이에요. 제 손 따라가겠습니다. 이로
1: 구나
0: 좋습니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어머 너무 잘하세요. 어떻게 잘하십니까?
2: 여기까지 그렇죠?
0: 예. 이렇게 정말 한 단락을 한 구조를 배우는 것도 남도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 이동 많이 들어가니까.
2: 그렇죠.
0: 그런데 너무 잘하시니까. 초대한방 영차 앞에 괜찮으신가요?
3: 이별이라고나 다시.
0: 그럴까요? 그러면 이별이로구나.
1: 이별이로구나.
0: 이별까지 좋으세요. 제 손 따라가시면 이별이로구나.
1: 이별이로구나.
0: 손 따라가세요. 이로구나.
1: 이로구나.
0: 그렇게 갑니다. 생각으로 하실 때 잘 안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네, 몸으로 움직이시면 이별이로구나.
1: 이별이로구나.
0: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몸을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잘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갈게요. 순양방영장 앞에. 자.
1: 순양방영장 앞에.
0: 보세요. 순양방 하면서 이응을 듣고 가시겠습니다. 자.
1: 순양방영장 앞에.
0: 영장 아니고 영장 앞에.
1: 영장 앞에.
0: 영장 앞에 응을 듣고 가시고
1: 영장 앞에.
0: 그렇죠. 그렇죠. 급하지 않습니다. 듣고 가실게요.

0: 청렴한
1: 청렴한
0: 쓰라는 정개 쓰라는 자물 저 뒤로 가지 마시고 아래 이빨 뒤에 혀가 딱 붙은 채 정 위에서 떨어지거든 청렴한
1: 청렴한
0: 그렇죠 감겨서 자꾸 뒤에 들어가지 않게 청렴한이 아니라 그냥 위에서 입천장에서 빨리 떨어질게요 있죠 혀가 혀끝이 청렴한
1: 정영한
0: 정하고 응 하실 적에 혀끝이 아래 이빨 뒤에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정 아니고 정영한
1: 정영한
0: 하시고 그거예요. 정영한
1: 정영한
0: 이별이로구나
1: 이별이로구나
0: 초달하겠습니다. 이별이로구나
1: 이러구나
0: 그렇죠 이러구나
1: 이러구나
0: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잘하시죠
2: 네.
0: 뭐 딜이 잘하실까요
2: 그러니까요 저도 잘하십니다
0: 목을 아주 부사를 너무 잘하세요
2: 네
3: 필로 집어넣겠다
2: 그러니까
0: 그 남 우리 저희 판소리의 그 발음이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그 혀의 위치나 거기까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 다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안 되시지만 돌아가셔서 방금 정 같은 경우에 절대 너무 열어서 정 해서 저희 혀가 뒤로 말려 들어가지는 않으셨는지 말려 들어가서 오히려 저희들이 말한 모관을 막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가 아니라 정 하면서 응할 때 정의 응 받침을 하실 적에 절대 혀끝이 아래 이빨을 떠나지 마십시오. 정영한 다
1: 정영한
0: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이 귀에 딱 응이 분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정영한이 절대 아니고 정영 또 영계도 응 받침이죠. 똑같은 거. 자
1: 정

0: 하게 니로 구나 니로 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목을 할 때도 쪼는 목이잖아요. 결국에는 이리레띠 그죠?
1: 이런 많이 등장했잖아요.
0: 그렇습니다. 이별이 감아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직선으로 이별이 이러구나
1: 찔러서
0: 그렇죠. 찔러서 직선으로 찌는 거예요. 이렇게 찌르는 게 아니라 이러구나
2: 이러
0: 힘을 주셔서 이러구나 이러구나 그렇죠.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또 이별이로 구나를 또 연습을 해보시고 그게 되시면 정령안을 또 붙여서 또 해보시고 그게 되시면 또 춘향원춤부터 해보시고 그렇게 연습을 반복하시면 적어도 한 시간 두 시간은 뭐 깜짝할 수로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1: 다 배워내실 것 같아요.
0: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괜찮으신가요?
1: 쪼는 목은 선생님께서 그 첫 시간부터 배우신 분들은 이 동작을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꺼집을 때 천천히 가서 막 이렇게 쿡 찌르는 게 아니라
0: 그렇죠.
1: 순간에 찔러야 되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화날 때 갑자기 찔러야지 그렇습니다. 천천히 가서 쿡 찌르는 그렇죠. 게 아니라 리도 마찬가지로 리로
0: 여기 그렇죠. 그거예요.
1: 푹푹 들어가 두 번 찔려 아니면 한 번 찍냐가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리로구나 이러면 드는 거고요.
0: 네.
1: 판소리에서는 쪼노목이라고 하면은 뭐 쿡쿡 이렇게 찍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러구나.
0: 아, 쿡쿡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주시니까 저도 너무 좋아요.
1: 찔러야죠.
0: 쿡쿡인데 전 자꾸 아 이렇게 감지 말라고까지 제가 생각을 했는데 쿡쿡이라 그러면 직접적이잖아요. 아 역시
1: 쿡쿡찍
0: 너무 좋아요. 빨리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아
1: 이러구나 이거는 민요고
0: 그렇죠. 그렇죠.
1: 뭐 정녕 이별이 이러구나 이거 이런 거랑 이별이 이러구나
0: 그렇습니다. 누구예요?
1: 다르죠.
0: 누구예요?
1: 터득이 중요해요.
0: 예.
1: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 판소리 하실 때 굉장히 분주해요. 막 이 꼬집업도 해야 되지만 또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도 팔 때도 있고 이걸 기억하시면 여러분 나중에 절대 잊혀지지가 않아요. 시간이 오래돼도 아 그때는 이 선생님 많이 봤지 굴착을 봤지 그렇죠. 아니면 찔렀지 이 동작들이 하나하나가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0: 그래서 판소리를 하시는 분들은 건강해지실 것 같아요. 동작을 많이 하시고 활동을 같이 하시기 때문에 건강해지십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뭔가 사실은 저희가 진도아리랑 때도 나왔었죠.
1: 있죠.
0: 아라 니가 안았네 그죠. 니가 안았네 그죠. 그 목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남도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목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계속 써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괜찮으시죠? 처음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춘향무친 소리부터 갈게요. 춘향무친이 나온다. 자,
3: 춘향무친이 나온다.
0: 보세요. 춘에서 향으로 넘어갈 때 빈틈이 생기지 않게 호흡을 꽉 잡아주세요. 단전의 힘이라고 그러죠. 배꼽 아래 세 손가락 아래 위치에 힘을 딱 모여주시고 춘향 떨어지지 않게 춘향 무친이 나온다. 자,
3: 춘향 무친이 나온다.
0: 하나 둘 셋 춘향 무친이 나온다. 자, 하나 둘 셋
3: 춘향 무친이 나온다.
0: 하나 둘 셋

0: 이거예요. 이라디라 그러면 행주치마
1: 행주치마
0: 해 하면서 애가 길어지죠. 아니라 음이 길어지게 행음 발음 빨리 물어보세요. 행주치마
1: 행주치마
0: 그렇죠.
1: 주치마.
0: 한숨 쉬시면서 역시 나온다
1: 향이 없이 나온다
0: 하나 둘 셋 하나 둘 춘향방영장 앞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1: 춘향방영장 앞에
0: 그렇죠 가만히 올라서 자
1: 가만히 올라서
0: 그렇죠 가슴이 감마 저음이죠? 그럼 흉성을 많이 써야 되겠죠? 감마니 올라서 자
1: 가만히
0: 해보세요.

0: 정령한.
1: 정령한.
0: 그렇죠. 제가 할 때 자꾸 이렇게 귀를 이렇게 만지죠. 이렇게 받침을 들으셔라는 얘기예요. 본인 얘기로 받침을 듣고 가세요. 정령 다 인 받침이죠. 정령한. 확인하고 지나가세요.
1: 정령한.
0: 이별이로구나.
1: 이별이로구나.
2: 너무 잘. 오,
0: 기가 막힌 소리가 나왔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 너무 잘하세요.
2: 잘하셨어요.
0: 너무 잘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실까요?
2: 야, 이걸
0: 자랑스러우세요.
2: 얼마나 학생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0: 예, 예, 정말 집중도가 굉장히 좋으셔서 네. 어려운데 그걸 빨리 파고드세요. 처음에 안 되고 두 번째 네. 안 되는데 세 번째 100% 되세요. 집에 그러니까요. 가면 더 잘 되실 겁니다.
2: 그렇죠. 예. 야, 시간 또
3: 가겠습니다.
2: 시간 또 이렇게 빨리 가네요. 예. 네. 오늘 잘 배우셨어요.
1: 예. 예. 예.
2: 그럼요.
1: 너무 잘 배웠어요.
2: 너무 잘 배우셨죠.
0: 아이고, 예.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2: 그러니까. 예. 오늘도 박소연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수고 많으셨습니다.
2: 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서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 춘향가중 춘향모춘이 나오는 대목 배워보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미란이었습니다.
4: 토련님은 어찌 불기러게 사고 말씀만 하시나이까. 오, 그럼 우리 정당 오고 우리 옥부도 한번 놀아보자. 도련님이 춘향을 옥부 한번 놀아보는디.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매일 오후 2시 40분에서 3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 질병 치료 약품은 세 곽을 사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아홉 곽을 사시면 세 곽을 더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신약대학방, 밑준해각 신약대학방 분점입니다.

0: 아랴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 제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겠습니다.

0: 있습니다. 제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매안이라 이렇게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 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광저담양, 자담양, 홍화육두구, 천추감, 북사삼 이런 8가지 진기 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공농조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난하게 합니다.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고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리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딧하고 룩골꼬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리숨을 구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폐경락과 심장경락은 아주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연대성이 보통 있는 것이 아니라 밀접한 연대성이 강한 장기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심폐를 유난하게 한답니다. 무엇 때문에?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모든 순환은 기혈 소통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혈액 가운데는 만파 상태의 산소가 포함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공능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리 혈액순환이 잘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효노동에 불과합니다. 심폐리 심한 증상은 중에서 늘 말하는 증상에 관한 학설인데요. 임상표현은 조약에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 짓고 가래가 성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등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리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기침을 잘 짓고 늘 가래가 성합니다. 입에서 진한 냄새가 납니다. 등 증상은 심폐리 심한 증상으로서 단순 어느 폐경락에 관한 질환만 해서는 근본에서 치료가 되지 않는데요. 꼭 심폐리 심한 증상은 심장치료를 더불어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제기하는 초원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심폐리 심한 증상은 개선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제품에 속합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선생님.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초원 청심환 얻은 석 달 넘어 먹습니다.
0: 예.
2: 이 가슴이 이래 침침하고 올리숨이 잘 올라오고요. 신제통도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예, 그래, 뭐, 신경통이 있으니까, 나, 그, 밤에, 잠들기도 힘들고, 이래, 돌아먹기도 바쁩니다.
0: 그러면?
2: 그리고, 예, 그 다음에, 그, 저, 기침이 어제 자꾸 납니다.
0: 예.
2: 그리고, 가래도 있고, 뭐, 입에서 냄새 나고.
0: 아, 예.
2: 그런 게, 내 지금, 이래, 먹은 게, 점차점차 이래, 알깁니다, 낫는 게.
0: 예.
2: 지금 첫째 그 기침이 좀 기침이 잦았습니다. 그게 어제는 좀 두근두근 납니다.
0: 예, 어쩌다 하루에 한두 번씩 날 수 있죠.
2: 예, 예, 그렇죠.
0: 그것도 이제 이걸 견제해서 복용하면 완전히 근치될 수도 있습니다. 예, 심폐리 심한 증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 예, 그래서 내 이야기에서 나 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뭐 내서 활동이 솔직히 오늘도 아홉가구 주문하겠습니다.
0: 네,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33-5번입니다.
2: 예, 수고하세요.
0: 아,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나도 어떤 증상이 있는가 하면 이게 뭔가 폐심병이 있습니다.
0: 네.
3: 그러니까 너무 숨이 자꾸 차고 많이 헐떡거리고 입안이 또 마르면서 기침 자꾸 올라오고 이렇게 답답했을 때다.
0: 그럼요.
3: 예, 그래서 지금 전청심한 어제는 반년 넘게 먹었는데 하고 영 좋았습니다. 숨이 차던 게 숨이 안 찬다. 증기 다닐 때면 그 향이 한 칸 올라가고 한 증대씩 올라가 또 쉬고 했댔습니다.
0: 예. 예,
3: 단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0: 예.
3: 그리고 혹시 친구 같이 걸어도 이렇게 마트 채소 살러 친구에서 가자도 그냥 뒤에서 떨어져 간다 너무 숨이 차서 자꾸 쉬었다 갔다
0: 가니까. 예, 예.
3: 그래서 그 조사를 요즘에는 많이 좋아.

0: 가지고 집에서도 뭐 가무일하고도 또 무슨 거듭해라고 조금 앉았다 숨 차다 말인다 그렇게.
1: 아.
0: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이 전형적인 심장병 증상에 네. 숨이 차고 하품을 네. 많이 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막 이러니까 그래 목이 자꾸 마르고 입이 마르던 게 그게 많이 좋아지고 가래짐 아이올라운드 올라오던 것도.
1: 아 맞습니다.
0: 네, 예. 그래 저녁이면 자삼이 자꾸 뭔가 뭐 허리 깨난다 말 깊은 잠을 못 자고서 이 자꾸 허리 깨난다. 근데 요즘은 계속 깊은 잠은 계속 다 할 수 있습니다. 허리 깨나지 않습니다.
1: 예.
0: 잠 너무 잘 잔다 지금.
1: 예.
0: 그래 지금 이 약 먹을 때 계속 바짝 먹자고 저 또 대답을 더 먹자고 그랬다.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를 예. 요정을 따라 견지하면 기본으로서 심장병 여러 가지 증상과 근본에서 해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잘 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뜨고지 않고 계속 먹겠습니다.
1: 예. 아,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이 초원청 심한 어둠에 두 개 조동 지금 내가 먹었습니다. 지금 이미.
1: 아, 그래요.
3: 예, 지금 먹고서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나도 이거 심장을 해서도 예, 어서 난 젊어서부터 지금 이 고생한 게 이때까지 지금 나 이거 먹어서도 그대가 말하면 예, 심장약은 그냥 아이돌 구구 어서 그냥 먹고 왔습니다. 이때까지. 그러니까 약이라는 것도 또 너무 많이 오래 이렇게 먹었네. 예, 다른 기관이니까 또 아이 좋아.
1: 아, 그럼요. 보통 예. 약이 부작용이 많이 치파야 3분 두라 하는데 예, 이 제품이 어떠세요?
3: 그래 이거 선택해 먹은 다음에 뭐 아무 영 편안합니다.
1: 아 예.
3: 다른 부작용 하나도 없습니다.
1: 예. 모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3: 옛날 자꾸 머리가 어지러움에 머리 아프고 예 벤토테이가 아프고 그 다음에는 이 가슴이가 예 자꾸만 어떻게 돼서 조금 걸음에 답답함에 예, 숨이 잘 올라오지 않고. 나가서 지금 활동 미내 못했습니다.
1: 예.
3: 또 노인 이 나이 먹어서는 조금씩 나가 활동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집안에 다 그나 앉아 있고 이러니까 나의 커다 더 아이돌스 때다.
1: 아 그렇죠. 예.
3: 예. 예. 그래 가끔 가다가는 예, 어떤 때도 심장이 툭툭 발릴 때다 느낄 때다 재밌죠. 예. 이런 순서고 막 이렇게 숨이 이 자연스럽고 그러니까 이 심리가 항상 고르지 못한다.
1: 부정맥이 심각합니다. 예, 예.
3: 예, 예. 그리고 이 혈압이가 예, 어떻게 온정 아이 되고 이랬는데 지금 이거 지금 먹음에부터는 어둠에 혈압은 예, 완전 지금 온정되고 있습니다.
1: 예, 예. 그렇죠.
3: 예.
1: 100분제 92 심장병이 고혈압을 동반하는데 이 제품을 쓰셔서 고혈압을 해결받으셨다는 분들이 기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네, 그러니까 내 지금 혈압약은 그냥 안 먹어도 지금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완전히. 지금.
1: 점차 완전히 끊어도 되는 사람들이 많이 비례가 높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머리가 아프던 증서도 어제는 잃었고, 예, 이 숨이 하면 차고, 좀 답답하던 것도 완전히 잃었습니다. 지금 나가서 어제는 한 반 시간씩은 차츰 잘 운동합니다, 나가서. 이대로 예, 크게 손 탄 거 모르고 지금 마구 편안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1: 예.
3: 예, 그래서 내 이 약, 아무래도 내 이 약은 좀, 요번에, 예, 먹어본 중에서 기본 효과가 또 좋고 빠르고 하니까, 이 약을 좀 내 꾸준히 좀 몇 개 정도 더 쓰려고, 예, 오늘 9가 더 배달 받기시죠.
1: 아,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33-5번입니다. 아, 열심히 네.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초원청 심한 쓰는 환자입니다. 앉아서 썼습니다. 왜냐하면 앉아도 헐떡거리고 가마에 서고 있어도 헐떡거리고 지금 땀 자꾸 내리고 이발 거쳐서 거저 칫솔질을 한다는 게 지금은 세 개, 네 개 쓰고 남인 하나 쓰고도 아이 마이 꿀에 썼다 했는데 남인 세 개, 네 개 쓰고 그리고도 10분에 한 번씩 냄새 나고 그리고 이빨 통째 난다면 진짜 못하고 이분이 독감이 걸려서 예. 가슴이 그런거 숨이 헛떡헛떡하고서 예. 가슴 고통 다 겪고 왔습니다. 그랬던 게 이거 먹고 나예 지금 이렇습니다. 가랑가랑 소리도 안 나지 않을까.
1: 예.
4: 그리고 헛떡헛떡 하는 것도 소리하고 맥이 나고 정신하고 잠잠 잘 자고 예. 그래 나서 활동 못하던 게

0: 쓰려고 이 아우가 배달 받자꾸는.
1: 어,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네, 재전한 거.
1: 아, 그럼요. 말씀하세요.
3: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예.
3: 나비교 스님은, 1년 3개월은 잘.
1: 아, 그래요? 예. 어떠세요?
3: 어, 모든 면에서 많이 좋아졌어요.
1: 예.
3: 예. 근데 이미 저기, 말을 그렇던 게, 이 말을 그러면 좀, 그, 많이 나고. 이처럼 저기, 입에서 냄새 나다가 어서는, 그건, 근절된 지 오라요.
1: 아, 그것만 해도 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3: 예. 예. 그 밤 조금 못해, 인차 이렇게 배 그들 사람 묵지마다 요새는 또 밤이 좀 잘 보여요.
1: 예, 소화가 잘 된다 그랬죠. 심장공동이 좋아지면 소화가 잘 됩니다. 예, 예 위동력이 좋아졌어. 예.
3: 지금까지 처음에 그랬던 게 그것도 저는 그 밤에는 다 없어졌어요.
1: 아, 예. 예.
3: 그리고 저기 뭐인가 뭐, 밤잠, 바로 못 자면 밤, 잠 잘 자요. 그래서
1: 그렇죠.
3: 손 몰아갔다 와도 그래서 누구 못 인차 또 자고 예. 그래요.
1: 그게 바로 그렇습니다. 심장공동이 좋아지게 되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조화를 흥분과 억제로 조절하는 게 자기절로 네. 심장공동에서 그게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3: 예. 이 약이 부작용이 효과도 빨라요.
1: 아, 맞습니다. 예.
3: 얼마 안 먹고 인자하고 벌써 알겠죠. 그래.
1: 그렇죠.
3: 예. 난 이 좋은 약을 내 앞으로 계속 쓰자고 너무 전날 또 한번 싸웠어요.
1: 아, 그랬어요. 예, 예. 잘하셨네요. 예.
3: 예. 예. 예, 수고하세요.
1: 아,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이, 저, 우리는 신장애가 유전적이라고 합니다.
1: 예.
4: 부모부터 자식들 때 다 신장병이 가지고, 태어나서 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친지 이 좋은 정신을 쓰고서 효과 좋으니까 형제님 그 동생이 다 했었는데 독한 그 유전성이니까 이 병은 어떤 사람 써도 다 효과 있습니다.
1: 아 예, 심장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입니다.
4: 예, 그래 써 보니까요 얼마 있어서 한 달에까지 벌써 심장이 어떻게 아프든지 죽은 거든지
1: 열심히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4: 예, 예 선생님 안녕.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초음은 청심한 청심치명 발매안이라도 하게 되었는데요. 부신몽약 유한회사에서 제조되었는데 한가게 가격은 199원입니다. 한가격은 대략 12일간 좌우 봉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있는데요. 우대정책을 실행합니다. 물은 신약대학방이라는 간판을 붙인 데서는 여덟 개 현시 그 어디에서든지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정책을 실행하게 되었는데요. 세 가격을 싸면 한 가격을 무료로 드려서 네 가격에 담으면 한 달 반 좌우 방영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아홉 가격을 싸면 세 가격을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 계담 넉 달이란 한 개 치료 과정을 견제하시게 되어 있겠습니다. 18각을 사면 6각을 드리게 되는데요. 24각이게 되면 8달 복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는데 외국 생활에 진출하시는 분들 가운데 갖고 나가시거나 붙여보내는 이런 그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때 한각의 평균 가격은 140원 좌우로 되어 있으니까 중간 심장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이만한 그 가격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접수하는데 편리한 가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지금 심장병 여러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서 적지 않은 분들은 심장병이 아닌가 하고 엉뚱한 치료에 매달렸는데 결코 심장병으로 치료한 결과 여러가지 증상이 개선을 가져왔는데요. 제일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서는 숨이 찬 겁니다. 심장병인데 숨이 찬 게 전형적인 증상에 속한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정상 심률은 1분의 60부터 100차가 정상 범위에 속하게 되어 있지만 해도 지금 평균 심률은 60차로 올라와야 됩니다. 보통 그 인쇄가계 시간에 채우고 전문하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이래서 평균 심리 범위는 60자 벗어서 7, 80자 자하면 되는데요. 너무 빨리 뛰거나 늦게 뛰거나 해서 40몇 자, 100, 20, 30자 모두 위험 심리를 속하게 돼 있습니다.

0: 있습니다.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어지고 머리까지 아파나고 악몽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특히 심근경색은 평소에 하품을 대거하고 어깨가 견점처럼 땜땜 아파나고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트림을 하게 되었고 입금에 출혈이 생기고 치아가 흔들거나 치아통이 생기거나 쉽게 놀라고 다리가 저리고 배가 아픈 증상도
1: 동군 윤조휘, 소경량, 문금철, 정권이 섭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올 들어 전조 상관은 도약 초월 목표 임무를 긴밀히 둘러싸고 경제 하행 압력과 지난해 동기 기수가 지나치게 높았던 역량에 효과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전주 상하가 백방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하며 공업과 대외무역을 안정시킨 데서 고정자산 투자의 안정 속 장성, 공업경제의 질제고 효익 증대, 사회 소비품 소매총액의 안정 장성이라는 양호한 태세가 나타났으며 1.4분기 좋은 출발 목표를 순조롭게 실현했습니다. 2.4분기는 동북지역 경제사업이 전면적으로 힘을 내고 속도를 다그치는 황금기입니다. 전주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선율로 확고히 견지하면서 정치 책임감과 사업 긴박감을 1층 증강해야 합니다. 정책 실시를 1층 다잡고 대상 건설에 박차를 가하며 취업, 기업, 시장, 얘기를 안정시키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경제 발전의 내적 동력을 1층 증강하고 2.4분기 경제 운행 주동전을 잘 치러 한해 경제사회 발전 목표를 실현하는 데 견실한 토대를 닦아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대상 건설을 단단히 다잡아야 합니다. 대상 건설 수요와 정밀하게 연결하고 요소 보장을 1층 강화하며 산소에너지 축적 발전 삼협 건설을 힘써 다잡아야 합니다. 연길공항 이전 건설, 훈촌 방천 고속도로, 왕성 목단강 고속도로, 활용 명암 수리 중추 공사 등 중대 대상 건설을 다그쳐 추동하고 연길 지능형 승강기 조립 완성품 제조, 훈촌 석일 청정 에너지, 도나 민덕 생물 대두 2기, 도문 광락 중암물 첨가제, 활용 상황 정밀 심층 가공, 왕청 승호 신소재 산업단지 2기 등 봄철 새 착공 대상을 힘써 다잡아야 합니다. 아울러 훈촌 100만 톤 청정에너지 LPG 도나 중국 공급 판매 인삼 가공 중심, 연길 커시안 공장 건물 확장 건설, 도문 가화 신소재, 활용 호태 의약 중간체, 룡정 비암 성경 등 계속 건설 대상이 조속히 준공되도록 추동하고 1년에 수로망, 물류망, 연산망, 도시 지하 도관망 등 중대 기초시설 대상을 기획 비축해 유효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견실한 지탱을 제공해야 합니다. 백방으로 공업 기본판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중점 업종에 존재하는 문제를 참답게 분석 연구하고 용자 연결, 생산 판매 연결, 인력 채용 연결 등 봉사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중점 기업이 안정적인 운행을 유지하고 생산 능력을 충분히 방출하도록 추동하고 잠재력 있는 기업이 경영 규모를 확충하고 규모 이상 기업으로 발전해 통계 범위에 포함되도록 도우며 곤란 기업이 발전 난제를 해결하고 경영 곤경에서 벗어나게 조력해 양질 봉사로 기업의 안정 운행에 조력하고 공업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성을 추동해야 합니다. 큰 힘을 들여 소비 잠재력을 발굴해야 합니다. 식사, 숙박, 출행, 쇼핑, 오락 전사설 소비권을 정밀하게 발급해야 합니다. 자동차 구매 시 주유카드 증정, 주택 구매 시 가전제품 증정 등 련동 정경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대형 상가, 백화상점 기업이 판매 촉진 혜택 활동을 전개하도록 인도하며 가사봉사기업의 봉사사슬 확정을 지지하고 음식, 소매 등 분야 기업이 연변축구리그, 동북축구리그 등 경기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조직해 소비시장 열기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소비 잠재력이 다그쳐 방출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여러 방면에서 힘을 내 문화관광 열기를 높여야 합니다. 새 수요가 새 공급을 이끌고 새 공급이 새 수요를 창조하는 내재적 논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연길 1978 문화창의원, 새 수상시장, 도문 월청만, 룡정 해란대, 안도 산수운 건강양생중심 등 특색문화관광 대상을 하루빨리 완공해 운영해야 합니다. 인기 풍경구가 가상현실, 증강현실, 빛과 그림자 기술 등 디지털화 수단을 이용해 경영 모식 쇄신을 다그치도록 장려하고 노인 건강 양

0: 학생, 꽃구경 나들이, 경기 체험 등 특색문화 관광 모식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5.1절, 6.1절, 단오절 등 중요한 시기에 초점을 맞춰 더 많은 문화관광 신제품과 새로운 놀이법을 내놓아 연변 문화관광 열기가 더 높아지고 흐름이 더 커지며 머무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힘을 내 대외무역 규모를 확충해야 합니다. 대외무역 형세 변화를 밀접히 주시하고 재반 정책 도구를 충분히 활용하며 해산물, 동전광, 중고차 등 중점 제품의 수출입 규모를 끊임없이 확충해야 합니다. 보세 창고 플러스 변경 창고 플러스 해외 창고의 협동 배치를 다그치고 기업이 판매 경로를 개척하고 더 많은 주문을 확보하도록 도와 대외무역의 규모 안정, 시장 점유율 안정, 장성 안정을 힘써 실현해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일꾼, 주당위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직속, 연변주재 중앙직속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와 정부 주요 책임자, 정부 분관 책임자, 주내 각 개발구 당사위원회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5.1절 연휴 기간 우리 주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에 와서 변강의 봄을 만나보세요를 주제로 전국 각지에 200개 외지 가정을 가무의 고향, 레이의 고향 연변으로 정중히 초대했습니다. 닷새 동안 그들은 고적을 탐방하고 민속을 감상하며 미식을 맛보고 꽃바다를 구경하게 됩니다. 이를 2026년 연변주 꽃구경 시즌 및 화룡시 진달래 문화관광 보급 시즌이 화룡시 진달래촌에서 성대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광장에 농악모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상모 초리가 곱게 휘날립니다. 민속 씨름과 윷놀이가 번갈아 등장하면서 순식간에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관광객 권성협입니다. 진달래 축제를 통해 일종의 혁명 정신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이를 더 잘 전승해 선배들의 정신을 영원히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활동은 춘운 연변 꽃길 여행을 주제로 하고 꽃을 매개로 삼아 축제로 관광을 활성화시켰습니다. 또한 이번 활동은 붉은해 변강 비촌의 창작 60주년 개열 활동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화룡시에서는 무형문화재 전시공연, 미식 시식, 가족 견학 등 다채로운 체험 활동을 육성 내놓아 관광객들이 찬란한 봄빛 속에서 변강의 활력을 느끼고 중화민족은 한 가족이라는 깊은 추억을 남기게 했습니다. 연길 생활 연길시 무형문화재 민속 전시 공연이 중국 조순정 민속원 연예광장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전시 공연 현장에서 통소 연주팀이 화려한 옷차림으로 등장해 맑고 부드러운 선율로 조선족 전통 음악의 우아함과 운치를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이어 사공의 노래, 한강수 타령 등 고전 민요들이 연이어 이어지며 조선족 인민들의 삶과 소박한 정서를 노래했습니다. 조선족 북장단은 웅장한 기세로 북채가 오르내릴 때마다 힘찬 리듬을 만들어내며 민속원 상공을 메웠습니다. 활동의 대미를 장식한 무형문화재 종목 조선족 농악무 전시공연은 현장 분위기를 고조해로 이끌었습니다. 관광객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겼습니다. 대련 관광객 리나입니다. 연길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 무형문화재 전시 공연을 관람하고 많은 무형문화재 종목 체험을 했습니다. 막걸리와 찰떡을 먹어보고 종이 등동도 만들고 아주 즐겁게 보냈습니다.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어 너무 영광입니다. 연길시 문화관 부관장 김춘영입니다. 이번 공연은 다양한 측면에서 연길의 깊은 문화적 조력과 조선족 인민들의 삶에 대한 사랑, 가물을 즐기는 민족 정신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관광객들이 연길 조선족 무형문화재의 독특한 매력을 직접 느껴보길 바랍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춘운 연변 꽃길 여행을 주제로 일련의 몰입형 문화 활동을 내놓아 수많은 외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1층 대청에서는 무형문화재 탁본, 활자 인쇄, 전통 투고 등 체험 종목들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0: 전형 관광객 애시문입니다.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문화의 감동을 느낄 수 있었고 젊은이들이 인쇄술의 힘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 연변 박물관의 5일째 개열 활동은 풍성한 내용과 다채로운 볼거리로 관람, 경청, 감상, 교류, 견학 등 여러 차원을 아울렀습니다. 연변 박물관 사회교양부 해설은 조동설입니다. 5.1절 기간 우리 수 각 소학교 학생들로 모여진 진달래 포배팀이 현장에서 정체로운 민족 가물을 선보이게 됩니다. 또한 청소년들을 위해 꼬마 문물 복구사 견학 활동을 마련했습니다. 매일 여러 시간대에 전문 해설원과 붉은 넥타이 자원봉사 해설 및 자체 AI 관람 안내를 배치한 동시에 틱톡 클라우드 생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다채로운 연변에 와서 변강의 봄을 만나보세요 활동의 가장 큰 특징은 가정과 결연에 있습니다. 방안에 따라 전주 8개 현지에서 총 200개 외지 가정을 초청했습니다. 이 가정들은 현지에서 선발된 가장 아름다운 가정 또는 민족 단결 시범호와 일대일로 결연을 맺었습니다. 중화전국총공회는 4월 28일 5.1 국제노동절 경축 및 전국 5.1 노동상 표창 대회를 소집하고 2026년 전국 5.1 노동상 표창에 관한 결정을 공부했습니다. 총 3,024개 전국 5.1 노동상이 수여된 가운데 우리 주에서는 4개 집단과 3명 인물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중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가 전국 5.1 노동상장을 받았습니다. 이 묵직한 영예는 변강에 뿌리박고 76년간 국문을 굳건히 지켜온 이 대우에 대한 최고의 찬사이며 변방수거와 발전봉사, 민족단결 등 사업에서 이룩한 탁월한 공헌에 대한 충분한 긍정입니다. 1950년에 설립된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는 세종국 창립 후 제1진 변방검사소 가운데 하나로 두만강반에 위치했습니다. 국가에서 북쪽으로 개방하는 관건적인 절점 통상구이자 연변 대외 개방의 최전선 창구로서 이곳에서는 도문 통상구 철도와 도로의 이중운송 통로에 대한 변방검사 임무를 수행하며 조국의 동쪽 관문을 지키는 견고한 병풍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76년 내 한 세대 또 한 세대 변방검사소 민경들은 붉은 혈맥을 이어오고 변방수호 정신을 전승하며 시종 국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왔습니다.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 변방검사처 부처장 최림입니다. 우리는 통상구 실제에 입각해 일실 5대의 새로운 경무 모식을 혁신적으로 내왔습니다. 5개 구역 연합방위, 다중경찰 합동 근무, 다국 공동치리의 예방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다방면의 연합검사 협력을 끊임없이 심화해 공문 통상구에 립체화된 안전방어선을 전력으로 구축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안보 책임을 엄격히 리행하고 각종 관리 통제 조치를 세분화했습니다. 전속돼서부터 지금까지 50여 차 중대 안보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고 각종 위험 우환 200여 건을 성공적으로 해소해 공문 변경의 안전 장벽을 견고히 쌓았습니다. 통상구 개방의 제1 창구인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에서는 시종 직능에 립각하고 대국에 봉사하며 지방 발전 전략에 깊이 융합해 연변 개방과 현역 경제 도약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 근무 4대 지도원 리기입니다. 우리는 시종 통상구 통관 보장에 초점을 맞추어 예약 통관, 녹색 통로, 통관 시간 연장 등 7가지 편민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검사 조치를 끊임없이 최적화하고 예약 검사, 정밀 검사, 신속 검사 기재를 완성해 통관 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시켰습니다. 또한 봉사 사실을 지속적으로 노려 상시적으로 다국 기업들의 물류 원가를 효과적으로 낮춰줌으로써 더 좋고 효과적이며 편리한 통상구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에서는 시종 종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조선으로 여러 민족 대중과 서로 도우며 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 정치처 주임 윤국입니다. 공문 플러스 학교 플러스 사회 협동 육성 모식을 적극적으로 내오고 특색견학 교양 기지를 건설했습니다. 동시에 주둔지의 여러 단위와 공동 건설 협력을 심화하고 민족 단결 선전 교양을 폭넓게 전개했으며 다양한 주제 활동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두만강발에서 민족 단결의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76년간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에서는 충성을 도치로 실천을 노로 국문을 지키고 발전을 촉진하며 민심을 모으는 실천 속에서 종림을 용감히 짊어지고 예의진취해 왔습니다. 이들은 연변 지역 안전, 안정의 수고자이자 고품질 발전의 선두병이며 더욱이는 민족 단결에 마음 있는 달입니다.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 당위 서기고 소장인 현우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전국 5일 노동 상장을 받은 것을 새 기점으로 더 높은 표준과 더 엄격한 요구, 더 실속 있는 작품을 견지할 것입니다. 시종 게을리하지 않는 정신 상태와 거침없는 분투 자세를 유지하며 공무
1: 큰 도심 속의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3: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봄은 여기에를 준비했습니다. 푸른 산골, 꽃과 꾀꼬리 노래가 가득한 따스한 봄. 아이들 눈 속에 빛나는 아름다운 연변의 봄을 상큼한 멜로디에 담아 전해드립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은 저 푸른 산골 마을에 있네. 여기엔 빨간 꽃 피고 푸른 풀 자라며 노래하는 꾀꼬리도 있다네.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은 아이들 눈망울에 있네. 빨간 꽃을 보고 푸른 풀도 보고 노래하는 꾀꼬리도 보았네. 띠리리리 띠리리리 띠리리리 띠리리리 봄은 아이들 눈망울에 있네. 꾀꼬리도 봄 소식을 알리네.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이 어디에 있을까?

0: 구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2: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여외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내 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3: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인데요. 네, 오늘도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서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십니까.
3: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4: 네, 장약심리방이라 할 때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장약입니다.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이기 때문에 특별히 흡수가 빠릅니다. 드시자마자 그 흡수가 되죠. 1-2초 사이에 흡수됩니다. 특히는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서장이 설상고원 지구의 야생에서 자란 진귀한 약재하고 서장이 세세대대로 내려온 비밀 처방으로 특수 제조한 국가 보물급 서장약입니다. 선호해서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병을 치료해 주는 데서 국가 발명 특허를 획득했을 뿐만 아니라 심뇌혈관 질병 특효약 증서까지 있는 이런 약입니다. 우리 장약심리방이라 할 때 심장이 기를 보충할 수 있게끔 심장 경락도 소통시켜주고 그리고 심장이 혈류량을 증가해서 심근세포도 격할시켜준다. 특히는 주요하게 심장의 에너지를 많이 보충해주면서 기혈 보충도 해주고 풍한습도 빼주고 콩팥이 허증을 치료해주기 때문에 관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도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관상동맥경화라든가 관심병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고 통하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또 치료를 해주죠. 그리고 또 그 새로운 치료 방법인 특효 성분인 또 이런 성분을 추출해서 치료를 해줄 뿐만 아니라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우리 그 신경계통에서 또 나타나는 이런 질병들을 또 치료해준다. 그래서 신경계통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런 지금 질병들이 많은데 이런 질병을 지금 치료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장약심리방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입니다. 상강중리진찰부 정부 성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진행하는 특별감사 이벤트 우려 활동, 이벤트 우려 활동인데 장약 심리방 한과기 가격은 330원입니다. 이번 우려 활동에서는 장약 심리방 17곽을 사시면 이번 상강 중리 진찰부 성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330원짜리 본약 두각을 더 증송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두각을 더 증송해 드리는데 가격은 4,0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그 7달 두실 수 있는데 이때에는 가격이 한과기 210원이 됩니다. 2,270원에 달하는 혜택을 볼 수 있죠. 36곽을 사시면 이번 상강 중이 진찰부 성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330원짜리 본약 4곽을 더 증송해 드리는데 7,128원에 살 수 있습니다. 15개월 드실 수 있고 이때의 한과기 가격이 178원이 됩니다. 6,072원에 달하는 혜택을 볼 수 있죠. 이번 특별감사 이벤트 후대활동 기간 생방송실에 전화해서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치가 500원에 달하는 건강선물 세트를 더 드립니다.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3: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5: 네, 저는 고혈압으로 거의 20여 년 동안 소약인 고혈압 약 먹고 산호한단다.
4: 예.
5: 거기다가 귀에서 어떤 때는 벌려오는 소리 나고 어떤 때는 전기 모다 소리도 나가 해서 영변 병원이가 보이니까 신경 떠올려 그렇단다.
4: 예.
5: 이런 병원에 치료 못한다고 의사가 말합니다.
4: 예, 치료 잘 해야 됩니다, 원래.
5: 예, 이렇게 소리 나다가 조만간에 뒷물까 싶니다.
4: 예, 그렇죠.
5: 그러던 사이에 방송에서 선생님이 서장이야 강의를 듣게 됐는데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방법으로 신경성 치료를 해준다는 말씀 듣고 이하고 좋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4: 예.
5: 한 달 따오 먹으니까 좀 소리가 덜 나는 것 같습니다.
4: 아, 예.
5: 두 달, 석 달 이렇게 먹으면서 점점 나사지는 게 알립니다.
4: 알기죠, 예.
5: 예, 여섯 달 만에 완전히 지금 벌려오는 소리하고 전기 모다 소리가 아예 난다.
4: 예.
5: 제가 이 약을 선택한 게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4: 아주 잘하셨습니다. 예.
5: 혈압도 그리 잘 돼서 여섯 달 다 이 약 먹고 혈압이 하고 뚝 떼버렸습니다.
4: 아, 예.
5: 무릎관절이 아파서 맨몇도 먹고 고치고 오시고 했는데 지금 맨비 걸어도 쉬지 않고 걸을 수 있습니다.
4: 예.
5: 신면증이 있어서 하루 동안 국산 우산 사보지 못했습니다.
4: 아, 예.
5: 저는 허가 볼 때 공고 단계랑 거치면서 완전히 이 병의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이번에

0: 그런 여섯과 배달 받아왔습니다.
1: 아유, 예.
0: 남편과 같이 먹으려고.
1: 예.
0: 그래서 내 소개해준 사람이 이약 쓰면서 다 효과 보고 있으니까 얘 대비 나를 칭찬한다.
1: 이 약은 누구를 소개를 해주면 누가 효과를 보기 때문에 요거 아이 먹습니다.
0: 예.
1: 예. 이 약이 그렇습니다.
0: 예, 우리 친구 한 분은 예, 그 남편이 예, 그저 지금 너무 중풍이 오고 예, 자립도 못 해가지고 예, 거기다가 또 관심병도 심하고 전립선도 있어가지고 예,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 예.
0: 그런데 효과를 너무 잘 봤어요. 예, 이번 활동이 거의 끝난다니까 예, 오늘 36곡 배달 받겠다.
1: 예, 36곡 배달 받으시려면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예.
0: 예, 알겠습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해외 조절에 앉아서 정말 몇십 년에 서양 이학자 먹으면서 고생하다 정사님 강의 듣고 이 심리방 먹고 있는데 난 8달 먹고 해외하고 완전 끊었습니다.
1: 아, 예, 끊을 수 있지 않을까
3: 예.
1: 원래.
3: 예, 그래도 심리방만 먹고는 해랩 정사가 되고, 예, 아, 정말, 해랩약이 어디, 전화, 해랩 끊는 약 어디 있습니까? 정말 기쁩니다, 이 약 먹고.
1: 맞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예, 경동에 빵콰리로서, 예, 항상 근심을 속에 살다, 내가 이거 넉다방 먹고 검사해봤는데, 경동에 빵콰리가 딱 사라졌습니다.
1: 빵콰리 사라집니다, 원래, 예.
3: 예, 자, 정말 큰 근심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항상, 예, 선거차가, 앞뒤에서 가서 바늘 쭉쭉 뛰는 것 같고 또 돌을 쭉 오는 이런 거 하고 있었는데 이 심리반 먹은 후부터 예, 야 정말 영편안해졌습니다.
1: 아, 예.
3: 예, 그전에는 예, 정말 문을 집으로 문 열어놓고 야 섬이 나온 것 같은데 조금 예, 정말 가슴이 편안하고 섬이 커진 나옵니다. 지금.
1: 아, 예.
3: 예, 그리고 나는 또 예, 전례세미 있어서 밤서변에 정말 대여섯 번 화장실 되겠습니다.
1: 예.
3: 그래 놓고 사람이 아침에 뭐 머리 어지럽고 정신이 안 나서 이 약 먹음부터 예, 한 번 본 소변량이 많아지면서 예, 소변 자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1: 예.
3: 예. 그러니까 다음 달에는 아침에 정신 나고 하여튼 이 약을 먹으면 특효약이 되는데 효과가 영 좋습니다.
1: 나도. 맞습니다, 예. 특효약 특성, 증서가 있는 약이잽니까, 이 약은.
3: 예.
1: 예. 여보세요?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당연히 예방 먹고 있습니다.
1: 지금. 예.
4: 예, 혈압 조절을 앉아서 혈압약 여러 가지 먹다 지금 당연히 예방 먹이면서 혈압 조절 자제해서 예, 8달 반 만에 혈압약을 꺼내버렸지. 이 약만 먹어도 지금 혈압 조절이 영 잘 된다. 지금.
1: 아, 잘 될 수 있지 않나요?
4: 예. 그냥 이 다발선 예경세 두 번 나오면서 머리에 써서 소리 나고 어지럼증이 나고 손발이 그냥 타갖고 발가락이 막 얼어들어가고 예.
1: 예.
4: 그랬는데 지금 이 약 먹으면 지금 머리 맑아지고 온몸이 좀 따스한 감이 지금 납니다.
1: 어, 예, 그렇습니다, 원래. 예.
4: 네.
1: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4: 심혈이 빨리 되어서 예, 가슴이 쿵쿵하던 게 지금 심혈이 온정되었습니다.
1: 아, 예.
4: 예, 그리고 또 관절이 나빠서 예, 가까운 거리도 걷기 힘들었는데 지금 무슨 멜리 걸어도 지금 문제 없습니다. 지금.
1: 아, 예.
4: 와, 정말 이야기 정말 특수한 이야기입니다.
1: 예.
4: 정말 선생님이 말씀한 것 같나마다 난 이야기에 4,500m 이상의 높은 곳에 야생 약재돼 그런지 써보니까 벌써 효과가 영 특수한 게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1: 아, 그렇죠. 예.
4: 예. 그래 나는 세리여스가 배달받았는데 하나 문의하거는 우리 친척 한 분이 있는데 예, 온몸을 자꾸 떨지 머리도 그 잔머리도 떨지 팔도 떨고 이랬는데 지금 이 약 쓰면 되겠는가 해서 문의를 합니다. 지금.
1: 그런 거 예, 파키슨병이라고 합니다. 예. 예, 온몸을 떨고 그다음 잔머리도 떨고 손도 떨고 이런 거 그 파키슨병이라고 하죠. 예. 서인은 중추신경계통이 변성질병이라고 보고 종이는 중풍이 한계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파키슨병이라는 거는 대뇌 중간에 중로라는 게 있는데 거기 흑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도파민을 분비하죠. 예. 도파민이 분비 못 되면은 파키슨병이라는 게 옵니다. 예. 이 도파민은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이가 신경세포 전달 물질입니다. 예. 이 신경세포 전달 물질이가 제대로 안 돼서 머리도 떨고 손도 떨고 온몸을 떨게 되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장약 심리방은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 신경 활성 효소를 추출해

0: 가지고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 주고 또 신경을 따라서 신호 전달을 제대로 해 주기 때문에 손을 뜬다거나 또 잿머리도 뜬다거나 또 온몸을 뜬다거나 이 행동이 느리다거나 이런 모든 증상들이 회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 이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는 예, 세계 의학계에서 공인하는 독특한 신경재생제입니다. 예, 이 그 파킨슨병이라는 것은 신경세포에 문제가 있으면서 생기는 이런 병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 예, 추천드립니다. 예.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그분 보고.
1: 네, 예, 오늘 전예수가 대답하다 쓰겠다는
0: 거.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1: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는 이 때문에 선생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선생님.
0: 예, 감사합니다. 예.
3: 예. 그래서 우리 이 중풍 환자가 지금 이 서장이 하고 그러니까 4,500m 이상이 되는 약이고 그다음 천연주의 약제고 국내의 전문가들이 그 발달한 나라를 말하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정말 15년 동안 연구를 했고 결국 우리는 이 쓰는 선임이 특허약 중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쓴 겁니다. 솔직히.
0: 하하, 원래 이 네. 특허 중서를 받은 특허약 중서가 있는 약입니다. 우리 약은.
3: 예, 그렇죠. 예. 예. 그 약이 아무래도 우리 생각에 지금 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전에 다 숱한 약을 그렇게 써서 별난 약을 다 썼습니다. 그래도 예, 선임이 하나도 없어서 어떤 죽음이 길밖에 없다. 했습니다. 그런 게 선생님 강의를 말 듣고 요거는 딱 두 지방에서만 그래서 중풍을 치료한다 그 해제 그뭡니까 예.
0: 그렇죠.
3: 그리고 예. 거기다 또 신근경색을 치료한다. 범위가 아주 높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야기 이번에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거는 특혜와 중서가 되기에 정말 손색이 없습니다. 벌써 잡사서 한 달째가 혈압약이 이렇게 혈압이 양백 40까지 올라가던 게 도저히 됩니다. 이 산탄이 이런 아이와도 소소리 되면서 야들다 열달 쓰거나 혈압약 뛰었을까 이야기 연변에 이만한 좋은 약이 어디 있습니까?
0: 그렇죠. 예.
3: 예. 그리고 곰만 그 곰만 이렇게 인사 먹어서 그렇게 아이들의 혈압이 그날 들은 건 이건 서약들이 그렇게 놀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이약은 예. 이약은 순 그 천연 약재고 좋은 약재들이 그 비싼 약재들에서만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나타냈고 예. 아 심장이 그다음에 140개씩 뛰는 게 아이 그럼 심부경색을 치유하는 게 그런 병도 못 치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0: 이거는 심장병을 치료를 하는 데서 어째서 제가 거의 계속 띵지약이라는가. 이 심장병 중에서 제일 중요한 병이 심근경색입니다. 그런데 이 심근경색이 치료된다고 딱 약과기 치료 범위에 이렇게 쓰여있는 약이 없습니다. 이거. 그러기 때문에 이거 저희가 심근경색 것이 치료된다는 약이고 뇌출혈 후유증 그다음에 심근 그 뇌경색 이거 다 치료를 해주는 중풍을 치료를 해주는 이런 약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한 병입니다. 사람이 목숨을 빨리 걷어갈 수 있는 이런 병이지입니까? 예.
3: 그렇지.
0: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병을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우리 약이 사람이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약이라고 저희가 강의 드리는 겁니다. 예.
3: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특혜와 중서가 있으니까 그거, 예. 그거 딱 이제 특혜와 중서도 없으면서 그거 특혜와 중서라 그거를 고치 듣겠으면 우리 이래길래 딱 그거 믿고서 딱 썼는데 확실하게 효과 보고 수탄약 써도 효과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우리 저번에 약을 쌓는 게 우리 삼촌이 또 이번에 또 그 마을이 그거 약 쓰고 효과 받아서 마을에 한 분이 또 이렇게 아래 집이란다. 그 집이 또 아바이 또 한 분 중풍 맞아서 그랬는데 이 약이 어떻게 하는가 물어보다니
0: 중풍에는 제일 좋은 약입니다. 예. 중풍 딱 그래서 뇌경색 후유증 뇌출혈 후유증을 치료를 하는 면에서 어선이 이렇게 오랫동안 어느 만큼 많은 분들을 치료해내는지 모른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약을 써야 됩니다.
3: 예, 예. 그래 특효약 증서가 있다가 그건 믿기 예. 그건 믿어야 되겠다.
0: 심혈관 질환 특효약 증서가 있는 약입니다. 딱 예. 예. 그렇습니다.
3: 예. 사겠다,
0: 예. 사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3: 예, 수고하세요.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꼭 전화하다 끊어졌네.
0: 맞습니다. 예,
4: 이제. 예, 한 가지 문의 합시다. 내 친구의 외제에서 일하다 고마웠는데.
0: 예.
4: 이 친구의 손발이 정말 얼어드는 것도 영창 없습니다.
0: 어.
4: 그래 내가 내 이거 신경 봐 멀고 보고에 내게도 맡겠는가 좀 알아봐달라 그래 문의합니다.
0: 아 이게 손발이 이렇게 작아본 거는 우리 이 손발이라는 건 인체 말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심장병이 있는 이런 분들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예. 그래서 심장에서 피를 내뿜는 힘이 안 되기 때문에 피가 전신의 순환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 피가 또 모자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이 약을 보면은 아 이 기를 조절해 주고 기도 보충해 주고 또 혈도 보충해 주는 약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특히 이 손발은 인체 말단이 있기 때문에 혈액 순환이 잘 안 되지 않아 가지고 아 이런 분들 손발이 많이 이렇게 차가운데 우리 그 장약 심리방 같이 피도 많이 보충해 주고 혈액 순환도 이렇게 잘 되게 하는 이런 약을 골라서 쓴다 할 때에 손발이 차가운 것이 제절로 서서히 나사집니다. 이런 약을 쓰면은 예, 그래서 이 약이 예, 기혈 보충에도 그렇게 좋고 아 이런 약이기 때문에 예, 이 약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4: 아 그러면 예, 이 친구들 내게 대충 뭐 예, 들른데 배달 받아 좀 이 약 쓰겠답니다. 예.
0: 예 배달 받아 쓰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4: 예 알겠습니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저도 당약 심리방 들고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0: 예.
5: 이 약은 도마 선생님 말씀 맞다는 사람 먹고 먹고 할 수 있는 약입니다.
0: 예, 이 약이 원래 그런 약입니다.
5: 예, 예. 이 도마 선생님 말씀 맞다나 고산지대 악랄한 지구에서 아이 그런
0: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높은 데서 자란긴. 예.
5: 그런 데서 산소가 많은 양 가지고서 아이 1등약 떼를 만든 약이 돼 그런지 그리고 또 이 학과들 15년 연구라고 특허를 받은 투표 등서가 있는 약이라서
0: 맞습니다.
5: 깨다 동풍 치료한다 하고 그다음에 저는 또 이 심장도 두절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0: 예.
5: 신노쇼가 병에는 정말 이게 등지 약이라 하니까 그래서 딱 선택에 쓰기 시작했는데 정말 지금은 확실한 효과 봐서
0: 심리혈관 질병이 띵지약이 손색이 없습니다.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그런 높은 곳에 야생약젤로 만들었지. 그리고 거기에 또 그 밀방 처방이 들어갔지. 그리고 특허 증서를 받은 특효약 증서가 있지. 그리고 네. 또 예, 그 딱 그 주치 공능에 예, 관상 동맥 경화라든가 또 협심증, 심근경색 그다음에 또 이게 신조통 이거 다 치료를 한다고 쓰여 있지. 그리고 중풍이 뇌경색, 출혈 후유증을 치료를 한다고 쓰여 있지. 이만한 약이 없습니다. 그래 근래 네. 5년 넘어 강의 드리고 있지. 이제 뭐 어, 이 은영목 강의 드립니다. 이런 게 그 치료 아이디면은 예.
5: 예전에는 많은 병원 다니고 많은 이 한동말 타에 조선말 타에 약은 누벼가 안 했었는데 아이디들란 말입니다.
0: 그렇지.
5: 그래서 이게 정말 선생님 강의 듣고 이게 그래서 정말 좋은 그런 고산지대에 그래서 투크를 받은 투교약이라니까 딱 믿음성이 있어서 쓰기 시작했는데 야, 확실한 효과 봤지. 그럼 반신 질질 끌고 다니던 게 지금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지. 눈이 다 덮이고 얼굴 마비 와서 밥이 줄줄 내려오지. 언어가 안 되지. 약이나 물 먹다 아래 태그 떨어서 어떤 때는 정말 이렇게 봐서 그런 태그 다 이렇게 붙이고 다 있었댔습니다. 그리고 밥 먹게 하고.
0: 예.
5: 어디다 말하겠습니까?
0: 그렇죠, 예.
5: 그래던 게 지금 이 약 쓰고, 약 써보니까 이 약. 약중에서만 오른다.
0: 아, 모두 그렇게 말한다. 예.
5: 예.
0: 그렇게 말한다.
5: 정말 딱 속이 나는 우리 중풍 환자들 병에서 해파가 될 수 있는 이런 정말 그래서 똑똑한 이런 정말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습니다. 원래.
5: 지금 이 비율 부족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든 병이 왔는데 비율 부족도 지금 해결받아도 없고 비뇨도 없지 지금 머리가 매일 맑아지지 오는 동안에서만 이 오장육부 어디 어디나 이거 다 부속부속 치료를 했으니까 다른 약이 필요 없이 난 이거 한 가지를 딱 붙들고 먹는데 이렇게 해서 효과도 와서 정말 이 약을 먹을 때마다 이 약은 나를 살려줬구나 하는 이런 기분을 계속
0: 예, 이게 하루에 세 번 딱 잡수고 서약처럼 예. 효과 보는 약입니다 원래
5: 야 이거 뚫어주고 예. 녹여주고
0: 통하게 하는데 예.
5: 세계에서 제일 아니, 활성효소에 신경대세용되어 하니까 우리 중풍 환자들이 일어나지 어디 일어나겠어
0: 맞습니다 예.
5: 예. 그래서 저는 이 약을 이렇게 활동할 때마다 계속 싸서 쓰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도우니까 우리 어제 우리 동창들이 못 와서 한국에서 온 친구도 고향 친구도 있고 고향 친구 다 동창이 돼가지고 왔는데 우리 친구들 자기 심장이 뛰네 이렇게 그래서 어떤 데는 따가 물 부서놓은 것 같더랍니다 그러면 와도라도 떨기고. 예. 그리고 남편은 또 이렇게 노소 와가지고 상해 가서 진단까지 받았는데 이런 치맥이 있단 말.
0: 아.
5: 그래가지고 지금 밥 먹어도 어느 날 밥 아이도 하고 이래고 계속 거기서 투집 잡고 싸움하고 이런 남자. 그래가지고 이런 한 바도 써도 되겠는가 내내.

0: 이축이 와가지고서리 이런 치매기람 있는 사람들이 지금 기억력이 회복돼가지고서 좋아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촌댁이도 그렇지. 예. 우리 삼촌댁이 지금 얼마나 생활도
0: 맞습니다. 그 고심의 지제품입니까 그분이.
1: 예. 예. 다 성실입니다.
0: 예. 그리고 심장이 그렇게
1: 100살까지 살겠다면 우리 삼촌이 아픈 데가 없다 하죠.
0: 예. 심장이 그렇게 뜨끈뜨끈해 나면서 뜨거워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기 우리 이게 심장병을 치료를 하는 데서 제일 띵지약인데 심장열도 내려 줄 수 있고에 그리고 음양 평형을 잡아주면서 맨 무슨 찬약젤로 이렇게 딱 내려주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예. 음양 평형을 잡아주면서 덮고 준거 그 음양 평형 시켜주면서 이렇게 그 내려주는 게입니다. 예. 이러기 때문에 그 이분이 있으시면 효과 볼 수 있는 약입니다.
1: 아, 그래, 방송대로 깬다. 그래, 된 다음에 36가지 배달 받겠단다. 그래. 야, 내 도와주는 거고, 말기 전에, 그 타이어에 막 실내 가서 모든 오래들 해서 못 산다 하던 게 다 살았으니까.
0: 맞습니다. 요알링이라고 네. 딱 불려와서, 그래서 요알링이라고, 다른, 그 사람 부르면 모르는데, 요 집이 어디 있겠거나, 요알링이라면 그 다 아는 사람들도, 예. 요, 이런 분들도 계속 요알링은 거서, 예. 그거, 그래면서리 병원을 세게 가던 분들도 이 약을 드시고, 요알링 아이 갑니다. 요알링이 아이 불려 갑니다.
1: 이 여름이 돌아 무서워 했는데, 예. 이 앞쪽에 벌써 무슨 여름에도 앞까딱 내서립니다.
0: 예, 그렇죠.
1: 모르겠습니다.
0: 그거 보고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0: 예.
2: 네, 안녕하십니까. 말씀하십시오.
3: 예. 네, 문의하자 그랬는데.
0: 예, 말씀하시오.
3: 이 시내방 옳지?
0: 맞습니다.
3: 예. 네, 예, 정말 이렇습니다. 녹고 있고, 가신뼈 있고, 파키슨뼈 있고, 어지럽고, 예. 저구 선진통도 있습니다.
0: 아우, 딱 맞는데.
3: 예, 이런 병에 될 수 있을까?
0: 예, 그것도 딱 맞는 겁니다. 노궁, 그 다음 파키슨, 예, 파키슨. 우리 이 노궁이라면 관심병 딱 그 치료를 된다고 쓰여 있고, 예, 그리고 신경교통을 치료를 해주는 면에서 치료가 얼마나 잘 되는 이런 이야기라고 그럽니까? 이 파키슨 증상이라면 이따 제품에. 예. 그게 아주 맞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손님한테는.
3: 예, 그래 뭐.
0: 예.
3: 세 통도 팔까?
0: 제 통도 팔고 내 통도 팔고 다 팝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3: 예, 네, 그 전화 번호 안다. 수고하세요. 예,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예, 사실 우리 우대 활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약 심리방 이야기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아, 지금 저희가 어서는 5년 이상 지금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의연히 로고객들이 재구매가 증가되고 있고 신고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따라서 이 장약 심리방은 오늘도 많은 고객들이 사랑하고 믿음 속에서 활기차게 경영되어 나가고 있죠. 예. 예, 그 시간에 지금 실제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을 쓰고 효과를 본 분들이 예를 몇 가지만 거서 듭시다. 예. 예, 이 파키슨병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이런 분인데 밥을 드실 때도 너무 떨려가지고 두 손을 써가면서 한 손으로 손을 받쳐들고 예. 이러면서 겨우 그 한 숟가락 두 숟가락씩 이렇게 떠 여튼 이런 분이 실려인데 예, 이분이 지금 우리 이 약을 지금 드시고 있는데 써서 얼마 안 돼서 회복이 되는 게 지금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저희한테 반영을 하셨고 그리고 또 7달 돼서 또 저희한테 전화 왔는데 완전히 좋아지는 게 많이 알린다고 했습니다. 예. 이 파키슨 병이라는 게 조만의 치료가 잘 안 되는 이런 병입니다. 예. 그리고 중풍 후유증으로 인해서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 나고 그 이래던 분들 집에 누워 눈을 감고 있어도 집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다던 이런 분들도 지금 이 약을 쓰시면서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좋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
2: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4: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돌

끌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인의 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효를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수,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

0: 네, 어느 날 백인이 아메리카 원주민에게 우리는 시간을 볼 수 있는 시기가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원주민은요, 백인에게 우리에겐 시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 중에는요, 그때는 시간이 많은 줄 알았다는 것이었다고 하네요. 바로 그 순간이 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언젠가 시간이 나면 하겠다 미룬 것. 그것이 가장 후회스럽다고 합니다. 시계도 있고 시간도 있는 우리. 바쁘다거나 시간이 없다는 말을 잠시 멈추고 소중한 사람에게 우리 자신에게도 시간을 좀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공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주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될 만큼 이 세상에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고도 많습니다. 지금부터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세상 속 불가사의를 찾아 떠나봅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오늘은 남아프리카 깊은 땅속에 숨겨진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새로 쓰게 만든 기적같은 유적 클레크 스토르프 신비의 금속 구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8억 년이라는 압도적인 시간을 간직한 이 작은 구체들은 과학자들조차 선뜻 설명하기 어려운 그 정밀함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974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오토스달 근처의 한 광산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광부 존 마란이 곡괭이로 암석을 캐던 중 댕가는 소리와 함께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손바닥에 쏙 들어오는 크기의 완벽한 구체였습니다. 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표면에 두 개에서 세 개의 라선형 홈이 생겨져 있었고 그 간격이 거의 완벽하게 일정했습니다. 마치 현대 컴퓨터로 설계한 듯한 정밀함이었죠. 광부들은 처음에 누군가 버린 공업용 구슬쯤으로 생각하고 아이들 장난감으로 나눠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구체의 정체가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질연구소의 분석 결과 이 구체가 발견된 암석의 나이는 무려 28억 년 전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구체의 표면 강도였다고 합니다. 모스경도 팔로 다이아몬드의 버금가는 단단함을 자랑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처럼 단단한 구체가 경도 3밖에 되지 않은 이 부드러운 염납석 속에 그대로 박혀 있었습니다. 달걀 껍데기 속에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는 꼴이었죠. 이 소식이 알려지자 광산 곳곳에서 수백 개 비슷한 구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크기는 0.5cm에서 10cm까지 다양했고 모양도 완벽한 구형에서 약간 길쭉한 형태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분명했습니다. 모두 하나같이 표면에 평행하고 균일한 라선형 홈을 가지고 있었고 그 정밀도는 자연이 만들어내기에는 너무나 인공적이었습니다. 자연은 어떻게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지질학자들은 이 구체들이 광물결의, 즉 자연적으로 생성된 광물덩어리라고 주장합니다. 28억 년 전 이 지역은

바람이 치였고 용해된 광물들이 모래 알갱이 같은 핵을 중심으로 층층이 쌓여 둥글게 자랐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그리고 지각변동의 압력으로 인해 표면에 주름이나 홈이 생겼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반대편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고 하네요. 현장에서 수십 년간 일해온 광부들과 일부 과학자들은 이 설명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천년을 일해도 이런 정밀한 물체는 자연에서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라선형 홈의 간격이 너무나 균일했고 각 홈이 구체를 완벽하게 감싸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물리 법칙에 위배되는 경도 차이를 지적했습니다. 부드러운 흙 속에서 단단한 물체가 저절로 완벽한 구형으로 자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또 혼란스러운 것은 시간적 배경이었죠. 28억 년 전 지구에는 아직 산소도 없었고 바다에는 겨우 단세포 생물인 남조류만 존재했을 뿐입니다. 척추동물들은커녕 다세포 생물조차 없었던 시대에 현대 공학 수준의 정밀도를 가진 물체가 존재했다는 것은 모두 진화론의 상식을 뒤엎는 일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구체는 남아프리카만의 특별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10억 년 된 암석에서는 완벽한 돌 구슬이 발견됐고 러시아 콜라반도의 20억 년 된 지층에서는 니켈 합금으로 보이는 금속 구체가 중이 자극하고 있습니다.

알면 할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학지식, 살면서 지나쳤던 잡단 지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지만 그 숨은 이야기를 잘 모르는 꽃, 바로 카네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싸고 오래가고 슈퍼마켓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카네이션, 어쩌면 조금 하찮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꽃이 한때는 고귀한 존재였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카네이션의 혁명은 디안투스 카리오필루스라고 합니다. 이 원산지는요 지중해 지역이지만 재배 역사가 너무 오래되어서 정확한 기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15세기에는 이미 북유럽 정원에 확고하게 자리 잡았고 그 이후로는 주거 인기 있는 꽃으로 사랑받아왔습니다. 카네이션이 특히 사랑받은 이유는 다양한 주름과 줄무늬를 가진 잡종을 아주 쉽게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흰색 바탕에 한 가지 색 줄무늬, 여러 가지 색 줄무늬, 가장자리만 짙은 색깔 등 이 카네이션만큼 다양한 종류를 가진 꽃도 참으로 드물죠. 17세기에서 19세기 말까지 이 플로리스트라고 불리는 꽃 애호가들은 이 특히 카네이션을 기르고 전시하는 데 아주 열정을 쏟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직공들 중에는 전시나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특별한 품종의 카네이션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네요. 이 모든 활발한 품종 개량 작업은 식물 번식의 과학적 메커니즘이 제대로 밝혀지지 전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발적인 결합이나 환경 요인에 숙련된 조작으로 다양한 품종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카네이션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뚜렷하게 다른 두 가지 품종을 결합해 맨 처음 인위적으로 잡종을 만들어내고 기록을 남긴 꽃이 바로 카네이션이라고 하네요. 1717년 런던의 묘목업자 토머스 페어차일드가 수염패 랭잎꽃의 수술 꽃가루를 카네이션의 암술로 옮겨 어느 쪽과도 같지 않은 식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잡종 카네이션은 페어차일드 노새라고 불렸는데 노새처럼 번식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표본 두 개는 지금도 옥스퍼드 대학교와 런던 자연사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식물의 명명법과 분류체계를 확립한 위대한 학자 칼 폰 린네가 식물의 종을 출판하기 무려 3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수많은 종류의 카네이션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의 묘목업자들이 사철 피는 카네이션 품종을 대규모로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원래 한여름 정원용 꽃이었던 카네이션은 1년 내내 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느 계절이나 이 예쁜 꽃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카네이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녹색 카네이션이죠. 1892년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자신의 연극 초연 때 지지자들에게 녹색 카네이션을 달라고 부탁하면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녹색 카네이션은 품종 개량으로 얻은 자연스러운 색이 아니라 흰색 카네이션을 염색해서 만든 인공적인 색깔이었습니다. 네, 당시만 해도 꽃을 염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알려져 있었는데 말라카이트 그린이라는 녹색 용액에 카네이션 줄기를 담가 염료가 꽃잎까지 올라가게 하는 방식이 가장 보편적이었습니다. 와일드는 이 녹색 카네이션을 통해 자연과 예술의 연계라는 자신의 색 예술관을 표현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의 영향력으로 녹색 카네이션은 한동안 큰 인기를 끌었고 지금도 그린 트릭이나 그린 마그마 같은 이름의 연두빛 카네이션 품종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카네이션의 또 다른 얼굴, 붉은 카네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빨간색은 오랫동안 용기와 열정 그리고 강한 의지를 상징하는 색으로 여겨져 왔죠. 그 중에서도 붉은 카네이션은 특히 길고 곧은 줄기 덕분에 마치 깃발처럼 높이 들 수 있어서 어떤 뜻을 펼칠 때 사용하곤 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는지요? 노동절 등 중요한 기념일에 붉은 카네이션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붉은 카네이션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넘어서서 마음을 전하고 기념하는 의미를 담아온 겁니다.
이렇게 카네이션은 단순히 싸고 흔한 꽃이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인류의 사랑을 받아온 다양한 이야기를 품은 꽃입니다. 카네이션은 오늘도 우리의 많은 감정을 대신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카네이션을 보시게 되면요, 그 꽃잎 하나하나에 담긴 이 흥미로운 역사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시간도 있고 시계도 있는 우리. 그런데 우리는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잠시 그 말을 멈춰보는 건 어떨까요? 네, 소중한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시간을 좀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계가 아닌 진짜 시간을 선물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핀집의 안정해 진행해 리봉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은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위를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위를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으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인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의료보험 지정병원이며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4: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이 되겠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현대병원에는 독특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즉, 부강주사료법. 예, 이 치료 방법은 영길시 현대병원에만 있는 독특한 치료로서 원장이신 리관례 박사 선생님이 38년 넘게 연구 개발해낸 혁신적인 치료입니다. 예, 이 치료 방법은 특별히 이난병, 난치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파악 있는 질병이가 허리질환, 요추간판 탈출, 척추관 협착증, 또 이 두 가지 병은 아직까지 확실한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약도 쓰고 침이나 주사도 맞고 지어는 수술까지 해도 그렇게 썩 좋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 허리질환이 있는 분들의

0: 한해서 현대병원에서는 무료치료 활동을 지금 진행합니다. 무료치료란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치료해 드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병원은 아마 영길시 현대병원, 예, 우리 국내석으로나 아마 외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예, 이런 우대 봉사활동입니다.
1: 네.
0: 그래서 허리 질환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은, 예, 지금도 여전히 무료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 놓치지 말고 잘 이용해서 치료받았으면 합니다.
1: 네.
0: 예, 연락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예, 아무튼 치료받기 전에는 꼭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허리질환에, 예, 이런 분들 어떻게 무료치료하는가, 한 번만 아니고 두 번도 세 번도 네 번도 낫을 때까지 책임지고 치료해드리고 어느 때까지인가 3년 동안, 예, 다시 재발하거나 증상이 있으면 여전히 다시 무료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병원에서 책임지고 치료해드리는데 환자들한테는 그 어떤, 예, 손해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치료받으실 분들은, 예,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말씀하세요.
2: 예, 저는 이 현대병원에 가서, 예, 요추관 탈출해서 치료를 지금 두 번 받았습니다.
0: 두 번 받았습니까? 예.
2: 예, 두 번에 지금 오늘따라, 예, 냄비 치료를 지금 받더라. 예.
0: 네, 맞습니다. 예.
2: 예, 지금 두 번 받았는데 효과 참 좋습니다. 네, 원래 이게 어제는 이 병도 오다고, 예, 어제는 한 7, 8년이 됩니다.
0: 네.
2: 돌아다니며 치료도 많이 받았겠죠.
0: 약도 많이 쓰고, 예.
2: 예, 그런데 지금 효과도 크게 그냥 못 보고, 예, 그래서 해마다 그냥 발달하고 이래가지고, 뭐, 짐도 많이 받았습니다.
0: 예.
2: 예, 돌아다니며 돈도 많이 팔고 했는데,
0: 예, 낫지 않았으니까 그게 다 헛돈 날린 것 같습니다. 예.
2: 예, 그래서 현재 병원에 가서 요번에 치료를 두 번까지 받았는데 참 지금 효과 좋습니다.
0: 네.
2: 예, 요즘 나가서 마구 활동도 하고 그렇게 아픈 줄 모르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 청춘병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아예 힘들었습니다.
0: 그렇겠죠. 예.
2: 예, 지금은 마구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그렇게 힘든 줄 모르고 지금 기본 지금 다 났다시피 합니다. 그래도 지금 안 줄도 내 지금 완전히 이렇게 낫지 않아가도 치료도 아무래도 한 번 더 받아서 두 번 받아야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 예약해서 원래 날을 좀 예약해 또 가려고 그랬다.
0: 저 보통 첫 번째 치료에도 효과는 알립니다. 예. 두 번째 치료 받고 나면 훨씬 더 가벼워지고 증상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좀 이게 다 오랜 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진, 예, 세 번 치료가 소요되고 아주 엄중한 환자를 할 때는 네 번 이상 치료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무료로 해드리는데, 예, 본인만 적극성이 있다면 얼마든지 나을 때까지 치료해드립니다.
2: 예, 글쎄 말이 얼마 썼을까? 제 돈도 안 팔고 지금 무료로 줄까 치료받을까나요?
0: 그렇죠. 예.
2: 좋은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0: 없습니다. 예.
2: 그래서 이렇게 좋은 병원 만나시게 좀 바짝 치료하려고 됩니다.
0: 예. 예, 연락전화에다가 예약을 해야 됩니다. 265-2120입니다.
2: 예, 알겠습니다.
0: 네.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3: 우리 지금 내에 현대병원에가 무릎 두 번 치료를 했습니다.
0: 무릎이 아파서, 예.
3: 네, 무릎이 아파서 그래 치료라고 이렇으니까 너 누구 또 갔다는 가 내 동생이 또 갔다 와서, 예.
0: 네.
3: 내 동생이는 좀 심해 그런지 세 번 치료한 게 지금 완전히 이렇습니다.
0: 아.
3: 예, 그런 게 지금 우리 언니 지금 한국에 갔다 요즘에 왔는데 우리 언니도 무릎이 아프다 합니다. 그래 내일 모시고 갈까 하네 떠나드리고.
0: 네, 무릎이 아픈 사람 많습니다. 연세 들면서, 예, 피하기, 예, 어렵고, 예, 그러나,
3: 예,
0: 뭐 어디 가나 지금까지는 확실한 치료 방법 방법이 없어서. 예, 그랬어. 예,
3: 거짓말. 얼마 좋습니까? 돈 내고도 일 없을까? 세상 좋지. 예. 얼마 무릎이 아픈 게 고상스럽습니까?
0: 아, 걸어 다니지 못한다는 거는 예. 생활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3: 대단하지.
0: 예, 몸에 또 여러 만성병이 오기 쉽습니다.
3: 지금 어디를 애간데 없이 다 간다. 택시도 아, 가고 마트도 가고 우리 예. 그래 우리 언니를 내일 모시고 가다 연약하다 그랬어.
0: 예, 예약 전화 265-2120입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4: 아, 저도 무릎이 진이 아파서 지금 현대병원에 가서 예. 주사를 두 번 맞았습니다.
0: 어, 무릎이 아파서 예 무릎 퇴행성 관절염입니까?
4: 예, 예. 무릎 맞아서 소리 납니다. 따닥따닥따닥.
0: 예, 용골이 많이 다스렸겠습니다.
4: 30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3: 예. 오늘 전화 드려서 예약하자고 그랬습니다.
0: 예, 265-2120에 전화하시면 예약이 됩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말씀하세요.
5: 우리 이지한 씨가 본가 정님하고 예, 그 셋째 언니 가서 예, 그 허리 두 살이 예민해서 예, 한 번은 세 번 얻은 받았습니다.
0: 세 번.
5: 어머니 가서.
0: 네.
5: 한 번은 두 번 했는데, 야,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는가 이랬는데, 다행히 아이 내지. 그 다음에 또 3년 또 무료로 그것도 책임진다, 제가.
0: 네.
5: 그러니까 이런 데 보니, 하늘 아래 없다 해도 된다.
0: 아, 맞습니다. 예. 예.
5: 그리고 법무태도 거기 또 그 아이 이사들도 그렇지 이갈래 원장님도 그렇고 예, 법무태도 좋지. 또 38년 연구란 이 이야기가 정말 예, 사람에게 또 부작용이 없다 대다 무슨 예?
0: 맞습니다.
5: 부작용 없고 예, 허리가도 든든해지고 예, 한번 맞게 하고 두번 맞게 또 차이들은 두번 맞을까 완우 허리 용 좋다면 이래 되니까.
0: 네.
5: 예, 우리 예, 우리 셋째 언니는 어 나는 정말 허리 이렇게 돌아도 못 놓고 그래서 일어날 때면 그래서 그 침대를 이렇게 짚고 일어나고 무슨 붙들고 일어난다며고야 저기 주방 안에 가서 서서 일어난다에
0: 네.
5: 한 다음에 그래서 누워서도 그래서 어쨌든 허리 쓰지 못해 굉장히 그게 많이 나서졌단다.
0: 많이 났습니까? 예.
5: 두 번 맞았단 말입니다.
0: 네.
5: 셋째 언니 우리 번갓째 형님은 세 번 맞은 게 네 번 가자 맞으라 그런다.
0: 아.
5: 네 번 가자. 예. 우리 언니는 세 번 가서 되겠다 이랬다는 게 하여튼 예, 정말 이 현대병원이 정말 이렇게 말이 이렇지 우리 정말 헐지 않습니다. 정말
0: 그럼요.
5: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민비를 한다면 정말 예, 야 정말 우리는 감사할 따름이죠. 그렇지
0: 그렇죠.
5: 않습니까?
0: 예.
5: 예, 선생님 이관령 원장님 고맙다는 인사드립니다.
0: 네,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6: 예, 우리 언니 허리가 무릎이 아파서 예, 또 현대병원에 가서 두 번 치료했습니다.
0: 네.
6: 허리도 무료로 하고 예, 다리는 무릎은 예, 한 번은 무료로 하고 두 번째 돈 냈습니다.
0: 아, 그전에는 예, 그랬습니다. 첫 번 치료만 무료로 했는데 지금은 허리 질병은 두 번째, 세 번째 다 났을 때까지 무료 치료해드립니다.
6: 아, 지금 예, 허리는 선생님 무료로 할 때가 무료인데 무릎은?
0: 예, 무릎은 지금은 예. 예, 무료 치료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6: 예, 그런 게 앉았다 이러도 못 나는지 앉았다 때가다 일어나고 예. 그럼 계속 달라라 못 되겠습니다.
0: 네.
6: 차서도 오늘도 가서 왔습니다.
0: 아, 예. 났으면 된 거 아닙니까? 돈이야,
6: 좀. 지내서 와서 처음에 몰랐다만 내 치료하다가 내 말에 산 게 자꾸 내 뒤에서 나온다.
0: 네.
6: 그래, 예. 리갈레 본자가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내일 또 치료하러 가겠습니다.
0: 네. 그렇게 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7: 예, 허리 진이 아파서 예, 거기 가서 부강 치료 요법을 세 번 했는데
0: 예,
7: 이렇습니다.
0: 이렇습니까? 예,
7: 예, 아이 아픈다. 야, 정말 좋습니다. 그때는 한 번 무효하고 두 번은 돈 낼 때라 말입니다.
0: 예, 그전에는 예, 그랬습니다.
7: 예, 예, 그전에 예. 그런데 이렇습니다. 그런데 내 동생 한국 갔다 왔는데
0: 예,
7: 가도 허리도 진이 아프고 맥이 없고 이래서 왔단다.
0: 어.
7: 그래서 예, 내 좋다 하니까 내일이 걔가 월요일 날 내일 일요일일까
0: 맞습니다. 일요일에는 병 보지 않습니다. 예.
7: 제 동생 네 그래야 됐습니다. 네 가도 거짓 검사비하고 니 약하면 중약 지는 거 니 돈 아 이렇다네 그 치료 주사 그리 비싼 거 공고해 주는 게 뭐 내 꼭 거기로 가겠다네 그랬다.

0: 예. 월요일에 예약하기셔.
1: 예. 예, 예약 전화는 2652120입니다.
0: 야, 선생님 정말 도움 광고를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1: 네, 하루빨리 예. 회복되기 바랍니다.
2: 예.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네, 말씀하세요.
3: 예. 우리 저 그런 뭔가 동서가 이거 그런 허리병 치료를 하고 도와주니까 우리 작은 신입이 남편이가 한국에서 이 뭔가 이 그러가대 일하면서 등집에서 그 전면 이렇게 제 때려두는 일 해가지고
1: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을 많이 했겠습니다. 예.
3: 예. 그러니까 허리가 이렇게 투수돼가지고 한국에서 시술하고 왔는데도 예. 지금도 계속 허리를 방도에 못 써가지고 이런 좋은 방법이 있다 하니까 나 그럼 월요일 날에 가서 그런 뭔가 검사하고 치료해 받아보겠다 한단 말입니다.
1: 예.
3: 예약해달랍니다.
1: 아, 예. 예약 전화 2652120입니다.
3: 시술한 사람들도 될 수 있지요?
1: 예, 어떤 경우를 해도 예, 다 가능합니다.
3: 아, 알았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1: 네, 말씀하세요.
4: 예. 저도 현재 병원에 가서 허리를 다리를 이렇게 저기 치료를 받아 많은 효과가 왔기 때문에
1: 허리 다리 예, 예, 예, 무슨 병으로 예, 그렇습니까?
4: 예, 이거 허리 이거 무릎은 태양성
1: 관절염. 예.
4: 예, 이 허리는 그 뼈가 예.
1: 주간 협착입니까?
4: 이 나왔다만 맞아 뼈가.
1: 예.
4: 그래서 그 가서 그거 맞은 게 효과 상당히 좋습니다.
1: 예.
4: 그래서 우리 누이도 지금 무슨 하여튼 이 허리에 또 이 뼈 구추가 생겨서
1: 아, 예.
4: 그거 저 병원에 가니까 그거 수술해야 돼. 아이들 누군데 그렇게 살라고 그래.
1: 그래서 그렇게 살라고 예, 예. 참
4: 그래서 어찌겠습니까? 저 집에서 고통받지마고 그래서 아이 좋은 아, 선생님 있는데 그 가서 아 그렇게 무해도 좋지 그 자관에 돈을 갈대는 건 뭐, 많이 들든지 어쨌든 허리가 나서야 돼. 그래서 내가 지방 그 알고서리 그거 이 어쨌든지 이런 환자들 많으니까 그 가보면 안다 이렇게 해서 자기를 희망 없다면서 그냥 앉아서 그냥 이런 거 내 그래 내일 모레 예약하자.
1: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병을 미국에 가도 뭐 어떤 확실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살아라. 예, 아주 실망스러운 얘기인데 예, 지금 너희들이 다 장수해서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아주 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겠습니까? 예. 예,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예, 예 희망 걸고 예,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1: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의를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의를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의료보험 지정병원이며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0: 타고 변방 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1: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3: 네, 영길시 현대병원의 무료 치료 활동 지금도 여전히 진행하므로 이 치료 받으신 분들도 물론 널리 알려서의 친척이나 친구 연세가 비슷한 분들이 거진 다 이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증상은 똑같지 않지만 또 경하고 중하고 차이도 있지만 예, 그러나 많은 분들이 허리 질환 때문에 고생합니다. 허리 질환이 왜 발생하는가 하면 예, 주요한 원인이 노화이기 때문에 예, 누구나 사람이 늙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 연세 드시면 가장 어려운 병, 예, 허리 질환. 예, 그런데 아무리 지금 우리 국내에서 그렇고 북경이나 상해, 천진, 심지어 미국에 가도 확실한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네, 현대병원의 이 보강수사는 특별히 이같이 연세가 들면서 발생하는 질환, 이것을 퇴행성 질환이라 하는데 이 보강수사료법이가 바로 이런 퇴행성 질환에 그 효과가 아주 지금 좋은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강주사료법은 주요한 원리가 그 세포의 재생에 퇴화되고 노화된 세포를 되살리는 방법에 그래서 이런 퇴행성 질환이 예, 이 가운데서도 특별히 허리 질환 치료에 그 효과가 아주 탁월합니다. 무료 치료란 예, 그 뭐 이전에는 첫 번 치료를 무료로 해드렸는데 지금은 첫 번째도 물론 두 번째나 세 번째 네 번째 예, 계속 예, 났을 때까지 책임지고 무료 치료를 해드립니다. 어느 때까지가 예, 다 났을 때까지 3년 내에 다시 재발하거나 증상이 있으면 다시 병원에 오셔서 무료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영원히 영원인 것은 아니고 3년 책임진다는 것은 3년에 재발한다 이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같이 3년 동안을 책임진다는 것은 진정으로 예, 병원에서는 환자들의 권익을 진짜로 보호해 주는 데 있습니다. 흩돈날리지 않게 하고 진정으로 병을 치료해 드리기 위한 데 있기 때문에 예, 이 좋은 기회가 계속 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병원도 또 뭐 예, 일정한 경제 수입이 있어야 경영에 나가기 때문에 계속 할 수는 없으므로 널리 알려서 이 좋은 기회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는 265

265-2120이다 먼저 전화를 하시고 예약을 한 다음에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질병은 치료하지 않는다. 이거는 아닙니다. 예, 무릎 관절염도 어깨 견주염이라든지 경추병, 대퇴골 무혈개사, 그 외에도 내과 외과병도 치료하는데 이번에 그 진행하는 무료 활동 그 범위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무료 치료는 이 부강주사료법에 한해서 무료로 해드리고 그리고 환자의 검사비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게 혈액검사에 혈상교 소변검사에 요창고에 그리고 혈당검사 심전도 이 네 가지 기본검사는 누구한테나 다 필요한 것이고 이 검사의 비용은 135원밖에 안 됩니다. 예, 또 기타 검사를 하지 않는가? 예, 합니다. 예, 환자마다 정황이 다르기 때문에 예, 여기 허리에 골절 증상이 생겼을 때 척추뼈가 노화되면 예, 이때는 엑스레이 검사로 가능하지만 그러나 주간판이 밀려나왔고 어느 정도 밀려나왔는지 하는 것은 MRI 검사도 필요한 것이고 예, 이래서 그 기타 검사가 수여되지만 그러나 그 검사의 비용은 치료 비용에 비할 수 없이 적게 듭니다. 그리고 혹시 또 어떤 분들은 연세가 들면서 너무 기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 예, 안색도 안 좋고 눈빛도 어둡고 그 다음에 예, 기력이 많이 떨어지면서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 중의적으로 이것을 기허, 혈허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 몸의 근골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근골의 근육이나 뼈나 다 예, 어디로부터 영양을 섭취하는가 바로 기혈. 예. 그래서 기혈이 부족하면 백병이 생기고 예, 기혈이 충족하면 백병이 걸리지 않는다는 그 중의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예, 기본적으로 예, 신체 기초를 다스리는 목적으로서 그 중약의 병원에서 드리는 중약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중약은 누구한테나 다 필요한 것은 아니고 예, 치료하다 보면 임상에서 한 10명 중 1명 정도의 중약 복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 기와 혈이 충족해야만이 그래야만이 세포 재생도 빠르고 예, 그러지 않으면 어떤 치료해도 제대로 효과 보기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적으로 아주 오래된 사람 예, 많이 걱정하는데 내가 예, 아른지 웃음 몇십 년 되고 연세도 많고 하니까 치료가 되겠는가 예, 이런 걱정을 할 수 있는데 예, 치료 가능합니다. 예, 이거는 그 부강주사료법이라는 것은 그 소염 지통제가 아니고 예, 우리 몸에 퇴화된 그 세포를 재생해주는 원칙으로서 치료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래된 병에 치료하는데 그 치료 횟수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아무리 중한 환자를 해도 한 3번, 4번 치료하면 기본상의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 한 열흘 간격으로 예, 열흘에 한 번씩 치료한다면 대략 한 달 좌우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넣었다고 하면 너무 급한 것입니다. 예. 예. 세 번, 네 번 해도 한 30날, 예, 예, 정도. 원래 병을 앓고 있는 시간도 어떤 분들은 몇십 년이나 되는데 한 달 좌우 시간이 수요된다고 해서 늦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이렇게 현대병원의 부강주사는 그 어디서나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치료로서 그 어떤 부작용이 우선 없고 경제적이고 예, 그 수술에 비할 수 없이

0: 경제적입니다. 예, 그리고 치료 시간도 짧고, 예, 그러니까 시름 놓고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대병원 예약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기초연구 강화 좌담회에서 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이 광범위한 과학기술 교육 실무자들 속에서 열렬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0: 습근평 총서기의 명절 축복과 진심 어린 위문이 책임감 있게 일하도록 광범위한 노동 대중들을 격려했습니다.
1: 리강 총리가 광서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0: 노동절 연휴 첫날 교통 출행이 력의 고봉기를 맞이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기초연구 강화 좌담에서 기초연구는 전반 과학체계의 원천이고 모든 기술 문제의 총기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 큰 강도와 더 실무적인 조치로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우리나라 원시 혁신력을 격상시키며 과학기술 강국 건설의 토대를 한층 더 다져야 합니다.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은 광범위한 과학기술 교육 실무자들 속에서 큰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깊이 토득하고 세밀하게 깨달아 당좌의 전략적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긴박감과 책임감, 사명감을 증강하고 기초연구를 지속적으로 잘 틀어줌으로써 고수준 자립자강을 실현하고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 분투할 것이라고 한결같이 비유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당좌는 기초연구를 깊이 중시하면서 과학연구 분포를 최적화하고 투입 보장을 강화하며 체제 기재를 혁신하는 등 조치를 통해 우리나라 기초연구 수준이 뚜렷하게 제고되도록 추진했다고 말했습니다. 당면 새 라운드 과학기술혁명과 산업변혁이 다그쳐 돌파를 가져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기회를 틀어지고 도전에 대응하며 기초연구사업을 중요한 의사 일정에 놓고 지속적으로 틀어지며 부단히 새 효과성을 거둬야 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일괄적 계획과 상부 설계를 강화하고 기초연구 개통적 분포를 최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가지 지향의 전략 방향성을 견제하고 기초연구의 주공 방향과 중점 분해를 한층 더 명확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은 높은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주제를 천명했고 내포가 풍부하다고 한결같이 입을 모았습니다. 이는 기초연구를 강화하는 데 전진 방향을 제시해주고 근본 지침을 주공해 주었으며 광범위한 과학기술 실무자들이 분별해 혁신하고 낙관을 공략하는 데 거대한 고무와 격려를 보내주었습니다. 상해 교통대학 교장이며 중국과학원 원사인 정교령은 4월 초 우리는 교통대학이 보낸 습근평 총서기의 회신을 받았고 또 현장에서 총서기의 연설을 청취하면서 큰 고무를 받은 동시에 어깨에 짊어진 책임이 중대하다는 점을 실감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친히 계획하고 친히 포티하며 친히 추진한 데 힘입어 기초연구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신은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기초연구는 과학연구 분포 중에 일환일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혁신의 원천, 고수준 과학기술 자립자강의 토대에 전략적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중국과학원 심수 선진기술연구원 원장이며 연구원인 류진립은 15차 5기는 전망계획의 시작의 해에 열린 이번 좌담회가 가지는 징표적인 의의, 현실적 의의, 역사적 의의는 특히 중대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와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하는 과정에 우리는 반드시 스스로 원천으로부터 활력을 불러오고

0: 무인구로부터 도로 표지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발전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당과 국가, 특히는 총소기의 극히 전망적인 전략적 판단을 구현해줍니다. 때문에 총소기의 연설로부터 우리는 이와 같은 키잡이의 힘을 보게 되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교육, 과학기술, 인재 발전을 일치화적으로 추진하고 기초연구 인재 대우를 장대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재 성장 법칙을 준수하고 중국과학원 분자 세포과학 다골혁신센터 연구원 진령정은 2023년 11월 총서기는 상해 과학기술 전시를 시찰할 때 청년 과학기술 인재들의 성장을 매우 관심했다면서 당시 깊은 긴박감과 사명감을 느꼈고 푸른 산을 단단히 물고 놓지 않는다는 끈기로 기초연구를 더 깊고 실속 있게 진행할 것을 다짐했다고 말했습니다. 진령정 연구원은 이번 좌담회에서 총서기는 기초연구에 종사하는 과학연구 인원들이 잡념이 없도록 조건을 창조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그때 기초연구에 종사하는 과학연구 인원들에 대한 총서기의 진심 어린 관심을 느끼고 큰 감동을 받았고 또 자신감도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기초연구를 잘함으로써 기초연구가 진정으로 국가 수요를 위해 잘 봉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5.1 국제노동절에 즈음해 습근평 총서기가 당조항을 대표해 전국 광범위한 노동 대중들에게 명절 축복과 진심어린 위문을 전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 되는 해이고 15차 5개년 전망계획이 시작되는 해라고 하면서 광범위한 노동 대중들은 노동 모범정신과 노동정신, 장인정신을 대대적으로 선양하고 열심히 일하고 소임을 존중하며 적극 기여함으로써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서 주력군 역할을 발휘하고 주인공의 풍채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은 새 로정에서 일터에 입각하고 실속 있는 업무와 책임감으로 근면한 노동과 성실한 노동, 창조성 노동에서 부단히 새 업적을 창조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힘을 이바지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식 현대화의 새 로정에서 광범위한 노동 대중은 당의 두리에 긴밀히 단결하고 분발 진취하며 과감히 혁신 창조하여 당과 국가 사업 발전에서 중요한 기여를 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총서기의 명절 축복과 진심 어린 위문은 모든 분투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전국 노동모범이며 상담 강철그룹 요한회사 용접 고문인 애애국은 습근평 총서기는 광범위한 노동 대중들이 노동모범정신, 노동정신, 장인정신을 대대적으로 선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당면 제조업 승격의 관건적 시기에 처해 있는 우리는 계속하여 후대를 잘 양성하고 선두 역할을 잘 발휘하며 젊은이들을 이끌고 새 기술, 새 재료를 연구함으로써 제조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중림을 떠맡을 수 있는 대국 장인을 더 많이 양성하겠다고 표했습니다. 노동은 시대의 화려한 장을 쓰고 분투는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합니다. 올해 노동절 연휴에는 국가 중점 사업이 전력을 다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동에서는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 슈퍼 공정인 사자양 통로 프로젝트가 절반 이상 건설되어 현재 약 6천 명의 노동자들이 일터를 지키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남성에서는 전중 수로 공사의 해동 터널이 빠르게 굴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매일 3만 명이 넘는 건설자들이 수로 공사 전 구간에서 분투하고 있습니다. 사자양 통로 T11 표준 프로젝트 부서 책임자인 조전 씨는 이번 노동절에 우리는 공사 현장을 지키며 노동하는 것으로 명절을 기념하고 실천으로 총서기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품질로 사자양 통로 건설을 추진하여 주강구 교통망을 완비화하고 광역도시의 산업협력과 고품질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전국 5.1 노동 훈장 수상자인 전중 수로 공사 대리 구간의 고급 공정사 리휘는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서 주력군 역할을 하고 주인공의 풍모를 보여주라고 격려한 습근평 총서기의 연설에서 큰 고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전중

0: 물길 공사는 1,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중대한 민생 공사입니다. 저는 동료들과 함께 기술 난제를 해결하고 공사 품질을 확실히 하며 책임감과 장인정신으로 신시대의 수리공사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5월 1일 주요 교통중추와 관광지는 대규모 인파를 맞이했고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일하며 주민들의 휴일 이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름지역 여객 당직자 굴리스탄 주와스베크는 청소기의 중요한 지시가 우리에게 전진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노동 정신을 크게 발양하고 전문 능력으로 이동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노동절 연휴 동안 우리는 승객의 검표 및 통관을 전력으로 준비하고 인력 상담 봉사를 추가하여 모든 승객이 우리의 열정과 진정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황산풍경구 환경미화원 손도는 습근청 청소기가 노동 대중을 마음에 두고 있다면서 매년 노동절 전에 노동 대중들에게 명절 축복을 전하고 우리를 관심 있게 위문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특히 감동적입니다. 평범한 직책에서도 비범한 성과를 낼 수 있으니 우리는 맡은 바 업무를 착실히 수행하고 열심히 잘 청소하여 황산의 푸른 산과 맑은 물을 잘 지킬 것입니다. 함은 페리 유한회사 여객부 동도 여객 터미널의 역무원 두림림은 명절 기간 승선 절차를 최적화하여 절정기 시간대 승객의 평균 대기 시간을 8분에서 10분 줄여 관광객들이 마음 편히 세계 유산인 고랑여에 오를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청소기의 당부를 명심하고 열심히 일하며 직업 정신을 가지고 적극 헌신하며 모든 봉사를 철저하고 세심하게 추진해 모든 승객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새로운 로정은 영광과 꿈이 가득한 원정으로서 지름길은 없고 오직 실천만이 필요합니다. 바쁜 생산 작업장과 뜨거운 봄철 파종 현장 그리고 국가 중점 실험실에서 많은 노동자, 농민, 학자들이 청소기의 당부를 마음에 새기고 시간을 다투는 정신으로 15차 5개년 전망 계획에 매진하면서 부지런한 노동으로 중국식 현대화의 새로운 장을 끊임없이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길림성 리수현 봉황산 농기계 농민합작사의 한봉향 리사장은 습근평 청소기가 광범위한 노동자들에게 명절 축하와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흙토를 잘 다루고 많은 양곡을 재배하며 부지런한 손으로 아름다운 삶을 창조하고 농촌의 전면적인 부흥을 힘차게 추진해 마을 사람들의 삶이 점점 더 풍요롭고 행복해지도록 할 것입니다. 내몽골 후코트시 인력자원 사회보장국 장붕비 부국장은 습근평 청소기의 당부를 명심하고 보다 실질적인 조치로 노동자들의 긴급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며 취업, 창업, 사회보장, 가입 등 보장정책을 잘 이행하여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노동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중공 전 정축 상무위원이며 공문 총린 리강이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광수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수로만 건설에 관한 습근평 총소기의 중요한 논술과 중요한 지시 정신을 깊이 있게 관찰 실시하고 경제 효과성과 사회 효과성, 생태 효과성, 안전 효과성의 상호 통일을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가 수로망 주요 골조 구도를 다각적 구축하고 각급 수로망 공정을 일괄 계획하며 소자원 종합 이용을 강화하여 경제사회 발전에 기초적 지원과 중요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영시에서 리강 총리는 울강로구 수리 중추와 강북중 제방 회선 구간에 대한 복구 긴급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광소수자원 전망계획과 건설 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수자원 네트워크 건설이 홍수 방지 및 재해 경감 능력 향상, 수자원 배분 최적화, 국가 물 안전 보장을 위한 전략적 조치며 동시에 교통운수, 생태환경보호, 관광, 경관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비했습니다. 체계적이고 안전하며

0: 신뢰할 수 있고 집약적이며 효율적이고 친환경 지능적이며 순환이 원활하고 조절 통제 가능한 목표를 향해 초자원 네트워크 건설을 가속화하고 기존 시설과 신규 시설을 통합하며 상호 연계를 강화하고 수리 기반 시설의 현대화 및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 네트워크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광선은 국가 초자원 네트워크 계획을 성실하게 대응하고 각급 초자원 네트워크 공사를 수행하며 더 많은 좋은 경험과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헌주시에서 리강 총리는 평육 운하 마도 중추를 방문해 운하 건설 상황을 알아보았습니다. 리강 총리는 평육 운하가 강과 바다를 연결하고 육상과 해양의 연계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높은 기준과 높은 품질로 운하 건설을 완료하여 계획대로 무사히 개통될 수 있도록 하고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모범적인 공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리강 총리는 북구만항 훈주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을 방문하여 스마트 항만 운영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북부만항이 지역적 우세를 최대한 활용하고 항만시설을 더욱 개선하며 지능형 운용 수준을 높이고 복합운송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해시에서 리강 총리는 금해만 홍수림 생태보호구역을 방문해 홍수림 보호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수생태 보호가 수자원 네트워크 건설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이며 근원적인 관리를 통해 홍수림 습지의 보호와 복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피했습니다. 확부부만 광서수자원 배분공사 오미령 펌프장에서 리강 총리는 중대 인수공사를 잘 계획하고 건설하며 물배분 체계를 개선해 상호 보완과 련계 조정을 실현하고 물공급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사기간 리강 총리는 광서의 홍수 방지 및 대비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광서 등 남부 지역이 이미 홍수철에 접어들었다며 위험 부담 요소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정비를 실시하고 강우나 수위 상황에 대한 관측과 예측 경보를 강화하며 수리시설의 연계 운행을 강화하고 인원 긴급 대피 및 재방치 계획을 개선하여 인민 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전력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종룡이 조사연구에 동행했습니다.
1: 5월 1일은 노동절 연휴 첫날로 전국 교통 출행이 절정을 맞이했습니다. 교통운수부는 1일 전 사회의 지역 간 인구 이동량이 동기 대비 3.4% 증가한 3억 4천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철도 승객과 고속도로 차량 모두 신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철도는 약 2,480만 명의 승객을 수송할 것으로 예상되고 2,070편의 여객 열차를 추가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무한, 남창, 상해 등 지역의 야간 고속철도가 차례로 운행될 예정입니다. 1일 0시부터 7인승 이하 소형 승용차가 유료 고속도로를 무료로 통행합니다.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이 7천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강소, 호북, 호남, 안휘 등 성내 고속도로 주요 간선도로 교통량이 집중되고 지역 중심 도시와 관광지 주변 도로에 일시적으로 교통 정체가 나타날 것입니다. 교통운수부는 교통 정체가 발생하기 쉬운 도로 구간별 대책을 시행하여 정체 완화와 원활한 교통 흐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1일 전국 수로는 동기 대비 4.9% 증가한 약 173만 명의 승객을 수송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홍화, 박민걸이었습니다.

오늘은 유럽과 미국, 일본 조항은행이 움직이지 않는 딜레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선진 경제체의 조항은행들이 최근 현재 기준 금리를 유지한다고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불확실성이 세계

경제를 뒤덮고 있을 때 이들 중앙은행은 도구 상자를 열기를 꺼려하며 통화 정책에서 모두 움직이지 않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이들 중앙은행이 높은 통화 팽창과 낮은 성장 상황에 직면하여 딜레마에 빠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금리 인하는 높은 통화 팽창을 걷잡을 수 없이 악화시킬 것이고 금리 인상은 이미 지지부진한 경제 회복의 길을 지연시키게 될 것입니다. 4월 28일 일본 중앙은행은 정책 금리를 0.75%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4월 29일 카나다 중앙은행과 잉글랜드 은행은 기준 금리를 2.25%와 3.75%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리사회는 같은 날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3.5%에서 3.75% 사이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4월 30일 유럽중앙은행은 유로존의 3대 핵심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리를 동결하는 것 외에도 이들 경제체의 통화정책 당국은 또 다른 키워드를 언급했습니다. 바로 높은 통화 팽창입니다. 현재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한 지 두 달이 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막힘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선진 경제체의 통화 팽창 수준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3월 개인 소비지출 가격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3.5% 성장하여 최근 3년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유로존의 4월 통화 팽창률이 연율 기준으로 3.0%로 계산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중앙은행이 이번 회계 연도에 통화 팽창 기대 수준을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높은 통화 팽창에 직면하여 중앙은행은 일반적으로 금리 수준을 높이고 시장 교동성의 규모를 통제하며 물가를 안정시키고 민생을 개선합니다. 그러나 저조한 경제성장 데이터는 이러한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운영에 빨간불이 켜지게 했습니다. 통화정책이 긴축되면 경제성장의 압박이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동전쟁은 경제를 반작용시켜 미국 소비자들이 휘발유에서 비료 그리고 생활필수품으로 이어지는 통화팽창 릴레이를 겪게 만들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통화팽창의 반복을 우려하여 통화팽창 하락에 더 명확한 증거를 여러 차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한 연방 정부와 끝없는 말다툼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은 유럽이나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 지역의 중앙은행은 모두 조롱박을 누르면 그냥 바가지가 형성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계속 통화 팽창 방지와 성장 유지 사이에서 갈등하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평가하고 금리를 저울질하여 결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유럽 중앙은행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이전 연설에서 느낀 감회입니다. 그런 전쟁, 휴전, 평화협상, 협상결렬, 해상봉쇄, 봉쇄해제, 봉쇄복구 이 모든 것은 통화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유럽뉴스TV는 올해 통화정책의 방향이 지정학적 상황의 발전에 달려있다면서 이는 중앙은행 총재의 통제 범위를 훨씬 초과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실 중앙은행이 딜레마에 빠질 잠재적 위험은 성장 부진의 어두운 그림자가 계속 따라다닌다는 점입니다.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고 통화 팽창을 상승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을 통해 통화 팽창을 억제하고 수요를 억제하지도 못합니다. 유럽 동맹 집행위원회의 경제 담당 위원인 발디스 돔브로프스키스는 최근 이란 충돌이 지속될 경우 유럽 경제에 현저한 성장 부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의 난국에 직면하여 선진 경제체의 중앙은행들은 움직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여러 위...

0: 경험 사이에서 방향을 애써 조정하면서 이를 통해 시스템적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기만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유럽과 미국, 일본 중앙은행의 움직이지 않는 딜레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두께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우라는 이 행성에는 85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총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진행을 맡은 김성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습금편 국정운영 논함 제4권의 내용 보내드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결혈특별체험 행사들을 조직해 5.1절을 맞이하고 있는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워싱턴의 풍요로운 전역위원회와 총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한광근 기자가 전합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오늘은 나자주의 횃불로 인류의 앞길을 박기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스쿤평이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어젠다 대화회에서 한 특별 촉사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지속적인 영향 하에 각국의 경기 회복

0: 체제가 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남북 간의 발전 격차가 확대되거나 지어 고착화되는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광범한 발전 도상국들은 보편적으로 보다 많은 발전 자원과 발전 공간을 확보하길 기대하고 있으며 글로벌 운영에서 보다 많은 대표성과 담론권을 향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발전 도상국이 발전하게 되면 세계적인 번영과 안정의 기반이 더 튼튼해질 것이고 발달국도 그에 따른 혜택을 입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약속을 이행하고 발전 도상국의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발전 도상국의 정당한 발전 권익을 보장해주고 권리 평등, 기회 평등, 규칙 평등을 추진해 각국 인민이 발전 기회와 발전 성과를 공유하게 해야 합니다. 넷째, 협력해 전 세계적 도전에 함께 대응하며 인류의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야 합니다. 경제 글로벌화 시대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같은 공중 보건 돌발 사건은 이번이 결코 마지막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글로벌 공중보건위생 운영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구는 인류가 생존하는 유일한 삶의 터전입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강도를 높이고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인류의 전도와 미래에 관계됩니다. 인류가 직면한 세계적인 문제는 그 어느 나라도 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세계적인 행동과 세계적인 대응, 세계적인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부들, 세계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오직 다각주의를 수호하고 실천하며 인류 운명 공동체의 구축을 추진하는 것만이 문제 해결의 출로입니다. 우리는 배제와 배타가 아닌 개방과 포용을 견지해야 합니다. 다각주의의 요인은 국제 사물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며 세계의 전도와 운명을 각국이 함께 장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소집단을 만들거나 신냉전을 벌이고 다른 나라를 배척하고 위협하거나 공갈하며 무턱대고 탈동조화를 시도하거나 공급망을 중단하거나 제재를 가하며 인위적으로 고립과 단절을 조성하는 것은 세계를 분열 심지어 대항으로 몰아가는 결과만 낳게 될 것입니다. 분절된 세계는 인류가 공동 직면한 도전에 대응할 수 없으며 대항은 인류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인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훈을 거울로 삼아 절대 옛길을 다시 걷지 말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류 운명 공동체 리념을 견지해야 합니다. 평화와 발전, 공평과 정의, 민주와 자유라는 인류 공동의 가치를 고수하고 이시형태적 편견에서 벗어나 협력 기제와 협력 리념, 협력 정책의 개방성과 포용성을 최대한 강화하며 세계 평화와 안정을 함께 수호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개방형 세계 경제를 건설하고 다자간 무역 체제를 확고하게 수호하며 차별적이거나 배타적인 기준과 규칙, 체계를 만들지 말고 무역과 투자, 기술을 분리시키는 높은 장벽을 쌓지 말아야 합니다. 글로벌 경제 운영의 주요 플랫폼으로서 20개국의 지위를 공고히 다지고 거시적 경제정책을 긴밀히 조율해 글로벌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안정성과 원활성을 유지하고 글로벌 금융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하며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고 세계의 총적 수요를 확대시킴으로써 세계 경제가 보다 질적으로 발전하며 보다 강한 회복 탄력성을 유지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유아 독존적인 패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국제법과 국제규칙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중국의 옛 사람들이 이르기를 법은 통치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 나라나 몇몇 나라의 호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함께 합의한 규칙과 공동인식에 따라 운영돼야 합니다. 유엔 헌장은 세계가 공인하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를 처리하는 기본 준칙입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새하로정에서 분발하자 이어집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2: 네, 오늘은 결혈 특별 체험 행사들을 조직해 5.1절을 맞이하고 있는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가 최근 올해 5.1절 연휴 기간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주선으로 하고 가장 연변적인 50곳의 인기 명소와 공동체 의식 수립 플러스 문화관광 주제 관광 코스 14개를 융합한 다채로운 연변 주제의 많은 특색 체험 행사들을 조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진달래는 연변의 대표적인 꽃입니다. 추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봄을 맞아 피어나는 진달래의 품격은 변방의 여러 민족 자녀들이 서로 돕고 함께 나아가는 정신적 풍모를 생생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5.1절 연휴 기간 2026년 연변 꽃구경 시즌 및 화룡시 진달래 문화 관광 홍보 시즌이 시작됩니다. 네, 아울러 새로운 문화 관광 IP인 진달래 보물 베이비가 공식적으로 공개되고 성류꽃이 연변에서 피다를 주제로 한 플래시몹과 다채로운 민족 의상 전시 등 행사들이 축제의 서막을 엽니다. 화룡시 진달래 마을에서는 민속 퍼레이드를 비롯해 풍물놀이, 가야금 연주 등 무형문화유산 전시가 열리고 떡 메우기, 김치 담그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네, 도문시 강릉 양생골, 용종시 비암산, 분복 목장은 모두 꽃바다 유원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연변은 동북 항일연군 정신의 중요한 전성지로서 풍부한 혁명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5.1절 연휴 동안 연변은 붉은 초심 양질 수확 로선을 정성껏 조직하여 연변 혁명렬사 기념관, 화룡 약수 등 길림 왕청 애국주의 교육센터 등 홍색 교육 진지를 하나로 연결하게 됩니다. 각지에서는 또 혁명 노래 이어부르기, 혁명시가 낭송 등 대중문화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여 관광객들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노래하고 초심을 함께 추억하는 무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훈춘 동북 호랑이 표범 국가공원, 도나 육정산, 영길 모아산 등 관광지를 기반으로 연변에서는 생태 산책, 산림 연구 학습, 야외 휴식 등 친환경 주제의 활동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연길 공백 박물관은 재미있는 생태과학 체험을 선보이며 야생 동식물 보호 지식을 보급합니다. 양전 백색 휴양지는 별빛 캠핑, 호숫가 낚시 등 레저 프로그램을 선보여 관광객들이 푸른 산과 맑은 물 사이에서 여러 민족 주민들이 마음을 모아 고향을 지키는 생생한 실천을 느낄 수 있도록 안내하게 됩니다. 네, 국계 문화 관광 측면에서 훈춘의 방천, 도문 동산구, 용정 삼합 국경마을 등 가장 연변적인 국경지역 명소들은 계속해서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선보이면서 국경의 여러 민족 주민들이 한마음이 되어 병강을 지키고 단결해 병강을 건설하는 책임과 소임을 보여주고 평화롭고 굳건한 병강의 훌륭한 풍모를 보여주게 됩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각지에서는 특색 있는 미식 야시장, 간식거리, 무형문화유산 창작시장, 각급 무형문화유산 전시관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문화, 민족 전통 수공예, 특색 있는 문화창작 제품 등을 집중적으로 전시할 예정입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등 인기 명소들에서는 민속 전시, 무형문화유산 수공예 교육 등 행사를 개최하여 여러 민족 관광객들이 함께 맛있는 음식을 맛보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며 즐거움을 함께 누리면서 진한 일상 속에서 감정적 공감을 증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워싱턴의 풍요로운 저녁 연애와 청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921년부터 시작된 미국 백악관 기자협회의 저녁 연애는 워싱턴에서 손꼽히는 정치적 명리 장소 중 하나입니다. 정치인, 언론인, 연예 스타, 기업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참석자들은 가장 격식을 갖춘 야회복을 입어야 합니다. 평소 뉴스 뒤에 숨어있던 언론인들이 스포트라이트 아래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저녁연회는 책벌레들의 고중 조롱무도회라는 조롱섞인 별명이 붙습니다. 네, 올해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이 행사에 참석하는 해로 장소는 워싱턴 힐튼 호텔입니다. 이곳에서만 5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저녁연회는 일반적으로 4월의 마지막 토요일에 열립니다. 당일 밤 약간 신비로운 현실주의가 느껴졌습니다. 보안 검색구역에서 여러 발의 총성이 들려왔고 연회장에서 연미복과 턱시도를 입은 사람들이 바닥에 엎드려 의자 옆에 쪼그리고 앉아 테이블 아래로 숨었습니다. 독심술 공연자 오즈 펄먼은 당시 트럼프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사후 미국 언론에 자신과 트럼프가 어쩔 수 없이 기어서 철수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이후 턱시도와 넥타이를 메고 백악관 기자회견에 등장해 이번 사건이 왜 4억 달러를 들여 백악관 방탄유리와 무인기 방지가 가능한 연회장을 새로 지었는지를 부각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많은 우익 정치 인플루언서들이 질서 있게 이를 공유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작극 등 음모론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뜨겁게 달구며 트럼프의 저조한 지지율을 되살리려는 동기로 설정되었습니다. 미시간 대학의 클리프 램프 교수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현실을 재구성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 자신의 견해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용의자 콜 앨런은 31살로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졸업생입니다. 로스앤젤레스 교회의 한 교육보조기관인 월간 최우수 교사이기도 합니다. 미국 언론은 그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앨런의 지인들은 공격 사건을 그들이 알고 있는 똑똑하고 온화한 이웃이나 과외 선생님과 연관짓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21일 앨런이 자신을 친절한 연방자객이라고 칭하며 작전 10분 전 가족에게 미 행정부 관원들을 목표로 삼고 우선순위까지 배정한 서른문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앨런은 서른문에서 본기 정부가 한 일들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민다고 썼습니다. 그의 여동생은 앨런은 오늘 세계의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네, 지난해 보수파 활동가 찰리 커크를 총살한 테일러 버빈슨, 재작년에 연합건강보험회사 최고 경영자 브라이언 톰슨을 총살한 루이지 만조네도 마찬가지로 모두 강력 범죄자에 대한 대중의 고정적인 관념과는 거리가 먼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20, 30대 좋은 교육을 받았고 범죄 기록도 없으며 정신질환 이력도 없습니다. 이처럼 당국의 주목을 받은 적도 없는 인물들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총격범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청소년기에 이미 미국 정치 폭력의 급격한 증가를 경험했다는 점입니다. 2024년 트럼프가 암살 미수에 그친 후 타임즈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의 말을 인용하여 정치 생활의 저속화, 선동적이고 폭력적인 발언의 정상화, 폭력이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합법적인 방식이라는 관념들이 이 세대 미국인들 성장의 배경 소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실제로 미국에서는 1970년대 이후 심각한 정치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을 예로 들자면 2017년 공화당 의원들이 의회 야구 훈련장에서 총격을 받아 당시 하원 공화당 당수였던 스컬리스가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2021년에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시위대가 국회의사당을 공격하여 여러 명이 사망했습니다. 2022년에는

쳤습니다. 네, 몇 달 후 트럼프는 플로리다 주에서 골프를 치다가 다시 암살 미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무당파 조직인 공공서비스 연합은 이달 9일 보고서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미국 의회와 대통령 선거의 안보 지출이 5배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리서치 센터의 작년 10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폭력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우선 대립 정당의 발언과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당의 양극화이고 또 다음으로는 폭력의 일상화가 정치 폭력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인터뷰에 응한 30대의 한 공화당원은 미국이 좌우 양측의 차이가 전례 없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로써 많은 끔찍한 폭력 행동들은 구실을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네, 시카고 대학교의 정치학자 로버트 페프는 그가 주도한 연구에 따르면 수천만 명의 민주당원, 공화당원 및 무소속 운동가들이 정치적 폭력을 용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 많은 사람들이 대학 교육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페프는 작년 10월 미국 포린 어페어스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은 지금 폭력 포퓰리즘 시대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미국이 백인 다수 국가로부터 백인 소수 국가로 변화하고 있다는 미국 정체성의 본질을 둘러싼 문화 충돌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폭력 사건은 이미 미국 정치 생활에서 충격적인 일상이 되었습니다. 폭력적인 포퓰리즘은 다른 나라와의 경쟁이나 외국 테러 조직보다 미국 정치 체계에 더 큰 위협이 됩니다. 미국 공공종교연구소가 올해 1월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의 미국인이 진정한 애국자는 미국을 구하기 위해 폭력에 의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공공연구소의 최고 경영자 멜리사 더크먼은 지금 미국인들은 정치 기조가 사회에 잠재적인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미국인이 이를 확실히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워싱턴의 전역 연회에서의 총성이 다시 한번 미국을 괴롭히는 정치적 폭력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지만 그 관심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타크루즈 캠퍼스의 강사 놀런 시거드는 전역연회의 총격 사건이 미국인의 정치적 관점을 변화시킬 가능성은 낮다면서 정치적 폭력에 대한 미국 전역의 논의를 촉발할 가능성도 낮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런 뉴스들은 보통 눈길을 끌지만 얼마 후 곧 다른 일로 대체된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기자회사 팟캐스트 진행자인 벤 라이스는 이 나라는 병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심층보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펜션과 진행의 김성룡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봐라.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의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 장수시대 방송 이어집니다. 오늘도 선생님 모시고 소장의 장의학과 감로장약에 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감로장약은 자연에서 얻은 원료를 바탕으로 오랜 시간 축적된 경험과 기록을 통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약재 하나하나의 성질과 조합을 중요시하며 강한 자극보다는 몸이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도록 돕는 방향을 추구해온 이야기인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전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분들께서 열선전화 이용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6시 30분 전으로 291-9333번, 291-9333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방송실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오늘은 먼저 우리 인체의 해부학하고 생리학, 병리학이가 각각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사람이 몸이라 할 때에는 아주 고도로 정교한 이런 기계 장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예, 우리 세상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기계가 뭔가 하면은 사람이 인체라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 인체를 보면은 좀 리해하기 힘든 이런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0: 그렇죠.
1: 예, 우리 인체는 이런 독립적인 단일 개체로 존재하지만 상호 이전적인 이런 많은 계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 네.
1: 예, 서로 이전한다 이 말입니다.
0: 네.
1: 그래서 각각의 계통은 나름대로 개체가 살아갈 수 있게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0: 네.
1: 예, 바로 어느 계통에 문제가 생기면 그 영향이 다른 계통에도 미쳐서 생체 기능이 수행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0: 네.
1: 예, 우리 간단하게 예를 들면 감기 왔는데 어째 관절이 또 아프고 근육통도 생긴다. 이렇게 상호 영향 줍니다.
0: 네.
1: 그리고 입맛도 떨어지고 머리도 아프고 이러죠.
0: 네.
1: 이렇게 우리 인체라 할 때에는 상호 이전하고 상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 우리 인체를 가장 정교한 이런 기계 비유합니다.
0: 네.
1: 네. 그리고 인체의 각 계통은 통합적으로 작용할 때 인체는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고 가장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예, 바로 상호 아내가 이 소화계통에 문제 있을 때에는 이 소화계통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다른 장기에서 같이 협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0: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우리 애건 콩팥이 안양해가지고 항상에 건강에 옆구리가 그 양쪽이게 아프고 맥옆구에 그리고 손님이 양으로 저 자주 보는 데 양을 자꾸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두덩이가 아프고 어쨌든 이렇게 많이 저 명 바빴다 아프고 이래서 저 덕길 장약방에 가서 저 지금 어느 약 추천받았는가 뭐 연신방제하고 그 허술이뇨마 이 두 가지를 요즘에 거의 두 달 먹었습니다. 생기에 이 수술은 먼저 지금에 옆구리도 좀 술 아픈 것 같고 손이 걔도 덜 적게 보고 예, 저 뭐니까 양이 좀 많아지게
1: 시원하게 볼 수 있죠.
2: 예, 깨우는 붙은 것도 좀 나. 예, 그래서
1: 어쨌든
2: 이게 내게 딱
1: 아까
2: 반 같아서 내 집
1: 그
2: 싸서 먹자고 됩니다.
1: 예, 그 두 가지 이야기가 예, 우리 지금 이 겨울에 감기를 했다는 분들이거나 혹은 오랫동안 만성염증으로 고생하면서 소변이 잘 통하지 않거나 예, 이런 분들이 또 자꾸 붓기는 이런 증상이 있고 항상 부디사고 맥이었고 이런 분들이 이 두 가지 약을 같이 쓰면 효과 아주 빨리 납니다.
2: 그 예, 우리 효과 빠르게
1: 예, 망제는 이 만능 해독제라고도 하고 천년소염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허즐리뇨와는 이 신장에 좋은 천연 보양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약을 결합했으면은 특히 오랫동안 방광염을 했거나 여성분들이 그리고 남성분들은 전립선염이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 아주 특별한 이런 효과 있습니다.
2: 예.
1: 네, 다 활동이 있습니다. 약들이.
2: 예. 네. 이것도 활동 있습니까?
1: 있습니다. 약방에 연계하십시오. 예. 예.
2: 알겠습니다.
1: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1: 예,
3: 예 저는 예, 원래 예, 빈간도 있고 단남도 나쁘고 이렇습니다.
1: 네. 예.
3: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입이 쓰고 예, 배가 무지감에 온종일 밥 안 먹어도 배고픈 줄은 모르고
1: 예.
3: 그리고 예, 계란도 못 먹고 또 기름진 음식 하도 예, 미숙하고 이랬습니다.
1: 네.
3: 예. 예. 그런데 이 선생님 방송을 통해서 이 전진망제하고 성수월 이 약을 어떤 쓴지 어떤 한 두 달 조금 많이 됩니다.
1: 네.
3: 근데 이 큰 변화 있습니다야.
1: 맞습니다.
3: 그렇게 네. 입이 쓰고 배가 무지감에 밥맛이 없던 게 밥이 막 당기잰가.
1: 네.
3: 그리고 계란도 못 먹던 게 하루에 계란 두 시개씩 먹습니다 지금.
1: 네.
3: 그리고 기름진 음식이 그래서 막 당기고 예.
1: 네.
3: 어떤 때는 예, 그런 거로도 옆구리 딱 펴오던 게 다 없어졌습니다.
1: 부디사 배 부디사던 게 다 없어지죠. 예.
3: 예. 그리고 예, 아침에 일어나면 영 정신하고 고뿐한 감이 나고 예. 밥이 맛있으니까 맥이 납니다.
1: 네.
3: 예, 웃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나는 이 약을 수동기만이 계속 쓰겠습니다.
1: 예, 이 R5의 숭수환이가의 만성간염 치료제입니다. 예, 그리고 간염병독도 제거하고 예, 그리고 예. 만성간염 오래 앓은 분들이 모두 이 간암으로 전환할까봐 무서워하죠. 예.
3: 예.
1: 이 만성간염으로부터 간경화 간암으로 전환하는 거 예방도 합니다.
3: 아.
1: 예.

0: 그래, 또 같이 하거나, 예, 그, 송수 안에는, 그, 예. 이 강공 해범에서를 쓰십시오, 예.
1: 아,
0: 예, 그,
1: 해범.
0: 예, 예, 그 변화가 영 선명하게 나옵니다.
1: 예. 예. 예. 봄에 가서 이 수지역 높았습니다. 근데 이번 이 가설의 수지에서 검사한 게, 영수지 등산에 좀 다름없이 4.2 나왔습니다.
0: 예.
1: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0: 예. 그, 예. 그 병독 검사도 하시오. 간병 스샹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샹도 있고,
1: 예.
0: 그거
1: 예.
0: 같이 하시오.
1: 예.
0: 예.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이 위가 이 알건지 오갑니다.
0: 네.
3: 저는 자꾸서 서울에 약도 쓰고 이러는데 이제 계속 자꾸 재발하고 저는 이전까지 이메가 월수증 위엔 있고 또 이 마술 위험도 있고 이래가 두서리는 계속 소화해야 되고 그래서 계속 대화가 또 엄마가 그래서 부디 삼미고도 부르 더 하고 여기 남자가 이 해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 타는 게 그리고 이 저 뭐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 소화제가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이러니까 사람도 많이 요이고 예. 그래 남이 이래는지 남이 저 뭐니까 면역력도 예 많이 내려가 저 뭐니까 가시다 그러니까 예. 사람 계속 나이겠고 예. 그 나이 없다 먹어서 좀 안 겨라고서 그래서 꼼짝하기 싫고 예. 이렇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예. 이 뭐니까 저 조수 다시 하고 이 런칭 창주 이 두 가지 약을 예. 먹기 시작했는데 어근이 한 석담 거의 먹었습니다.
0: 예.
3: 이 석담 먹고 나니까 지금은 있잖아 그래서 최고조 이모가 속이 편안하고 있잖아 그렇게 소화 되는 게 소화 잘 되니까 식사도 잘하고 예. 그다음 이 해를 이래 남미를 보면 점점 더 좋아지는 게 남미 좀 안개를 좀 뭐니까 보통 사람 가득이고 이렇게 돌아오더란 말입니다.
0: 예.
3: 저 그다음에 저 뭐니까 그래서 먹지 못, 그래서 뭐 소화해야 되니까 먹지 못해서 계속 그렇게 먹이고 이래야 되는 게 우선이 밥은 너무 잘 먹고 너무 해나고 소에 가리지 않고 이런 먹고 이런 거에 맥도 나고 예, 그 남면에 이, 저 뭐니까, 아기 나와서 정말 사람이 그래도 좀 신한단 말입니다.
0: 네.
3: 그래요, 예. 그 남면에 이번에 예, 들은 게 저 뭐니까 예, 활도 있다 때문에
0: 예.
3: 이게 활도 있는데 예, 어느 게 있고, 그 남면 어떻게 뭐 활동하는지.
0: 활동이 지금은 주요한 활동이가 예. 치소의 전주환하고 런칭 창주 열곽이 아. 다수곽을 들이면서 또 동충하초 분을 들이는 우대 활동이고 예. 그리고 기타 약이 만해서 다 말을 못한다 다 활도 있습니다.
3: 예, 예,
0: 예. 예 그래서
3: 그러니까 제 몸에 런칭 창주도 있습니다.
0: 예, 예. 예. 그래서 예. 그저 직접 그저 약방에 가십시오. 그럼 거기서 다 알아서 예. 또 해드립니다. 예.
3: 아, 네 알겠습니다.
0: 예.
3: 근데 언제까지 합니까?
0: 28일까지 합니다.
3: 어.
0: 예, 28일이라는 게 인차 지나가죠. 예,
3: 예,
0: 예 그래서 약방에 연계하십시오.
3: 예,
0: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4: 나도 밤을 해서 다시 못해서 애를 막습니다, 지금.
0: 네.
4: 아, 자자 하면 그래서 자꾸 무슨, 똥, 무슨 똥꿍이 자꾸 나면 무슨 눈, 그래서 새똥으로 엄마 눈 뜨다, 눈 뜨고 있다시피 합니다.
0: 네.
4: 진짜 애는
0: 예.
4: 기꾼도 한다면 하루 전에 기꾼도 한다면 한 시간 내지 혹시 두 시간 자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 약을 또 안지 뭐했죠? 혹시 그렇게 잘 수 있단 말입니다.
0: 예.
4: 예, 그럴 때면서 머리 막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다 싱하고 예.
0: 예.
4: 눈도 막 까까라고 그랬던 예전 세대 약간 조금 있는데다 자꾸 나는 오빠 안 하고 사람수 어리버리하고 이렇습니다.
0: 예.
4: 그래도 머리를 머리랑 얼마 또 무겁겠을까? 그래서 지금 뭔가 덕질장 약방에 시술을 전주안에다가 안서 안성환에다 그다음에 마을에 로또 커원 먹습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효과 장약이 되게 효과 엄청 빠르고 효과 흡수 좋습니다 지금. 그래 이제 저가면은 한 열흘 먹기 벌써 한 살 없대다 걔도. 굉장히 우선 한두 달 그때 뭐가 너 오늘 살살 진짜 좋았습니다 머리도 막 막았었습니다 저는. 이 늙은색에서 머리 옷바람이 그래도 많이 좋았었죠 무겁던 게
0: 약간
4: 좋았습니다.
0: 맞습니다.
4: 예. 예. 그래서 내 지금 잠은 너무 살살해서. 뭔가 마음도 진정이 되고 마음도 진정된다 지금 머리 말아가지고
0: 네.
4: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 난다 그래서 내 지금 계속 이제 두 달 먹으니까 저는 더 먹자고 활동이 무슨 활동이 있을까
0: 네. 치수의 전주환 지금 열곽에 다섯곽을 더 드립니다 네. 그리고 동충하초 분도 드리고 네. 그 세 가지 약을 그렇게 배합했으면 이 네.

0: 감정 조절도 잘 됩니다. 예. 아, 지금 러인 분들이 알게 모르게 누구나 기분이 자체하고 우울증이 있고, 예. 좀, 예,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좀, 이 예, 정신장애가, 예. 근데 이런 증상도 개선되고, 수면의 질도 개선되고, 예. 그리고 이 심신 모두를 조화롭게 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예. 그래. 한 가지 병 와야지 여러 가지 자꾸 나타난다 말이야.
0: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불면증이 여러 가지 원인을 다 같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예.
1: 그래서 그 안디나 뭐 그 잠자냐 뭐 아이 먹습니다.
0: 예. 그런 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수면제를 뗀 분들이.
1: 그거 먹으면 어서 더 올바랐을 때 먼저 써야 되는 것 같은데. 예. 오리버리 하면서.
0: 예. 약방에 연계하십시오. 예.
1: 내일 구체적인 거 가서 물어보고. 예. 이렇게. 갖고 싸우는 걸 하겠습니다.
0: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1: 감사합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는 기관진 아파서 감기 자자고 감기 마음에 가래 많으면서 기침 쐬게 한다.
0: 네.
3: 그리고 폐지성이 있어 얘 가래에서 피스끈하고 해지해져 있습니다.
0: 네.
3: 그래서 지금 명칭만 창제와 대빙화를 쓰고 있습니다.
0: 네.
3: 이거는 감기를 하지 않고 가래도 싹 없어졌고 기침도 하지 않습니다.
0: 네.
3: 예, 가래에서 피스가 나오던 것도 예, 피스가 나오지 않고 이 제재도 이전 싹 없어졌습니다.
0: 네.
3: 선생님이 감기상 약이 써보면 예, 진짜 좋은 약입니다.
0: 네.
3: 예, 맞습니다. 그래 나는 예, 지금 약이 있습니다.
0: 네.
3: 그러나 이 그 뭡니까 병침 창대로 우리 활동합니다. 예.
0: 네.
3: 우대 활동할 때 내일 배달 받겠습니다.
0: 예, 이 장약방 우대 활동은 회사 측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 활동 날짜가 딱 되면 끊으면 그 다음에는 활동이 끝납니다. 예, 그래서 예, 그 이 활동하는 기회를 잘 이용하십시오. 예,
3: 예 감사합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예, 우연 중에 그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서 그 장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0: 네.
4: 저는 원래 무슨 데 있었는가 하면 심내 혈관 질병 선생님 심합니다. 예.
0: 네.
4: 저기 관심병도 있고 심장병도 저 관심병이 있고 심혈이 빠르고요.
0: 네.
4: 그 다음에 이래배설이 나오고 와가지고 두 번이 나와서 요즘은 그 반신이 영 불편했습니다. 왼쪽 편이.
0: 네.
4: 그래서 영 좀 병원에 가서 입에 냈다 나오고서는 그 다음부터 임시구급으로 그래서 병원에 가 이약저약 싸먹다가 우연중에 방송 트니까 선생님 강의를 하는 게 듣겠기라 예.
0: 네.
4: 들어보니까 이 장약이 저한테 맞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한테 방송에 잠은 아이하고 장약방에 찾아가서 그 선생님 배웠습니다 예.
0: 네.
4: 선생님 배우니까 무슨 양수든가 하면 치수의 전주환하고 바우의 천샹환하고 장샹환을 썼기라 예.
0: 네.
4: 지금 이거 머리가 아프다니까 머리에서 소리도 나고 어지럽기도 하고 잠도 잠 못 자고 영 고통이 심했습니다.
0: 네.
4: 근데 이거 예, 먹으니까 그래서 한 며칠은 잘 알겠습니다. 이거 어쨌든 좋은 약이니까 열심히 먹으면 되겠다 해서 한 열흘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알리는 게 그다음에는 열흘 좀 넘으니까 잠도 잘 오고 그다음에 이 심장도 편안하고 걸어도 숨이 차고 예, 증기도 올라오기도 바쁘고 여기 힘들었습니다. 선생님.
0: 네.
4: 예전에 그렇게 그렇게 점점 나사지던 게 이전 두 달을 거의 복용하니까나 예전에 뭐 증기도 올라와도 숨이 차고 빨리 뭐 외인가에 달아도 숨이 안 차고 예,
0: 네.
4: 모두 잠이 잘 오고 영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선생님.
0: 네.
4: 네, 선생님 이제 들어보니까 그 치수의 전조하는 활동한다면서요.
0: 예, 활동이 10곽이 5곽을 드리는 활동입니다. 제일 큰 활동입니다.
4: 예, 그렇게 예. 화대 좋을 때 또 가서 다시 또 싸겠습니다. 선생님.
0: 예, 약방에 연계하십시오. 예.
4: 예.
2: 예. 안내하십시오.
0: 예. 네.
2: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미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미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의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0: 가벼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염여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계속 말씀 주시죠.
2: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인체라 할 때에는 이 구조적 기능은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 해부학이라 할 때에는 인체 구조를 연구하고 인체 계통 간의 상호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우리 인체 해부학입니다. 그리고 생리학은 인체 계통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혹은 이 개인이 건강과 생명을 유지 위해서 이들 계통 간에 어떻게 협력하는가 이것을 연구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에 그리고 병리학이라 할 때는 이 신체의 비정상 상태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병이 있는 상태 어떤 병이 있는가 이거 연구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비정상적인 상태라 할 때에는 예, 어떻게 인체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질병이 어떻게 일어나고 진행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가 바로 병리학입니다.
1: 네.
2: 그래서 최종 결정은 예, 우리 인체에서 이 문제가 발견되면은 최종 결정은 병리학 병리 검사를 해서 결정하죠.
1: 네, 네.
2: 예, 이렇게 우리 구조적 생리적 병리학 이것이가 이 과정을 전면적으로 예, 연구한다 할 때에는 인체에서 어떻게 병이 발생하고 어떻게 약을 조합해서 쓰면 되는가 이것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인체 각 계통 양분을 공급합니다.
1: 네.
2: 예, 우리 자연이 없으면은 영양분을 어디서 얻을 데 없죠.
1: 그렇죠.
2: 예, 그리고 이 세포 활동 결과로 생긴 노폐물들은 외부의 환경으로 배출시키게 됩니다.
1: 네.
2: 예, 이것이가 우리 인체에서 이 해부학적, 생리학적, 병리학적인 이런 상호 관계고 차이점 그리고 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가 이런 거 합해서 쓰죠.
1: 네.
2: 이 배합하는 것이가 이런 세 가지 이 학문이가 통합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 약물로 이 배합합니다.
1: 네.
2: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장약을 쓰시는 분들은 예, 아주 이거 이런 효과를 볼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그 이상으로 지금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좋은 결과로 봅니다.
1: 네.
2: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은 예, 우리 인체에서 보면은 특히 치수의 전주화를 쓰고 이 호폐 다 대단합니다.
1: 네.
2: 예, 왜냐하면은 이 치수의 전주화는 첫 번째로 이 기혈 순환을 시키는 데서는 예, 우리 최고의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2: 예, 그래서 우리 기혈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오장육부에 공급되는 에너지를 기혈이라고 합니다.
1: 네.
2: 예, 오장육부가 다 정상적으로 작동하자면은 기혈 순환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1: 네.
2: 그리고 기는 보이지 않는 어떤 기운을 말하고 혈은 예, 우리 체액이라든가 물을 말하죠.
1: 네.
2: 그래서 우리 체내에 혈액이 부족하면은 많은 통증하고 병이 생깁니다. 지금 예, 내세가 있으면은 이 기혈이 부족하고 기혈이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병이 홍수처럼 몰려온다 이렇게도 비유합니다.
1: 네.
2: 예, 그래서 이럴 때에는 예, 이 기혈을 우선 먼저 국부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적으로 우리 기혈이 잘 통하게 한다 할 때에는 이런 많은 병들이 또 동시에 나사질 수 있습니다.
1: 네.
2: 예, 그리고 혈액이라 할 때에는 예, 우리 신체의 기능 전반을 통제하죠.
1: 네.
2: 예, 그리고 기혈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면은 혈액 속에 물이 신진대사가 안 되면서 각종 질병하고 통증이 발생합니다.
1: 네.
2: 예, 이 원리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진 약이기 때문에

0: 치수의 전조화를 쓰면은 우선 먼저 이 우리 인체의 생체 통로가 아, 열리면서 기혈순환이라든가 림프순환, 에, 그리고 생체 전류순환하고 뇌척수액순환, 에, 이 신경순환, 신진대사순환, 이런 순환들이 잘 되기 때문에, 에, 느낌적으로, 아, 내 몸이 오전은, 아, 이, 다시 이 정상으로 살아나는구나, 이런 느낌 줍니다.
1: 네.
0: 예, 그래서 로인분들은, 예, 그저 치수의 전조화를 써보면은, 아, 나는 이거는 그냥 써야 될 약이다, 이거, 예, 본인들로 먼저 인정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인체 기혈순환이 막히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가 소화불량으로 인해서 속이 더부룩합니다.
1: 네.
0: 예, 지금 기혈순환이 아예 되면은 많은 분들이 아 이거 심장이나 뇌만 문제 생기는가 하죠.
1: 네.
0: 예,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소화불량도 여전히 기혈순환 장애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신물이 자주 올라오고 손발이 차고 기운이 없고 또 위에서 물소리가 나고 예, 위에서 물소리 나는 분들이 지금 40대 분들도 물소리 난다고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배꼽 주위가 항상 딱딱하고 적지가 나타나고 눈이 침침하고 속이 메스껍고 가끔씩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1: 네.
0: 예, 이 증상들은 우리 인체의 예, 어느 계통에서나 다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증상들이죠.
1: 네, 그렇죠.
0: 예, 그렇기 때문에 기혈순환이 막히면은 예, 우리 인체 각 계통에서 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대하시면 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기혈순환은 소통하고 해도 예, 등 이런 해로운 것을 제거하면서 몸이 균형을 바로 잡아서 건강을 유지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1: 네.
0: 예, 때문에 지금 우리 기혈순환 즉 기와 혈이가 잘 소통되면은 질병이 발생하지 않고 또 질병이 예방도 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기에 혈이 따르고 혈에 기가 따르기 때문에 예, 우리 쉽게는 혈액순환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치수의 전조환이라든가 런칭 창제라든가 이 종합적으로 우리 인체의 기능을 회복시켜서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이런 작용을 합니다.
1: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3: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한 주 잘 보냈죠? 오늘은 5.1 국제노동절 특집으로 이 날이 가진 뜻깊은 의미와 함께 노동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0: 네, 5.1 국제노동절은 부지런히 노력하는 모든 노동자들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든 분들을 기념하고 노력이 지닌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뜻깊은 날이죠. 자, 그럼 먼저 5.1 국제노동절은 어떻게 생겨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1: 19세기 후반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아주 힘들게 장시간 노동을 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받는 보상은 턱없이 적었고 일하는 환경은 아주 열악했어요. 그러다 노동자들은 이제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어 미국 시카고를 중심으로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운동을 벌였어요. 그리고 이 운동은 곧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어요.
0: 그 후 세계적인 노동자 단체에서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고 열심히 일하는 모든 이들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5월 1일을 국제노동절로 정하기로 결정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의 5.1 국제노동절은 처음에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힘껏 싸운 데서 시작돼 이제는 전 세계가 함께 기념하는 소중한 날로 자리 잡게 된 것이에요.
1: 5.1 국제노동절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모든 노력의 가치를 인정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로고를 격려하는 날이에요. 또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노동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뜻깊은 날이기도 하지요.
0: 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죠. 아침 일찍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해주시는 환경미화 아저씨 아주머니들, 등 하굣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교통경찰 아저씨들, 맛있는 음식으로 행복을 만들어주는 요리사들, 아픈 몸을 돌봐주시는 의사 선생님들, 네, 그리고 우리에게 지식과 바른 마음을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과 늘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부모님까지 모두의 소중한 노력이 모여서 우리가 매일 행복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1: 맞아요. 우리들도 자신의 방 정리하기, 식사 후 그릇 씻기, 부모님을 적게나마 도와드리는 일처럼 일상 속 작은 일부터 스스로 해나가는 것도 모두 노동이고 노력이에요. 그리고 그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우리가 더 훌륭하게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노동과 노력의 즐거움을 알려주는 따뜻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부지런한 다람쥐 콩니의 정원 이야기입니다.
0: 다람쥐 콩니는 집에서 막내 아이라서 무슨 일이든 엄마 아빠에게 꼭 의지하곤 했어요. 배고프면 엄마가 산속에서 따온 달콤한 열매를 손에 쥐어줘야 했고 자신의 나무집을 정리하려면 아빠가 꼭 옆에서 도와줘야 했어요. 또 숲속에서 달콤한 꿀을 찾으려면 언니가 꼭 손잡고 함께 가야만 했어요. 콩니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저 편안한 시간을 보냈어요.
1: 그런데 어느 봄날 엄마 다람쥐가 숲속에서 열매를 따다가 미끄러운 바위에 발을 헛디뎌 다리를 다쳐 집에서 쉬어야만 했어요. 아빠 다람쥐는 매일 엄마에게 약을 발라주고 음식을 만들어주면서 숲속에서 먹을 거리를 찾고 집안일까지 모두 혼자 해야 했어요.
0: 콩니는 피곤이 눈에 가득한 아빠 모습과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를 보며 가슴이 찡해났어요.
2: 이제 나도 뭔가 해야겠다.
0: 나도 부지런히 노력해서 엄마 아빠를 도와줄 거야. 공인은 마음속으로 크게 다짐했어요.
1: 공리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엄마 다람쥐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민들레 정원을 가꾸는 일이었어요. 엄마는 매년 봄이 되면 숲속 햇살이 잘 드는 공터에 민들레

0: 씨앗을 심고 하얀 민들레 꽃들이 가득 피면 가족과 함께 정원에서 노래도 부르고 열매도 나눠 먹는 걸 정말 좋아했거든요.
1: 공인은 엄마가 미리 모아둔 민들레 씨앗을 주머니에 넣고 자신한테 딱 맞는 작은 나무삽을 집어들고 숨가쁘게 그 공터로 달려나갔어요. 처음에는 정말 서툴렀어요. 흙을 파는 것도 힘들고 씨앗을 어디 심어야 할지도 잘 몰랐고 물을 주는 양도 잘 맞추지 못했어요. 내 심지어 삽으로 자신의 발을 잘못 찍을 때도 있었고 햇볕에 지쳐 쉬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엄마가 좋아할 모습을 생각하며 힘을 얻고 계속했어요.
0: 그 후 공인은 매일 아침 해 뜨기를 기다리며 일찍 일어나 민들레 정원으로 갔어요. 흙을 부드럽게 갈고 씨앗을 적당한 간격으로 심고 시원한 시냇물을 퍼다가 물을 주고 민들레 사이에 자라는 잡초를 하나하나 정성껏 뽑는 일을 꾸준히 반복했어요. 숲속 친구들도 열심히 일하는 콩이의 모습을 보고 감동했어요.
1: 토끼가 와서 잡초를 뽑아주고 새는 날아와 물을 뿌려주고 고슴도치는 단단한 몸으로 흙을 다져주었어요. 콩이는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힘을 합쳐 일하면서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노력하는 것이 훨씬 즐겁고 쉽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어요.
0: 그리고 며칠 뒤 정말 기쁜 일이 일어났어요. 흙 속에서 초록색 싹이 돋아 나온 거예요. 콩이는 기뻐하며 더욱 부지런히 물을 주고 새싹을 정성껏 잘 돌보았어요. 시간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작은 싹은 점점 자라 줄기를 뻗고 잎을 펴고 마침내 예쁘고 하얀 민들레 꽃송이를 피웠어요.
1: 숲속 작은 빈터는 온통 하얀 민들레 꽃으로 가득해져 바람이 불면 꽃송이가 살랑살랑 흔들리며 향기도 은은하게 사방으로 퍼졌어요. 콩이는 정원을 바라보며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어요. 이제 엄마에게 멋진 선물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0: 콩이는 부모님을 모시고 정원으로 왔어요. 엄마 다람쥐는 활짝 핀 민들레 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콩이를 꼭 껴안았어요. 우리 콩이 정말 다 컸구나. 부지런히 노력해서 이렇게 예쁜 정원을 만들어주다니 정말 고마워.
1: 아빠 다람쥐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노력하는 콩이 모습이 정말로 멋지다. 우리 콩이가 진짜로 큰 아이가 되었구나.
0: 콩이는 엄마의 따뜻한 품에 안겨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행복이 가슴 가득 차올랐어요. 그 행복은 엄마 아빠에게 선물을 받을 때와는 전혀 다른 특별한 기분이었어요. 스스로 꾸준히 노력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친구들과 함께 힘을 합쳐 목표를 이뤄낸 그 기쁨이었어요.
1: 콩이는 그때 깨달았어요. 열심히 노력하는 그 자체가 정말 멋진 일이고 서로 나누고 도와가며 함께하는 것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요.
0: 그 후 콩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더는 부모님에게 모든 걸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직접 해내려고 노력했어요.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아빠와 함께 숲속으로 열매를 찾으러 가고 엄마의 집안일을 열심히 도와드렸어요.
1: 또 언니와 함께 숲속 친구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달려가 도와주었어요. 콩이는 부지런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느꼈고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하게 지냈어요. 숲속 친구들도 모두 콩이를 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0: 정말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시 않나요? 콩이는 처음에는 모든 걸 부모님에게 의지하는 어린아이였지만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꾸준히 노력했어요. 또 숲속 친구들과 함께 힘을 합쳐 협력하면서 노력의 즐거움과 성장의 기쁨을 직접 깨달았어요.
1: 네, 친구들. 우리도 콩이처럼 노동으로 행복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어렵고 큰 일부터 할 필요 없이 일상 속 아주 작은 일부터 스스로 해보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방 책상 정리하기, 식사 후 그릇 씻기, 부모님 물건 들어드리거나 집안일 조금 도와드리기. 이런 작은 노력들이 하나하나 모이면서 우리도 점점 성장하고 내가 한 일로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0: 맞아요. 이것이 바로 5.1 국제노동절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소중한 교훈이에요. 이번 5월 1일 국제노동절에는 부모님께, 선생님께, 그리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마음으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해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의 마음도 정말 따뜻해질 거예요.
1: 콩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소중한 도리도 알 수 있었죠. 바로 노력은 혼자 하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돕고 함께 나눌 때 더욱 빛난다는 것입니다. 환경미화원 아저씨 아주머니들 노력 덕분에 깨끗한 거리를 걷고 부모님과 선생님들 덕분에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듯이 모든 분의 소중한 노동이 모여서 우리의 행복한 일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0: 그래서 5.1 국제노동절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노력하는 것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변에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날이에요. 친구들도 이 노동절을 계기로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도 콩이처럼 성장하는 즐거움을 직접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노력하는 마음을 가득 담은 재미있는 동요 한 곡 들어볼까요? 작은 손의 사랑 함께 들어보자요.

0: 친구들, 오늘은 5.1 국제노동절 특집으로 노동절의 의미와 노력의 소중함을 알아보고 부지런한 다람쥐 콩니의 이야기도 함께 들었는데요. 재미있었나요?
1: 오늘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준비한 5.1 국제노동절 특집은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0: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대삼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김종화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노동자 농민을 준비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시는 엄마 아빠는 옷도 신도 만드시는 노동 잘해요. 그래 그래 그렇죠. 엄마 아빠는 옷도 신도 만드시는 노동 잘해요. 논밭에서 일하시는 엄마 아빠는 우리 양식 지으시는 농민이래요. 그래 그래 그렇죠. 엄마 아빠는 우리 양식 지으시는 농민이래요.

0: 이 시간 프로기획의 류창화 선생님, 방송 담당의 김민혜 리봉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교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두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0: 북경 시간으로
1: 상급 결제 보채를 깊이 관찰 실시하면서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 총체적 기조를 견제하고 고품질 발전 추동을 주제로 도약 추월 목표를 조선해 경제가 지속적으로 좋게

0: 발전하도록 추진했습니다. 1.4분기 전주경제는 총체적으로 평온하게 운행돼 좋은 출발 목표를 순조롭게 실현했습니다. 1.4분기 전주 지역생산 총액은 259억 3,5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4.9% 상승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1차 산업 증가치가 5억 8,9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3.9% 상승하고 2차 산업 증가치가 89억 9,600만 원으로 9.2% 상승했으며 3차 산업 증가치가 163억 5천만 원으로 2.7% 상승했습니다. 견인 상황으로 보면 1차 산업 증가치가 지역 생산 총액 상승을 0.1%포인트 견인했고 2차 산업이 3.1%포인트, 3차 산업이 1.7%포인트 견인했습니다. 1.4분기 전주 고정자산 투자는 동기 대비 23.3% 상승해 전성 9개의 시주 가운데서 2위를 차지하는데 그중 대상 투자가 35.5% 증가했습니다. 전주 규모 이상 공업 증가치는 동기 대비 12.1% 상승했습니다. 전주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은 80억 4천만 원을 완수해 동기 대비 4.8% 상승했고 전성 9개의 시주 가운데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중 한도액 이상 사회 소비품 소매액은 35억 4,6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10.3% 상승해 9개의 시주 가운데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주 농림 목축어업 생산 총액은 11억 4,7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4% 상승했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 전주 규모 이상 봉사업 중점 업종은 영업수입 10억 4,300만 원을 올려 동기 대비 11.8% 상승했습니다. 1.4분기 전주 경제는 평온하게 운행됐으며 주요 경제지표 장성 속도는 전성 평균 수준보다 높았습니다. 산업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장성 동력이 끊임없이 응집됐습니다. 이제 우리 주에서는 중점 산업, 중대 대상, 중요 분야의 모를 받고 요소 보장을 강화하며 정밀 시책하면서 발전 난제 해결에 주력해 경제가 질적 향상과 량의 합리적 장성을 이루도록 전력 추진함으로써 전주 고품질 발전에 튼실한 토대를 닦을 방침입니다.
1: 5.1절 연휴 기간 우리 수 각지에서 다채로운 문화체육 활동이 펼쳐져 주민과 관광객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를 주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조직한 춘원 연변 꽃길 여행 연변 봄철 계열 활동 중 하나인 다채로운 연변 예술로 하나 되다 5.1절 문화쇼 활동이 연변대학 정문 주변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주 군중예술관에서 준비한 중국 조선족 장고춤은 현장 관중들을 짙은 조선족 예술의 향연 속으로 이끌었고 스트릿 댄스팀은 청춘 활력을 불태웠으며 전자음악 공연은 현장을 광란의 도가니로 만들었습니다. 현장 관중들이 함께 부른 나와 나의 조국은 활동 분위기를 고조해로 이끌었습니다. 섬서 유림 관광객 백정정입니다. 이 도시는 정말 낭만적인 도시인 것 같아요. 주변 경관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유명한 인터넷 인기 간판벽도 가봤어요. 보문도 다녀왔는데 참 예뻤습니다. 마음이 무척 설레이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니 정말 흥분됩니다. 여러분 연길로 오세요. 다채로운 연변 예술로 하나 되다 5.1절 문화쇼 활동 가운데 하나인 2026 중국 커피 컵 테스팅 대회 연변 경기구 경연이 2일 연길에서 시작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30명의 우수한 청년 커피 종사자들이 참가해 예리한 감각과 탄탄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치열한 대결을 펼쳤습니다. 심양 선수 장형심입니다. 저는 커피 로스팅 분야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 전문 수준을 높이고 싶어 참가하게 됐습니다. 연변에 와서 이곳의 풍정도 느끼고 이 대회도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 커피 문화 교류 발전 협회 상무부 회장 김홍입니다. 우리 전반 커피 업종에서 볼 때 이번 대회의 가장 큰 우위는 광범한 커피 종사자들에게 우수하고 전문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참가 선수든 참가하러 온 업종 동료든 모두 이곳에서 기회를 겨루고 경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를 저녁 7시 30분 연길시 불화통합강반에서 무인기 편대가 펼친 빛의 쇼는 장관을 이뤘습니다. 5일 사랑스러운 사람, 소원병, 은하, 생명수 등 글자와 아름다운 화면이 하늘의 찰력을 만끽했습니다.

0: 수공체험과 사회교류구역에서 주민과 관광객들은 봄을 감상하고 시를 읊으며 봄날의 시적 정취를 음미했습니다. 도나 문화창의작품 전시구역에서는 사업일꾼들이 도나의 양질문화관광자원과 특색관광상품, 현지문화창의제품들을 집중적으로 선전하고 전시했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혼촌 방천 풍경구는 독특한 자연풍광과 유구한 문화적 저력으로 전국 각지 관광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변경의 아름다운 경치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룡호각에 올라 멀리 바라보면 중조로 삼국 경관이 한눈에 안겨옵니다. 관광객들은 경치를 감상하는 한편 역사를 뒤돌아보며 고요한 자연 생태의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도문시에서는 새 국문광장에서 국문국기 개양, 노동자 래찬 주제 활동을 펼쳤습니다. 기관 사회구역, 일선노동자 대표, 관광객 500여 명이 수견이 서서 몽례를 올리며 조국의 번영과 노동의 영광을 함께 되새겼습니다.
1: 2026년 봄철 소비 시즌 우리 주 상우분에서는 추는 연변 조류 소비를 주제로 보상 판매, 혜택 구매, 경기 소비, 다국 소비 4개 부분에 초점을 맞춰 다방면으로 힘을 기울이고 여러 분야를 연동시키며 다원적으로 융합시켜 온기 있고 특색 있으며 유력한 소비 전경을 전력 구축함으로써 봄철 소비 시장을 전면 활성화하게 됩니다. 이번 봄철 소비 시즌에는 분야 간 연동의 대중 소비품 교체 시즌을 구축합니다. 장식, 가정용 전기 제품, 자동차, 완제품류 등 중점 소비 품목에 초점을 맞추고 보상 판매를 줄선으로 각 측의 자원을 연동시켜 정책 혜택 플러스 기업 보조금 조합 조치를 내옵니다. 상무 부문에서는 연동해 대학 기업을 찾아 미니 모터쇼 활동을 개최하고 향촌 소비 시장을 가동해 녹색 지능 가정용 전기 제품의 자동차 순회 전시, 가구 건자재 특별 혜택 등 향촌 대중 소비품 전문 전시 판매 활동을 개최합니다. 중국 석유, 중국 석유화학과 한도액 이상 자동차 판매 기업을 조직해 연동 판매를 하고 자동차 구매자에게 휘발유와 비유제품 혜택 쿠폰, 충전 봉사비 혜택 쿠폰을 증정합니다. 공청단 연변주의원 연합회 결혼 시즌 선물 꾸레미 활동을 펼쳐 신혼 소비를 촉진합니다. 우리 주에서는 또 주내 대형 상업 무역 기업을 중점적으로 조직해 50차 이상의 판매 촉진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다양한 소비 품목을 아우르며 할인, 금액별 할인, 사은품 증정 등 혜택을 내놓습니다. 백화점, 완제품류, 상가, 슈퍼마켓 3대 분회 1,000만 원 이상 소비권을 도입해 진정으로 소비 열기를 이끌어냅니다. 각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연동하고 주내외 공급사설과 협동해 다국 우수 상품 혜택 향유, 산지 생방송 원활 구매, 본지 생활 봉사 등 주제 활동을 펼쳐 온 오프라인 심층 융합과 다분야 협동의 소비 전경을 구축하게 됩니다. 주 상무국 부국장 최경파입니다. 상무무역 플러스가 융합된 봄여름 생활 시즌을 만듭니다. 축구 경기와 콘서트 등 열점에 초점을 맞춰 상업무역과 체육, 관광, 미식의 심층 융합을 주동합니다. 온라인 부번 연동 플랫폼을 혁신적으로 내놓고 쇼핑, 숙박, 출행, 오락, 미식 등 전반 사슬의 자원을 통합해 부번 연동으로 전액에서 소비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 주에서는 또 연변 미식 특색을 깊이 발굴해 미식 시즌 판매 촉진 활동을 펼칩니다. 메이투안, 틱톡 등 온라인 플랫폼과 손잡고 맛, 여행 등 활동을 펼치게 되는데 전통 브랜드, 풍경구 먹거리 추천, 인터넷 인기 식당 등 미식 대표와 커피 등 분야를 둘러싸고 특색 미식 소비 전경을 구축합니다. 동시에 출경 세금 환급 정책 선전을 강화하고 통상구 공항 면세점 건설을 다그치며 다국 상품 어투어 체험점을 구축하고 수입 상품 판매 촉진 활동을 펼칩니다. 연결 다국통 선별, 훈춘 e쇼핑 등 현지 플랫폼으로 MCN 기구 및 전자상거래 기업과 연동해 다국 생방송 판매를 하고 수출입 상품 온 오프라인 판매 경로를 혁신 확장해 다국 소비가 전주 소비 장성의 새 주목점으로 되게 합니다.
0: 5.1절을 앞두고 아련기계주식위원회사 설계실이 단연간 과학기술 혁신의 심혈을 기울이면서 지켜온 장인정신과 해외 독점 장벽을 돌파한 확고한 혁신 실력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전국노동자 선봉호 영예 칭호를 획득했습니다. 지능 제조 일선에 묵묵히 뿌리를 내린 이 기술 대우는 일터를 전장으로 혁신을 사명으로 삼고 실질적인 노력과 장인 정신으로 길

0: 대림 첨단 장비 제조 예산안 명함을 빛냈습니다. 아련 기계주식위원 회사 설계실은 2006년 1월에 설립됐습니다. 다년간 부문 전체 설계 일꾼들은 시종, 중국 제조, 우리 책임이라는 기업 정신을 받들고 설계 연구개발 일선에 뿌리 내려 밤낮으로 기술 난관 돌파에 매진해왔습니다. 일상 사업에서 팀원들은 책상에 엎드려 도면을 그리고 반복적으로 계산하며 매개 변수를 다듬었고 설비 구조, 핵심 공예, 에너지 절약 효율을 겨냥해 수없는 시험과 최적화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아련 기계주식위원 회사 설계실 조장 진위량입니다. 도면 설계 과정에서 고객의 생산 조건, 판재 생산 공예, 현장 사용 수요를 긴밀히 둘러싸고 설비 구조 설계와 세부 최적화를 진행합니다. 정밀하고 엄격한 설계로 고객의 개성화된 공예 요구를 만족시키고 설비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실용적이고 튼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고객을 위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꾸준한 혁신에 힘입어 팀이 자체 연구 개발한 슬래브 예열 설비는 종합 성능 면에서 성공적으로 독일의 동종 설비를 뛰어넘었으며 단숨에 유럽 업체가 장기간 업계를 독점하던 국면을 타파해 국산 첨단 기계 설비가 기술 선두를 달리게 했습니다. 2024년 튼튼한 혁신 실력으로 아련 기계는 손으로 길림성 혁신형 과학기술 기업, 고신기술 기업, 국가급 전문 정밀 특색 참신 강소 기업으로 평이됐고 14호 국가 중점 연구 개발 계획 대상을 순조롭게 맡았습니다. 기업의 자체 연구 개발 제품은 안정적인 성능과 선진적인 기술에 의탁해 러시아, 한국, 타이, 인도,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에 판매되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이 안정적으로 업계 선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아련 기계는 성공적으로 심수증권거래소 메인 보드에 상장하며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아련 기계 주식위원 회사 부총경리 양영신입니다. 효익 기여도 면에서 팀의 설계 성과는 지속적으로 기업 고품질 발전에 힘을 부여했고 제품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높였으며 시장 공간을 넓혔습니다. 이로써 회사를 위해 안정적인 영업 수익과 이윤을 창출하고 시장 우세를 튼튼히 다졌습니다. 이번 노동자 선봉호 영예 획득은 설계실 전체 기술 일꾼들이 일터를 지키고 예의 혁신하며 난관을 이겨낸 데 대한 높은 긍정입니다. 향후 팀은 계속해 선봉 모범 정신을 발행하고 첨단 장비의 자체 연구 개발에 매진하며 핵심 관건 기술을 지속적으로 돌파하고 장인 정신으로 산업 승격에 힘을 실어주며 과학기술 혁신으로 길림성 제조 고품질 발전에 조력할 계획입니다.
1: 전국 신사회계층 인사 신선중국 열견문명행동보치를 깊이 실시하고자 일전 주당의 동전부 주 신사회계층 인사연합회에서는 아름다운 연변찾기 가장 아름다운 북카페 걸어다니는 독서 계열 활동을 가동해 책향기로 신사회계층 인사들의 성장에 힘을 부여하고 전민 독서가 연변에 뿌리 내리도록 추동했습니다. 활동은 우리 주 첫 신사회계층 인사 도서 코너인 도문시 롯디번 커피 국문점에서 가동됐습니다. 이 도서 코너는 도문시 철도 국문 옆에 위치했습니다. 매장 한켠에는 커피와 즐거운 독서, 한마음 한뜻이라 쓰인 책장이 있는데 문학, 역사, 사회과학, 생활미학 등 류형의 도서들이 비치돼 신사회계층 인사와 주민, 관광객들에게 제공됩니다. 이 도서 코너는 커피 플러스 독서 새 모식으로 변경 소도시 새로운 문화적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식량 관광객 섭입니다. 커피숍에서 맞은쪽에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면서 커피도 마시고 책도 볼 수 있어 무척 여유롭고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은 고리띠의 동년인데 학창시절부터 좋아했던 책입니다. 여기서 커피를 마시며 제가 좋아하는 책을 다시 볼 수 있어서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근날에 우리 주에서는 커피 플러스 문화관광 융합 모식의 모를 받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커피 산업 발전에 융합시켰으며 커피 문화가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담체로 되도록 추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를 활동은 독서진지 구축, 책향기 분위기 조성을 핵심으로 여러 조치를 내와 신사회 계층 인사들의 독서 활동이 깊이 락착되도록 추동함으로써 책향기 극한 연변 건설에 조력했습니다. 주 신사회 계층 인사 연합회 공회 주석 왕염양입니다. 주 신사회계층 인사 연합회에서 아름다운 연변 찾기, 가장 아름다운 북카페, 걸어다니는 독서 주제 활동을 펼친 것은 주로 331 국도 연산을 따라 변경 문화와 문화관광 특색을 갖추고 커피향과 책향기가 어우러진 곳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연변의 관광 특색과 책향기 커피 문화를 결합시켜 신사회계층 인사들이 서로 다른 곳에서 연변의 풍물을 보고 책향기와 문화적 정취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0: 연변 영정 커시안 팀이 올 시즌 홈장 경기 3겜 경기 연속 무승부를 했습니다. 연변 팀은 2일 오후 홈장에서 펼쳐진 각급 리그 7라운드 경기에서 무석 5구 팀과 1대1로 비겼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연변 팀은 파상 공세를 퍼부었고 무석 5구 팀은 빠른 역습을 시도했습니다. 균형은 11분에 깨졌습니다. 무석 5구팀 공격수가 연변팀 금지구역 내에서 반칙에 의해 넘어졌고 심판원은 페널티킥으로 판정했습니다. 한 골 앞선 무석팀의 공세는 더 매서웠습니다. 상대방의 강한 압박에 연변팀 수비진은 애를 먹었습니다. 후반전에 들어 두 팀은 맞불을 놓았습니다. 공세를 주고받던 77분을 전후로 연변팀의 여러 번의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김태연의 송곳 패스를 받은 조반리가 상대팀 금지구역으로 파고들어 때린 슛이 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바로 몇 초 후에는 황진비가 날린 강력한 슛 역시 무석팀 수비수의 몸에 막혔습니다. 동점골은 경기 추가 시간인 93분에 터졌습니다. 후방에서 허문광이 무석팀 금지구역으로 길게 패스했고 황진비가 왼발 슛으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경기는 결국 1대1로 끝났습니다. 연변 용정 커시안팀은 오는 10일 오후 3시 홈장에서 광서 항신팀과 8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김춘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의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석양은 유난히 아름답고 저녁노을은 유달리 황홀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시대 석양노을에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양로의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오늘은 북경대학 철학과의 장수호 교수님들의 이야기와 함께 건강 장수에 도움되는 각종 정보들 준비했습니다. 북경대학 철학과는 살아있는 장수호 클럽입니다. 이곳에는 90세 이상 교수가 10명이 넘고 85세 이상은 20명을 웃돕니다. 네이미 작관 철학 대가들도 대부분 장수했습니다. 시간과 버시된 지혜로운 이 교수님들은 특별히 장수 비법을 쫓지도 않았고 매일 헬스장을 드나들지도 않았지만 남들이 부러워하는 장수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들의 비결은 바로 인생의 생명 설정을 가장 편안한 단계로 조정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물질에 대한 기대는 낮추고 사상 경계는 높이며 마음가짐은 편안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장수 비결입니다. 욕심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양생입니다. 북경대학의 옛 아파트 단지에는 한때 특별한 풍경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백발의 한 노인이 삐걱거리는 영구 브랜드 자전거를 타고 느릿하게 가로수길을 지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미 작관 철학의 대가 탕일계 교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학자로서 그는 충분히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었지만 일부러 구두쇠처럼 살았습니다. 자전거는 고쳐가며 타고 점심은 늘 쌀밥에 채소, 찐빵에 좁쌀죽이었으며 산의 진미를 먹지 않았습니다. 책상은 달아 칠이 벗겨지고 헝겊신발은 실이 풀리고 옷은 기워 입었습니다. 제자들이 항상 선생님 왜 이렇게 소박하게 사십니까? 라고 물으면 당 교수는 담담하게 웃으며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킨 말을 남겼습니다. 배부르면 몸이 상하고 욕심이 지나치면 마음이 상합니다. 음식은 배부르지 않게, 물건은 탐내지 않은 것. 이것이 수양이자 양생입니다. 그에게 물질적 풍요는 결코 행복의 필수 조건이 아니었고 오히려 화려한 짐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세 가지를 거부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대우에 연연하지 않고 향락을 쫓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조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육아에서 수신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닦아야 할 것은 외물에 대한 태도입니다. 사물에 얽매이지 않아야 길을 기를 수 있고 호연지기를 길러야 저절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네, 평생 외물에 대한 욕심을 버린 당 교수는 87세 고령까지 살았습니다. 그의 장수 비결은 어떤 용험한 약을 먹어서가 아니라 인생에서 드러낼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점점 더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옷장은 옷이 넘치는데도 입을 옷 한벌 없다고 생각하고 핸드폰은 고장나지 않았는데도 최신형을 찾습니다. 집은 점점 더 넓어지고 차는 점점 더 비싸지지만 욕망은 마치 바닥 없는 구멍 같아 영원히 채울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많이 가질수록 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쫓는 것이 많을수록 마음의 짐은 무거워지고 물질에 대한 집착이 깊을수록 몸과 마음은 더 지칩니다. 현대의학연구도 이미 밝혔듯이 규칙적이고 간소한 생활은 신체 기능을 안정시키고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였습니다. 진정한 양생은 결코 생선과 고기를 배불리 먹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와 바람을 구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옷 한 벌 덜 사고 기름진 한 끼 덜 먹고 쓸데없는 물건 덜 쌓아두며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을 때 몸과 마음이 비로소 가벼워지게 됩니다. 북경대학에는 또 살아있는 화석 같은 장세영 교수가 있었습니다. 겉보기에 머리 아픈 일이 바로 당신의 정신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입니다.
사고를 깊이 있게 한 사람은 나이에 제한받지 않고 세월에 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뇌는 항상 흐르는 물처럼 맑고 활력이 넘치며 그들의 생명은 오래 묵은 술처럼 익을수록 향...

미국 영양학회 연구에서 발표한 한 차례 연구에 따르면 40세부터 8까지 건강한 생활 방식을 견지하면 남성은 평균 수명이 23.7세 늘고 여성은 22.6세 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나이든 시작해도 늦지 않고 일찍 시작할수록 이런 점이 더 많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습관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뼈와 근육을 강화하고 오락상을 예방하며 비만, 심혈관 질환, 당뇨병, 치매 및 다양한 암의 위험을 낮춰주며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감정을 개선하며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빨리 걷기, 천천히 달리기, 체조, 공차기, 광장구 등 무엇이든 좋으며 관건은 꾸준하게 견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담배 몰리학입니다. 흡연은 폐, 심장, 눈, 귀 등 기관을 손상시키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혈관 질환, 제2형 당뇨병, 치매, 옥스퍼드 대학팀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50여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남성의 음주는 간암, 식도암, 당뇨병, 고혈압 등 61가지 질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네, 술을 들수록 마시지 말고 마셔도 적게 마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량호한 수면입니다. 밤을 새우면 장기 노화가 가속화되어 감정, 면역력, 기억력 및 반응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밤에 휴대전화를 덜 보면 하루 종일 정신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사교 활동도 필수입니다. 고독과 고립은 심리적으로나 생리적으로나 해롭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광장물을 추며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건강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약물 중독을 피하는 것입니다. 아편도 약물은 통증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지만 신경계통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에 반드시 의사의 지도하에 약을 사용해야 합니다. 의사의 과학적인 지도하에 합리적으로 약물을 사용하면 중독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밖에도 나쁜 콜레스테롤 감소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당 관리도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걷기는 식사

차후 빠르게 올라가는 혈당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당뇨병 환자의 경우 공복 시간이 길어진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저혈당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식사 후 가벼운 운동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가벼운 걷기가 혈당 수치를 떨어뜨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장 큰 효과를 보인 것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은 저녁 식사 후 걷기 운동입니다. 해당 연구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최적의 타이밍은 저녁 식사 후입니다. 저녁에는 소화력이 낮보다 감소되기 때문에 소화를 위한 운동 시간으로도 좋습니다. 또한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녁에는 지방으로의 전환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칼로리 소모를 위한 시간도 필요합니다. 저녁 식사 후 걷기는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됩니다. 나무가 많은 공원을 산책하면서 느낄 수 있는 기분 향상이나 스트레스 해소도 가능합니다. 조의사항도 있는데요. 밥을 먹은 뒤 빠른 속도의 걷기나 달리기를 바로 한다면 오히려 소화를 방해해서 복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심박수 높이기를 목표로 적당한 속도를 유지하며 걷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10분간 산책을 하는 정도로 가볍게 시작하고 익숙해지면 시간을 점차 늘려나갈 것을 권고합니다.

흡연이 몸이 나쁘다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이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흡연만큼이나 몸이 나쁜 생활습관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생활습관 가운데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이제라도 바꾸도록 노력해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우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피부암은 초기에 발견되면 치료할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해서 많은 사람이 매년 흑색종과 같은 피부암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피부암을 막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항상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수시로 덧발라줘야 효과가 유지되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운동을 거르는 것입니다. 운동을 거리는 행동은 흡연만큼이나 치명적일 수 있는 것이 연구로 밝혀져 있습니다. 연구팀은 운동을 거린 사람 중 10명 중 1명이 조기 사망하고 있으며 이는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와 거의 같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는 체중이 늘어도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몸무게가 0.5에서 1kg 정도 늘어난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계속해서 꾸준하게 늘어나는 것을 내버려 두면 사망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TV나 스마트폰 등을 보는 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에게 TV나 스마트폰을 오랜 시간 못 보게 하고 있는 것은 꽤 훌륭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부모 역시 건강한 삶의 혜택을 보려면 그런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하루에 4시간 이상 TV를 보면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TV나 스마트폰보다는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직장에서 너무 멀리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오랜 시간을 출퇴근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긴 사람들은 올바른 식사나 운동, 수면 등 건강 습관에 길들여질 가능성이 적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 없다면 그런 건강 습관을 실천하기 위해서 평소에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너무 오래 자는 것입니다. 수면 부족이 체중을 늘리거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을 잠을 자는 것도 수명을 줄이는 등 건강에 좋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수면 과도로 인해 심장마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사망 위험이 극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건강을 위해서 가장 좋은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평소에 9시간 이상 자고 있다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면 시간을 좀 더 줄이는 것도 좋습니다.

사우나를 하면 몸이 개운해져 사우나방을 찾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죠. 하지만 피부는 뜨거운 열과 습도에 노출되면 평소보다 훨씬 예민해집니다. 이때 무심코 하는 행동이 피부 로화를 앞당기고 트러블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피부과 전문의들이 사우나에서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하는 습관들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우나에서 때를 미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목욕 습관입니다. 다만 피부가 붉어질 때까지 강하게 문지르는 것이 문제죠. 사우나에서 피부가 불어있는 상태에서 각질이 쉽게 떨어지기 때문에 가볍게 살짝 밀어도 충분합니다. 네, 강하게 문지르면 각질층과 피부 보호막이 함께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극이 반복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이나 자극이 생기기 쉽습니다. 사우나 후 모공이 열렸다고 생각해 각종 팩이나 화장품을 여러 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고온 환경에서 피부는 이미 자극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때 기능성 화장품이나 자극적인 팩을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팩을 하더라도 순한 제품을 짧은 시간만

0: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탕과 냉탕을 반복하는 습관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얼굴 피부는 몸보다 얇아서 온도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반복하면 혈관이 급격하게 확장되고 수축하면서 피부가 붉어지거나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홍조가 있는 사람은 온도차가 큰 냉온탕 반복을 삼가하도록 해야 합니다. 뜨거운 한증막에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수분이 빠르게 증발합니다. 이 상태에서 얼굴을 손으로 마사지하거나 타월로 문지르면 피부 표면에 미세한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감성 피부는 붉어짐이나 따가움이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얼굴은 문지르지 말고 땀만 가볍게 닦는 것이 좋습니다. 네, 땀이 많이 나면 얼굴을 계속 시한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과도한 시한은 피부 보호막을 제거해서 건조함과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한 세정제를 반복 사용하면 피부 장벽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사우나에서 땀이 계속 나면 가볍게 물로 씻고 시한을 과도하게 반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우나에서 머리를 여러 번 감는 습관도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뜨거운 환경에서 샴푸를 반복하면 두피 보호막이 약해지고 가려움증이나 비듬이 생기기 쉽습니다. 머리는 한 번만 감고 미지근한 물로 충분하게 헹궈내는 것이 두피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사우나에서 삶은 달걀이나 식혜, 맥주 등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땀을 많이 흘리는 상태에서 탈수가 쉽게 생기는데 이때 술이나 당분이 많은 음료를 마시면 자칫 탈수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네, 사우나 전후에는 물을 충분히 마셔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우나에서는 땀이 증발하면서 피부 속의 수분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사우나 후에는 피부가 평소보다 건조해지기 쉽기 때문인데 보습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사우나 직후 바로 토너와 크림 등 보습 제품을 바르면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됩니다. 오늘 시간에는 북경대학 철학과 교수님들의 장수 이야기에 이어서 각종 건강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이 더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최명옥, 제작의 손규옥이었습니다.
1: .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용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0: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1: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0: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1: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주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0: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1: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아주 가끔씩 제가 사무실 자리를 비운 사이에 누군가 작은 선물을 놓고 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커피 한 잔일 때도 있고 작게 포장된 디저트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생각지 않게 받은 선물은요, 늘 큰 기쁨을 동반하는 법입니다. 한가슴 가득 감동이 차오르는 그 느낌. 내가 누군가에게 기억이 되고 선물을 주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참 인생에 살만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선물이란 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행복한 일이죠. 네, 그래서 저도 가끔씩 누군가에게 깜짝 선물을 하기도 하는데요. 상대가 행복해하는 모습에서 나도 큰 행복을 가지게 되니까요. 네, 오늘 특별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요, 작은 선물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갑절의 행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생활의 발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첫 코너는요, 지혜로운 주부 만들기 프로젝트, 주부 구단의 살림법을 전수해드리는 살림의 지혜 코너입니다. 오늘도 노트 챙기시고 살림의 지혜 많이 담아가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살림의 지혜는요, 고단백 채소입니다. 다이어트 계절인 여름이 다가오는 지금요, 다이어트 식탁으로 안성맞춤인 닭가슴살보다 더 높은 고단백 채소를 소개해드리려 해요. 한감에도 좋은 고단백 채소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를 데칠 때는요, 끓는 물에 살짝만 넣었다가 빼는 게 좋다는 사실. 칼로리는 낮으면서 지방이 적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다이어트에 좋은 채소라고 합니다. 브로콜리의 카로틴은요, 피부의 저항력을 높여주고 비타민C도 풍부해서 여성분들에게 아주 좋은 식품이랍니다.

부드러운 채소로 아스파라거스가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요, 섬유질이 풍부하고 열량이 낮으면서 고단백입니다. 지금 쥐와 마찬가지로 오래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먹어줘야 하는데요. 아스파라거스를 스테이크나 베이컨 말이로 흔히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에는요, 아스파라긴산, 아스파라트산, 비타민 B와 C, 칼슘, 린, 칼륨, 무기질을 분배해서 동물성 단백질과 같이 먹게 되면 영양학으로 우수한 식단이 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폐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손상되기는 쉬워도 회복하기가 어려운 부위 중 하나가 폐입니다. 미세먼지는요, 대기 중에 떠다니는 각종 유해 물질들로 크기가 작기 때문에 폐를 통해서 혈관에까지 침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차단하기 어려운 우리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폐 건강 관련 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과입니다. 사과에는요, 플라보노이드, 비타민 C, 비타민 E 등이 들어있어서 폐 기능이 최상을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블루베리 또한 폐 건강을 유지시켜주는데요, 가장 효과가 좋은 배리류로 꼽히고 있습니다. 블루베리는요, 세포 손상을 유발하는 유해산소를 퇴치하는 데 도움을 주는 비타민 C와 같은 항산화제가 풍부하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브로콜리입니다. 네, 브로콜리는 혈액을 청소해주고 형성시키는 효과가 있는 엽록소가 많으며 각종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십자화가 채소는요, 폐암의 진행을 멈추게 하고 폐암 발병 위험을 크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각이 행복해지는 인테리어 요령입니다. 공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요, 그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줘야 합니다. 그 생명력이 바로 컨셉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컨셉을 정할 때는요, 가족들이 추구하는 방향이라도 나의 개성을 충분히 담아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컨셉을 정했다면은요, 그 컨셉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인테리어 요소 하나하나를 조합해 완성시켜줘야 합니다. 벽지, 장판, 뭐, 이 가구 등 모든 인테리어가 뭐 시각적이라고 생각했지만은요, 생각보다 시각, 후각, 미각, 촉각까지 다양한 감각을 충족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시각, 이 시각적 감각을 채우는 인테리어는 사이즈, 텍스처, 컬러 혹은 재료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새로운 공간을 인테리어 하다 보면은요, 특정한 분위기의 사진을 보고 따라하는 경우도 많지요. 예쁘다고 무작정 따라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나는 모던한 느낌을 좋아하는데 예쁘다고 생각한 사진을 보고 유채색의 다양한 컬러를 조합한다면 어떨까요? 네, 처음에는 예뻐 보일 수 있어도 결국에는 자신의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점점 눈에 거슬릴 수도 있어요. 네, 내가 좋아하는 공간의 사이즈를 정하고 그 공간의 컬러만큼은 내가 좋아하는 컬러를 선택을 해서 채워보면 어떨까요?

냄새만큼 사람의 기분을 좌우지하는 것도 드물지 않습니까? 냄새는요, 감각기관을 통해서 직접 뇌로 연결이 되는 유일한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뇌로 전달된 냄새는요, 감정과 심장 박동, 혈압과 호흡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좋은 냄새는요, 흔히 뭐 냄새보다 향기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고, 향기는 생활에 바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향초인데요, 내가 좋아하는 향을 집 구석구석 놓으면은요, 내가 행복해지는 공간이 완성이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요, 아이의 냄새로 엄마는 행복 지수가 몇 배로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그것과 마찬가지겠죠. 또 향초는요, 내가 좋아하는 걸 가져다 놓을 수도 있지만은요, 내 컨디션에 맞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향초를 놓을 수도 있어서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세 번째로 미각. 미각 인테리어로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황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미각 하니까. 말 그대로 내게 행복을 주는 음식을 일상생활에서 멋진 인테리어로 생활화하는 것이 바로 미각 인테리어입니다. 예로 차나 커피를 좋아하는 나라면은요, 멋진 테이블에서 차를 마시는 것이 큰 행복이 될 텐데요. 카페 컨셉 인테리어를 완성한다거나 고즈넉한 찻집 인테리어를 완성하거나 테라스에서 가볍게 즐기는 티 테이블을 놓는 것만으로도 미각이 행복해지는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촉각. 이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는 인테리어는요, 풍성한 느낌을 전하기도 합니다. 손으로 만지며 느끼는 촉각 역시 내 삶을 매우 감각적으로 만들어주는 요소지요. 내가 좋아하는 재질을 소재로 화려한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로 메탈, 유리, 대리석, 나무, 천 등등 각기 다른 물질들은요, 깔깔하거나 또 매끄럽거나 부드러운 느낌은 물론 차갑거나 따뜻한 온도를 전하기도 합니다. 내가 행복해하는 소재로 인테리어를 완성해 본다면요, 바로 촉각이 행복하게 하는 인테리어가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집안 벽지 바닥과 같은 부분은요, 소재를 다양하게 사용하기 다소 어렵겠지만 가구나 소모품들은요, 다양한 재질을 활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단은 아니지만 공간의 포인트 요소를 적용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내 촉각이 행복해진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삶의 지혜와 함께하느라 참 알찬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도움이 되는 삶의 지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죠.

강한 여자, 훌륭한 여자, 세상에 도전하는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항일무장 대우였던 신사군 제3사 간호원 및 여전사 고정란입니다. 고정란은 1925년 5월 23일 강서성 무양현 축장촌의 한 빈농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집안 형편이 가난해서 때로는 끼니조차 입기 어려웠습니다. 생존을 위하여 그녀의 아버지는 고정란을 밀대 메고 주변 마을로 국을 하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12살이 되던 해 노국요 사변이 발발하며 일본의 전면적인 침략이 시작됐습니다. 고정란이 처음 항일운동에 참여하게 된 것은 오빠 고증경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만년에 이르러 오빠란 고향을 침략한 적들을 몹시 증오했다. 현재 당조직의 지도 아래 고향의 가난한 군중들을 모아 항일무장단체를 조직하였고 항일 유격대 대장을 맡아 적들과 싸웠다라고 옛날을 회상했습니다.

이어서 그때 나는 이미 철든 처녀였는데 유격대 대장인 오빠를 도와서 대원들의 가족을 돌보고 물과 밥을 나르는 등 지금의 말로 하자면 군인을 옹호하고 가족을 우대하는 활동을 하면서 오빠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이 무섭지 않으셨나요? 라는 기자의 호기심 어린 조금은 천진한 질문에 고정난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군이 마을로 소탕 작전을 하러 들어올 때면은 내 머릿속에 가장 또렷이 남은 기억은 그저 계속해서 도망치던 거야. 어른들 속에 이끌려 정신없이 뛰었지. 낮에는 밀밭에 숨어 지내고 밤에는 몰래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좀 찾아다니었고 그러다 보니 무서운 게 무엇인지조차도 모를 정도였지요. 1945년 2월 고정란이 20살이 되던 해 친사분 제3사는 젊은이들에게 항일대오에 가입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소식을 듣는 순간 고정란의 눈은 번쩍 뜨였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간절한 마음은 마침내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고정란은 신사군에 입대를 하여 영광스러운 항일 전사가 되었습니다. 입대 초기 그는 야전병원에 배치되어 전선에서 호송된 부상병들을 돌보는 간호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전쟁 중인지라 팔다리가 잘리는 등 참혹한 부상을 입은 전사들이 많아서 매우 무서운 광경이기도 했습니다. 조직에서는 당시 고정란의 나이가 어리고 이제 막 항전에 참여했다는 점을 고려해서 그네를 신사군 제3사 보급부대로 이동시켜 군복 및 피복관리 업무를 맡기었습니다. 때로는 전쟁의 잔혹함이 상상을 초월하기도 하죠. 지금까지 잊을 수 없는 것은 전우가 내 곁에서 총에 맞아 희생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고정란은 회상을 했습니다.

두 명의 전사가 함께 전장의 잔해를 수습하러 가게 되었죠.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막 돌아가던 참이었는데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하던 나누던 중에 곁에 전우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고종란과 동료 전사가 그를 일으키려 했을 때 쓰러진 전우의 등에 총상을 입은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에서 날아온 총탄인지 알 길조차도 없었습니다. 고종란과 다른 전우는요, 긴급히 부상당한 전우를 근처 나무에 기대게 했습니다. 총에 맞은 전우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고종란 일행에게 어서 대피하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멀지 않은 곳에서 다시 총성이 울리었고 고종란과 동료는 일본군 섬멸 당시 도망쳤던 잔당들이 쏜 저격탄일 것이라고 짐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비통함을 억누르며 눈물을 흘리며 전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희생된 전우는 아주 젊었는데 항일 승리를 목전에 두고 목숨을 잃었어요. 하지만 그를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고종란의 눈가에는 엷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유용한 생활 속 살림의 지혜와 여전사 고종란의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나요?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사람이 가져야 할 자격 가운데 하나가 친절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을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문화 산책입니다. 오경희의 글입니다. 칼국수. 비 오는 날에는 은근히 생각나는 음식이 있다. 뜨끈뜨끈한 긴 면발을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을 수 있는 칼국수다. 가을비 추적추적 내리는 오늘 저녁 뭘 해 먹을까 궁리하다가 영양가도 있고 맛도 있으며 분위기로도 그만인 손칼국수를 만들려고 마음먹었다. 재료 준비가 좀 복잡하고 밀가루를 이기는 것도 힘들지만 오늘은 왠지 딱 칼국수를 해 먹고 싶은 걸까. 나는 우산 쓰고 마트로 향한다. 어릴 적 엄마가 만들어주신 칼국수가 떠오르며 발걸음이 느긋해진다.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던 엄마의 김치 칼국수는 구미를 당겼는데 밤마다 나는 나에게 차려진 한 사발의 시원하고 칼칼한 국물까지도 사발 바닥이 드러나게 마셨지. 어느새 마트에 도착했다. 생생한 바지락 조개를 푸짐히 담고 애호박, 감자 네 알, 풋고추 몇 개를 사가지고 종종 걸음으로 집에 도착했다. 먼저 소래에 바지락을 쏟아넣고 검정 비닐 주머니를 씌워넣고 냄비에 물을 붓고 간장을 조금 부은 뒤 다시마 한 조각, 구운 멸치 100마리, 양파 반 조각, 무 한 토막을 넣고 육수를 만든다. 육수가 끓는 동안 밀가루 반죽을 한다. 칼국수는 육수가 눅눅해야 칼칼하여 제맛 나기도 하지만 밀가루 반죽을 잘 익혀야 쫄깃한 면발이 최상의 칼국수 맛을 내지 않던가. 큰 소래에 밀가루를 소복이 붓고 물을 조금씩 뿌려가면서 뭉클뭉클 섞는 손놀림이 신난다. 우들투들한 반죽이 반질반질해질 때까지 온몸을 들썩이며 치대는 과정은 누가 봐도 예술이다. 오늘 오랜만에 밀가루 반죽을 하니 들리를 하고 오신 엄마가 밀가루 반죽하여 쟁반같이 둥글게 밀어넣고 그 위에 밀가루를 훌훌 뿌려가며 착착 접여넣고 쏙쏙 썰어서 설설 끓는 소체에 면발을 넣고 부글부글 끓이면 쫄깃하게 익어가던 추억이 떠오르며 엄마가 생각나 눈물이 가슴에 차올라 울먹거린다. 별빛 쏟아지는 여름밤 모기 오지 말라고 숯불을 피워놓고 큰 둘레 멍석을 펴놓고 온 집안 식구가 엄마가 해주신 칼국수를 마당에서 후루룩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으면 숯불이 저울룩한 마당에는 사랑이 머무른 행복이 가득 숨쉬고 있었다. 그 칼국수 한 그릇은 사는 시름 덜어낸 사랑의 충전 아니었을까. 추억과 함께 반죽을 밀대로 쭉쭉 펴니 금세 반죽이 큰 소래만큼 커졌다. 붙지 않게끔 밀가루를 뿌리고 착착 접어 도마에 놓고 칼로 썰어냈다. 다 썰고 몇 가닥을 펼쳐봤다. 붙지는 않았는데 꺾어진 부분이 나오고 굵고 약하고 면발이 고르지 않았다. 갓 지은 것들에 사랑이 있다던 엄마의 말씀이 떠올라 식구들이 퇴근할 임박에 하자고 밀가루 뽀얗게 묻은 면발을 툭툭 털어 소쿠리에 담고 감자와 애호박을 싹둑 썰어 아까 끓여놓은 육수에 넣고 바지락을 여러 번 씻어놓고 식구들 퇴근 시간에 맞춰 끓이자고 커피 한 잔 타가지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칼국수에 대한 추억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올랐다. 20대에 신랑과 함께 신사로 나갔다가 신사고 점심때 되니 칼국수점에 들어가 한 그릇 사서 둘이 한 그릇에 입을 대고 먹었던 일. 30대에 길목에서 김치를 팔다가 너무 춥고 배고파서 옆 가게에서 파는 칼국수 한 그릇 혼자 시켜 먹다가 남편한테 발각되어 미안하던 일. 그 얼었던 몸을 풀어주던 칼국수. 40대에

0: 미국 조선족 어머니 수필 공모에서 금상을 받던 날 축하의 의미로 남편이 전날 밤 속꼬리를 우려서 육수를 내어 해준 손칼국수. 50대의 남편과 함께 심양 남역 부근의 칼국수점에서 뜨거운 김을 후후 불며 4시간에 맞춰 급하게 들이키던 칼국수. 2년 전 친구가 연길에서 화룡까지 차를 몰고 가서 사준 소고기 고명에 계란실 슬슬이 노려놓고 고수풀도 소복이 고추기름도 담뿍 떠놓은 특별히 맛있었던 칼국수. 그날 배가 봉긋해지도록 먹은 칼국수 한 그릇은 내 삶의 정 한 그릇 되어 지금도 가슴을 덮여주고 있다. 훗날 나는 그 국수의 맛을 못 잊어 화룡으로 가려고 했으나 지금까지 못 가고 있다. 이처럼 음식에 대한 기억은 동행이나 장소, 그날의 날씨와 분위기에 좌우되는 것 아닐까. 단순한 먹기 위한 영양소 섭취가 아니라 돌이켜볼 추억과 행복한 기억을 차곡차곡 쌓는 것이리라. 또한 내가 장사할 때 옆집 아주머니가 금방 한 칼국수라며 냄비채로 담은 담백한 멸치육수 손칼국수의 그 쫄깃하고 탱탱한 맛, 그 우정의 맛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새 집을 정하고 돌아오는 길, 허름한 식당에 들려 커다랗게 부친 해물전을 사이에 놓고 각자 칼국수 한 그릇을 차지하고 먹던 시름을 덜던 칼국수. 아, 칼국수는 순수한 느낌이고 소탈하다. 나만의 느낌일까. 오늘 식구들의 퇴근을 기다리며 떠올려보는 칼국수 추억은 감회가 새롭다. 꼭 30년 전 겨울로 기억된다. 남편과 함께 모처럼 연계도 없이 친정집으로 갔다. 문은 잠그지 않았는데 엄마는 없었다. 우리는 깜짝쇼로 엄마가 오기 전에 칼국수를 다 해놓으려고 일손을 다그쳤다. 그래도 그렇지 앞치마를 두르고 칼국수를 써는 남편의 이름 맞춰가며 재빨리 놀리는 칼질에 놀랐다. 솥을 씻다가 바라본 느낌을 적는다면 마치 칼국수를 만드는 어떤 장인을 만났다 해야 할 것이다. 잘 반죽된 밀가루 반죽을 밀대로 둥그렇게 넓혀서 척척 접혀서 써는 남편의 정갈한 손놀림이 내사롭지 않았다. 그날 문안도 없이 뚝딱 갖춰놓고 모락모락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친정집 가마목에서 엄마, 남편, 나 셋이 함께 먹던 칼국수의 맛이 절실히 그리워진다. 살다 보면 시장 보통이 허름한 국수집에서 칼국수를 먹고 싶을 때가 있다. 편한 사람과 나란히 앉아 별다른 반찬 없이 그냥 칼국수만 한 그릇 비워도 그날은 부드러운 일상일 것 같다. 길 가다가도 손칼국수란 간판만 봐도 향수가 느껴져 들어가고 난다. 딩동 소리에 문을 여니 딸이 어쩌다 일찍 퇴근해 왔다. 어머니, 저녁 메뉴는 뭡니까? 바지락 칼국수다. 와, 비누 아빠들어 빨리 오라 해야겠습니다. 무작정 준비한 바지락 칼국수인데 때마침 내 식구 함께 먹게 되어 나의 일손은 재빨랐고 추억처럼 신명났다. 우리는 칼국수의 분위기에 맞게 낮은 동그란 밥상을 펴놓고 배추김치와 영채김치나 내려놓고 어쩌다 한 칼국수를 내 식구 동그랗게 앉아 맛있게 먹었다. 어쩌다 펴놓은 낮은 꽃 밥상 위에는 행복이 붉게 타올랐다. 계속하여 단단히 그립니다. 아버지에게 컴퓨터를 가르쳐 드리다. 얼마 전 아버지는 고순잔치를 맞이하게 되었다. 무슨 선물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컴퓨터에 부쩍 흥미를 느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컴퓨터를 사드리기로 했다. 그렇게 컴퓨터가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다. 그러면서도 다소 걱정어린 눈빛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컴퓨터를 이용하면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 있고 여러모로 편리할 거예요. 하지만 고순 노인이 컴퓨터를 배워내기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했다. 바로 컴퓨터를 켜고 끄는 것부터 말이다. 이 또한 여러 번 반복해서야 아버지는 숙련되게 다룰 수 있었다. 그 다음은 천천히 키보드를 치는 법을 가르쳤다. 자판의 자물을 하나하나 조합하여 타자까지 해내려 하니 여간만 어려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치고 아버지 또한 열심히 배웠기에 끝내는 타자도 숙련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부터 아버지는 비록 느리지만 컴퓨터를 능숙하게 조작할 수 있게 되었다. 컴퓨터를 이용해 뉴스를 보기도 하고 사이트를 방문해 자료를 찾아보기도 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진지한지 바라보는 나까지도 흐뭇해나곤 했다. 아버지는 매일 일정한 시간대에 컴퓨터를 다루면서 성격도 나날이 명랑해졌고 생활도 보다 충실해지는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컴퓨터에서 얻은 여러 가지 정보를 동네 노인들과 나누며 즐거워했다. 컴퓨터는 아버지의 시야를 넓혀주었다. 그리고 학습으로 인하여 더욱 다채로운 노년 생활을 선물해 주었으며 새로운 세계로 통하는 창을 열어주었다. 아버지에게 컴퓨터를 가르쳐 드린 것은 고령에도 담대하게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그 용기에 대한 묵묵한 지지였다. 아버지가 여생에도 컴퓨터와 함께 보다 재미있는 생활을 만끽하기를 바람하지 않는다. 이 시간 프로편집의 김춘하,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안전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 함께 안전의식을 제고해 조화로운 사회 진보를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소원 청심환은 칭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

눈과 배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5대 활동이 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 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5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각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매하니라 이렇게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치명 위주로 한 광저담양, 자담양, 홍화, 육두구, 천추광, 북사산 이런 8가지 증기약제 조합으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의 공능 수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난하게 합니다.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합니다. 모두 심장 경락하고 폐경락을 연결시켜서 치료해주는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리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딧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심장병 환자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폐리 심한 증상을 동반하는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폐혈이 심하다는 걸 뭘 놓고 말하게 되는가 하면 심폐혈이 심하다는 것은 중에서의 증상에 관한 일종 심각한 학설입니다. 림상 주한표는 무엇인가? 가슴이 침침합니다. 가래가 성하고 기침을 잘 기습니다.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거절하죠. 이러한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혈이 심한 림상편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장병 환자들은 왕왕 곁에 심장병 환자가 있거나 이미 지지한 시간이 꽤나 많이 지나갔거나 이런다면 왕왕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어서 기침을 잘 짓거나 가래가 성나거나 특히 참 자기들로 억제하기 어려운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거절하죠. 이런 분들은 아무리 구강청소를 하고 남의 집을 안 왔을 때면 두 개, 세 개 써도 해결 잘 되지 않고 소화계통의 문제인가 그 방면에 치료해도 잘 되지 않는데 바로 심폐, 심장과 폐혈이 심한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유관되는 치료 가운데서 초온 청심환을 쓰고 입에 냄새가 깠다 없어졌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그러면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 준해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곽의 가격은 199원인데요 12일간 좌우 복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주 야득교 현시 그 어디에서든지 신약대학방이라는 간판을 붙인 데서는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정책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가격은 이제 한 가게 199원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대정책이 여러분들한테 큰 혜택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각을 싸면 한각을 물어라 드립니다. 이정도계담에 한 달 반 잡아 보행할 수 있고 아홉각을 싸면 세각을 물어라 드리는데요. 이정도계담에 넉 달 동안 보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8각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외국에 진출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여기 부채 보내거나 갖고 나가시는 분들은 이보다도 더 많이 갖고 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18각에 6각을 물어라 드립니다. 그때 계담면 그 모두 8달 복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래서 총체적으로 모두 말하게 되면 이때 가격은 한 각의 평균 가격이 140원 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행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여러 가지 심장병 증상에서 개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좋은 치료를 가져오게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적거나 없는 이런 특점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 이미 주제를 하셨거나 주제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혹은 또 심장병으로 오랫동안 여러모로서 불편을 당한 분들, 뇌졸중 후유증 환자들, 혹은 심부에 물이 찼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 그의 비후성 심근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분들, 심근염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본 제품이 유효적인 치료과를 보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세요.
2: 네, 교수님 수고하십니다.
1: 예.
2: 저는 그, 이, 저, 선생님 방송 듣고서 심장이 나빠서 병원에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병원 치료도 많이 했는데, 어째 그렇게 낫는 그 차도가 아연을 느끼다. 그, 저, 올리수 일에 잘 아유 나오고, 두문두문 일에, 뭐, 1초 몇 분째 뭐 이래 그랬어. 심장 탁.
1: 서늠감을 느낀다. 그렇죠. 적지 않은 분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심장을 하나 끝내 뛴다든지, 내 심장 어떤 때는 멎었다 다시 뛴다든지, 그게 실리부치라고 심각합니다.
2: 예, 그래서, 저희 사람이 그 진심으로 계속 걸막
1: 여고. 예, 예. 구급하는 약이.
2: 예, 예. 그래, 조만간 정신만 먹기 시작했는데, 어제는, 조만간 약도 따로 거의 먹습니다.
1: 예.
2: 예, 경계, 예, 경계, 저, 효과가, 저, 현저히 알립니다, 심장이 좋아지는 게.
1: 예.
2: 그, 예, 심장 이래, 어떤 게, 그게, 이래, 몇 달 먹으니까나, 그거, 어제는 그런 감각이 없어져요.
1: 예, 신의부치가 해결받으셨다, 그렇죠. 예.
2: 그럼 신경통도 없어지고, 가슴 아프던 게, 예.
1: 예, 협심증 부정맥이 해결받기 시작한다만 하죠. 예.
2: 예, 예. 아, 이게 정말 효과가 확실히 그 많이 나타납니다.
1: 예.
2: 그리고 심장이 나쁘니까나, 심장이 아프지, 그러면, 이리 뒤척거리는 저리 뒤척 밤에 잠 제대로 못 잤습니다, 계속.
1: 예.
2: 예, 근데 이 약 먹은 다음부터는 차차차차 이 잡음, 잡음다. 지금은 완전히 그저 누우면 잡음다.
1: 심장병 때문에, 예, 잠자기 힘들어지는 게 기본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2: 예, 그래서, 누군 전화하고 잘 잔다. 그러니까나, 위도 좋아지고, 그래서 밥도 잘 먹고 하니까는 맥이 난다, 막.
1: 예, 예,
2: 예. 예. 그리고 저 뭐인가 하면, 혈압이 또 이게 조절이 잘 됐대다.
1: 그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심지어 혈압약을 끊었던 분들 다 계시고 있습니다. 예.
2: 예, 그래. 네, 앞으로도 그 생각해서, 그치. 두 번씩 먹던 거 지금 한 번씩 먹는데.
1: 그래요. 예, 예. 예.
2: 예, 그래서.

0: 활동이 좋지게 내 아우가 주문하고 게 우리 집사람도 한국에 있는 게 신자이 계속 아픈 마음에 신자 좀 나쁩니다.
1: 예.
0: 자꾸 후두두 어떻게 떨긴다며 이랬대다. 그래서 네 저 예. 뭔가 뭐 붙여주자고 이랬다. 저래서 저 두개료정치를 오늘 주문하겠습니다.
1: 어, 그렇게 하셔. 예. 배달전화 주문전화 335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수고하세요.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소원 전시관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답답하던 게 아, 지금은 답답하지 않고 또 가슴이 바늘로 쑤시는 것처럼 아프던 게 지금 아프지 않고요.
1: 어, 협심증 심각했습니다. 예. 예,
3: 술이 딱 많은 것 같은 게 지금 술 맞지 않습니다.
1: 예.
3: 그리고 요즘 술에서 놀라던 게 지금 놀라지 않고요. 잠을 다 자지 못하는 게 지금 잠을 다 잡니다.
1: 아, 예, 예.
3: 그리고 이빨이 아프던 게 지금 뭐 아프지 않고, 아, 입안에서 냄새 나던 것도 냄새 나지 않습니다.
1: 아, 그럼요.
3: 예, 선생님 이렇게 오고서 그러니까 오늘 아홉가구에 배달받아 더 쓰자고 그랬네.
1: 어,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3325번입니다.
3: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0: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예, 안녕하세요.
0: 예, 나도 이게 좋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0: 나는 심장이 좋지 못해서 가슴이 답답하고 전행이 너무나 숨이 차서 몇 번씩 깨어나 뗐습니다.
1: 예.
0: 그래, 이거 어쩜 석 달 남아 먹었는데 그런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아, 예.
0: 나는 이게 왼쪽 가슴이 아프고 뒷잔당이 겨우 가던 것도 지금 이거 쓴다면 많이 좋아지고요.
1: 예.
0: 심률이 빠르던 것도 지금 심률이 100이 넘던 것도 지금 심률이 80으로 정상이 됐습니다.
1: 아, 너무 시름 넣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예.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0: 그래서 나는 저기 앞으로 이거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사자고 그럽니다.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시름 예. 넣고 쓸 수 있는 부작용과 효과성에 대해서 예. 거의 실은 넣을 수 있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심장병 치료에서는 예. 많은 분들이 열심히 복용하고 있는 중이니까 실은 넣고 쓰세요. 예.
0: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아,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정신환 제품 자체는 심장병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적게 되어 있거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본 제품 초원 정신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신 결과 심장병 때문에 이전에는 많이 심리적으로서 병리적으로서 힘들었는데 본 제품을 드시면서 이런 부담에서 거의 덜게 되어 있어서 여러 개 각도로서 시름 넣고 모든 사회활동 자기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심장은 내 주먹만한 크기를 갖고 있지만 해도 세상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기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주먹을 내들어보게 되면 그게 내 심장의 크기입니다. 물론 눈에 보는 그 근육이 전반 심장병이 근육, 심장의 근육은 대체할 수 없지만 해도 그게 판막도 어떤 네 개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전반 심장 근육은 판막까지 포함해서 누가 관리하게 되어 있는가며 관상동맥이 관리합니다. 관상동맥은 심장근육 안에 왕자형으로서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 관상동맥이 내 주먹만한 심장을 전반 내 엄마 뱃속으로부터 시작해서 심률이 시작되게 되며 생명의 마지막까지 내 생명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우리 지금 혈액의 양은 체중이 100분지 7 내질 8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근이라면 내 몸에서 흐르고 있는 혈액의 양은 7근 내지 8근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심장을 통과하는 혈액의 양은 1만 4천근입니다. 평균적으로 말하면 1만 4천근입니다. 142일에도 맞겠는데 거기에 1000배 1만 4천근이 되는 이런 혈액은 내 주먹만한 심장에서 하루에 관리합니다. 심장이 하루에 수축이 원하는 차수는 얼마인가? 10만 차 좌우에 해당합니다. 10만 차, 100차라도 뭐 1000차, 만 차라도 많겠는데 10만 차 좌우 심장이 수축이 원, 수축이 원합니다. 이걸 전부 관리하는 게 누가 관리하는가 하면 관상동맥이 관리합니다. 일단 관상동맥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심장병을 부르게 되는데요. 전형적인 심장병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맥, 단 하나는 협심증, 단 하나는 심근경색. 대체적으로 이런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부정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실리 붙이다 이걸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위에서 개별적인 분들이 말씀 주셨지만 해도 때때로는 내 심장이 하나 끝내 뛴다. 몇 초씩 또 섰다가도 다시 시작해 뛰고 이 정도게 되면 부정맥이 너무 심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빨리 뛰어서 내 손은 내 심장 붙잡고 다닙니다. 너무 빨리 뛰지 말라고. 이런 걸 말해서 신동과속이라 하던데 어쨌든 심박수가 고르자는 걸 말합니다. 이래서 너무 빨리 뛰거나 너무 늦게 뛰거나 이것은 심각한 심장병의 구체 증상이 중요한 변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부정맥, 이게 지금 심장병 가운데서 중요한 그 심장병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평균 심률은 1분에 60분.

1부터 100차까지는 영화 범위에 속합니다. 평균 심률은 1분에 7, 80차 잡으면 되는데 60차 벗어지면 됩니다. 특수한 그 계층 전업운동원들은 1분에 뜨는 게 50몇 차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운동원들은 한 번에 콱, 콱, 콱 이렇게 내보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이 한 번에 뛰는 게 힘있게 뛰니까 차수는 늦게 뛰더라도 정상범위에 속합니다. 그러나 보통 노년기에 들어서서, 중노년기에 들어서서는 60차를 거의 벗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심장 저자를 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주제한다면은 5가지 내지 7가지 약을 종생 복용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뭐 그거는 방법이 없는 선택이 하는 뭐 선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네. 베타로그라는 거 드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주제를 하신 분들은 베타로그는 심률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제품을 드시면서 베탈로그 알수록 줄이거나 이 제품으로 대체하거나 이러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탈로그는 심률을 40차 건반 넘게 42차 이렇게 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심률이 너무 떨어지면 어느 순간에 쓰러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좋게는 이 제품을 견제하면서 베탈로그 수만은 적당하게 줄이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그 부정맥인데 60차 벗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7, 80차 좌우 벌써 90차 벗어지게 되면 숨이 차거나 캄캄한 감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협심증, 신조통 말하는데 심장은 왼쪽 앞가슴에 있는데 나는 왼쪽 앞가슴이 아프다면 자기절로 인정합니다. 내 심장에 이상이 있구나. 근데 오른쪽 앞가슴이 아픕니다. 뒷잔등이가 아픕니다. 늑골까지 아파납니다. 이것은 기본으로서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일종 협심증, 신조통의 반사통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심장병 치료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근경색, 관상동맥이 많이 막혔습니다. 관상동맥이 보통 어느 정도 막혀야 나에게는 증상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중간쯤 막혀야만이 나에게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중도 두사이라 합니다. 근데 중간쯤 막힌 경우는 표현 들어놓고 말하게 되면 100분제 40 내지 70을 중도로 막혔다. 중도 두사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일 낮아도 당신이 오늘부터 증상이 나타난다면 거의 40 내지 50% 막힌 경우에만이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내 병은 이제 영으로부터 시작하는가 이렇게 인정하면 절대 착오입니다. 증상으로 나타날 때게 되면 빠른 속도로서 중하게 막힐 가능성이 중도 두서 무거울 중자입니다. 그러니까 심장병에서 그 심근경색은 중간쯤 막혔다, 중하게 막혔다. 중하게 막힌 경우는 100분제 70, 75 내지 90%를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100분제 70 내지 90 막힌 경우에 병원에 만약 실려간다면 주자를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주자는 뭐 막힌 부분을 열어줄 뿐이지 전반 심장혈을 몽땅 개조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주자를 했다면은 오늘은 내 종생 심장에 대해서는 실은 나도 되겠구나 이렇게 인정할 가능성이 있게 되었지만 해도 이건 절대 실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 한 개 하고 또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가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이거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그때 당시 그거 하지 않으면 막히니까 심장 근육에 피가 가지 못하니까 어느 정도 애가 쓰러질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자를 병원에서는 권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주자를 하게 되면 당신이 몸에 뭐 고관절 수술을 받아서 거기에 철근을 고정했거나 혹은 또 뭐 기타 어떤 그 신체 내에 이미 심장 근육 안에 금속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신은 다시는 MRI 같은 걸 못합니다. MRI는 자기 마당이 세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동맥 경화로 인해서 막혔다 하거나 혹은 뇌출혈을 한다 할지라도 이런 게 심장 근육에 들어가 있다 하게 되면 많이 그게 병원에다 먼저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 자기 마다이시에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도 이 그 MRI 하는 그 기계 자체는 자기 마다이 아주 셉니다. 어지간한 바지띠 꼬리 같은 거 풀어놓고 빼지 않는다면 자기절로 쭉 내 깔고 누워있었지만 천자에 가 떡 붙습니다.

0: 이렇게 자기마다 세게 돼 있으니까 방법이 없는 방법으로 돼 있으니까 열심히 번 제품 정원 정신만을 견제하는 게 기본이 아니겠는가 인정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2: 저원 정심하는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조원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호생과 매서는 상해 유명한 주점으로 들어갔다. 매서는 새로 산 정장을 입고 있었고 몸에 꼭 맞게 잘 어울렸다. 머리도 새로 하고 진한 향수 냄새가 났으며 앉은 지 15분도 안 되어 화장 거울을 여러 번 꺼내보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다. 이때 문을 열고 아버가 들어왔다. 모두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아버는 매서양은 호생 씨의 친구이니 저의 친구입니다. 앞으로 업무적인 부분은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라고 정중하게 말했다. 그날 매서의 얼굴에는 미소가 끊이지 않았고 말투도 우아했으며 세 사람은 식사 내내 즐겁고 유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 당시 개인 회사는 수출입 권한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외국 상인의 주문을 받으면 반드시 국영 대외무역회사에 의탁해서 처리해야만 했다. 어느 날 아버가 매서 회사 동료인 왕아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는 왕아 씨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며 지시를 받았는데 자신의 사업 주문을 매서에게 맡기라고 했다고 전했다. 앞으로는 오직 매서에게만 연락할 뿐이고 그 까닭은 왕아 씨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덧붙였다. 왕아 씨는 말없이 조용히 있었다. 아버는 자신은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고 다시 한번 설명했다. 매서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모든 것이 상급의 뜻이니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왕아 씨는 가슴 아픈 표정으로 알겠다고 짧게 대답했다. 아버가 왜 기분이 좋지 않은지 원인을 물으니 왕아 씨는 광동 사람들은 사업은 함께하고 돈도 함께 벌어야 하는데 이건 너무하다는 뜻으로 이야기했다. 아버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왕아 씨는 그럼 그 상사는 누구냐고 조용히 물었다. 아버는 상관없다고만 이야기하며 몇 마디 더 엉거주춤한 뒤 전화를 끊었다. 사실 아버는 왕아 씨가 입으로는 상관없다고 해도 실제로는 마음에 매우 걸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예전 대화에서 왕아 씨는 자신의 남편 괭경에 대해 불만이 많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아버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국제무역 사업을 해왔고 매번 성공시킨 뒤에는 규정대로 수수료를 지불했다. 이건 감정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왕아 씨도 어쩔 수 없이 이해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 뒤로 아버가 회사에 갈 때마다 먼저 왕아 씨에게 인사를 하고 매소와 사업을 이야기했고 모든 일은 원만하게 진행되었다. 매소는 정말 기뻐했고 허생 앞에서 여러 번 아버의 이야기를 꺼냈다. 봄이 왔을 때 매서는 호생과 아버를 서교 공원에 초대해서 벚꽃도 보고 저녁 식사도 함께했다. 두 남자와 한 여자가 등불 아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탁자에는 술이 진하게 따라져 있던 그 모습은 모두의 기억에 깊이 새겨졌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호생과 매서가 데이트를 하게 된다. 매서는 회사에서 나오자마자 기분이 매우 우울했다. 두 사람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매서는 갑자기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호생이 혹시 감기에 걸렸냐고 물으니 매서는 무리를 저으며 호생에게 우리 사이 이제 끝내자고 조용히 이야기했다. 호생은 놀라며 왜 그러냐고 물었고 사천로에 사는 남자친구와 결혼하려고 하느냐고 물었다. 매서는 그냥 조용히 있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앞으로 자신이 허생의 아는 여동생이 되어도 괜찮겠냐고 물었고 허생은 괜찮다고 대답했다.
매서는 여동생으로서 오빠에게 솔직히 이야기해도 되겠냐고 물었고 호생은 다시 괜찮다고 했다. 매서는 최근 어머니와 자주 다툰다고 털어놓았다. 어머니는 호생이 아직 집도 없고 부모님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반대하는 것이었다. 호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매서가 다른 한 남자를 너무 좋아하고 숭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매서는 이제 그 남자를 피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 호생은 눈을 비비며 매서를 쳐다보고 아버네하고 물었고 매서는 그렇다고 한숨을 쉬며 인정했다. 자신은 처음 아보를 봤을 때부터 온몸에 땀이 났고 볼 때마다 개미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솔직히 이야기했다. 이제 더는 호생에게 숨기고 싶지 않다고 했다. 호생은 그래야 한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매서는 아보가 자신에게 마음이 있는지 궁금해했고 호생은 만약 있다면 꼭 알려주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매서는

바보가 전혀 자신을 주목하지 않고 무시한다며 실망했다. 허생은 아버가 바쁘기 때문이라고 위로했다. 매서는 아버에게 여자친구가 몇 명이나 있었는지 왜 헤어졌는지 계속 물었다. 허생은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매서는 이제 마음을 정했다고 이야기했다. 아버를 잡을 거라고, 너무 깊게 좋아하고 숭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사업에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매서는 아버가 자신에게 마음이 생기면 꼭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허생은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해서 허생과 매서의 관계는 완전히 끝이 나게 된다.

1990년 어느 날 밤, 호생은 길에서 도도를 만나게 되었다. 도도는 호생에게 반갑게 인사하고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내 백평이 해외로 갔냐고 물었다. 호생은 도도가 어디서 그 소식을 들었는지 놀라며 물었다. 도도는 웃으며 호생이 일부러 매서를 아부에게 소개하고 뒤로 물러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 출처는 바로 매서였다. 도도는 아버가 매서에게 너무 냉정했고 결국 매서는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호생은 손목시계를 보며 급하다고 자리를 떠나려 했다. 도도는 여자는 마음과 말이 다르다며 좋아하는 사람의 나쁜 점을 말하면서도 이미 마음은 빼앗긴 거라고 이야기했다. 호생은 그냥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등을 돌렸다. 도도는 중대하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다며 호생을 붙잡고 길 옆 달걀 가게와 생선 가게를 하는 남녀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았다. 호생은 정말 바빴다. 아버와 8시 반에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호생은 빨리 이야기해달라고 재촉했고 어쩔 수 없이 끝까지 듣고 나서 카페로 향했다. 카페에 들어가 보니 아버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고 그 옆에는 왕아 씨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한 명의 미녀가 더 있었는데 이름은 릴이라고 했다. 키가 크고 눈이 맑고 아름다운 여자였다. 왕아 씨는 호생에게 릴이를 소개했다. 릴이는 최근 식당을 인수하는데 무공백으로 이어서 운영하고 싶으니 호생에게 법률적인 부분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호생은 기쁘게 도와주겠다고 답했다. 리리는 북방 사람으로 예전에는 심수에서 일했고 상해에 온 지는 얼마 안 되었다고 했다. 왕아 씨는 리리가 패션쇼 모델 출신으로 세상 경험이 정말 많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네 사람은 한 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왕아 씨와 리리는 먼저 자리를 떠났다. 카페 안에는 조용함만 남았다. 아버는 호생에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고 물었다. 호생은 하루 종일 바빠서 머리가 아프다고 답했다. 아버는 다시 백평에게 편지가 왔는지 물었고 호생은 거의 오지 않는다고 짧게 대답했다. 이렇게 80년대와 90년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잠시 멈추고 이제 시간을 거슬러

롤라가 아보가 어렸을 적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아보가 10살이었을 때의 일이다. 그의 이웃에 배채라는 6살 아이가 살고 있었다. 두 아이는 3층에서 지붕 위로 올라가곤 했다. 기와는 햇볕에 데워져 따뜻했고 눈앞에는 지역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앞에는 항산로가 보이고 동쪽에는 부흥공원이 보였다. 배채는 아버의 손을 꽉 잡았다. 두 작은 몸은 서로 기대고 바람을 맞았다. 남동풍이 불면 횡포강에서 배의 나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아이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위로해 주었다. 아보는 배채에게 이제 내려가자고 이야기했다. 집안일을 돕는 할머니가 지붕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엄격히 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채는 조금 더 있고 싶다고 했고 그 할머니가 제일 싫다고 투성부렸다. 아보는 배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피아노를 치러 내려가자고 했다. 배채는 마침내 순순히 따랐다. 이 짧은 대화는 아버에게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다. 배채네 집 큰 방에는 피아노가 있었다. 그 할머니는 채식주의자지만 정작 고기 요리는 정말 잘 만들었다. 할머니는 배채를 무척 아꼈다. 배채가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할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배채는 듣기 싫다고 떼를 쓰지만 할머니는 그냥 이야기를 시작했다. 할머니는 이야기를 통해 배채에게 피아노를 잘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늘 말했다. 어느 날 배채 아버지가 토끼 한 마리를 집에 데려왔고 배채는 정말 기뻐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식량이 부족해서 토끼에게 채소를 주는 걸 탐탁치 않게 생각했다. 배치는 몰래 채소잎을 가져다 토끼에게 주었다. 토끼는 아주 빨리 먹어치웠다. 나중에는 토끼가 지늘게 구멍을 파고 숨었다. 배치는 구멍 앞에 깻잎을 놓고 토끼를 불렀다. 할머니는 배채가 몰래 야채를 주는 걸 알고 있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채소잎을 빼앗고 배채를 부엌으로 데려갔다. 배채는 그제야 울기 시작했다. 배채는 밥만 먹고 야채는 전부 할머니 그릇에 옮겼다. 할머니는 야채를 먹어야 이가 하얗게 된다고 했지만 배채는 먹기 싫다고 울었다. 아버는 배채에게 할머니도 토끼처럼 채식을 하니까 토끼랑 비슷하다고 위로했다. 배채는 할머니가 나쁘다고 투정했지만 아버는 할머니는 그저 배채를 걱정하고 아끼기 때문이라고 웃으며 이야기했다.

단편 소설 무성한 꽃 두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장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번호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철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연변시가학교 전임 부의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족 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예,
0: 오늘 소개할 시인은 어느 분이십니까?
1: 예, 오늘은 예, 다년간 교원 사업에 몸담고 있으면서 문학 창작을 견지해온 지영호 시인과 그의 성인 시를 예, 소개하려고. 예.

0: 먼저 오늘도 지영호 시인의 프로필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1: 예, 지영호 시인은 1966년 3월에 도나시 사하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길림성 당위에서 하는 당학교 교육전업 본과를 졸업하고 도문시 장안중학교에서 음악교원으로 사업하면서 동시, 성인시 등 문학창작활동을 견제해온 문학도입니다.
0: 예.
1: 그는 연변 작가의 별이사를 역임했고 현재 도문시 정협위원이고 또 도문시 장안진 중학교 음악교원.
0: 예.
1: 예, 그는 동시집의 울바자 예술단과 또 합동 동시집 부채 이런 책들을 출간했고 200여 편이 성인시 동시 수필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2007년 또 5월하고 6월 사이에 북경에 가서 민족문학잡지와 국가민족사무위원회에서 조직한 전국 그 인구가 비교적 적은 민족작가연수반 전국人口较少 민주조자연토반 이런 연수반에 가서 연수했습니다. 그는 제1회 성동익 아동문학상, 제15회 두만강 요울소리문학상, 그리고 아동수필탐구회 우수상, 동시탐구회 우수상 등 상을 수차 받았습니다. 2006년에는 또 장백산 잡지 1월호에 지영호의 시 9수가 한꺼번에 실렸는데 평론가 김몽 선생이 그 몇천자 되는 평론까지 달아서 또 발표됐습니다.
0: 네. 네, 그럼 지영호 시인의 구체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네, 더욱 가까이 시인한테 다가가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시인은 제목이 겨울 낚시입니다.
2: 겨울 낚시, 지영호. 끝나지 않는 나의 겨울, 석자 도끼로 얼어붙은 가슴의 강에 욕망의 구멍 펑 뚫어놓고 집요한 낚시질에 시린 맘 기탁한다. 언젠가는 풀떡풀떡 뛰는 봄을 낚아올리기
1: 문을 실현하려 하는 거죠. 여기서 어은 가슴을 녹여 구멍내고 봄을 낚아올린다는 건 바로 굳어져 있었던 마음을 잘 녹여 봄에 대한 시를 낚아올리려는 그런 그 심사인 것 같습니다. 시가 좀 짧지만 앞뒤가 잘 맞물리고 시를 낚아올리려는 문학도의 그 당시 심정을 예술적으로 잘 표현한 좋은 시라고 생각합니다.
0: 다음 감상할 시 제목은 시골 풍경 2입니다.
2: 시골 풍경 2 지영호. 하루 일 끝마치고 귀가하시는 아버지. 소수레가 파묻히게 꽃놀 싣고 온다. 비거덕 비거덕 령을 짜개는 소수레 소리. 노을잎 뚝뚝뚝 수레길에 흘리고 달랑달랑 허기진 소방울 소리. 시골 마을의 저녁 향기 흔든다.
1: 예, 지금 아버지가 지금 하루 일 끝마치고 귀가하는데 소수레를 몰고 오는 장면입니다. 헌데 시인의 눈엔 지금 저녁 노을이 소수레에다 가득 싣고 오는 걸로 지금 보이죠. 그 노을도 또 노을 잎 뚝뚝뚝 수레길에 흘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레에 또 달랑달랑 소방울 소리가 시골 마을이 저녁 향기를 흔든다고 묘사했습니다. 한 폭의 아름다운 시골 마을 그 저녁 넣기 풍경화. 예, 풍경화가 우리들 눈앞에 안겨들어온 소수레가 파묻히게 꽉 박아시는 노을이 뚝뚝 노을이 흘리고 달랑달랑 소방울 소리가 시골 마을이 정치를 흔드는 그런 그 풍경화. 그러니까 그 시골 내 고향 시골이 풍속도죠. 시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오랫동안 이 푹 익혀서 나은 시라고 생각됩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도 역시 시골 풍경인데 네, 이번에는 시골 풍경 5입니다.

풍경. 5. 지영호. 시골의 사계절인 혼성사부 합창단이다. 봄은 소프라이노, 여름은 알토, 가을은 테너, 겨울은 베이스. 해의 지휘에 맞추어 알록달록한 사부합창 부른다.

0: 예, 이분한테 시골 풍경 쓴 시들이 꽤 많습니다. 예, 이번 시는 시골 풍경 온데 지금 시골이 그 사계절을 쓰고 있는데 몽땅의 그 음악적 명사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 그 외래어로 된 그런 굳어진 음악 명사들이죠. 봄은 소프라노, 뇌 고음이, 여름은 알토, 뇌 저음, 그 다음에 가을은 테너, 이건 남고음이, 겨울은 베이스, 남저음. 여기서 애초로 뇌뇌 남남인데, 고음 저음, 고음 저음으로 남녀 사부 합창을 지금 부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음성들이 모두 다 그 태양, 해, 해지에 맞춰서 지금 알록달록한 그런 사부 합창을 부른다고 썼습니다. 역시 몇십 년간 음악 경사를 한 지영호 시인이 그 직업적 그 수양에서 생겨난 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부 합창이라든가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등 이런 명사들은 평소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거나 잘 안 쓰는 명사들인데 이 부분만은 자기가 잘 알고 있으니까 시에다 응용한 건데 참 그 효과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1: 예.

0: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립춘입니다.
1: 립춘 지영호 봄이 오는 발걸음 소리에 초위를 꽁조던 겨울이 슬그머니 자리를 비운다. 안아보자 먼 길 걸어온 봄아, 여로의 피곤에 얼굴 야위었구나. 계절의 길목에 우두커니 홀로 서서 난 여직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네가 올 것이라 굳게 믿었다. 꿈결에도 너를 얼싸 안았다. 심장에서 요울치는 목마른 그리움에 엄동소란에도 내 가슴에는 얼지 않은 샘물이 퐁퐁 솟아나고 마음의 터전에서는 언제나 지지 않은 꽃이 피어있었다.
2: 예, 이 시는 립춘이 되어 겨울이 서서히 물러가고 내가 그토록 기다리는 꽃이 피는 봄이 오고 있음을 두 팔 벌려 환호하고 포옹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쓰고 있습니다. 천년에서는 봄이 오는 발걸음 소리에 추위를 꿍조던 겨울이 슬그머니 자리를 비운다고 쓰고 그 아래부터는 또 봄의 도래를 반기는 장면들을 라리라고 했습니다. 뭐 안아보자든가 오느라 얼굴이 야위였다거나 내가 올 것이라 굳게 믿었다거나 그 다음에 꿈결에도 너를 얼싸 안았다거나 또 더욱 그 확신의 찬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즉 심장에서 여울치는 목마른 그리움이 엄동설안에도 내 가슴에는 얼지 않는 샘물이 퐁퐁 솟아나고 마음의 터전에서는 언제나 지지 않은 꽃이 피어 있었다. 이렇게 외칩니다. 봄이 돌아야 대한 그 확신이 자신이 차 넘칩니다. 시인을 비롯한 우리들이 그 믿음과 그 확신이 오늘날 우리 곁에 다가온 저 크나큰 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0: 예.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시간입니다.
1: 시간 지영호. 세월의 궤도에서 세상을 만재하고 멈출 줄 모르고 운행하는 거대한 자율주행차. 소리도 없어라, 악셀도 없어라, 브레이크도 없어라. 시종 여일 고정된 시속으로 끝없이 간다. 가는 속도는 승객의 마음에 따라 빠르고 늦다.

0: 예. 여기서 악셀이라는 외래어가 나오는데 그 자동차의 그 가속 페달을 말하는. 이 시에서는 이 시간에 대해서 아주 그 전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시간이 공전성과 변함없는 움직임에 대해서 아주 시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이 시에서 쓰다시피 거대한 세상을 만재하고 멈춤없이 운행하는 자율 주행차입니다. 시간은 서류도 없이 악셀도 없이 또 브레이크도 없이 시종일 고정된 시속으로 끝없이 가기만 합니다. 이 누리가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누가 서라 해서 서거나 누가 멈춰라 해서 멈추거나 좀 더 빨리 뛰어라 해서 빨리 뛰는 게 아니죠. 시인은 말합니다. 가는 속도는 승객이 마음에 따라 빠르고 늦다. 이게 천리입니다. 급한 사람은 야, 왜 오늘따라 시간이 이렇게 더디게 흐르니? 왜 이리 늦니? 느린 사람 또 왜 오늘따라 이렇게 빠르니? 시간이. 벌써 시간이 다 됐구나. 야,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구나. 뭐 이렇게. 서로 그 급한 사람과 급한 일에 봉착한 사람은 시간을 너무 빠르다고 지금 안타까워하고. 느린 사람이나 늘쩡늘쩡한 이런 그 성격의 사람들은 또 시간은 너무 또 빠르다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에 관계없이 시간은 아주 공정하게 고정된 시간으로 착착 흘러갑니다. 시간을 두고
1: 고독을 타는 남자 지영호. 무리 속에서도 나는 고독을 타오. 고독에 매맞고 고독에 눈물고 고독에 귀모. 고독에 매맞으니 마음은 터져서 텅 비워지오. 고독에 눈머니 볼 수 있는 것이란 꿈뿐이오. 고독에 귀머니 류원교가 들리지 않아 나는 행복하오.
0: 이 고독에 대해서 전문 다룬 이런 시인데 첫 세례는 이 고독의 불리한 점을 쭉 나열합니다. 너무 고독해서 무리 속에서도 고독을 타고 고독에 매맞고 고독에 눈물고 고독에 귀멉니다. 또 이 고독에 매맞으니 마음은 터져서 텅 비워집니다. 이렇게 내려오던 그 고독이 마지막 두 개령부터 비약을 일으킵니다. 즉 고독에 눈은 멀었지만 볼 수 있는 것이란 유독 꿈뿐이라고 합니다. 고독 때문에 결국 나한테 꿈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에서도 또 역시 비약이 계속됩니다. 즉 고독의 귀머니 류언비어가 들리지 않아 나는 행복하오. 참 그렇습니다. 고독 때문에 꿈도 생기고 행복도 생긴 거죠. 고독을 위해 좀 색다르게 다루고 있는 그런 그 특색 있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2: 네, 아마 여기서 얼핏 그 이 로인들이 그 세상을 대하는 그 달관의 일종 경지를 볼 수 있는데, 로인들은 그 뭐 이제 어떤 그 신체 그 상황이 조금 그 기관이 못해졌으니까 뭐 잘 보이지도 않고 잘 들리지도 않는데, 하지만 또 어떤 그 지적인 로인분들은 아 뭐 어떤 것은 보고도 못 본 척, 어떤 것은 들어도 못 들은 척, 그렇게 사는 것이 아주 세상을 편하게 사는 도리라고도 또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또 뭐 이런 그 원리도 살짝 첨부되지 않았는가?
0: 예, 예. 그런 것도 예, 그 옆에 마이크 붙어 있습니다.
2: 그러니까 그런 걸 그 잡다한 것을 내가 속에 두지 않으니까 뭐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뭐 보고도 못 보는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하니까 속이 편하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오히려 그 세상을 편하게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아니겠는가도 생각해요.
0: 그렇죠. 예. 그렇죠.

0: 네, 다음은 지영호 시인의 산문 시 한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단돈 8원의 그대입니다.
1: 산문 시 단돈 8원의 그대 지영호. 조연발의 곱빼기 한 점 닮은 게 없는 내 용모에 아파트족들의 화장실보다도 초라한 집이 내 전부의 재산인데 어수선하고 퀴퀴한 집에서는 날마다 고독과 외로움 그리고 정막이 나를 조연발로 착각했는지 혹은 빌게이츠로 착각했는지 퇴근하면 나를 둘러싸고 기각태각 쟁탈절을 벌립니다. 어느 날 저녁 친구 녀석의 생일연에 참석하고 돌아오던 걸음에 나는 거리의 한 모퉁이에서 당신을 만났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꾀죄죄하고 남루한 옷 걸친 당신을 길 가는 행님들은 외눈한듯 팔지 않는데 최종에도 내 눈썰미는 당신을 파악하고 조조없이 당신을 샀습니다. 절대로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무지무지 좋았습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당신을 껴안고 집에 들어서니 고독과 외로움 점막이 손으로 입을 싸주고 구역질하며 어디론가 뿔뿔이 꼬리를 사립니다. 나는 급급히 침대에 쓰러져 당신을 펼쳤습니다. 단돈 8원에 고스란히 나에게 다가온 당신. 그런 고맙고 사랑하는 당신은 거리바닥에 진열했던 한 권의 낡은 책. 내가 산 한 권의 시집입니다.

예, 이 신문이 산문시대에서 조금 긴데, 이 산문신문이 긴 것 같지만 내용을 파악해보면 하나도 길지 않습니다. 즉, 길가에서의 8원을 주고 산 낡은 책, 에, 그 책을 고독, 외로움, 적막이 서로 주윤발을 닮은 나를 빼앗으려고 들 때,

0: 그 낡은 8월짜리 그 시집 한 권 때문에 난 그 속에서 해탈되고 낡은 시집 한 권의 매로도요. 그 시집을 끝없이 사랑하면서 나의 가치를 실현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시가 어딘가 좀 유머적이면서도 속 깊이가 있어 재밌습니다. 이 시는 고독, 적막, 외로움 등등을 인격화해서 묘사하는가 하면 낡은 책을 사랑하는 여인으로 인격화해서 그녀 때문에 전율하고 그녀를 밤새도록 만끽하는 장면 등등이 시적으로 잘 표현돼서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 시는 장백산 잡지 2006년 1월 호에 발표된 시입니다. 예.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흰 구름입니다.
2: 흰 구름, 지영호. 뭉쳐서 사는 삶만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었다. 한 자리에 머물러 사는 삶만이 유일한 출로가 아니었다. 바람 따라 산산이 흩어져서 손의 지각에 자리 잡았다. 언제 어디서나 하얀 본색을 잃지 않았다. 불이 치고 불꽃 튕기고 노하고 눈물 흘릴 줄도 알았다. 그리우면 잠깐 한 대 뭉쳐서 건배하며 회포도 불었다. 주연이 파하면 각자의 삶을 위하여 또다시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다.
0: 예, 이 시는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그 구름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삶도 그렇게 부단한 그 리벨과 하위 과정을 통해서 유지된다는 그런 도를 천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다음 감상할 시 제목은 밤은 오둠을 탓하지 않는다입니다.
2: 밤은 오둠을 탓하지 않는다. 지영호. 밤은 어둠을 탓하지 않는다. 어둠이 별빛을 볼 수 있게 해줘서 감사드린다. 어둠이 단꿈을 살지게 해줘서 감사드린다. 어둠이 내일을 더욱 밝게 해줘서 감사드린다. 어둠이 밤마다 잊지 않고 동반해줘서 감사드린다.
0: 예, 지금 어둠이 주위에 둘러 있어도 지금 밝은 빛은 어둠 때문에 더욱 유표하게.
2: 소석은 말이 없다. 세월의 뒹근 흔적 문신으로 몸에 새기고 우아한 몸짓 하나로 대자연을 펼쳐 보인다. 너의 문신에서는 해, 달, 별, 구름과 번개가 보이고 너의 몸짓에서는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와 우레소리가 들린다.

0: 예, 이분도 수석실에 좀 자주 쓰는 편인데, 여기 7이랄까. 그 앞에 6이랑 6까지 또 있단 말이지. 이 새는 이 한낱 강가에서 혹은 각복판에서의 그 물에 사정없이 씻기는 돌, 즉 수석을 쓰고 있는데, 강가에 뒹구는 돌이지만 온몸에는 세월의 흔적과 대자연을 새기고 펼쳐 보인다고 합니다. 그 몸에는 이 번개가 보이고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와 우레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지호의 어떤 수석은 몸에 폭풍 구멍까지 내면서 세월의 수마를 거듭 인내한 그런 우아한 풍경을 세상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석에 대한 시인이 그 정확하고 명징한 인식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1: 네. 네, 이 포근한 봄날 이 지영호 시인의 알찬 시들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도 림 선생님 수고 많았습니다.
0: 예, 수고하셨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봄에 정겨움 가득한 선율로 마치 꽃이 만발한 동산을 걷는 듯한 행복한 느낌을 선사하는 가요. 허동철 작사, 허상순 작곡의 남성 중창 꽃피는 동산으로 오늘 시간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사랑은 늘 특별하고 소중하죠. 조용한 멜로디 속에 담긴 진한 감성을 느끼며 여러분만의 소중한 사랑을 떠올리는 시간 되시길 바라며 한하나 작사 장영남 작곡의 나만의 사랑을 안병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따스한 봄의 성취가 가득 담긴 연변의 아름다운 봄을 느끼며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한동 해삭사 류영근 작곡의 연변의 봄을 김소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장백산의 웅장한 풍경과 깨끗한 자연이 떠오르는 민요풍의 가요, 류은정 작사, 리창훈 작곡의 장백산청가를 박소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구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0: 공항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연결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뜸,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 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철전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구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강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절 맞이 대형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천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8곽을 사시면 7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홍광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눈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세신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홍광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앗 가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그리고 세신이로 더불어서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은 이번에 특수한 5.1절 맞이 큰 우대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우대 활동의 내용을 이제 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천희 박사 여기에 그리고 세신이로 여기에 또 홍강치료이기라는 게 따라갑니다. 홍강치료이기는 우리 전반 국제적으로서 인정을 하는 노벨상까지 수여받은 르이덴의 이학박사가 하버드대학 거기 박사를 졸업하고 연구에 설명한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주약에 뭘 관리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주약의 이 제품 자체는 곰팡 이 부위를 그 홍광 적광으로서 아주 여러분들한테 이 빛을 조이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일종 리력요법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안전성이 강하면서 효과성은 돌출한 효과성을 나타내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곰팡이 허실한 이런 분들한테는 특수한 효과를 나타내게 되어 있는데요. 남성들 가운데 전열선에 문제가 생겨서 소변 차수가 많고 나가는 그 량은 적고 그리고 허리 다리가 시큰하고 이런 분들한테 여성들은 요실금이 생기거나 저 가면 단백뇨 혈뇨가 생기거나 곰팡 그 부위를 붉은 적색으로서 그 안마해주는 이런 셈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제품 자체는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곰팡 치료에는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고 그 외에도 뭐 유선 증식이 생기거나 어느 부위면 어느 부위에다 더 쪼일 수도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면서 연조직 손상이 생기거나 수술 후에 회복이 잘 되지 않거나 이런 분들한테도 특수한 효과성을 나타내는 홍강치료이기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홍강치료이기는 시장 가격으로만 해도 4, 5천 원 가게 되는 이런 가격에 접근하는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게 되며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좋은 의료기계를 수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병치료약품 명서방에 있어서는 안부치료이기가 또 따라갑니다. 안부치료이기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또 거기에다 댄츠를 딱 꽂고 그걸 하나만 딱 누르게 되면 그게 부동한 그 주파수로 해서 눈에 그 아주 시원한 이런 안마를 해줘 쿡쿡쿡쿡쿡쿡 이렇게 안마를 해주게 되는데 절주가 부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 치료에 있어서는 보통 학생들이 전 뭐 우리나라적으로서 간접 시간에게 다음에 학생들을 안마 체조를 하게 하는데 이걸 대체하는 특수한 안마료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대활동 가운데서 5.1절 우대활동 특수한 우대활동이 진행되니까 홍강치료이기 안마치료이기 이게 따라가니까 여러분들한테 한번 배달 받게 되면 종생 쓸 수 있는 우선 이기에 속합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이게 이제 갱생 후술에 혈압이 엄청 안 되고 아주 머리 아프고 특히 어지럽증이 많이 납니다.
1: 예.
2: 예, 그리고도 개운하게 없고 아이 심장도 안 좋아서 이랬는데 여러 가지 약을 먹었는데 큰 호도는 못 봤습니다.
1: 예.
2: 네, 그러다 이 성생한 강의를 듣고 처리 박사 죽고 먹고 있는데 아주 효과 좀 많이 하겠는데 혈압이 온전 되니까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 사주가 아예 납니다.
1: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가 우리에게 우리 손에 들어온다는 게 귀해지요. 예.
2: 예, 그래, 기운이 좋아지고, 예, 심장도 항상 숨차 호동거렸더니, 애정사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예.
2: 예, 예. 서신이와 좀 문의합시다. 우리 혜님이한테 음식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아, 기름지지 먹으면 자주 설사랍니다.
1: 예.
2: 예, 그리고 예, 전례제비 고생한데 이 서신으로 이거 좀 써보겠다는데 어떻습니까?
1: 그런데 딱 맞는 제품이 바로 세신이로입니다. 이 제품 자체는 건파츠 도와줄 뿐만 아니라 비위를 도와주는 이런 성분이 여기 들어갔고 부간신해전 감각 건파츠를 도와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 가운데서 복령이라 성분은 기본으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고 겁니다. 건비 이위 역할을 하게 돼 있고 결국 천실이라는 성분 자체도 간과 콩팥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모든 위장도를 유연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닦은 백술 이것도 위장도를 유연하게 해주는 소화계통을 도와주는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콩팥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는 전로근 결국 녹혈증 남성들이 전열선염 전열선 비대 그리고 남성들한테 이 제품 자체는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었고 여성들이 요실금 혹은 단백뇨 이런데 혈뇨에게도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분이 세신리로 이 제품 자체를 선택하는 게 아주 준악한 선택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2: 아 그러면 이번 특별 활동에 하는데 이번 활동에 참고해서 좀 알아봐줘야겠다.
1: 그렇게 하시오. 예.
2: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맞습니까?
1: 네, 안녕하세요.
3: 네, 저는 전희 박사 쓰고 있습니다. 벼락도들이 앉아서 항상 머리 뻥감이 어지럼증이 나고 귀에서도 소리 나고 병력도 없고 해서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보고 해도 별로 호전 못 받다가 선생님 강의를 듣고 지금 전희 박사 쓰고 있는데 이 약 먹은 다음에 처음 알레르기 혈압 온전히 알립니다.
1: 아, 그렇죠.
3: 예. 예, 그래 놓으니까 그러기에 어지러움이라든지 어지럼증이 안 나지 경력이 좋아지지 심장도 영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맞습니다.
3: 예, 예 결국 예, 면역력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 약 먹고서리.
1: 전희 박사가 그렇죠. 예예.
3: 예. 예. 이전에는 오고 가는 감기를 다 하고 자꾸 해봤다기 갈라터지 이 구조에 자꾸 나고 했는지 이 약 먹는다 면역력이 높아지는 감기를 하지 않고 예. 피곤한 감이 없고 예, 맥이라는 게 알립니다.
1: 순환장애를 풀어주게 돼 있으니까 각 기관의 정상 대사를 유지해주는 우수한 제품 자체가 천이 박사입니다. 특히 모든 세포는 저기 뭘 통해서 영양 흡수를 하게 됐고 면역력이 올라가는가 모세혈관이 맥의 신경세포에다 영양 공급을 해주게 돼 있으니까 신경세포가 면역세포면 면역세포대로 그리고 모든 그 신경세포는 영양 공급이 따라가게 되니까 아주 정상으로 돌아와 젊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감을 느끼게 돼 있을 겁니다.
3: 예, 그래 우리 남편 세심히를 쓰고 있는데 위 나빠서 예, 그냥 속이 더불어하면 소화 안 되지게 지금 소화 영잘 되니까 밥을 영잘 잡으니까 맥이 난답니다.
1: 예, 그렇죠.
3: 이게 재미있어 비달래서 예, 소변은 찾는 만큼 시원히 나 못 가고 그래서 소변 보기 힘들어서 영 고생했는데 약 많이 썼는데 어제 그 낫지 않아서 예, 그래서 이 세심히를 쓰고도 지금 소변이 영 시원히 달라가니 예, 예, 잘 것 같답니다. 지금.
1: 그렇죠. 예예. 세신이로는 예. 선택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예, 잘 선택했으니까 예.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활동이 좋을 때 배달받아 계속 꾸준히 쓰다 그런다.
1: 예, 이번에 우대 활동이 특수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이 집사람이가 이 천희 박사하고 세신이를 지금 쓰고 있는데.
1: 예.
4: 아, 기억력이란 게 없지, 소변 차순한 게 심하지, 저 손발이 저리고, 발은 항상 시려하고, 이래서 이 천희 박사를 쓰니까 천희 박사의 특징이 기억력이 좋다고 합니다.
1: 그럼요. 예.
4: 저게 해마다 기억력이 뚝뚝 떨어지는 게, 그래서 약은 정말 좋다는 약을 썼는데, 어디 기억력이 정말, 저 홀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신이로 쓸 거 아니에요. 완전히, 정말 천희 박사가 이 연구를 한 게 만담한데 혈관이 그 발이가 시려하던 것도 그것도 좋아지고 예 더고 지금 더고 그 다음에 이 기억력도 지금 완전히 예, 해결받았다면 그러니까 세신이로는 저기 소변 차수가 지나치지만 그리고 그때 없는 기회에서 잡수한다고 이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쓰는데 야 지금 효과 상당히 좋습니다.
1: 그렇죠.
4: 이렇게 특히 활동이 뒤에 보면 이거 그쪽 이 활동이 좀 참가하다 합니다.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천이박사 세신이론은 모두 중크웬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니까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고, 천이박사는 노벨상 두 번까지 받았다는 게 이게 보통 말은 간단하지만 해도 그 과정은 얼마나 심각한 정밀한 과정을 거쳐서 나온 제품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죠. 예,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예, 안녕하세요.
5: 천이 박사 수능 환자인데, 이 천이 박사의 정말 수능 쓸수록 정신하고, 예. 그 다음에 기억력이 점점 더 좋아진다, 선생님. 오래 쓰니까나.
1: 예.
5: 예. 1년 어서 넘었었습니다. 그, 저번에 우리 활동할 때 며칠 전에 쌓았는데, 야, 정말 우대도 예, 좋고, 그러니까, 값이, 그 다음에, 아이, 조금 싸도 많이 주제, 그
1: 말이야. 조금 싸도 많이 주고, 절반 값으로 툭 떨어지게 돼 있고,
5: 그러니까
1: 절반 값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경우도
5: 예,
1: 많이
5: 그러니까
1: 있습니다.
5: 그러니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거 먹으니까, 예,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경력이 좋고, 심장이 든든해지고, 심장이 자꾸 후두둑 떨어지고, 그게 예, 많이 나사진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장이 뜬 것도 신경이 이렇습니까, 이게?
1: 심장이 뛰는 게 주요하게는, 관상동맥에 이상이 생겨서 그런 겁니다.
5: 아.
1: 관상동맥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5: 그게 이렇습니다, 지금은. 이거 먹는데.
1: 이거 복용하면 관상동맥에 이상을 치료해주는 역할을 기본으로 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노벨상 두 번까지 받았다는 근거가 주요하게는 혈관 관리를 제대로 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심장이 두자리거나 혹은 심장이 집어치려야 된다는 사람이. 그리고 이미 뇌졸중으로서 누이에 10년을 앉았던 이학 박사가 자기절로 생활을 자립할 수 있게끔 회복을 거저한다. 이런 특수한 제품이니까 좋아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예.
5: 그렇지만 무슨 약을 예, 그렇게 말하고 심장 자꾸 떨리고 놀라고 이건 주의해야겠다. 그래서 심장 약해 이렇게. 그런데 이 약을 먹는 것이 그게 놀라고 자꾸 떨기고 예, 이로써 좋습니다. 그러니까 심장 등등에 신경 전달을 잘 내가 하여튼 이 약이 노벨상 두 대 받았으니까 어제는 딱 확실히 땀다. 이 약이 좋습니다. 확실히. 예.
1: 그렇죠.
5: 내서, 예, 땀도 잘 자고 예, 마음이 그렇죠. 안전하게 군다 말입니다. 이 약이가
1: 전략대가.
5: 예, 마음이 예. 안전하게 군다. 어제는 마음이 안전하지 못하니까 자꾸 배에 나고 그다음에 불안해하고 제대로 자꾸 앓고 싫음 이러자고 뭡니까. 마음이 든든하니까 그다음에 너무 무서운 것도 없고 예 그렇다 말입니다.
1: 잘하시네요. 예예.
5: 예, 이건 편안합니다. 이하고 뭔게.
1: 그렇죠. 너무 편안해질 게 모든 조절을 해서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세포 내에서 그게 그릇된 거 바로 잡아주는 애들을 교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세포 내에 들어와서 그게 똑바로 자기 원래 해야 될 일로 돌아가게끔 조절해주는 역할하는 게 CAMP입니다. 이학 천이 박사입니다.
5: 그렇습니다. 예예예. 예, 예, 맞습니다.
1: 그렇습니다.
5: 예, 그래 CAMP가 이게 정말
1: 특수한 제품입니다.
5: 보통 나이에 인들고 막이 아이 됩니다. 그래서
1: 그렇죠.
5: 정신에 나지 머리 흐리터버 나지 그다음에 막지 못하지 항상 머리 어디 흐리터버에 살겠습니까? 사는 같지 않다 말입니다.
1: 그렇죠.
5: 망다 이럴수가 힘내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난 이 약 앞으로 계속 쓰겠습니다. 선생님.
1: 그래 예, 이렇습니다. 오히려 복용할수록 좋아져. 삐뚤게 나가는 예, 거 바로 잡아주는 제품이 바로 CAMP 이학 박사, 천이 박사입니다.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세요.
5: 수고하세요.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천이 박사, 저도 쓰고 있습니다.
1: 예.
6: 내년에 여기 약해졌더니 겨울만 되면 그저 감기 기침에 취해서 그저 약 먹고 한테 100원에 가 댄디 맞아야 이래 봤습니다. 근데 이거 쓴 다음에 내년에 여기 높아지겠네. 감기 설 걸린다.
1: 그렇죠.
6: 예. 이래도 혈압이 온정되도 이젠 항상 온정되도 머리가 아프고 꼬지럽고 하는데 이거 쓴다는데 머리가 아프지 않고 예. 그리고 좋고 그 다음에 심장이 좋습니다. 항상 숨이 차고 예. 쉽게 놀라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을 좋아하셨습니다.
1: 맞습니다.
6: 소화도 잘 되도록
1: 그렇죠. 종합으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6: 밥 얼마 못 먹었습니다. 어떤 때 소화제도 먹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거 먹는 다음에 소화가 잘되고 밥을 잘 먹고 예. 그래도 다음이 잘 나옵니다. 예.
1: 그렇죠.
6: 그 다음에 아이고 어쨌든 12시 40분 그때 자고 그래도 자다가 밤에 깨어나서 자지 못했어요.
1: 예.
6: 그래도 지금도 다음이 잘 오는데
1: 맞습니다. 예, 예.
6: 혈지도 높은 것도 혈지도 조사해야 되고 예.
1: 모든 거 조절해 줍니다. 예, 예.
6: 그러니까
1: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노벨상 두 번까지 받았다는 게 선생님 말씀 맞습니다.
6: 예, 그 효과성 좀 좋습니다. 그래 이번에 약 사는 걸 하고 또 하나 물어보고 세심히로리 저희 친구 한국에서 왔는데 허리가 아프고 전열선 미달이 있고 소변이 자꾸 맹이 자꾸 하여튼 귀에 소변이 되게 많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물어보는
1: 그분이 바로 이 선택이 너무 잘 어울리는 선택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는 세신이로 록혈증하고 전록근하고 32가지 중략자로 되어 있는데 먼저 록혈증을 그 남자분이죠. 예. 먼저 록혈증을 쓰고 그런 다음에 이 자기의 그 전록근 그러니까 그 병 안에 가루약을 먼저 황주에다 풀어서 이렇게 드시고 그런 다음에 이 자기의 전록근을 드시고 날 후에 다시 이제 닷새 만에 다시 또 그 록혈증 드시고 록혈증 먼저 시작하라 하셔. 이래서 세신이로 쓰게 되면 그분은 빨리 신체를 쳐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건파체 하게 되면 모든 공능이 저하를 가져오면서 골격에 문제가 생기고 귀가 슬들리게 되어 있고 그뿐만 아니라 뭐 전열선에 문제가 생기면서 여러모로서 힘들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 제품 자체가 그 외국에서 힘들게 하시다가 돌아오신 분들한테는 빨리 쳐세는 데는 세신이랍니다.
6: 예. 알겠습니다.
1: 예, 예.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7: 저는 계속 전이박사 쓰고 있습니다.
1: 전이박사는 길게 쓰면 길게 효과를 봅니다.
7: 그랬는데 이게 이전에 편도
0: 동기 좀 네, 신호가 안 좋은데요.
7: 아유, 이거
1: 예. 조금 움직이게 말씀하세요. 예.
7: 네,
1: 이제 잘 들려요. 예, 이제 들려요.
7: 네, 네. 네. 그래, 이거 쓰니까, 예, 이 편도통이 사라졌다.
1: 예.
7: 맞습니다. 아픔에 한 며칠 동안 아팠단 말입니다. 예. 근데 이거 전입하고 쓰니까, 예,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뭐니까, 이, 또 아파가지고 그래. 계속, 예, 그 다음에 그렇더란 말입니다. 예. 아유, 안 좋습니다. 그죠? 이렇게 예. 막, 그죠? 살이 뻗어 당해 남의 살 같고 이런 감이 들더라 말입니다. 근데 이거 쓰니까 예 그것도 지금 이렇습니다. 다 해결 받았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 세포를 살려주고 신경
1: 조절해주고 예
7: 그렇게 조절해주고 이러니까 예 참 예, 몸이가 예, 뭡니까 골이 아프지 않고 그다음에 혈압도 다 심장도 다 좋아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다 정상 수치에 돌아왔습니다. 예. 이전에 심혈이가 한 것도 50몇 살씩 이렇게 뛸 때는 아주 맥이 없었는데 지금 65, 70 이상으로 뛰니까 예.
1: 너무 정상으로 돌아왔네요.
7: 예. 예, 심장이 편안합니다.
1: 그렇죠.
7: 예. 예. 예. 그래서 선생님 그리고 이렇게 정상화를 보고 그냥 물어볼 거는 명서방 15살 저기 중학생이 좀 쓰면 어떻게 하는가를 지금 물어봅니다.
1: 중학생 이제 몇 살이랍니까?
7: 15세.
1: 15세. 아, 됩니다. 15세부터 쓸 수 있습니다. 됩니다. 얼마나도 됩니다. 아. 예, 예.
7: 아, 예. 예. 예. 항상 공부하느라고 이게 필요해가지고.
1: 눈이 그래? 문제가 생기죠. 예, 예.
7: 그렇죠. 눈이 깔깔하고, 그렇죠. 예. 이렇게 뭔지를 안 보고 역할을 했다.

0: 밥
1: 먹은 다음에 하루에 두 번 들라 하세요. 예예 그러면 됩니다.
0: 아, 한 봉지씩?
1: 한 봉지씩. 예, 한 봉지 씹으시면 예. 됩니다. 한 봉지씩 하루에 두 번. 예예 예.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세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륙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륙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농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륙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몇 가지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믿어도 됩니다. 저들 설명드리는 이 제품 자체, 특히 천희박사 세신이도 이 제품 자체는 중코엔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고, 세신이로는 중코엔의 원사일 뿐만 아니라 석박사 도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빠른 속도로서 콤파트로부터 시작하는 여러 가지 건강에 결려가 생기는 걸 해결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게 녹혈정 그리고 전록근 32가지 진기 중약재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일단 우리 노인성 질병 가운데서 노인성 질병이라 하기도 하며 주약에 지금 국한되는 것은 콤파치 부족으로서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오게 되는데요. 심장도 콤파치 지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콤파치에서 심장해를 뇌과해내는 공능이 떨어진다면 심장이 아무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를 전달한다 해도 혼탁된 피를 전달하게 되면 혈관은 어느 순간에 금방금방 굳어지고 막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이 아무리 우쭐한다 할지라도 콤파치 심장을 관리한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콤파치 오장을 관리한다. 콤파치 주약에는 지금 많은 분들이 원기를 돋아주는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콤파 공능이 처서야만이 원기를 보충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콤파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허리다리가 시끌고 소변 차수가 문제가 생기고 전열선이 우쭐하고 여성들은 요실금 그에 단백뇨라는 게 생기거나 소변이 저리거나 이런 분들은 제때 치료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에 신부전증으로부터 마지막에는 노덕증 위험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노덕증이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루에 소변을 5~6번 보는 것은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5~6번은 제일 뭐 작은 숫자에 속하는데 밤에도 보고 오전에 몇 번, 오후에 몇 번 이래서 밤에까지 하기는 작아도 5~6번은 보게 되었는데 노덕증은 투석하는 방법이라면 일주일에 모두 3번 좌우 기계로서 심장혈을 콤파 대신에 뇌과해내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가서는 방법이 아닌 방법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콤파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콤파 대신에 기계로서 콤파 역할을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3일 일요일, 음력으로는 3월 10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에는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에는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가요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어느 날 할머니는 채손잎을 빼앗고 배치를 부엌으로 데려갔다. 배치는 그제야 울기 시작했다. 배치는 밥만 먹고 야채는 전부 할머니 그릇에 옮겼다. 할머니는 야채를 먹어야 이가 하얗게 된다고 했지만 배치는 먹기 싫다고 울었다. 아버는 배치에게 할머니도 토끼처럼 채식을 하니까 토끼랑 비슷하다고 위로했다. 배치는 할머니가 나쁘다고 투정했지만 아버는 할머니는 그저 배치를 걱정하고 아끼기 때문이라고 웃으며 이야기했다. 배치는 할머니가 채소빵을 드시고 토한 이야기를 꺼냈다. 할머니는 나이가 많아 코가 안 좋아서 고기 맛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웃었다. 배치도 마침내 웃었다. 할머니는 자신은 이제 쓸모 없어졌고 곧 죽을 거라고 조용히 이야기했다. 배치는 걱정스럽게 왜 채식을 하냐고 물었다. 할머니는 어린 아이를 키울 때 채식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그 아이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사실은 배치도 아버도 아직은 그 까닭을 알지 못했다. 이전에 할머니의 운명에 대해 말했었는데 할머니의 운명이 이렇게 안 좋을 줄은 정말 몰랐다. 아버가 배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옛날 비간 대관인이 높은 흰마를 타고 야채 시장에 달려들어 몇 바퀴 돌았다. 그 대관인이 한 할머니가 야채 파는 것을 보고 물었다.
1: 할머니, 어떤 야채가 있나요?
0: 할머니는 대답했다.
1: 세상에는 두 가지 야채가 있지요. 속이 차 있는 야채와 속이 빈 야채예요.
0: 대관인이 미소를 지었고 할머니는 다시 설명했다.
1: 제가 야채 장사하는데 양배추는 벽엽이라 부르고 배추는 과심, 상청이라 하며 미나리는 수치마라고 불러요.
0: 대관이는 말고삐를 꽉 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가 다시 말했다.
1: 공삭 자각엽도 있어요.
0: 대관인이 대답했다.
1: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네요.
0: 할머니가 다시 물었다.
1: 공심채라는 야채가 있지요. 바로 무성한 나물이라고도 불러요. 알고 있지요?
0: 대관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이 흰말이 어떤 야채를 좋아하냐고 물었다. 할머니가 여기까지 이야기했을 때 배채가 끼어들어 말했다.
2: 말이 당근과 깻잎 먹어요.
0: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손으로 야채를 손질했다. 그때 아버가 물었다.
1: 갓은 속이 빈 야채에 속하나요?
0: 할머니가 미소를 지며 대답했다.
1: 이 비간 대관이는 말이다 갓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가슴을 꽉 붙잡고 입에서 피를 토했단다. 그 피가 말등에 떨어지고 사람도 떨어져

숨을 거뒀지. 배채가 다시 끼어들어 말했다. 작은 토끼도 숨을 거두게 될 거예요. 정원의 들풀을 모두 먹어버렸어요. 할머니가 배채를 껴안고 말했다. 아이야, 토끼 신경 쓸 시간이 없어. 사람은 자신밖에 돌볼 수 없어 우리 먹을 것을 챙겨야 한단다. 배채가 울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주변에서는 차 한 대 지나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할머니가 배채를 토닥거리며 말했다. 야채 모종 같은 아이야. 눈 깜빡할 사이에 벌써 이렇게나 자라있네. 아이야, 이젠 자야 해. 눈을 감아. 배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을 꽉 감았다. 할머니는 다시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에 공예장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단다. 게으른 사람이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직 새 소리만 알았지. 어느 날 한 새가 푸른 소나무에 날아올라 할아버지를 불렀단다. 할아버지가 문으로 나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 새는 남상 정상에 양 한 마리가 있는데 할아버지대로 고기를 먹고 자신은 양의 장을 먹겠다고 말했어. 할아버지는 기뻐하며 남산 정상에 올라가 양고기를 마음껏 먹었는데 새에게는 한 조각도 주지 않았단다. 그러던 어느 날 구천새가 갈대밭에 뛰어올라 공예장 할아버지를 불렀단다. 구천새가 무슨 새냐고? 사실은 참새를 말하는 거야. 할머니는 이어서 말했다. 할아버지가 누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문으로 나와 물었단다. 구천새 역시 북산 정상에 양 한 마리가 있으니 할아버지는 고기를 먹고 자신은 장을 먹겠다고 알려줬지. 할아버지는 아주 기뻐하며 다시 북산 정상으로 달려갔고 반쪽 양고기를 들고 돌아왔어. 그리고 이 구천새에게도 역시 한 조각도 주지 않았단다. 할머니가 이야기를 다섯 번째 부분까지 했고 봄왕이 오동나무에 뛰어올라왔다고 말했을 때 배채는 이미 너무 피곤해 잠들어버렸다. 할머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돌아가며 말하는 버릇이 있었고 아보도 자기도 모르게 몸이 가벼워지고 시간이 느려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때를 말해보면 호생도 아보와 마찬가지로 어린 나이였고 소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호생의 부모는 공군 간부였다. 사회의 새로운 사물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호생을 사립소학교에 입학시켰다. 그래서 호생이 소학교 6학년 때 수업하는 장소는 정말 다양했다. 부흥중로의 방안, 서금로의 교실, 모명남로의 양옥거실, 장락로의 객실, 장락촌 주민위원회 창고, 남창로, 어떤 골목 양옥의 자동차 곳간, 고릉로 제1소학교 맞은편 고식적인 골목의 뒷방 등에서 수업을 했었다. 이 범위는 비록 아보가 활동하는 지역과 가깝지만 실제로 이때 두 사람은 서로 알지 못했다. 매 학기마다 호생은 몇 군데 교실 장소를 옮겨 다녀야 했고
어문 수업, 산수 수업을 맡는 교원도 몇 명씩 바뀌었다. 그는 이미 크고 작은 골목에 드나들고 체조를 하고 달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1950년대는 입학 붐이 일었다. 상예 여성들은 기본적인 글을 읽고 쓸 줄 알았고 분필로 글을 쓸 줄도 알았으며 노래하고 춤추는 것도 좋아했고 풍금도 연주할 수 있었다. 그래서 민간 교원으로 임명될 수 있었다. 젊은 부인, 아주머니, 장부인, 리부인, 큰 아주머니, 어린 엄마 등도 교육에 적극 지원했고 사적인 집을 빌려 수업하는 일도 많았다. 그 중에 장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다. 늘 꽃무늬 치포를 입고 앞가슴에 꽃무늬 손수건을 꽂고 온몸이 향기로 가득했다. 이분은 서금로의 여자 집주인이었고 자신의 집 거실을 빌려 수업을 했다. 흐린 날이면 항상 불을 켜는 것을 아까워했기 때문에 방 안은 아주 어두웠다. 안뜰 안팎에서는 사람들이 숯불을 피우고 부채가 파닥파닥 소리를 내며 바닥에는 물이 떨어졌고 새 자리에는 우산을 쳐놓기도 했다. 이 장면은 정말 장락평의 산모 독소도와도 비슷했다. 하지만 호생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소학교가 원래 이런 곳이라고 생각했다. 보통 세 번째 수업이 되면 부엌에서 음식을 요리하는 기름 연기 냄새가 풍겨왔다. 정말 너무 향기로웠다. 장 선생님은 분필을 내려놓고 교실을 나와 옆집 여자 집사와 이야기를 하고 종종 기름에 튀긴 대구 조각이나 기름을 많이 넣은 오향 닭 요리를 갖고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먹으면서 소리를 지르며 잘못한 학생들은 장 선생님과 함께 돌아가라고 했다. 바로 뒷객실로 가서 글을 쓰라는 볼이었다. 어느 날 호생이 해가 질 때까지 글을 쓰고 있었다. 장 선생님은 이미 글을 잊어버렸다가 뒤늦게 알아차리고 들어와 호생의 귀를 붙잡고 말했다. 먼저 가서 밥 먹고 이후 수업에 잘 들어라. 들었지?

0: 2학년 때 허생은 장강로의 골목으로 전학가서 공부했다. 한 분은 서 선생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 글 쓰는 보호를 받았다. 서 선생님은 방에 들어가서 먼저 옷을 갈아입고 큰 서랍장을 열고 모리를 빗고 거울을 보고 라디오를 듣고 그 후에는 발톱도 깎았다. 허생은 해질녘까지 계속 글을 쓰고 있었다. 서 선생님이 비로소 옆방에서 들어왔고 허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가라, 길 건너갈 때 조심해. 허생이 연필 상자를 닫고 가방을 끌어당기며 인사했다.
1: 서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0: 기억에 따르면 란심 대극장 티켓 판매소 맞은편 골목에 사는 왕 선생님만 늘 소박한 인민 복장을 입고 집에 가서도 그대로였다. 흰색 셔츠를 입고 허생 정면에 바르게 앉아 허생이 문제를 푸는 것을 보고 물 한 잔을 갖다 주셨다. 3학년 1학기 허생은 모명남로에서 수업을 들었다. 그것은 독립된 별장 거실이었고 큰 양불 모양 천장등이 걸려 있었다. 송 선생님은 상해 사람이지만 방금 북방에서 상해로 오셨다. 어느 날 방과 후 송 선생님이 허생을 데리고 남창로로 갔다. 서금로를 지나 사남로로 굽어들었다. 송 선생님이 물었다. 반 학생들이 모두 너를 욕선생이라고 부르는데 무슨 뜻이야? 허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송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하라고 했다. 허생이 모른다고 대답했다. 이에 송 선생님이 말했다. 이 상해 사람들의 호칭이 정말 이해가 안 가네. 허생이 설명했다.
1: 싸워지는 귀뚜라미를 상해 사람들은 욕선생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다시 싸워도 보통 지는 거예요.
0: 성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이 뜻은 허생 학생이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네. 허생은 황 선생님이 지어줬다고 말했다. 송 선생님이 놀라며 말했다. 응? 황 선생님의 아버지는 매년 볼일들을 기르는데 학생들에게 마음대로 별명을 지어주는 것은 정말 안 될 일이야. 허생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대답했다. 송 선생님이 다시 물었다. 허생 학생, 너는 쉽게 패배하고 고비 많은 본래가 되고 싶은 거야? 부끄럽지 않아? 허생이 다시 고개를 저으며 그래도 괜찮다고 말했다. 송 선생님이 타일렀다. 시험에서 낙제하고 무단 결석해도 마음에 전혀 아쉬움도 느끼지 않네. 너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해져야 해. 허생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송 선생님은 자신과 약속하자고 했다. 그러자 허생이 조용히 대답했다.
1: 귀뚜라미가 다시 용감해지고 이빨이 다시 뾰족해져도 마지막까지 싸워도 결국 지고 죽게 될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0: 송 선생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휴, 아이야, 아주 어린 나이인데 정말 대단하네. 선생님을 화나게 만들고 싶은 거야? 송 선생님이 허생을 붙잡고 당부했다. 숙제를 열심히 해라. 들었지?
1: 이때부터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서남로에 굽어들었고 그것은 나무 그늘이 드리워지고 행인도 적고 바람도 시원했다. 그리고 바로 정면에서 아보와 배채를 만났다. 이것이 세 사람의 첫 만남이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세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마음속 깊이 간직한 소중한 사람을 향한 진심이 가득 담긴 사랑의 마음이 전해지는 정선아 작사, 리학군 작곡의 리학군 가수가 부른 내 사랑 그대로 오늘 시간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간직한 아름다운 추억이 있죠. 지난날의 소중한 순간들이 떠오르는 가요. 리흥국 작사 오영열, 김혜연 작곡의 추억을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잔잔한 멜로디와 함께 지난 시절의 따뜻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가요인데요. 함께 감상해볼까요?

연변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과 아름다운 정서가 가득 담긴 가요. 안홍천 작사 작곡의 나의 사랑 나의 연변을 장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을 떠올리며 행복하고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김대현 작사, 문경덕 작곡의 사랑하는 당신을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봄은 여기에를 준비했습니다. 푸른 산골, 꽃과 꾀꼬리 노래가 가득한 따스한 봄, 아이들 눈 속에 빛나는 아름다운 연변의 봄을 상큼한 멜로디에 담아 전해드립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은 저 푸른 산골 마을에 있네. 여기엔 빨간 꽃 피고 푸른 풀 자라며 노래하는 꾀꼬리도 있다네.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은 아이들 눈망울에 있네. 빨간 꽃을 보고 푸른 풀도 보고 노래하는 꾀꼬리도 보았네. 띠리리리 띠리리리 띠리리리 띠리리리. 봄은 아이들 눈망울에 있네. 꾀꼬리도 봄 소식을 알리네.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이 어디에 있을까?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식 일태중이 문진보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이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02-6298-5000

0: 안녕하십니까. 길태충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도의 기회를 빌어서의 길태종이 문진보의 저 박창호 주임을 소개하겠습니다.
0: 네.
1: 이분은 일찍이에 연결시 요양원, 요양원하고 도입병원에서 사업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우리 길태종이 문진보의 요청을 받고 매일같이 많은 환자들을 말죠.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조약에는 중이 서이 조이 조선족 이야기란 말이 되겠죠. 이런 임상 경험을 말죠. 40일이나 갇힌 분인데 임상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첫째는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얘기해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이라든가 뇌졸중으로 인한 말죠 중풍이라든가 중풍 후유증에 거기에 보게 되면 반신불수라든가 언어장애에 이러한 말죠에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소화계통 질병 치료에도 아주 특장이 있는데 얘기해 보게 되면 만성 위염이라든가 위나십이지장에 발생하는 궤양, 밀란성 위염, 결장염에 담낭염에 변비 설사 이러한 말조에 소화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해 가지고 많은 환자들로부터의 장위병 극성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0: 네.
1: 그 외에도에 호흡계통 질병을 잘 치료하는데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길태종이 문진보에 오셔서 박창호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0: 네.
1: 요즘에 우리 길태종이 문진보에 가려를 해보게 되면 가래가 몹시 성하고 어떤 분들은 가래가 목에 딱 붙어서 고생스러워하고 기침을 하고 숨이 차는 중노년 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 현대의학적 각도에서 보게 되면 만성기관지염으로 고생하는 분들, 만성폐렴으로 고생하는 분들, 그리고 만성인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늘상 가래가 붓고 기침을 하고 심지어는 말이죠 숨이 차는 이런 증세를 보일 때

0: 이외에도 또 전식성 기관지 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러한 마저 증세를 보입니다. 중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할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전저작에 피외성탄지외니 회외초탄지치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이죠. 가래가 성하면서 기침을 하는 이런 분들이 경우에는 비장이라든가 폐장이라든가 이게 맞아요.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중약에서 비장을 후천지번이라 하는데 조약에는 피주윙화수이스라 하는데 운화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원인으로 이 원인을 하게 되면 너무 늑신한 걸 마저 많이 드시거나 기름에 튀긴 것을 많이 드시거나 냉수를 많이 말이죠 마이거나 우리 조선족이 남성분들 보게 되면 또 흰술이라든가 맥주라든가 이런 말이죠 술을 많이 반가워 함으로써 이 비장에 말이죠 운화작용이 실조됩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현상이 있는가 하게 되면 체내에서의 담이 형성됩니다. 담음이 형성됩니다. 이 형성된 담음이가 말이죠. 경락을 통해서 이 폐장에 말이죠. 올라가서 정체되게 되면 이렇게 말이죠. 가래가 성하고 기침을 자주하고 더 심할 때는 말이죠. 숨이 찬 형체가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현대의학적 각도에서 분석해 보게 되면 피는 무슨 작용을 합니까? 호흡작용을 하죠. 산소를 말이죠.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이런 말이죠. 기능을 갖췄는데 이 말이죠. 이 봄 계절을 놓고 본다 할 때 전번에도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만 병을 일으키는 사기가 주요하게는 말이죠. 풍사라 하면 풍사입니다. 이런 말이죠. 사기가 폐를 침범함으로써 폐에 있는 진액이 말이죠. 어느 한 곳에 응집되면 또 말이죠. 담이 형성됩니다. 이 형성당한 일을 할 뿐인데.
1: 선생님 이야기를 어찌 잘하는지 잘 듣고 있습니다.
0: 칭찬해 줘서 고맙습니다.
1: 본인의 그 선생님 전번에 수원장 환자입니다. 전번에도 배우고 이번에도 배우고 양육설 그때 여기서 가래만 해서 땡디 맞은 게 아이디어다. 그래서 수원장한테 가서 그 첨량 후 두 번 진 게 가래 그게 다 끊었으면 더 치료했습니다.
0: 좋은 일입니다.
1: 그리고 이번에 뭘까 또 체라비나
2: 발굴하자고요.
0: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락이 다 됐습니다.
2: 수고하시오.
3: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십니까.
4: 저는 봄이 되니까 혈압이 높고 가슴 답답하고 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선생님 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혈압이 정상이 됐고 가슴도 답답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효과가 좋으니까 보통 선생님 약을 또 쓰겠는데 오늘은 예약하려고 했다.
0: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4: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3: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이 하호흡도 질환이랄 때는 급성이나 만성으로 나타나는 기관지염에 또는 기관지 천식에 또 일명 또 천식성 기관지염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급성이나 만성으로 나타나는 폐렴에 이외에 말이죠. 폐결핵이라든가 폐암이라든가 이런 말이죠. 질병들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3: 잠시만요. 다음 분 링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5: 저 오늘 저 박성호 주임 보도하게 합니다.
0: 어떤 상황입니까?
5: 저 목을 내세요. 기침 나서 그랬는데 한번 치료하고 두 번째 갔다 왔는데 이번 상황에서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백수도 90% 이상 좀 약간 그런데 그래도 건강에 약간 해서 그래도 오늘 간단하게 됩니다.
0: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5: 수고하세요.
3: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십니까.
6: 우리 집에서 10년 넘게 설사합니다. 여의구에 맥이 없어 한다.

0: 그래, 이런 뼈도 치료했는데, 이 놈이 박창원 선생님 뼈에서 치료했습니다.
1: 예, 예.
0: 이게 예, 지금 설사 못 썼습니다.
1: 아, 좋은 일입니다. 신면병사인데, 예. 예.
0: 이렇게 싸울까요? 효과나 치료도 받자 오늘 예약하자, 그럽니다.
1: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0: 예, 감사합니다.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예, 그, 지난번에 그, 저, 박윤도 교수님을 봤습니다.
1: 예, 어떤 정화에서 보였습니까?
3: 예, 저는 예, 저, 이 소변 볼 때면 예, 소변이 저리고 아팠어요.
1: 예. 예.
3: 그래서 그, 박 선생님이 약을 7섭 지금 쓰고 나니까 예,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아갖고.
1: 예, 예.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3: 한 번 더 배우려고 그래요.
1: 예. 이분은 어전만 문제 나길래 어전에 오십시오. 예.
3: 예, 예, 알겠습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요즘에 온몸이 가라워서.
1: 예.
4: 무슨 원인인지 모르고 보드라진 없는데.
1: 예.
4: 가로 자꾸 긋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운전 선생님, 그, 거기서 피부표 잘 본대겠어. 한번 가보자고 그럽니다.
1: 예.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4: 알겠습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기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기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계속 말씀 주시죠.
1: 에, 우리 임상에서 보게 되면 에, 어떤 분들은 에, 종합병원에 가서 에, 폐라든가 에, 기관지라든가 이래 검사를 해보게 되면 큰 모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에, 늘상 말죠. 에, 기침을 하고 에, 어떤 분들도 가래가 생하고 이런 저 증세가 나타나는데 에, 인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급성 1 단계에 인후염으로 고생할 때 에, 열이 나면서 예, 인후가 몹시 아파납니다. 예. 그러나 이 만성 단계에는 이런 말이죠. 아픈 증세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 에, 늘상 말이죠. 목에 말이죠. 예. 이물이 붙어 있는 감이 있습니다. 예.
2: 네, 잠시만요.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6: 예. 저는 오늘 박창호 주임 선생님한테 예약을 하기죠.
1: 네, 예, 어떤 정화입니까?
6: 예, 저는 혓바닥이 늘 갈라져서
1: 아,
6: 먹어도 아프고 매운 거
1: 예.
6: 먹어도 아프고 짠 거 먹어도 아팠습니다.
1: 예.
6: 그래서 예, 청약을 세 번째 다 먹었습니다.
1: 예.
6: 그러니까 혓바닥이가 갈라진 게 많이 나아졌을 때.
1: 예, 좋은 일입니다. 예.
6: 진짜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김치도 마음대로 먹고, 매운 것도 마음대로 먹고, 아프지 않습니다.
1: 예, 예, 예.
6: 예, 너무 좋아서 오늘 선생님한테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1: 예, 어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연락이 예. 다 됐습니다.
6: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예, 이 만성인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상당히 많습니다. 늘상에 목에 무엇이 붙어 있는 것 같고, 예, 어떤 분들은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기침을 할 때 있습니다. 사실 말이죠. 예, 기관지나 폐를 검사를 해보면 정상인데, 시간이 오래 되면서 어떤 분들은 또 말이죠. 성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이 질병으로.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1: 안녕하십니까.
7: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7: 저는 그, 작년에 매, 밥맛도 없고 맥이 없어서 박창호 주임한테 가서 약 썼는데, 그, 효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1: 예, 예.
7: 저, 요즘 그, 봄이 오니까 그런지 그, 감기에 자주 걸리고,
1: 예, 예.
7: 아래 다리도 맥이 없고, 자주 누워있고 싶고, 머리도 유행하고, 그래서.
1: 예.
7: 청약을 한 번 더 쓰자고, 그, 박창호 선생님한테 예약을 좀 부탁드립니다.
1: 예. 오늘은, 예, 예, 예. 오전만 문진하기 때문에 일찍이 오십시오, 예.
7: 예, 예,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예, 예.
2: 네, 줄을 잘하십시오. 네.
1: 에, 어떤 분들은 또, 예, 인후염으로 인해서, 예, 성대에 문제가 발생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예, 좀 자적으로 쉰 목소리 나온단 말입니다. 시간이 말이죠. 병정이 아주 오래 하기 때문에 이 목소리가 쉰 목소리 나던 게 빠지져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2: 네.
1: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예, 이 인후염으로 인해서 말이죠. 하늘로 퉁이엔 군난이란데 음식을 삼킬 때 말이죠. 예, 곤란한 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2: 잠시만요.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여보세요.
1: 안녕. 네. 안녕하십니까.
8: 예, 수고합니다. 나 예. 이제 지금 강의 들으니까 내 신체에 맞는 전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물어보자고 합니다. 네, 이제 이 코로나를 휴울증인도 다정한 지금까지 가래도 못 받고 지금 가래 빠지지 못해가지고 영 고달프게 보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이제 치료된다 해서 그래 내 지금 알아보는 겁니다.
1: 예, 지금의 그 소개라고 있지 않습니까? 박청아 주임이.
8: 예, 예.
1: 이게 다 호흡계통 질병일로 인한 말이죠. 후유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8: 예.
1: 이건 첨약 쓰는 것이 제일 필요합니다.
8: 예, 그렇습니까?
1: 예, 그렇죠.
8: 예. 근데 뭐 어떻게 하면 이거 지금 언제쯤 오랑까? 내 지금 아. 바쁩니다. 그래서 지금 가래 뭐 받지 못해서 어찌다 받자면 힘들다 말입니다.
1: 알 수 있습니다. 예. 단어정이라 하는데 중요하겠어요. 예. 그렇게 되면 예. 가래 딱 붙어가지고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8: 예. 예.
1: 첨약을 자식이면 참 이렇습니다. 예.
8: 그러니까 예 그러면 언제쯤 오랑까?
1: 오늘 오전에 일찍 오세요. 예.
8: 예 오전에 그러니까 내일 예. 낮댐까?
1: 내일은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8: 어 예. 어떻게 하지? 네 오늘에 저 뭐야 지금 오전 7시 10분에 예 가겠습니다.
1: 네 예, 오십시오 오십시오. 예. 예, 예.
8: 지금 어떻게 연락합니까? 우리 처음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을 어떻게 가야 될지.
1: 연길 서시장 알지요?
8: 예?
1: 연길의 서시장 알지요?
8: 용길의 서시장.
1: 예.
8: 예.
1: 서시장 북쪽편에 예. 시내버스가 서는 예, 짠자리 있습니다.
8: 북쪽편에?
1: 예, 예, 예.
8: 예, 예.
1: 그 짠자리 맞은 길이니까 길태중이 문진분이다, 예.
8: 근데 무슨, 어떻게 찾으면 됩니까? 병원 이름이 뭔가?
1: 길태중이 문진부, 예.
8: 길태?
1: 길태, 길림이란 길재입니다, 예.
8: 예, 길림이란 길재.
1: 태산이란 태재, 예.
8: 서산.
1: 태산 못 가봤습니까?
8: 모릅니다. 네. 농촌에 있습니다.
1: 예, 예.
2: 네, 문의 전화는 아십니까?
8: 문의 전화 호마 이제 29933입니까?
2: 아닙니다. 276-5000번입니다. 적으십시오.
8: 예, 그거 키모
2: 네.
1: 예, 예, 예.
2: 네, 마중 나오실 겁니다. 마도.
1: 예. 예. 네.
8: 감사합니다.
2: 예. 네, 그래요. 치료를 잘하십시오. 네.
1: 이 만성인후염 단계를 말이죠. 거친 분들 보게 되면 에, 병정이 상당히 긴 시일에 걸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몇 달씩 어떤 분들도 에, 몇 년씩 말이죠. 에, 이 병사로 고생하는데 에, 어떤 분들은 아주 황루합니다. 에. 에, 그리고 이 봄 계절을 잡으면서 에, 기온이 점차적으로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에, 이러게 되면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하면 세균들이라든가 병독이라든가 요 놈들이 살아가지고 번식을 하면서 호흡계통의 문제를 잘 발생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급성기관지염이라든가 급성폐렴으로 말해 고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이런 말이죠. 계절에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염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말이죠. 제때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급성이기 때문에 급하게 말이죠. 산소가 결핍한 것이 다른 만성병변에 비해서 더 심합니다. 예. 이래서 말이죠. 폐나 말이죠. 이 공능이가 아주 그 물난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급성기관지염으로 인해서 말이죠. 하늘로 댄제즈라는 데 전해질 물란도 말이죠. 올 수 있습니다.
2: 네.
1: 이 전해질 물란은 말이죠. 우리 중서의 방법으로 해결해 드리지 못하게 되면 병세가 말이죠. 단시일 내에 아주 심해집니다.
2: 네.
1: 심지어는 말이죠. 생명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상에서 보게 되면 이 급성 단계에 말이죠. 똑바로 말이죠. 완쾌시키지 못하게 되면 또 말이죠. 만성 단계로 넘어갈 때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임상에서 만성기관지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조약에는 비특이성 염증 상태를 나타내는데 기관지 점막이라든가 그 주위에 있는 조직이 말이죠. 만성으로 나타나는 이런 말이죠. 염증 상태입니다. 발병률을 놓고 본다 할 때 말이죠. 대략 5% 정도로 차지하는데 50세 이상 되는 중노년 분들은 더 많이죠. 프로가 높아집니다. 15% 내지 말죠. 25%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만성기관지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열은 크게 나지 않는데 늘상 말죠. 가래가 성가고 어떤 분들은 말죠. 가래가 말죠. 딱 붙어서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죠. 기침을 하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지 못하게 되면 말이죠. 어떤 분들은 또 숨이 찬 천식현상이 생깁니다. 숨이 차단 말입니다. 우리 중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조약에는 폐장이라든가 비장이라든가 신장이라든가 이러한 장기가 말이죠. 모든 원인으로 공능이 허약해지게 되면 이런 말이죠. 만성기관지염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이 만성기관지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면역력이 또 떨어지면서 이런 봄 계절에 풍사의 침습을 받거나 하게 되면 다시 말이죠. 급성발작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또 원래 기초질병이 만성기관지염이 있는데 이 풍사의 침습을 받게 되면 또 급성발작을 해서 말이죠. 급성 말이죠. 기관지염으로 말이죠. 넘어갈 때 있습니다. 우리 지금 보게 되면 가래가 많고 기침을 하고 숨이 찬 분들이 많은데 이 문제를 우리 풀어나가지 못할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말이죠. 호흡도 조직에 말이죠. 큰 손상을 주게 됩니다. 이 큰 손상을 받게 되면 심장이라든가 폐장이라든가 이런 공능 지표가 말이죠. 현저히 말이죠. 하강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말이죠. 만성 저색성 말이죠. 폐질환을 인기할 수 있습니다.
2: 네.
1: 주사식 폐에나 한데 이러면서 또 말이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폐신병을 인기할 수 있습니다.
2: 네.
1: 이래서 숨이 몹시 찹니다. 환자분들이 말이죠. 혹시 연변병원 같은 데서 시향을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소를 호흡곤란 몹시 느끼기 때문에 시향하지 않게 되면 말이죠. 호흡곤란이 몹시 심하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호흡 사이즈에 이래서 말이죠. 사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개들의 호흡도를 말이죠.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종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네, 방송회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9: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올해는 15 시작의 해입니다. 전주 상하는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상급 결체 보치를 깊이 관철 실시하면서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 총체적 기조를 견지하고 고품질 발전 추동을 주제로 도약 추월 목표를 조선해 경제가 지속적으로 좋게 발전하도록 추진했습니다. 1.4분기 전주 경제는 총체적으로 평온하게 운행돼 좋은 출발 목표를 순조롭게 실현했습니다. 1.4분기 전주 지역생산총액은 259억 3,5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4.9% 상승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1차 산업 증가치가 5억 8,9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3.9% 상승하고 2차 산업 증가치가 89억 9,600만 원으로 9.2% 상승했으며 3차 산업 증가치가 163억 5천만 원으로 2.7% 상승했습니다. 견인 상황으로 보면 1차 산업 증가치가 지역 생산 총액 상승을 0.1%포인트 견인했고 2차 산업이 3.1%포인트, 3차 산업이 1.7%포인트 견인했습니다. 1.4분기 전주 고정자산 투자는 동기 대비 23.3% 상승해 전성 9개 시주 가운데서 2위를 차지하는데 그중 대상 투자가 35.5% 증가했습니다. 전주 규모 이상 공업 증가치는 동기 대비 12.1% 상승했습니다. 전주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은 80억 4천만 원을 완수해 동기 대비 4.8% 상승했고 전성 9개 시주 가운데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중 한도에 이상 사회 소비품 소매액은 35억 4,6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10.3% 상승해 9개 시주 가운데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주 농림 목축어업 생산 총액은 11억 4,7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4% 상승했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 전주 규모 이상 봉사업 중점 업종은 영업수입 10억 4,300만 원을 올려 동기 대비 11.8% 상승했습니다. 1.4분기 전주 경제는 평온하게 운행됐으며 주요 경제지표 장성 속도는 전성 평균 수준보다 높았습니다. 산업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장성 동력이 끊임없이 응집됐습니다. 이제 우리 주에서는 중점 산업, 중대 대상, 중요 분야의 모를 받고 요소 보장을 강화하며 정밀 시책하면서 발전 난제 해결에 주력해 경제가 질적 향상과 량의 합리적 장성을 이루도록 전력 추진함으로써 전주 고품질 발전에 튼실한 토대를 닦을 방침입니다.
2: 5.1절 연휴 기간 우리 수 각지에서 다채로운 문화체육 활동이 펼쳐져 주민과 관광객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를 주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최한 추운 연변 꽃길 여행 연변 봄철 계열 활동 중 하나인 다채로운 연변 예술로 하나 되다 5.1절 문화쇼 활동이 연변대학 정문 주변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주 군중예술관에서 준비한 중국 조선족 장구춤은 현장 관중들을 짙은 조선족 예술의 향연 속으로 이끌었고 스트릿 댄스팀은 청춘 활력을 불태웠으며 전자음악 공연은 현장을 광란의 도가니로 만들었습니다. 현장 관중들이 함께 부른 나와 나의 조국은 활동 분위기를 고조해로 이끌었습니다. 섬서 유림 관광객 백정정입니다. 이 도시는 정말 낭만적인 도시인 것 같아요. 주변 경관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유명한 인터넷 인기 간판벽도 가봤어요. 보문도 다녀왔는데 참 예뻤습니다. 마음이 무척 설레이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니 정말 흥분됩니다. 여러분 연길로 오세요. 다채로운 연변 예술로 하나 되다 5.1절 문화쇼 활동 가운데 하나인 2026 중국 커피 컵 테스팅 대회 연변 경기구 경연이 2일 연길에서 시작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30명의 우수한 청년 커피 종사자들이 참가해 예리한 감각과 탄탄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치열한 대결을 펼쳤습니다. 심양 선수 장형심입니다. 저는 커피 로스팅 분야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 전문 수준을 높이고 싶어 참가하게 됐습니다. 연변에 와서 이곳의 풍정도 느끼고 이 대회도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 커피 문화 교류 발전 협회 상무부 회장 김홍입니다. 우리 전반 커피 업종에서 볼 때 이번 대회의 가장 큰 우위는 광범한 커피 종사자들에게

0: 회수하고 전문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참가 선수든 참가하러 온 업종 동료든 모두 이곳에서 기회를 겨루고 경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일일 저녁 7시 30분 연길시 불화 통학 강반에서 무인기 편대가 펼친 빛의 쇼는 장관을 이뤘습니다. 5일 사랑스러운 사람, 소원병, 은하, 생명수 등 글자와 아름다운 화면이 하늘의 차례로 펼쳐지고 진달래꽃 연변축구팀 팀마크와 조선족 무형문화재인 부채춤이 연이어 등장했습니다. 과학기술과 민속, 체육, 따뜻한 감성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연길이라는 도시의 온도와 매력을 남김없이 보여줬습니다. 련영 심양관광객 고가양 소희철입니다. 무인기 공연은 처음 보는데 정말 아름답네요. 그 안에 담긴 요소들이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고 민족적 특색이 물씬 풍깁니다. 이를 도나시 제21회 5.1 문화관광체육계열 활동이 도나 북산삼림공원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보보대오가 자연경치 속을 누비며 공원의 생태미와 도시 활력을 만끽했습니다. 수공체험과 사회교류구역에서 주민과 관광객들은 봄을 감상하고 시를 읊으며 봄날의 시적 정취를 음미했습니다. 도나 문화창의작품 전시구역에서는 사업일꾼들이 도나의 양질문화관광자원과 특색관광상품, 현지문화창의제품들을 집중적으로 선전하고 전시했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훈촌 방천 풍경구는 독특한 자연 풍광과 유구한 문화적 저력으로 전국 각지 관광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변경의 아름다운 경치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룡호각에 올라 멀리 바라보면 중조로 삼국경관이 한눈에 안겨옵니다. 관광객들은 경치를 감상하는 한편 역사를 뒤돌아보며 고요한 자연 생태의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도문시에서는 새 국문광장에서 국문국기 개양, 노동자 래찬 주제 활동을 펼쳤습니다. 기관 사회구역, 일선 노동자 대표, 관광객 500여 명이 수견이 서서 몽례를 올리며 조국의 번영과 노동의 영광을 함께 되새겼습니다.
1: 2026년 봄철 소비 시즌 우리 주 상우분에서는 추는 연변 조류 소비를 주제로 보상 판매, 혜택 구매, 경기 소비, 다국 소비 4개 부분에 초점을 맞춰 다방면으로 힘을 기울이고 여러 분야를 연동시키며 다원적으로 융합시켜 온기 있고 특색 있으며 유력한 소비 전경을 전력 구축함으로써 봄철 소비 시장을 전면 활성화하게 됩니다. 이번 봄철 소비 시즌에는 분야 간 연동의 대중 소비품 교체 시즌을 구축합니다. 장식, 가정용 전기 제품, 자동차, 완제품류 등 중점 소비 품목에 초점을 맞추고 보상 판매를 줄선으로 각 측의 자원을 연동시켜 정책 혜택 플러스 기업 보조금 조합 조치를 내옵니다. 상무 부문에서는 연동해 대하 기업을 찾아 미니 모터쇼 활동을 개최하고 향촌 소비 시즌을 가동해 녹색 지능 가정용 전기 제품의 자동차 순회 전시, 가구 건자재 특별 혜택 등 향촌 대중 소비품 전문 전시 판매 활동을 개최합니다. 중국 석유, 중국 석유화학과 한도액 이상 자동차 판매 기업을 조직해 연동 판매를 하고 자동차 구매자에게 휘발유와 비유제품 혜택 쿠폰, 충전 봉사비 혜택 쿠폰을 증정합니다. 공청단 연변주요연합회 결혼 시즌 선물 꾸레미 활동을 펼쳐 신혼 소비를 촉진합니다. 우리 주에서는 또 주내 대형 상업 무역 기업을 중점적으로 조직해 50차 이상의 판매 촉진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다양한 소비 품목을 아우르며 할인, 금액별 할인, 사은품 증정 등 혜택을 내놓습니다. 백화점, 완제품류, 상가, 슈퍼마켓 3대 분회 1,000만 원 이상 소비권을 투입해 진정으로 소비 열기를 이끌어냅니다. 각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연동하고 주내외 공급사설과 협동해 다국 우수 상품 혜택 향유, 산지 생방송 원활 구매, 본지 생활 봉사 등 주제 활동을 펼쳐 온 오프라인 심층 융합과 다분야 협동의 소비 전경을 구축하게 됩니다. 주 상무국 부국장 최경파입니다. 상무무역 플러스가 융합된 봄여름 생활 시즌을 만듭니다. 축구 경기와 콘서트 등 열점에 초점을 맞춰 상업무역과 체육, 관광, 미식의 심층 융합을 주동합니다. 온라인 부번 연동 플랫폼을 혁신적으로 내놓고 쇼핑, 숙박, 출행, 오락, 미식 등 전반 사슬의 자원을 통합해 부번 연동으로 전액에서 소비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주에서는 또 염전 미식 특색을 깊이 발굴해 미식 시즌 판매 촉진 활동을 펼칩니다. 메이투안, 틱톡 등 온라인 플랫폼과 손잡고 맛, 려행 등 활동을 펼치게 되는데 전통 브랜드, 풍경구 먹거리 추천, 인터넷 인기 식당 등 미식 대표와 커피 등 분야를 둘러싸고 특색 미식 소비 전경을 구축합니다. 동시에 출경 세금 환급 정책 선전을 강화하고 통상구, 공항, 면세점 건설을 다그치며 다국 상품 어투어 체험점을 구축하고 수입 상품 판매 촉진 활동을 펼칩니다. 연결 다국통 선별, 훈춘 e쇼핑 등 현지 플랫폼으로 MCN 기구 및 전자상거래 기업과 연동해 다국 생방송 판매를 하고 수출입 상품 온 오프라인 판매 경로를 혁신 확장해 다국 소비가 전주 소비 장성의 새 주목점으로 되게 합니다.
0: 5.1절을 앞두고 아련기계주식위원 회사 설계실이 다년간 과학기술 혁신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지켜온 장인정신과 해외 독점 장벽을 돌파한 확고한 혁신 실력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전국노동자 선봉호 영예 칭호를 획득했습니다. 지능제조 일선에 묵묵히 뿌리를 내린 이 기술 대우는 일터를 전장으로 혁신을 사명으로 삼고 실질적인 노력과 장인 정신으로 길림 첨단 장비 제조의 산업 명함을 빛냈습니다. 아련 기계주식위원 회사 설계실은 2006년 1월에 설립됐습니다. 다년간 부문 전체 설계 일꾼들은 시종 중국 제조 우리 책임이라는 기업 정신을 받들고 설계 연구개발 일선에 뿌리내려 밤낮으로 기술 난관 돌파에 매진해왔습니다. 일상 사업에서 팀원들은 책상에 엎드려 도면을 그리고 반복적으로 계산하며 매개 변수를 다듬었고 설비 구조, 핵심 공예, 에너지 절약 효율을 겨냥해 수없는 시험과 최적화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아련 기계주식위원 회사 설계실 조장 진위랑입니다. 도면 설계 과정에서 고객의 생산 조건, 판재 생산 공예, 현장 사용 수요를 긴밀히 둘러싸고 설비 구조 설계와 세부 최적화를 진행합니다. 정밀하고 엄격한 설계로 고객의 개성화된 공예 요구를 만족시키고 설비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실용적이고 튼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고객을 위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꾸준한 혁신에 힘입어 팀이 자체 연구 개발한 슬래브 예열 설비는 종합 성능 면에서 성공적으로 독일의 동종 설비를 뛰어넘었으며 단숨에 유럽 업체가 장기간 업계를 독점하던 국면을 타파해 국산 첨단 기계 설비가 기술 선두를 달리게 했습니다. 2024년 튼튼한 혁신 실력으로 아련 기계는 손으로 길림성 혁신형 과학기술 기업, 고신기술기업, 국가급 전문 정밀 특색 참신 강소기업으로 평이됐고 14호 국가중점 연구개발 계획 대상을 순조롭게 맡았습니다.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 제품은 안정적인 성능과 선진적인 기술에 의탁해 러시아, 한국, 타이, 인도,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에 판매되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이 안정적으로 업계 선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아련 기계는 성공적으로 심수증권거래소 메인 보드에 상장하며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아련 기계 주식위원 회사 부총경리 양영신입니다. 효익 기여도 면에서 팀의 설계 성과는 지속적으로 기업 고품질 발전에 힘을 부여했고 제품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높였으며 시장 공간을 넓혔습니다. 이로써 회사를 위해 안정적인 영업 수익과 이윤을 창출하고 시장 우세를 튼튼히 다졌습니다. 이번 노동자 선봉호 영예 획득은 설계실 전체 기술일꾼들이 일터를 지키고 예의 혁신하며 난관을 이겨낸 데 대한 높은 긍정입니다. 향후 팀은 계속해 선봉 모범 정신을 발행하고 첨단 장비의 자체 연구 개발에 매진하며 핵심 관건 기술을 지속적으로 돌파하고 장년 정신으로 산업 승격에 힘을 실어주며 과학기술 혁신으로 길림성 제조 고품질 발전에 조력할 계획입니다.
1: 전국 신사회계층 인사 신선 중국 열견 문명 행동 보치를 깊이 실시하고서 일전 주당의 동전부 주 신사회계층 인사 연합회에서는 아름다운 연변 찾기 가장 아름다운 북카페 걸어다니는 독서 계열 활동을 가동해 책향기로 신사회계층 인사들의 성장에 힘을 부여하고 전민 독서가 연변에 뿌리 내리도록 추동했습니다. 활동은 우리 주 첫 신사회계층 인사 도서 코너인 도문시 로띠번 커피 국문점에서 가동됐습니다. 이 도서 코너는 도문시 철도 국문 옆에 위치했습니다. 매장 한켠에는 커피와 즐거운 독서, 한마음 한뜻이라 쓰인 책장이 있는데 문학, 역사, 사회과학, 생활미학 등 류형의 도서들이 비치돼 신사회계층 인사와 주민, 관광객들에게 제공됩니다. 이 도서 코너는 커피 플러스 독서 새 모식으로 변경 소도시 새로운 문화적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심양 관광객 섭입니다. 커피숍에서 맞은 쪽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면서 커피도 마시고 책도 볼 수 있어 무척 여유롭고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은 고리띠의 동면인데 학창시절부터 좋아했던 책입니다. 여기서 커피를 마시며 제가 좋아하는 책을 다시 볼 수 있어서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근래 우리 주에서는 커피 플러스 문화관광 융합 모식의 모를 받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커피 산업 발전에 융합시켰으며 커피 문화가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담체로 되도록 추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열 활동은 독서 진지 구축, 책향기 분위기 조성을 핵심으로 여러 조치를 내와 신사회계층 인사들의 독서 활동이 깊이 락착되도록 추동함으로써 책향기 극한 연변 건설에 조력했습니다. 주 신사회계층 인사 연합회 공회 주석 왕염양입니다. 주 신사회계층 인사 연합회에서 아름다운 연변 찾기, 가장 아름다운 북카페, 걸어다니는 독서 주제 활동을 펼친 것은 주로 331 국도 연선을 따라 변경 문화와 문화 관광 특색을 갖추고 커피 향과 책향기가 어우러진 곳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연변의 관광 특색과 책향기 커피 문화를 결합시켜 신사회계층 인사들이 서로 다른 곳에서 연변의 풍물을 보고 책향기와 문화적 정취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0: 연변 용정 커시안 팀이 올 시즌 홈장 경기 3겜 경기 연속 무승부를 했습니다. 연변 팀은 2일 오후 홈장에서 펼쳐진 각급 리그 7라운드 경기에서 무석 5구 팀과 1대1로 비겼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연변 팀은 파상 공세를 퍼부었고 무석 5구 팀은 빠른 역습을 시도했습니다. 균형은 11분에 깨졌습니다. 무석 5구팀 공격수가 연변팀 금지구역 내에서 반칙에 의해 넘어졌고 심판원은 페널티킥으로 판정했습니다. 한 골 앞선 무석팀의 공세는 더 매서웠습니다. 상대방의 강한 압박에 연변팀 수비진은 애를 먹었습니다. 후반전에 들어 두 팀은 맞불을 놓았습니다. 공세를 주고받던 77분을 전후로 연변팀의 여러 번의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김태연의 송곳 패스를 받은 조반리가 상대팀 금지구역으로 파고들어 때린 슛이 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바로 몇 초 후에는 황진비가 날린 강력한 슛 역시 무석팀 수비수의 몸에 막혔습니다. 동점골은 경기 추가 시간인 93분에 터졌습니다. 후방에서 허문광이 무석팀 금지구역으로 길게 패스했고 황진비가 왼발 슛으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경기는 결국 1대1로 끝났습니다. 연변 용정 커시안팀은 오는 10일 오후 3시 홈장에서 광서 항신팀과 8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김춘이었습니다.
2: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3: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2: 건강 365일.
3: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원입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0: 광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사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조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0: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0: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0: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2: 생길 수도 있습니다. 관절강은 밀폐된 강으로 관절이 정지됐을 때 강 내 압력이 정적평형을 이룹니다. 관절이 움직일 때 관절강 내 부합이 생겨 관절에게 기포가 발생을 하죠. 관절이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기포가 터지면서 뚝뚝 소리가 납니다. 두 번째로 관절액이 부족해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관절액이 부족. 인체가 장기간 활동이 부족하고 활막의 자극이 부족하게 되면은요, 관절액의 분비가 감소합니다. 윤활이 부족하면은 관절이 갑자기 움직일 때 소리가 날 수도 있죠. 세 번째로 관절과 인대의 마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 가지 자세를 유지하면 관절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관절을 움직일 때 인대가 관절과 마찰을 일으켜 소리를 낼 수가 있는데요. 관절에서 뚝뚝 소리만 나고 뚜렷한 통증이나 붓기, 활동 제약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으며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은요, 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동시에 통증이나 부종, 활동 제약 등 다른 증상이 나타나거나 병리학적 변화가 동반이 된다면 종실을 덜내야겠습니다. 네, 관절 마찰음이나 부두둑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동반된다면 관절에서 소리가 나게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즉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장소시대가 도래하면서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치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면역력입니다. 면역력은 인체 자체의 방어기제로서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도 감염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염이 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감염이 돼도 완치가 빠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어 생명이 위급한 사람도 있는데 이런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은요 면역력이 높고 낮은 차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면역력은 어찌 보게 되면요 인체 가장 중요한 치료제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평소에 좋은 면역력을 유지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면역력을 높임에 있어서 평소 충분한 영양 섭취와 수면, 운동, 휴식, 생활습관 등 여러 가지 면에 중시를 돌려야 하는데요. 그중에서 음식 영양 섭취는요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요 면역력을 제고하는 기초로 되고 있으며 과학적이고도 합리한 영양 식사는 면역력을 높이고 전염병을 예방 치료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데 수요되는 영양소와 음식으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좋은 면역력을 유지하려면 평소 어떤 식사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 오늘 연변대 의학원 예방의학 교연실 원주임이셨고 영양학 박사이신 한춘희 선생님을 모시고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춘희 선생님은요 중국 영양학회 이사로도 활약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좋은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네. 면역력이 높으면은 질병을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은 면역력이 낮게 되면은 네. 질병에도 걸리기 쉽잖아요.
0: 네,
1: 그래, 면역력 하는데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거?
0: 아니, 이 면역력이란 우리 외부에서 체내로 들어오는 이물 그리고 유해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저항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이런 신체 능력을 말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이 인체 면역력에는 선천성 면역력과 후천성 면역력이 있습니다. 선천성 면역력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이런 면역력이고 후천성 면역력은 태어나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가지는 이런 면역력입니다. 그러면 후천적으로 이 선천적으로 면역력이 좋게 태어난 사람도 살아가면서 심신관리를 잘못하여 면역력이 낮아지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선천적으로 면역력이 아주 약한 사람도 살아가면서 태어난 후에 살아가면서 이 후천적으로 면역력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면역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아주 강력한 이런 방어체계이지만 면역력이 너무 낮거나 혹은 너무 높아도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적으로 말하는 것이 면역력을 높여야 된다. 면역력을 강하게 해야 된다. 사실 이 말이가 면역력을 너무 높이거나 너무 강해도 안 되고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도 병이 오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면역력이 너무 낮으면 우리 흔히 보는 게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고 뭐 감기요 염증에 폐렴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떨어지고 나중에는 만성 질환도 걸리고 그다음에 엄중하면 암에 걸릴 수도 있고 그렇죠. 너무 낮으면 그런데 면역력이 너무 높으면 우리 흔히 보는 그 알레르기 발생할 수도 있고 만성염증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력은 무조건 강하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면역력이
1: 네.
0: 예, 우리 몸에 제일 좋은 이런 진짜 우리 스스로 자기를 치료하는 아주 좋은 이런 무기죠. 네.
1: 알겠어요. 평소 몸이 어떤 증상에서 면역력이 낮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지 즉 다시 말해서 면역력이 저하됐다는 신호는 어떻게 알죠?
0: 아니 면역력이 낮아졌다는 이런 신호를 그러니까 내가 면역력이 낮은가 높은가 이걸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스스로 자기절로 이거 어떤 신호를 봐가지고 이 면역력이 내가 떨어졌다 이렇게 짐작하려면 첫째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감기에 아주 자주 걸리고 오가는 감기를 다 묻혀와요.
1: 네.
0: 예,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한 사무실에서 사업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감기가 안 걸리는데 내가 감기 걸렸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누가 짓듯 감기만 걸리면 다 묻혀와요. 또 거기 따라서 이렇게 감기 걸리고 그러니까 이 감염이 쉽게 감염이 되는 이런 사람이 있고 이것이 아주 그 뚜렷한 이런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이런 신호이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 보면 조금만 피곤하면 이 입안이 자주 헐거나 네 그리고 이 입술 주위에 수포가 생기죠. 이 입술 주위에 수포 생겨 우리 헤르페스 물집이라 하는데 밤 자고 나니까 이 입술에 수포가 나왔다 뭐 이런 사람들 이 수포라는 게 이 헤르페스 물집이라는 게 우리 중국말로 우리 퍼전 예, 그래서 이 퍼전 그 병독이 감염돼서 발작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면역력이 떨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만성으로 그 피로감 계속 필요하다. 어떤 사람 그래요.
1: 네.
0: 그래서 매일 기력이 없고 어떻게 이렇게 필요한가 충분히 쉬어도 잠을 뭐 제대로 잔 것 같은데 이거 풀리지 않고 피로가 계속 피로가 이어진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상처를 입었을 때 이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는 예, 이런 사람 뭐 한 2-3일 며칠 가도 이 상처가 도무지 아물지 않는다 예, 이런 현상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장 면역력이 떨어지면 배탈이 쉽게 생깁니다. 뭐, 그 설사 날 수도 있고, 설사가 있고, 혹은 복통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피부 증상을 보면 이 피부에 아주 이상한 징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일 그 뚜렷한 그 현상이가 대상포진. 지금 이 대상포진 발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대상포진이 일단 발생하면 면역력이 정말 많이 떨어졌다는 이런 신호입니다. 네.
1: 그래요.
0: 그래서 예. 이런 신호로서 자기가 면역력이 떨어졌다.
1: 뭐 오고 가는 감기를 뭐 사계절에 다 하는 분들도 있고 뭐 그리고 뭐 입구창이 난다든가 그리고 또 뭐 입술량에 기포가 생긴다든가 뭐 물집 생 이런 것 다 뭐 장이 나쁘다 면역력이 낮은 사람들이 대체 이렇게 비춰보면 맞네요 그게.
0: 예 맞습니다.
1: 말씀을 듣고 보면 우리 몸에 나타나는 많은 증상들이 모두 이렇게 면역력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우울증도 어때요? 면역력과 관계가 있다고 봅니까?
0: 아니 이 우울증 지금 우울증 뭐 환자라 하죠. 환자라고 붙이면 나도 좀 듣는 게 좀 그런데 우울증이 있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좀 듣기 낯설 것 같은데 이 우울증 있는 사람 지금 정말 많아요.
1: 네, 그 뭐
0: 젊은 사람들 보면 우리 그 이 통계 숫자를 보면 우리나라 그 중학생 혹은 고중생들의 그 우울증 유병률 환병률 이걸 그 숫자를 보면 15%에서 30% 이상입니다. 그러면 아주 많죠. 10사람에서 학생이 10명에서 15명이 적어도 15명이 우울증
1: 100사람에서 15명
0: 예, 현상이 있다. 예. 그 다음에 대학생들 보면 20% 좌우 그러니까 이 우울증이가 젊은 측에서 아주 많습니다.
1: 함량이 많이 크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네, 머리가 그러니까, 복잡하다는
0: 네네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우울증을 뭐 심리적 이런 질환으로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그 많은 그 연구들 보면 이 우울증하고 면역력 사이에도 아주 밀접한 이런 관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 연구를 연구들은 우울증이 단순히 심리적 상태가 아니라 면역 기능도 깊이 연결됐다고 이렇게 많이 그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우리 몸 속에 그 만성염증을 증가시키고 면역 세포의 기능을 변형시켜서 전체적인 면역 체계의 균형을 깨뜨려서 그래서 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면역 반응이 변화가 우울증의 증상을 아주 그 더 심하게 한다든가 그러면 혹은 그 우울증이 걸린 사람은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뭐 상호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1: 네. 이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0: 그래요.
1: 이걸 뭐 자연스러운 노화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관리를 해서 완화가 시키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이거 그 연세가 높은 사람들 사실 이 면역력을 절대적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연세가 높으면서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그저 이렇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마구 망가집니다.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 마구 망가지기 전에 이 면역력은 잡아야 하죠. 그래서 이 면역력은 관리를 잘 해서 그래도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면역 노화라는 이런 명사가 있는데 면역 노화는 비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노화 속도를 우리가 늦출 수는 있죠. 그래서 이 늦출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관리를 잘하면 이 면역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노화를 늦추면 우리 노년에 들어선 다음에 이 노화되는 속도를 아주 늦게 지금 100세 시대로 우리가 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100세 시대 100세까지 건강하게 이렇게 오래오래 살려면 이 면역력을 그래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 그 생활 습관 관리가 면역력을 유지하는데 이 면역 관리에 아주 중요한 이런 방법입니다. 뭐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수면, 그리고 아주 가벼운 운동,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예방 접종. 또 어떤 분들은 영양에 결핍하면 영양 보충제도 좀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노년이라 해서 그 면역 노화했다고 그걸 그대로 방치하면 안 돼요. 네.
1: 면역력을 높이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음식 영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잖아요.
0: 아, 네, 그래요. 네,
1: 면역력 유지에 있어서 음식 영양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실까요?
0: 아니, 이 중요성 보면 우리 면역력 유지에서 그 음식 영양이 아주 아주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첫째는 이 역할을 보면 첫째는 이 영양이 면역 세포의 원재료 공급으로 됩니다. 우리 면역력을 유지하려면 혹은 면역력이 낮은 사람이 면역력을 높이려면 이 원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면 면역세포 혹은 면역분자 이런 그 성분들이 사실 다 영양소로 구성됐습니다. 첫째는 단백질이 있어야 되고 뭐 미네랄이 있어야 되고 비타민도 있어야 되고 다 이렇잖아요. 그래서 면역세포의 원재료를 공급하는 이런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장내 미생물 환경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체 면역세포의 약 70% 좌우 되는 이런 면역세포가 우리 장에 집중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 면역력이 높은가 낮은가 하는 것은 장 건강이 제대로 됐는가 이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 있습니다. 우리 70%의 그 면역세포가 장에 분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은 장내 그 유익균의 그 먹이가 되어가지고 우리 면역 균형을 이렇게 결정합니다. 세 번째는 그 항산화 작용을 영양이가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세포 보호하는 이런 세포를 보호하는 이런 작용이 있어요. 우리가 그 음식 섭취를 하면서 거기에 비타민 C, 비타민 E 그리고 뭐 셀레늄 같은 이런 항산화 영양소들이 우리 체내에 흡수된 다음에 우리 면역세포 세포막을 보호해서 그래서 우리 면역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면역 반응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이 영양이가 아주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아주 많이 말하는 그 영양소가 비타민 D. 비타민 D는 우리 면역력 강화뿐만 아니라 우리 비정상적인 그 면역 반응도 조절하고 면역 반응이 너무 과다하게 반응한다 할 때는 우리 그것을 우리 면역력이 너무 높다. 네. 이렇게 인식해도 좋고 이런 것을 이 비타민 D가 다 조절해요. 네, 그래서 이 영양하고 면역력이 정말 아주 그 밀접한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1: 네. 알겠어요.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영양소가 수요되는 면역력을 높이는 영양소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높이는 면에서.
0: 근데 이 영양소들을 보면 뭐 어떤 사람들 비타민 C를 먹으면 면역력이 아주 높아진다든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면역력은 어느 단일 영양소 하나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 가지 영양소가 상호 이렇게 작용하면서 같이 이렇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영양소가 결핍해도 그래도 면역 시스템은 그 균형이 깨지게 되고 그래서 어느 영양소 하나로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 가지 영양소를 이렇게 결합해서 골고루 섭취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비타민류에서 면역력과 면역력 유지에 가장 중요한 이런 관건적인 영양소를 이렇게 예를 들면 비타민류에서 비타민 C, 비타민 D, 그리고 비타민 A, E, 비타민 E, 그리고 비타민 B군. 그래서 비타민 기본상 모든 비타민이 거의 다 포함됐다고 이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네. 미네랄류에서 아연, 셀레늄, 철, 마그네슘 이 몇 가지 그 미네랄 밀양원소 하고 우리 여기 이 마그네슘은 밀양원소는 아니지만 우리 그 미네랄류에 이렇게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소들이 우리 면역 그 체계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핵심 영양소에서는 영양소와 그 성분을 보면 단백질. 이거 단백질과 면역력 관계는 뭐 지금 모두 다 알고 있다고 이렇게 봤는데 모두 사람들이 다 아주 제일 잘하는 것이 단백질 모자라면 면역력이 떨어진다. 이것은 거의 다 알고 있는 이런 영양소이죠. 그다음에 그 오메가3 지방산도 면역력과 관계가 아주 밀접합니다. 네. 그리고 또 베타 그루칸이라는 이런 성분이 있는데 이 베타 그루칸이라는 성분은 우리 귀밀, 오트밀, 그리고 보리 뭐 이런 그 음식에 이 베타카로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베타카로틴을 우리 가용성 식이섬유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네.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장영 그 면역력을 유지하는데 아주 필수적이고 그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있잖아요. 우리가 김치를 먹든 그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에 그 우리 낫또 혹은 썩장을 섭취하는
1: 발효 음식
0: 네. 그래요.
1: 이 비타민 A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0: 네.
1: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또 감염병 예방과도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요.
0: 네.
1: 구체적으로 비타민 A는 어떻게 네. 면역 체계 강화에 영향을 주며 비타민 A가 들어있는 음식으로는 어떤 것들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0: 아니, 이 비타민 A 그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그 주요한 기전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비타민 A는 우리 피부와 점막 피부를 하면 우리 겉에 뭐 있는 이 피부를 다 말하고 그다음에 점막이라 하면 우리 공기와 같이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모든 이런 걸 다 점막입니다. 우리 입안에 입술 이 점막 이것이 외부가 접촉하죠. 그다음에 우리 장내의 그 이 점막도 우리 사실은 외부하고 이렇게 접촉하는 부분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장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 장 점막이 외부하고 접촉하죠. 우리 호흡하면 호흡도의 그 점막도 외부하고 공기와 접촉하고 그래서 이 모든 점막 피부와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여 우리 외부의 균 혹은 뭐 병독 뭐 그 바이러스 이런 침입을 막는 1차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A가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이 비타민 A가 또 쉽게 결핍하고 결핍한 사람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면 비타민 A가 풍부한 음식 첫째는 제일 풍부한 음식은 그 동물성 간입니다.
1: 네.
0: 동물의 간이가 뭐 사실 비타민 A 덩어리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동물 간은 정말 비타민 A가 모자란다 하면 동물 간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에 한 번씩 이렇게 뭐 연속 한 달 이렇게 보충하면 비타민 A를 정말 제대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약물보다도 보충하는 그 섭취하는 위에도 우리 채소를 섭취해서 비타민 A를 만들 수 있는데 채소에 그 베타카로틴이라는 이런 성분인데 이 베타카로틴이 체내에 들어가서 비타민 A로 간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당근, 뭐 떡, 호박, 고구마 이런 그 채소 이런 그 음식하고 그리고 아주 그 푸른잎 채소에 이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경상적으로 섭취하면 비타민 A는 결핍할 수 없죠.
1: 알겠어요. 그리고 또 비타민 C가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섭취해 주는 것이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섭취하고 또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비타민 C만 네. 면역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어떤 음식을 통해서 보충을 받을 수 있다고 봐요.
0: 이 비타민 C가 면역력을 강화하는 그 기전을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서 비타민 C가 이 항산화 작용이 아주 뚜렷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작용으로 우리 유해한 그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면역세포를 보호하는 이런 면역 시스템을 유지하는 이런 기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 매일매일 이런 음식들을 드시면 비타민C를

0: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신선한 채소, 특히 푸른잎 채소에 함량이 많고, 그리고 우리 고추, 뭐 큰 그 피망, 브로콜리 뭐 이런 채소들이 다 있고요. 그다음에 과일류에는 그 뭐 우리가 지금 키위, 토마토, 오렌지, 딸기 뭐 이런 그 과일들이 다 이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합니다. 매일매일 뭐 채소 한 근, 과일 반 근 이렇게 섭취하면 비타민C가 뭐 결핍할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음식들을 제대로 뭐 많이 못 드시는 분들은 영양 보충제를 결합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 비타민C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C 그 보충제를 너무 많이 뭐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을 좀 피면해야 됩니다. 지금 유행되는 것이 뭐 비타민C 메가도즈 뭐라고 뭐 아주 그 높은 양으로
1: 비타민C는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아요.
0: 이런 사람들 제가 많이 봤어요. 적어도 뭐 1g 하루에 1g, 어떤 사람은 2g, 3g 뭐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너무 많이 드시면 한 번에 이 비타민C를 복용하는 양이 500mg을 초과하면 낭비입니다. 흡수는 뭐 흡수를 못하죠. 그래서 한 번에 드시는 양은 500mg 이하로, 그리고 하루에 드시는 양을 1000mg, 그러니까 1g을 초과 안 하는 것이 사실 좋습니다.
1: 알겠습니다. 비타민C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다음요, 비타민 D. 디바 면역력은 어떤 연관성이 있으며 평소 어떻게 보충하는 것이 좋을까요?
0: 지금 이 비타민 D하고 면역력 관계 지금 연구가 정말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 정말 중요한 이런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D는 면역 세포의 기능을 조절하는 이런 그 비타민으로서 우리 감염 위험을 줄이고 그런데 아주 필수적이고, 그리고 이 면역 반응이 너무 과다하게, 너무 과하게 반응한다 이럴 때도 비타민 D가 조절해 가지고 면역 과한, 아주 과한 이런 면역 반응을 뭐 좀 가라앉힐 수 있는 이런 그 영양소입니다. 특히 이 비타민 D가 우리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을 막아주는 데 아주 큰 이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타민 D의 그 사실 그 비타민 D 그 레원을 보면 우리가 뭐 섭취할 수 있나, 비타민 D 레원이 90%가 볕조임을 해서 우리 피부가 햇볕에 노출돼서 이렇게 비타민 D를 얻고, 한 10%가 우리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타민 D를 무슨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근본상 불가능하죠. 10%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또 지금 햇볕에 노출되는 이런 기회가 지금 점점 적잖아요. 현대인들이 뭐 햇볕에 그렇게 반시간씩 노출하려면 뭐 시간도 없을 거고, 그리고 또 피부가 탄다, 피부가 뭐 어떻다 이래서 하여튼 이 볕을 쪼이는 이런 기회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거는 사실 보충제로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그리고 이 미량원소는 우리 체내에서 차지하는 함량이 적지만은 일으키는 그 역할이 비타민 못지않게 아주 중요합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면에 있어서 미량원소의 역할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어떤 미량원소가 면역력을 높이는 데 참여를 하며, 또 그런 미량원소들은 어떤 음식을 통해서 보충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0: 미량원소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면 아연입니다.
1: 아연. 네.
0: 아연은 그 현재 면역계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이렇게 여겨지는 이런 미량원소이죠. 그러면 아연을 평소에 많이 섭취하려면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아연을 보충하려면 우리 생선에서 이런 조개류, 이런 음식들을, 해산물에서 조개류, 굴이 제일 많잖아요. 굴, 조개, 뭐 새우 이런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고, 그리고 우리 견과류도 아니고 그 씨가 있는데 호박씨, 또 호박씨 있잖아요. 그 호박씨에 이 아연 함량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매일 호박씨를 뭐 한 점씩 이렇게 섭취하면 아연 보충이 정말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0: 제가 철분, 철분도 면역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철분이 결핍하면 빈혈이 발생하죠. 빈혈이 발생하면 면역력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철분을 많이 보충하려면 동물성 식품, 그 고기류를 섭취해야 합니다. 붉은 고기, 뭐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다 돼요. 네, 그리고 식물성 식품에도 뭐 목이버섯, 참깨 등 이런 식품도 좋고, 세 번째가 셀레늄입니다. 셀레늄도 항산화제로서 아주 그 면역력과 관계가 밀접하죠. 셀레늄을 많이 섭취하려면 해산물에서 뭐 고등어, 연어, 명태, 새우 이런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고, 그리고 우리 그 브라질 너트라는 이런 견과류가 있습니다. 이 브라질 너트를 하루에 매일 한 알에서 두 알, 뭐 이렇게 한두 알만 섭취해도 이 세리는 얼마든지 만족시킬 수 있어요.
1: 그래요. 네. 그리고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네네. 보면은 그래서 면역력을 높임에 있어서 평소 좋은 식사 습관을 유지해야 되는데, 건강 유익한 식사 습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0: 오늘 건강한 그 식사 습관은 첫째는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 사실 이건 말이 쉽지만 하기는 좀 그렇죠. 예,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해야 된다. 이러면 다양한 영양소들을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족하게 섭취하기. 매일매일 과일 채소를 충족하게 섭취하고, 세 번째가 발효식품을 경상적으로 섭취하기. 여기 우리 전족들이 아주 즐겨 드시는 뭐 김치, 썩장 이런 것들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르트도 좋고 된장, 청국장 다 돼요. 발효식품. 네 번째가 충분한 수분 섭취. 물을 자주 이렇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마시지 말고. 그래서 하루에 뭐 1.5리터 이 좌우면 어딥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불필요한 음식은 피하기. 여기에 불필요한 음식이라면 그 정제된 당, 너무 단 음식, 콜라 같은 음식, 사실 뭐 이것이 별로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음식을 피하기.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규칙적인 식사 시간. 하루에 식사를 하되 규칙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이 시간을 뭐 제때 뭐 아무 때나 식사를 하지 말고 시간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그리고 그 적당한 양으로 식사하면 이러면 이런 습관을 양성하면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1: 네. 시간은 지금 다 돼가고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 뭐 면역력을 보게 되면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면역력이, 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총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종합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0: 네, 이 면역력을 높이려면 사실 그 어떤 약물도 우리 인체의 타고난 면역 시스템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약물로 면역력을 제거할, 뭐 어떻게 유지할 이런 생각은 버리고, 그리고 영양은 면역력 향상과 건강 증진에 아주 핵심적으로 되는 이런 그 물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항상 식사를 합리적으로 하고 또 이런 식사를 바탕으로 적절한 수면과 그리고 우리 시뢰 좋기는 그 실외 운동, 바깥의 운동을 보장함으로써 우리 좋은 생활 습관을 양성하면 우리 진정한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뭐 평소에 그 생활 철저에서도 좋고, 그리고 운동도 적절히 또 따라가면서 모든 걸 잘 지켜야 되죠.
0: 아, 네, 그래요.
1: 근데 어떤 분들은 네, 뭐 철저로
0: 먹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죠.
1: 그렇죠. 네. 알면서 또 범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0: 너무 많아요. 네. 뻔히 아는.
1: 그렇죠. 절제하고 자기 생활을 뭐 삶을 살아가면서 뭐 질량 있게 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 백세 시대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하루하루 즐겁게 이렇게 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영양 섭취에 대해서 알아둬야 할 상식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연변대학 의학원 예방의학 교연실 원초임.

0: 영양학 박사이신 한초리 선생님을 모시고 면역력과 영양 섭취를 둘러싸고 좋은 정보 많이 알아봤습니다. 네, 면역력은요, 인체 자체의 방어 기제로서 또 외부 감염이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을 지키고 생활의 질을 높임에 있어서 면역력부터 높여야 한다고 평소에도 얘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만은. 네, 그래서 평소 자아보호를 강화하고요. 미생을 잘 지키는 한편 충분한 영양 섭취와 수면, 잠이죠. 휴식, 또 적절한 휴식을 취해가면서 그리고 앞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운동, 생활습관 등등을 통해서 좋은 면역력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죠. 네, 특히 음식을 통한 면역력 제고가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평소 면역력 유지에 필요한 영양소를 잘 알아두고요. 그런 영양소가 들어간 음식적으로 많이 섭취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건강 360월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1: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2: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1: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2: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1: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2: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1: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의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의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